0: And they said, that's why we try to make the place look cleaner.
1: Mm-hmm.
0: However, McFarlane, who was apartment hunting, said AI has to be reined in.
1: Right. When you rein something in, you can also say rein something back. Mm. It's spelled R-E-I-N, and it means to control, limit, or stop something so that it does not get out of hand.
0: Mm.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reining in이라고 합니다. Rein의 spelling은 R-E-I-N. 이고요. 원래는 말의 고삐를 얘기해요. 그래서 잡아당겨서 우리가 멈추게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to rein something in, 멈추게 해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 AI has to be reined in. 이렇게 이제 apartment hunting 하고 있는 McFarlane이 얘기를 했습니다. 좀 답답했나 봐요.
1: Yeah, very frustrated.
0: Yes, let's continue reading.
1: For years, brokers have employed virtual staging using software like Photoshop to add furniture to help a buyer imagine what's possible in an empty room. But AI has become so sophisticated and easy to use that it has flooded websites like Zillow and StreetEasy and has taken retouching to new heights, adding breathtaking sunsets, lusher lawns, or crackling fireplaces. The practice has become so pervasive that some states and cities are moving to crack down. California and Wisconsin passed laws requiring real estate agents to disclose when they use AI to significantly alter listings. Other states, including New York and New Jersey, are considering similar legislation.
0: 수년 동안 중개업자들은 포토샵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가상 스테이징을 통해 가구 등을 추가해서 보여줌으로써 구매자가 텅 빈 방에서 어떤 가능성이 펼쳐질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매우 정교해지고 사용하기 쉬워지면서 그 Zillow나 아니면은 StreetEasy 같은 매물 사이트에 AI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숨막힐 듯 아름다운 석양, 또 더 무성한 잔디밭, 타닥타닥 타는 벽난로 등을 추가하면서 사진 보정 기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관행이 너무 널리 퍼지자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와 위스콘신 주는 부동산 중개인이 AI를 사용해서 매물 사진을 크게 수정할 경우 이 사실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다른 주들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I think this is a good idea.
1: Yeah.
0: You know, these days, don't you have to say something is made with AI when you post it on social media?
1: Yeah.
0: So the same thing applies, I think, for pictures of houses. Why not?
1: Why not?
0: Yeah.
1: Yeah.
0: All right, but the AI technology has taken retouching to new heights.
1: Yeah. This expression reminds me of the Aespa song. Next level.
0: Oh,
1: yeah. So,
0: next level.
1: Yeah. Taking something to new heights, it means it's taking it to the next level. So it means you're significantly improving, elevating, or developing something so that it reaches a much higher level of success or quality than ever before.
0: Take something to new heights. 무언가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런 포토샵 같은 거 요즘에는 AI 이용해서 보정하는 게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And what about pervasive?
1: Pervasive. So it's P-E-R-V-A-S-I-V-E. And it means that it's spreading through every part of something so that it is present, felt, or seen everywhere.
0: 맞아요. 이렇게 보정하는 거, retouching 하는 게 정말 만연해 있어요. That's pervasive. Some states are deciding to crack down on this.
1: Yeah, crack down. So crack down means to take severe or strict action to stop bad, illegal, or unwanted behavior.
0: 그래요. 그래서 crack down on something은 뭔가를 단속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미국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서 AI를 활용해 더 좋게 연출한 매물 사진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 One Zillow listing for a condo in Portland, Oregon appears cozy with a roaring fireplace.

0: But a video posted by the broker on Instagram comes with a disclosure. AI-generated video tour. The fireplace isn't real. It is for decoration only. Brian Porter, the broker behind the listing, said he used AI to create a virtual video tour of the one-bedroom condo, which was listed for $260,000. The AI did it, he said when asked why the video included the fireplace. The AI thought we should put a fire in there, and I had no way to control it. Porter said he didn't normally use AI, but he did for this listing because tenants had occupied the condo. Still, he felt conflicted about it.
1: 자, 질러우에 올라온 오레건주 포틀랜드의 한 아파트 매물 정보는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덕분에 굉장히 아늑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중개인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영상에는 이런 고지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AI가 생성한 가상 투어 영상입니다. 벽난로는 실물이 아닙니다. 순전히 장식용입니다. 이 매물을 담당한 중개인 브라이언 포터는 26만 달러의 매물로 나온 이 침실 한 개짜리 아파트의 가상 투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AI를 사용했다고 말했는데요. 영상에 벽난로가 포함된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AI가 그렇게 판단해서 만든 거예요. AI가 여기에는 난로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판단을 했고 저는 제어할 방법이 없었어요. 자, 브라이언 포터는 평소에는 AI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매물의 경우 현재 세입자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찜찜한 심정을 어찌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lright, well, I guess Brian Porter doesn't know how to use AI because you can actually tell AI to
2: take things out. Yeah, take it out.
1: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인가 봐요. 그래서 AI가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좀 찜찜하긴 하지만 올렸어요. 이랬는데 약간 귀엽기도 하면서도 네, 그러네요. Alright, what's a roaring fireplace?
2: Yeah, roaring fireplace. So roaring means making a loud, deep, prolonged sound. Or it can also mean describing something very intense, lively, or successful.
1: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상이었죠. 사진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아파트 투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하나 올린 건데 거기에 보면은 난로의 불이 정말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너무나 코지하고 따뜻해 보이는 이런 영상이었어요. Roaring fireplace라고 표현을 합니다.
2: So in this case, it would be like a deep booming noise, and the fire would look like a really like a strong fire.
1: Normally, we use roar to talk about a lion roaring, or do tigers roar? I don't know, but a lion roars.
2: Yeah,
1: 사자가 내는 소리를 우리가 보통 roar라고 해요. Katy Perry의 노래도 있죠.
2: Yes,
1: 그런 것처럼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자, AI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지문을 같이 올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conflicted 하는 느낌이 있었대요. What does that mean, Karen?
2: He was conflicted. So he was feeling confused, worried, or maybe undecided because he had opposing ideas or maybe emotions about this fireplace.
1: Exactly. Conflicted라는 건 감정이 여러 가지 갈등을 느낀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좀 찜찜하다는 뜻이겠죠. 아, 그대로 실사를 올리자니 너무 집이 좀 어수선하고 AI를 썼는데 뭐 달리 수정할 방법은 이분은 몰라요.
2: Yeah.
1: 그래서 올리기는 올려야겠는데
2: yeah.
1: 뭐 그래서 밑에다가 문구를 썼대요.
2: Yeah.
1: He felt conflicted and so he added this line at the bottom. You know, it's like, oh, should I post this or not? I don't know. I'm conflicted.
2: Mm-hmm.
1: Even when you choose what to eat, you can be conflicted.
2: Oh, yeah.
1: Shall I have jjajangmyeon or jjampong? Oh, I'm so conflicted.
2: Yeah, you don't know what to do.
1: Exactly. 자, 부동산 매물 사진의 AI 사용은 비단 소비자뿐만 아니라 같은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0: Some brokers argue that it makes their job harder. Haley Reynolds, a real estate agent in Rochester, Minnesota, said that fake photos have become so convincing that it's difficult even for brokers to know what is real. She recently took a buyer to a home and was surprised to see outdated tiling. I was like, "Am I in the right house?" she said. Lindsay Crum, a real estate agent in Central Florida,

0: Florida has learned to look for red flags. If the bedroom lamps don't match, or the outside doesn't match Google Street View, or rooms have a warm glow, she assumes that AI has been used. Some of her peers have gone beyond basic staging and made significant changes, she said. Where do we draw the line? She said.
1: 네, 일부 중개업자들은 이로 인해서 업무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미네소타 로체스터 부동산 중개인 헤일리 레놀즈는 요새 가짜 사진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중개업자조차 뭐가 진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 구매자를 데리고 집을 보러 갔는데 낡은 타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중부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인 린지 크럼도 의심스러운 징후를 포착하는 법을 터득했다고 했는데요. 그에 따르면은 침실 조명이 서로 맞지 않거나 건물 바깥이 구글 스트리트 뷰와 일치하지 않거나 방에 따뜻한 빛이 감도는 경우 AI가 사용된 것으로 본인은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종업계 종사자 중 일부가 기본적인 인테리어 연출 수준을 넘어 너무 많이 바꿔놓은 것을 봤다면서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2: There are some red flags to look out for. What's a red flag, Karen?
0: We use this a lot in relationships.
2: Yes.
0: Yeah. So when we say red flags in relationships, we're talking about like a behavior that shows a person might not be the best dateable material. Yeah. Like they might be controlling or dishonest. So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warning signals or clues that something might be wrong about the house. Something might be potentially harmful or something might be not rentable material
2: sure.
0: regarding the house.
1: Mm-hmm. 사람한테 많이 쓰기도 하고요. 지금은 집에 대해서 쓰는 건데 무언가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이에요. 이런 것들을 red flag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있어서는 언제 이런 걸 많이 쓰냐면은 blind date
0: yes.
1: 할 때 그 뭐라 그럴까 미팅 같은 거
0: yeah.
1: 소개팅
0: yeah.
1: 이런 거 할 때 상대방을 이제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그널, 뭐 이러한 것들을 하면은 red flag다.
0: He kept calling his mom.
1: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웨이터한테 무례해요.
0: Yeah.
1: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작지만 red flag라고 보통 보죠. 그럼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마라. 보통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는데. 자, 집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red flags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 너무 따뜻해 보여요. 너무 정말 아름답고. 막. 그러면은 it's a red flag. Maybe it was made by AI.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What about where do you draw the line?
0: Yeah, draw the line. So drawing the line, it means to set a strict limit on what you will accept, what you will tolerate, or what you will do.
1: Yeah, drawing the line은 여기까지는 내가 허용해 하는 line을 긋는 거예요. 즉,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까? Where do you draw the line?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2: Let's listen to Dolly Parton and Kenny Rogers now with Islands in the Stream.

0: 비트 운동 선수들이 우리 일반인들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아마도 실제로 그렇기 때문일 것입니다. 덴버 브론코스 팀의 주치의인 브래드 발라드 박사는 이 점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지 아니면 의욕을 꺾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참고로 발라드 박사는 취미로 농구를 하다가 약 10년 간격으로 양쪽 아킬레스건, 아킬레스 텐던스가 각각 파열된 경험이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자, 발라드 박사는 프로 농구 선수 제이슨 테이텀 같은 사람이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재활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또 이런 운동선수들은 타고난 신체적 조건이라는 또 유전적인 요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없는 특정 자원과 인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이렇게 빠르게 재활하고 회복하는 운동선수를 봤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우울해진다면 그때는 관심을 좀 끊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기부여가 됐을 때가 여기까지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좋고 내가 그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왜 저렇게 안 그래 이런다면은 조금 관심을 끊는 게 오히려 나 자신에게 좋을 수 있어요. Okay, if you find it demoralizing, then stop looking into it.
1: Yeah, something that is demoralizing or demoralizing is something that makes you feel bad, that makes you feel less confident, mm-hmm. that makes you feel below somebody else. And you think of maybe if you're going to play a game or a sport with or against someone, and they just seem so much better, they have so many advantages on you, then that could make you feel demoralizing because you feel like you have no chance to win against this person or to be able to compete at their level.
0: Be demoralized는 사기가 꺾이는 겁니다. Then it's time to tune out.
1: To tune out means to not listen or to ignore something or someone. And this comes from a radio.
0: Yes.
1: Hopefully, if you are listening to us right now, then you are tuned in to us. That means that your radio is set to the exact dial or frequency that we are broadcasting to you at. However, if you tune out, then it means that you are changing the frequency so that you can no longer listen to us.
0: So if you're tuning in right now,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주파수를 맞춰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 거죠. 이 tune이 원래 그런 주파수를 맞춘다는 뜻이 있는데 tune in이 그거고요. tune out는 반대로 주파수를 바꿔서 더 이상 이걸 라디오를 듣지 않는다에서 온 표현인데 여기에 관심을 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운동선수의 회복 과정을 보고 좀 사기가 꺾이고 우울해진다 하면은 아, 그때는 좀 관심을 오히려 끄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유명한 프로 선수와 그 외에도 뭐 이런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인플루언서들 그들이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재활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콘텐츠화하는 최근 경향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뭐 선수들의 경우도 제각각이라 일부 유명 선수들은 원래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고요. 이렇게 만든 콘텐츠가 실제로 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재활의 어두운 면, 현실적인 면도 보여줘야 한다라는 선수도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 Dealing with a months-long recovery can be isolating, and some athletes said sharing their struggle could be therapeutic at times. I've always looked at social media as somewhere to be authentically myself, a place to be raw and not polished, Vaughn wrote in an email. I've been through a lot of injuries, she said. I don't want to sugarcoat and pretend like things are easy when they're not.
0: 회복 과정이 몇 달씩 걸리다 보면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일부 선수들은 이럴 때 자신의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때로는 이제 보는 사람들에게 치유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스키 선수 린지 본은 본지 취재에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908년 오늘 9월 20일은 스페인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파블로 데 사라사테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거장으로 이름을 떨쳤던 그는 연주뿐 아니라 작곡가로도 활발히 활동했는데요. 서주와 타란텔라, 카르멘 안상곡, 스페인 무곡집 등 50여 곡의 바이올린 작품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기교와 다채로운 음색, 여기에 스페인 민속음악의 정취를 담아낸 것이 그의 작품의 특징인데요. 오늘 첫 곡은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곡 시고이네르 바이젠을 준비했습니다. 집시의 노래라는 뜻의 제목처럼 자유롭고 이국적인 선율에 눈부신 바이올린 기교를 담아낸 곡인데요. 사라사테 자신도 즐겨 연주했던 작품으로 오늘날까지 바이올리니스트들의 대표적인 비루토소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라사테 시고이네르 바이젠 작품으로 20, 야샤 하이페츠의 바이올린 윌리엄 스타인베르그가 지휘하는 아이셰이 빅터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9월 20일 일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사라사테 지고이네르바이젠 작품으로 20 야샤 하이페츠의 바이올린 윌리엄 스타인베르그가 주시하는 아이시에 빅터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곡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합창곡이죠. 조국을 잃고 낯선 땅에 머무는 히브리 민족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가거라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가서 머물러라 언덕과 산 위에 그곳엔 따뜻하고 부드럽게 향기라는 우리 고향 땅의 달콤한 바람이 불고 있도다. 요르단강의 강가에 인사하라 시온에 무너진 탑들에게 오 나의 조국이여 그리도 아름다운 잃어버린 조국이여 오 기억이여 소중하고도 가혹한 기억이요.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등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시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프랑크 피아노 5종주 F단조 중 1악장을 2022년 12월 22일에 있었던 금호 솔로이스트의 앤드 공연 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재영과 장유진의 바이올린, 이한나 비올라, 김민지 첼로, 김다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랑크, 피아노 5종주 F단 조종 희락장을 김재영과 장유진의 바이올린, 이한나 비올라, 김민지 첼로, 김다솔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카를 닐센의 플루트 협주곡입니다. 이 곡은 오케스트라 편성부터 독특한데요. 보통 관현악에는 여러 대의 플루트가 함께하지만 닐센은 플루트를 따로 더하지 않고 독축 플루트의 소리만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트럼펫은 제외하고 묵직한 음색의 베이스 트럼본을 배치했는데요. 플루트와 색다른 대비를 만들어내는 게 매력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플루트 독주 파트가 상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화려한 기교부터 섬세한 표현까지 플루트의 다양한 가능성과 매력을 한껏 펼쳐 보입니다. 카를 닐센의 플루트 협주곡, 엠마누엘 파이의 플루트, 사이먼 레트리 지시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카를 닐슨의 플루트 협주곡, 엠마누엘 파이의 플루트, 사이먼 레틀이 취시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4레의 엘레지, 작품으로 24,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얀 파스칼 토틀레가 취시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주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9월 20일 일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2부 첫 곡은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

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원래 이 노래의 제목은 숲속의 새지만 우리에게는 인형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져 있죠. 과학자 스프란사니가 만든 아름다운 인형 올림피아를 진짜 사람이라고 믿은 호프만은 한눈에 사랑에 빠지는데요. 파티에서 올림피아가 사람들 앞에 나와 춤을 추며 이 노래를 부르지만 중간중간 태엽이 풀리면서 갑자기 멈춰서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태엽을 감아주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더욱 빠르고 화려하게 노래를 이어가죠. 결국 올림피아가 기계 인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산산이 부서진 인형의 부품을 바라보며 호프만의 첫 번째 사랑도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베버, 클라리넷 협주곡 2번, 이플렛 장조, 작모르 74. 샤론 카메 클라리넷, 그레고르 뷰리 지휘하는 빈 방송 교향악단 연주입니다.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2번 이플의 장조 작품으로 74 샤론 카메 클라리넷 그레고리 뷰리 지휘하는 빈 방송 교향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말로 교향곡 1번 거인입니다. 젊은 말로의 청춘과 내면이 짙게 투영된 작품으로 1888년 라이프치히에서 완성됐는데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손을 보며 20여 년에 걸쳐 각별한 애정을 쏟아 다듬었습니다. 오늘은 그 출발점이 되는 1악장 준비했는데요. 말로는 악보 첫머리에 자연의 소리처럼 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득한 현악기의 음향으로 새소리와 팡파르가 들려오며 마치 이른 아침 자연이 깨어나는 듯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말로 자신이 쓴 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 아침의 들판을 걸으면의 싱그러운 선율을 가져와 젊은 날의 생명력과 설렘을 힘차게 풀어냅니다. 말로 교향곡 1번 D장조 거인종 1악장을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르테바우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말로 교향곡 1번 디장조 거인종 1악장을 마리세안 선수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르테바우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20세기 현대 작곡가 칼 바인의 피아노 소나타 1번 1악장입니다.

칼 바인의 피아노 소나타 1번 1악장을 피아니스트 김홍기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 감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파야의 사랑은 마술사 중 불의 춤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아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꼭 한두 번은 겪게 되죠. 더군다나 가족이 모두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에는 그런 부모의 걱정을 덜어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픈 아이 돌봄센터. 전문 인력이 아이와 함께 병원에 다녀오고 필요하다면 센터 내 병동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돌봐주기도 한다는데요. 당일에 연락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진료 결과도 꼼꼼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니 맞벌이 가구가 대부분인 산업도시에 정말 필요했던 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내일로 나아가는 첫걸음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목소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일제히 묘한 슬픔을 안겨준다. 다만 나는 속삭이고 싶다. 사실상 인생은 시나 소설이 아니라고. 인생은 순간순간 한편의 수필이다. 우리는 모두 시인이나 소설가나 수필가도 아닌 수필 인간이다. 이응준 작가의 산문집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 속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고은 작가님을 대신해 오늘까지 카페 지기를 맡은 박혜진입니다. 첫 곡으로 전한 노래는 사빈의 하루의 첫 조각이었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위늠사에서 펴낸 이응준 작가의 산문집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에서 골라봤습니다. 묘하게 마음에 남는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은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고 또 어떤 일은 너무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의 순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시나 소설처럼 그렇게 비장하지도 구조적이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그때 느끼고 선택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시인도 소설가도 아닌 수필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카페인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어제 방송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는 한참 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삼 매일 방송하시는 윤고은 작가님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고요. 또 매일 이 시간 찾아주시는 카페인 여러분들도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소개하고 갈게요. 서혜진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귀 쫑긋하며 듣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마음을 쫑긋하면서 네, 오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박주영님,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면 민원 들어올 텐데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호루라기는 마음속으로만 불어야 합니다. 이현재님, 가끔 문학은 옥상에서 바라보는 세상 풍경 같다는 생각을 해요. 거리에서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한 발 떨어진 모습. 그게 매력이기도 하고 삶과 괴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이제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밑에 있는 것들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일단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것이 그 마음에 뭔가 좀 여유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또 문학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김복희 시인님, 박혜진 선생님이다. 으앙 반가워요.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도 기대되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김복희 시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저도 오늘 시인 두 분을 만난다는 생각에 어제만큼이나 그리고 또 어제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미숙님, 박혜진 작가님 반갑습니다. 수필 인간이라는 오프닝 멘트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네, 수필 인간이라는 말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이제 쓰인 표현인데 마음에 많이 남는 그런 표현이죠. 수필 인간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소설이나 시보다 좀 담백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소박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조금 더 평범하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 태도로서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송태전님, 그러게요. 인생은 드라마나 소설, 시보다는 수필에 가깝죠. 에세이 같은 하루하루라고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문이라는 말보다 약간 수필이라는 말만 주는 그런 감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고즈넉한 느낌도 있고요. 네. 윤금정님, 저도요. 저도 응원 많이 하고 있어요. 박혜진 작가님 힘내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작가라는 표현은 지금도 굉장히 어색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고 비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랄까 그러니까 저자이고 비평가인데 작가라는 말은 굉장히 어색하고 아직도 잘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한주영님, 목소리가 너무 편안했어요. 계속 듣고 싶어집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네, 노래 두 곡 듣고 갈게요. 잔인토의 파운다, 그리고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오늘 선곡이 행복을 부르는 주문 같네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조금 더 읽어볼게요. 3323 쓰시는 분, 본방사수합니다. 반가워요. 아리수 사과를 먹으며 사과는 수필 인간보다 시인간에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있다고 카페인께서 남겨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사과 농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과수원 집 딸인데요. 얼마 전에 갔다가 아리수 사과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그렇게 맛있고. 네. 제가 이제 부모님 농사를 짓는 것을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서 보면은 사과는 수필 인간이 아니라 시인간이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있는 것만, 있어야 하는 것만 있는 게 시라고 할 때, 정말 그 사과나무에 열리는 사과라는 거는 좀 있어야 할그 사과들만 거기에 있거든요. 좀 경이로워요. 네. 그 아름다운, 네, 시에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3301 쓰시는 카페인, 생방송이라 많이 긴장하실 텐데, 티안 내고 담담하게 잘 하시네요. 멋져요, 박혜진 편집자님. 제 목소리가 이렇게 좀, 한 톤이 좀 낮아요. 그래서 그 담담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응원의 말씀 많이 보내주셔서, 용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조금주님. 박혜진 작가님, 어제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연차를 북카페를 위해 사용하신다니 대단하시다는 생각과 윤고은 작가님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져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그 연차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게또 직장인들마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거기에 비하면 좀 즉흥적으로 쓰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올해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차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딱히 할 일도 없는데, 딱히 할 일도 없어서 온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많이 남아있는 연차들을 일생에 뭔가 두 번은 오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에 쓰고 있는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4336 쓰시는 카페인 분. 안녕하세요, 박혜진 작가님. 이틀째의 만남에 반가움이 곧 이별이라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잔잔히 마음을 담은 목소리에 편안히 기대어 봅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처럼 시간들이 샤락샤락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가을 더욱 반짝반짝 빛날 제 마음이 기대됩니다. 저도 오늘 오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이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좀 편하게 하면 좋겠다. 듣는 분들도 좀더 편하시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9312 쓰시는 카페인 분. 지난주 경기도서관에서 편집자님 강연 듣고 반했어요. 우연히 언더스토리라는 책을 통해 봄, 여행지에 어느 북카페에서 만나서 기억해야 될 평론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동네 근처에 강연까지 오신 데서 달려가서 강연도 들었고요. 근데 그 다음날 윤고은 작가님이 박혜진 평론가님이 자신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신다고 해서 이 우연의 연속에 깜짝 놀라고 반가웠습니다. 작가님 책도 더 찾아서 읽어볼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서관에서 책과 관련된 강의를 하나 했습니다. 특강이었는데,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재밌는 책의 사생활이라는 주제로 책을 둘러싼 이야기, 그러니까 책이 나오기까지 편집자가 그 작품을 읽고 가지는 관점, 시선이 어떻게 그런 책에 반영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그게 책을 읽는 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쩌면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책의 내용,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이해하고 이제 즐기면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매체를 좋아하게 되면 그 매체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더 풍성하고 재밌게 해석을 할수 있듯이 책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이 나오는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좀더 텍스트화해서, 네,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들을 조금 더 드렸었죠. 재밌게 들어주셨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강의 듣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혹은 그 매체에 대해서 더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난 카페인은 익숙하지만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우리 유물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는 시간, 유물가의 산책이라는 주제로 계속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선명한 렌즈 앞에서도 진짜 나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고대 청동 거울을 대하는 선인들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현대인들은 티 없이 맑고 투명한 유리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일에 지극히 익숙합니다. 고해상도의 렌즈와 정교한 필터는 우리의 얼굴 모공 하나까지 선명하게 포착하거나 결점 없는 완벽한 이미지로 가공해내죠. 하지만 박물관 진열장 너머에 놓인 수천 년 전의 유물, 다뉴세 문경 같은 고대의 청동 거울은 이와 전혀 다른 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속 표면을 쉼 없이 문지르고 공들여 닦아내야만 겨우 자신의 흐릿한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불친절한 사물. 옛사람들은 얼굴의 미세한 굴곡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개 낀 듯 모호하게 맺힌 자신의 상을 가만히 응시하며 존재의 윤곽을 더듬어내기 위해 그 무거운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거울 단계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완벽하고 통합된 이미지를 매개로 자아를 형성한다고 통찰했습니다. 문제는 현대사회가 제공하는 거울들이 지나치게 매끄럽고 폭력적일 만큼 선명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소셜미디어라는 디지털 거울 속에 전시된 나의 화려한 껍데기를 진짜 자아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고화질의 렌즈가 우리의 겉모습을 한치의 오차 없이 증명해 줄수록 역설적으로 내면의 깊은 심연은 갈 곳을 잃는 괴리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외형에 집중하느라 정작 흐릿하고 덜컹거리는 내면을 마주할 용기를 상실해버린 셈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시 참회록에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고 썼습니다. 녹이 쓴 청동 거울을 닦아내는 이 처절한 행위는 단지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면의 어둡고 부끄러운 심연을 대면하려는 지독한 자아 성찰의 은유였습니다. 거울이 흐릿할수록 우리는 그 표면을 투과하여 렌즈 너머의 더 깊은 곳,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의 밑바닥을 똑바로 응시할 수 있는 여백을 얻게 됩니다. 선명함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윤곽이 자꾸만 흐릿해진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진짜 나를 벼려내기 위한 속 깊은 사유의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정키의 거울 듣고 왔습니다. 너무 선명하고 또 완벽한 이미지들, 고도의 해상도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역설적으로 진짜 내 모습이 뭔지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인지 수천 년 전 옛사람들이 흐릿한 청동 거울을 매일 정성껏 닦아내면서 자기의 내면을 그리고 자신의 흐릿한 윤곽을 더듬으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이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연 좀 더 읽어볼게요. 이승현님, 지루하게 선명하기보다는 흐릿해도 흥미롭게라던 어느 노래 가사도 생각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저도 그 소셜 네트워크도 너무 많이 사용하고 뭔가 인공지능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쓸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가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고 빠르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왜 공허함이 남지? 이렇게 허무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흐릿하더라도 뭔가 더 마음속에서 선명한 것, 눈에 보이는 선명함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나에게 선명한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미향님, 마음이 다독다독 다정하고 친절한 목소리 좋아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친절한 척 제 목소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진님, 목소리와 발음도 이 시간에 편안하게 듣기에 참 좋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자주 불러주세요. 네, 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한식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박혜진 DJ님, 너튜브에서 추천해주신 압록강은 흐른다 읽었고 요즘은 절판된 말코맥스 찾아다니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올 초에 한 이제 프로그램에서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르의 압록강은 흐른다를 추천했었어요. 그리고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500번으로 이 책을 기획해서 편집해서 출간하기도 했었거든요. 요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무리하는 시인들 김소연, 김상혁 시인님 만나겠습니다. 레이베이 Like the Movies, 존 메이어 Love is a Verb.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 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네.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2: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김소연 시인님, 김상혁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너무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2: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0: 아, 급하게 왔습니다. 평소랑 똑같았는데 조금 이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 그 잔디부장님 생일이어가지고 네, 생일 파티를 조금 이렇게 하고 오느라고 급하게 왔는데요. 급하게 온 만큼 더 즐겁습니다. 딱 맞춰서 왔기 때문에요.
2: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네. 소연 씨님 어떻게 보셨어요?
3: 저는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여기 올 때까지 신호등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꽤 쌩쌩 달리고 그리고 이 한강을 구경할 수 있는 기쁨이 늘 있어요. 오늘 완전 가을이더라고요.
2: 맞아요. 가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준비한 첫인사를 해야겠어요.
0: 뭐죠? 뭘 준비하셨군요.
2: 제가 이렇게 만나면 첫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클리셰적이긴 하지만 좀 클리셰가 또 적절하니까 또 클리셰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완연한 가을이지 않습니까? 낮에 덥기는 하지만 가을인데 저는 항상 가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예술가는 시인이라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네. 가을과 잘 어울리는 예술 장르도 시고 두 분은 가을을 타시거나 가을을 좋아하시는지.
0: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시인은 가을을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약간 어깃장 놓는 것처럼 나 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하지만 좋아합니다.
3: 저는 가을 진짜 너무 좋아하고 가을이 짧잖아요. 그래서 가을은 아무 스케줄도 없었으면 좋겠고 가을에는 뭔가 가을만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생각하는데 늘 가을이 제일 바빠요.
2: 맞아요. 짧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0: 산책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가을 되니까.
3: 그죠.
0: 빨리 이 계절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밤마다 나가는데 어제 빼곤 다 나갔던 것 같아요.
2: 네. 하루하루 날씨가 달라지죠.
0: 너무 좋습니다. 약간 차가우면 이제 미리 사두었던 가을 약간 외투 같은 것도 입고 나가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죠. 낮에는 못 입으니까요.
2: 네.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가을에 두 분이 골라오신 네 편의 작품 오늘도 만나볼 텐데요. 우선은 상혁 시인님이 가져오신 글부터 만나볼까요? 네.
0: 최돈미 시집 DMZ 콜로니에 담긴 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시는 앞쪽은 제가 시를 읽을 거고요. 뒤에는 그 시에 대한 설명, 작가의 말을 읽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가 이 제목이 고와 유기묘예요. 근데 유기묘가 뭐 고양이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유기묘라는 유씨의 기묘 그리고 고와 유기묘라는 제목의 시고 이걸 읽고 작가의 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 고와 유기묘 최돈미 다리를 쩔뚝거리며 논으로 나가 식구들을 찾아봤다. 엄마는 죽어 있었고 엎여 있던 아기는 살아 있었다. 똥을 싸길래 얼른 띠를 풀어서 등에 들쳐 업었다. 아기가 울고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기억도 안 난다. 기관총 소리 때문에 귀가 멍했다. 군인들이 확인하러 다시 왔다. 나는 죽은 척했다. 엄마 배 위에 엎어져 있었는데 엄마 벌어진 입에서 점심으로 먹었던 국수 냄새가 났다. 국수 한 가락이 엄마 목에 붙어 있어서 꼭 목걸이 같아 보였다. 누가 신음소리를 냈다. 날 죽여줘. 그러자 군인들이 다시 총을 쏘기 시작했다. 웅덩이에서 기어 나오자 동네 사람들이 말했다. 네 동생 다리 좀 봐. 어깨 너머로 돌아보니 동생 다리가 없어진 거다. 똥 묻은 누더기 바지만 보였다. 집에 도착하니 집이 다 타버린 동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네 등에 살점 덩어리 붙어 있다 하는데 나는 못 들은 척했다. 끝.

이 상상의 기록들은 2016년 안김 작가를 만났을 때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에 기반하고 있다. 안김 작가는 내게 그녀의 연구 결과와 분석은 물론 생존자들의 구술 증언이 녹취된 제60주년 산청 함양 사건 학술대의 자료집을 건네주었다. 2011년은 학살 60주기가 되는 해였다. 따라서 이 상상 속 이야기들은 현실, 즉 당신과 나의 역사, 그리고 그들과 나의 꿈, 그리고 그들과 나의 기억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니 고아들 연작은 말하자면 무의식의 시가 된다. 나는 이 시들을 먼저 한국어로 쓴 다음 번역했다. 나의 아이 같은 필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 그 필체는 한국 밖에서 성장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으니.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문학사상에서 펴낸 최돈미 시집 DMZ 콜로니에 담긴 고아 유기묘라는 시와 작가의 말을 낭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었던 노래는 장사익의 찔레꽃이었습니다. 조금주님, 상혁씨님 읽어주신 시가 생각할수록 슬픈데 선곡 무엇? 오늘 많이 슬픕니다.
1: 네, 요거 뭐 시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딕테처럼 되게 여러 가지 장르를 가로지르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 부분은 분명히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가의 말에도 나타나듯이 산청 함양 사건, 학살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근데 이게 되게 절묘하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허구도 아니고 어쨌든 60주년 학술대회 자료집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학술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썼지만 또 그거를 꼭 그 사람의 얘기, 피해자의 얘기라기보다는 약간은 돌려서 고아 누구누구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시들 연작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고아에게 서사를 부여하고 이 고아들이 살아서 지금까지 잘 행복하게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도 같이 조금 상상해보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 효용성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걸 읽고 그 사건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1심 유족이 승소했구나 이런 기사도 살펴보고 근데 왜 국가가 여기에 상고를 해서 다시 재판이 길어지고 있을까? 이런 어떤 문제의식도 가져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0: 네.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한 감정으로 들었을 것 같은데 나원일님,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네요 라고 하셨고 정경희님도 상상하니까 너무 처참해서 뭐라 할 말을 잃어서 가만히 앉아있게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소연 씨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예, 저도 인상 깊게 읽은 시집 중에 하나예요. 그 최돈미 시인의 DMZ 콜로니라는 시집이 어떤 시집인지 풍문으로만 듣다가 이제 요번에 그 정은기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셔서 한국어로 그래서 이제 비로소 저도 읽게 되었는데 저는 이 사격 시인님이 읽어주신 부분에서는 특히나 뒷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기억도 그 바탕 중에 하나로 꼽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 체험 세대가 아닌데도 이 부분이 저는 늘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이런 식으로 표기해 표현해 놓는 부분이 늘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나의 기억이고 어디까지

0: 까지가 공동체의 기억이고 어디까지는 내 기억은 아니고 오직 상상인가? 이 부분의 경계를 좀 넘나드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저는 너무 좋았고,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이런 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등에 살점이 붙은 장면까지 쓰려면 이런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러면서 아, 생생함이란 이렇게 다가오는 거구나 느꼈습니다.
1: 네, 이 최동민 시인 같은 경우는 작가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자서전 번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김혜순 시인의. 근데 이번에 또 시를 읽어보니까 아, 그 번역가의 역량도 정말 컸겠구나 싶은 게이 생생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중간에 국수 한 가락 그 장면이
0: 그죠,
1: 있어요. 이
0: 맞아요.
1: 부분 너무 생생해서
0: 네, 옷걸이인 줄.
1: 네. 그러면서 이거를 대단히 뭐 감정이 과잉돼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담담하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읽는 사람에게는 전쟁의 참상이 더 끔찍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 네. 1부 1867 쓰시는 캠페인님도 생생하고 눈물이 납니다. 똥 묻은 바지만 남은 걸본 작중 주인공의 심정이란라고 말씀하셨어요.
1: 그리고 이거 실제로 책을 펼쳐보시면 옆에 이렇게 약간 삐뚤빼뚤한 어린아이 같은 글씨로 이렇게 편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 뭔가 논픽션 느낌을 훨씬 주거든요. 그런데 요게 최동미 작가가 자신의 글씨, 어색한, 뭐, 아직은 미숙하다고 할수 있겠죠. 한국 밖을 벗어나 본적 없는 글씨라고 하니까 그 글씨로 일부러 한번 자기가 적어보고 그걸 다시 번역을, 영어로 번역을 했을 거고 그게 다시 한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한글 그 최동미 작가가 적은 부분하고 오른쪽 다시 번역된 영어시에서 다시 번역된 이게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 문장 같은 게 그거를 또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0: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말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필체가 한국 바깥에서는 성장할 기회가 없었다는 이 말이 성장이 멈춘 채로 있었던 본인의 필체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1: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읽을 때 이거를 근데 이제 재밌다라고 이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그래요. 좀 그렇긴 하지만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도 하면서도 아 충분히 미학적으로도 멋지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2: 네.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함께하는 시 이야기, 노래 듣고 입으로 넘어가 다른 작품들도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

0: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일본어 이은미
3: 쇼타입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함께하는 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간 조정에 강박 지금 있다 보니까 1부에서 네. 시 얘기를 하다가 확 끊어버렸는데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
2: 이 시집 같은 경우는 DMZ 콜로니 같은 경우는 최동미 작가의 앞에 작품이 실려 있잖아요. 근데 뒤에 번역 후기로 정은기 번역가의 선생님이 그 번역 후기도 어떻게 보면 작품처럼 읽힐 정도로 너무 좋았고 또 김혜순 시인의 추천사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부록으로 붙어있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게 잘 어울려서 하나의 책을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여서 뒤에 사진도 좀 많이 실려있는데 그래서 좀 들춰볼 게 많은 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1: 네. 네. 그 끝하고 끝나는 것도 아, 그렇죠.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아까.
2: 네. 근데 그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연작시에서 그런 형식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데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작가가 정말 쓴 걸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려내고 있는 장면이나 그 말투 같은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1: 네. 네, 김미향님 대학 강의나 가을시 낭독회 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2: 이게 왜 이게 약간 제가 찔리는 게 왜 대학 강의일 카페? 근데 제가 목소리가 지금 가가지고.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1: 교수님처럼
2: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 지금 검열이 좀 있습니다.

0: 지금 살짝 감기가 걸리셔서.
1: 네, 많이 걸려가지고요. 네.
0: 정은숙님, 못 들은 신앙독 밤방에서 질감할게요라고 하셨는데 밤에 들으면 네, 더
1: 괜찮지 않을까요?
0: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 들어보겠습니다.
2: 네, 이번에 김행숙 시인이 새 시집을 출간을 했는데 지난주 내내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시 한 편도 골라왔지만 이따가 낭독할 거는 표사도 표사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요즘 한국 시가 좀 근미래를 설정하고 근미래를 미리 뭔가 끌어당겨서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미래가 오기 전에 미래가 소진되겠는 걸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행숙 시인도 함께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다른 결로 쓴 엄마에 대한 시가 있는데 아 역시 김행숙이 김행숙 하는구나 그런 느낌 들어서 열심히 타이핑을 해왔습니다.
0: 네, 이 작품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의 길 김행수. 나는 가방을 싸고 있습니다. 엄마를 버려야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호두알을 굴리며 머리를 숙이고 강바닥에서 자갈 굴러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천장을 뚫고 깊은 밤하늘에서 지구가 굴러가는 굉장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온통 호두알과 호두알이 굴러가는 소리에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늘이었습니다. 잠자리 날개처럼 얇은 어둠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파냄새, 마늘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항상 네 곁에 있으니 나아가라, 딸아. 우리가 함께 불행을 나누면 어둠 속의 귓속말처럼 단맛이 퍼지니 어서 와서 가족처럼 낡은 불행을 핥고 내 원한을 빌려가라. 어서와 나의 두 번째 인생. 토끼의 길을 버려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항상 짐을 싸고 있습니다. 선인장처럼 낙타처럼 혹을 키웠습니다. 혹처럼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거울 수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함부로 의심을 하고 길 위에서 무심코 가방을 열어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엄마와 늙은 엄마와 죽은 엄마가 마구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갈며 불편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길 위에 가방을 버려야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방이 내가 가진 전부이기에.

0: 인고은의 EBS 북카페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김행숙 시인의 시집 무서운 이야기에 담긴 나의 길을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들었던 노래는 정태춘의 그리운 어머니였습니다. 김인혜님, 김행숙 시집 무서운 이야기 기대된다고 하시면서 가방에 젊은 엄마, 늙은 엄마, 죽은 엄마가 구겨져 있었고 가방이 내가 가진 전부고라는 식구들을 좀 되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경희 님도 엄마는 보호와 억압, 따뜻함과 슬픔이 동시에 담긴 모순적 존재, 길 위에서 계속 따라붙는 그림자 같아요. 시 듣는 내내 눈물이 나네요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굉장히 음악이 더해져서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좀
1: 네.
0: 슬프게 들었어요.
1: 네, 너무 슬프고, 그리고 너무.

0: 뭐 진실에 육박해서 진실 막 너머까지 쓰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이 시를 우연히 이제 후루룩 시집을 보다가 이 시를 딱 봤을 때첫 연을 보고 약간 낯설었어요. 이게 김행숙 시집이라서 낯설었어요. 김행숙이 엄마라는 단어를 써서 엄마 이야기를 시에다가 하는구나 하면서 가방을 싸고 있다고 했단 말이요. 옛날에 쌌었다가 아니라 그 점이 특히 놀라웠거든요. 중년 이후에 어떤 시간을 살고 있을 화자인데 지금 가방을 싼다고 하니까 평생 이렇게 가방을 싸고 있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현재 진영형이 이 시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돋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중간에 나는 항상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도 그랬고 뒤에 가서 가방을 열어보는 순간 지금 김인애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구간도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가방이 내가 가진 전부라는 것 그러면은 엄마를 버려야 되는데 가방을 버릴까 버릴지 안 버릴지 그 다음을 알려주지 않아서 더 좋았습니다.
1: 저도 늘 가방을 싸는 마음으로 사는데,
0: 그러니까요.
1: 네, 근데 그 가방이 뭔지 모르는 심정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상혁 씨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2: 저는 우선은 김행숙 시인의 시집이 이제 6년 만에 나온 건데 너무 반갑고요. 저도 사실 고르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서 고르고 있어 읽고 있는 시집인데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시에서 어떤 상황을 말하는 부분에서 엄마가 항상 네 곁에 있으니 나아가라 따라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때 항상 네 곁에 있을게는 보통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냥 내 마음이 너랑 있을게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어야 되는데 어떤 말은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대단히 끔찍하고 무섭기도 하거든요. 영원히 너를 사랑해가 비유적일 때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또 그게 완전히 현실로 실현되어 버릴 때 무서울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실현된다고 저는 생각했냐면 항상 네 곁에 있으려면은 젊은 엄마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늙은 엄마도 있어야 될 거고 죽은 엄마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있으려면 그 가방 안에 구겨져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시인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라는 말에 어떤 현실의 실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그 무거워하는 하거나 대단히 힘들어하는 이 화자의 어떤 모습이 너무 잘 그려진 데다가 그리고 이 엄마도 결국 열어보니까 죽은 엄마를 가방에서 열어봤더니 이를 갈며 불편하게 잠들어 있잖아요. 이것도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막 행복한 개입이라기보다는 내가 딸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 항상 네 곁에 있어야지 이런 의미로만 읽히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는 되게 어쩔 수 없는 엄마 입장에서도 딸의 인생이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 계속 개입하게 되는 게 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행복한 일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의 관계를 새롭게 입체적으로 보게 하는 시라고 생각했어요.
1: 네. 8405 쓰시는 분, 아주 자주 시 속에서만 제 영혼을 다시 추스립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얇은 어둠이 제게 손을 내밀어주니 다시 일어섭니다.
2: 이 잠자리 날개처럼 얇은 어둠 이 부분이 저도 인상적이었는데 거기를 조금 같이 인용해 주신 것 같아요.
1: 그리고 김신타 님도 낭독만으로도 충분히 느낌이 오는 김행숙 시인의 나의 길이네요. 특히 마지막 연에서는 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낭독으로 더 느낌이 많이 오는 게 굉장히 감각적인 것 같아요. 뭐 후각,
0: 그쵸,
1: 시각,
0: 맞아요.
1: 청각, 촉각.
0: 예. 김행숙 시인의 시는 이것보다 훨씬 짧아도 그게 늘다 있고요. 그리고 돌연 막 먼데도 있고요. 여기도 되게 먼데서 지금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뭔가 좁게 사는 우리를 굉장히 확장시켜준다는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1: 김행숙 시인의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0: 그쵸.
1: 매력이 뭘까요?
2: 고관여층에서 더 좋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냥 뻔하게 읽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따가 이제 또 다른 부분도 또 다른 시 아닌 부분 읽어주실 텐데

0: 때도 어떻게 보면 김행숙 시인의 그 어떻게 독자를 끌어당기는 매혹의 비밀이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 네. 모녀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익숙하게 많이 접하지만
2: 그럼요.
1: 또이 나의 길에서 접하는 이야기는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2: 네. 이게 이 시가 우리한테 이렇게 익숙하게 쑥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무방비해지잖아요. 모녀 관계 얘기구나 하고. 근데 무방비하게 열어놨는데 그 안에서 결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김행숙만의 엄마의 이야기로 이렇게 변해갈 때좀 무섭기도 하고, 예, 을씨년스럽고 그랬습니다.
1: 네, 김행숙의 좀 새로운 면모를 볼수 있는 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함께하는 시 이야기, 노래 듣고 와서 또 다른 작품들 만나볼게요. 자우림의 영원히, 영원히.

0: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져오신 두 번째 작품 만나볼게요.
2: 예, 동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봐 힘내라고라는 동시집인데요. 포공영 시인의 동시집입니다. 그중에서 고양이의 부활을 읽어볼 텐데 이게 2025년 신춘문예 동시에 등단작이에요. 그래서 동시라고 할 때 우리가 미리 생각해보는, 어떻게 보면 미리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분량이 있고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은 벗어난 작품이고 제가 찾다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낭독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2: 고양이의 부활, 포공영.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살다 그대로 길이 되어버린 고양이를 보고요. 피자집 아저씨는 굶어 죽은 거라며 슬쩍 고개를 돌리고요. 편의점 아주머니는 자동차 바퀴에 깔려 죽은 거라며 질끈 눈을 감아요. 능소와 활짝 핀 빨간 벽돌집 할머니는 쥐약을 먹은 거라며 혀를 끌끌 차고요. 고양이 사료와 물을 챙겨주던 캣맘은 몹쓸 사람들의 짓이라며 울먹거리지만요. 우리 동네 골목 대장 까망이는 죽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스케치북에 그린 고양이 마을로 이사 왔거든요. 고양이 마을에 사는 고양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요. 따뜻한 고양이 분유와 고양이 전용 참치 통조림을 배불리 먹은 후에요. 개박하 향기 물씬한 방석 위에 뒹굴뒹굴 뒹굴다 조금 전 잠들었어요. 한참 자고 일어나면 인간 세상에서 경험했던 나쁜 기억들은 싹 잊히고요. 행복하고 감사한 날들이 까망이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고양이 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장난감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사색하고 싶으면 사색하고 놀고 싶으면 놀면 돼요. 365일 창가에 오둑하니 앉아 접시꽃 핀 정원만 내다보아도 좋아요. 내일은 무얼 먹고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을 피하려 차들이 싱싱 달리는 도로에 함부로 뛰어들지 않아도 돼요. 아무렴 이곳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냥 좋은 고양이 마을이니까요.

0: 푸른 사상에서 펴낸 포공영 시인의 동시집 이봐 힘내라고에 담긴 시 고양이의 부활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디의 길냥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은데요. 진수정님, 시가 참 귀엽고 예뻐요. 따뜻한 시선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빙그레. 저도 마음이 좀 간질간질해지더라고요.
1: 네. 이 시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시는 짧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웬만한 우리가 읽는 그냥 일반적인 시의 분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눈에 띄었어요. 근데 그 내용도 훨씬 더 뭔가 꽉 차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죠. 상황 자체는 비극적입니다.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살다 그대로 길이 되어버린 고양이는 이제 길에서 죽어버린 고양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이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갈리고 있는데 어른들의 시선은 비난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죽음을 끔찍하다고 외면하거나 아니면 막연한 슬픔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아이 화자의 느낌은 달랐어요. 태도가 달랐는데 얼른 저 아이를 저기 이제 길에서 살다가 길이 되어버렸다고 자기가 표현한 저 아이를 내 스케치북 안으로 데려와서 다른 고양이들과 좀 살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망설임 없이 바로 떠올린 다음에 그거를 실천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로 아이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아이가 생각하는 고양이의 천국은 뭘까? 근데 이건 사람의 천국 같기도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사색하고 싶으면 사색하고 놀고 싶으면 노는 세계가 고양이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그런 것에서 다른 고양이들과도 함께 그냥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동시에 어떤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천진하면서도 아이가 득도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현 시인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2: 예, 저도 이 시 중간에 내가 오늘 스케치북에 그린 여기서 오늘 이것을 보고 이 아이의 태도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확 느껴지면서 단순하게 사고하고 실천하는 이 마음이 너무 훌륭하다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고양이가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동물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약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죽었다라는 것하고

0: 좀 달라요. 그 무겁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뭔가 저한테 되게 가볍고 여린 영역이 있는데 그게 그냥 확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 이어서 나온 길냥이라는 우디의 노래도 뭐나 어떡하라고 뭐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떠난 존재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안 그러잖아요. 그것도 너무 좀 동물을 보내는 마음이라 유독 그러나 싶기도 하고 좀 신기했어요.
1: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동시와 어린이시로 나누는 그런 구분법이 있더라고요. 동시는 이제 어른 작가가 쓴 아이들을 위한 시고, 어린이시는 아이 작가가 쓴 아이시, 그냥 그렇게 나뉘는데, 보통 이제 동시가 조금 이제 어색하다. 특히 어린 화자를 내세울 때는 좀 교훈적이고 계몽적이다. 이런 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정말 없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나 해서 더 좋고요. 만약에 어른이 막 죽음을 극복하려는 지향을 시에다 쓰면 윤리적 태도 해서 막 뭔가 더 이름 붙이고 멋지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고양이를 자기 스케치북에다 살린다? 이런 게 오히려 자기의 어떤 몸과 나이에 맞는 생각 아닐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2: 네. 김민정님, 꼬물꼬물 작고 포실포실한 고양이들이 죽임 당하지 않고 평화로운 스케치북 천국 마을에서 친구들끼리 행복하길요. 아마 그 소연 시인님 말씀하셨던 그 작고 여린 부분, 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고, 신민호님, 풍덕포씨, 수원포씨, 순천포씨, 만나기 힘든 성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름이 좀 특이하니까, 예, 그
1: 그렇죠.
2: 포공영이라는 이름에서 연상되는 것들
1: 저도
2: 말씀해 주셨네요.
1: 작가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포공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두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작가는 동시 작가 포공영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아마도 필명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이름이어서 좋은 필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 네. 정경희님, 몇년전 임신한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길래 얼른 편의점 가서 밥을 사다 준 일이 생각납니다. 네. 길냥이와의 어떤 추억, 인연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시를 보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뭐 길냥이 개체를 좀 줄여야 된다는 논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도시에서 그 우아한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 매우 행복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혹시 두분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하시는
0: 저는 없어요.
1: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2: 아, 맞아요. 네.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함께하는 시 이야기, 오늘도 다양한 작품과 생각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캣 스티븐스의 더 윈드 듣고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0: 북카페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 마지막으로 만나볼까요?
1: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행숙 시인의 무서운 이야기라는 시집의 표사에 실린 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문학과 지성사가 그 뒷표지 그 영역에 꼭 시인의 시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꼭 시집을 엮은 후기 같은 그런 글이 실리잖아요. 저는 그 글을 읽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0: 네, 맞아요. 네.
1: 누군가는 꽉꽉 채워서 써서 폰트를 아주 작게 만들어야 할 정도로 쓸 때도 있고, 누군가는 한 줄 정도만 이렇게 쿨하게 쓰려고 들 때도 있고, 그 모든 그것들을 선택하는 데에 어떤 생각을 총동원했을지 그런 거 막 상상해보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진실되게 이 무서운 이야기라는 시집을 안내하는 그런 표사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네, 낭독으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포, 연민, 카타르시스. 이 세 개의 단어를 배분하고 배합하여 비극의 신비한 작용을 설파한 아리스토텔레스 시약의 한 문장을 떠올린다. 언젠가부터 나에게 안개처럼 스며들어 내 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감정. 수시로 나를 초과하는 거대한 파도로 일어서서 난폭하게 달려드는 감정이 공포였다. 공포는 나의 허약한 실루엣을 폭풍 속의 촛불처럼 쓸어버리곤 했다. 그런 공포의 감정이 시를 쓸 수 없는 불능의 상태로 나를 내내 짓눌렀으나, 그래서 스프링처럼 쓰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사랑의 감정을 솟구치기도 했다. 더 길고 더 가혹한 여름을 상상하고 더 이상 거주 불가능해진 지구를 상상하고 상상하면 내 사랑이 절박해졌다. 공포, 사랑, 용기. 이 세 개의 단어가 물리고 엉켜서 여름 담장의 초록빛 넝쿨이 되는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갖고 싶었다.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 아이에게, 죽은 사람을 질투하는 아이에게,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언젠가 당신이 공포와 사랑의 네 발로 기어 그곳에 도착하면 거기 가까스로 서서 흰 깃발처럼 나부끼는 아이에게 쓰게 될 편지를 지금 쓴다.

멈추었는가? 별빛 아래 써낸

시는 생동하는가. 밤, 이 밤은

어제를 살아낸

0: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김행숙 시인의 시집 무서운 이야기에 담긴 표사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었던 곡은 정미라의 서시입니다. 그 표사란 뒷표지를 말하죠. 네. 네. 표1, 표2, 표3, 표4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표1이 이제 앞표지고 네. 표2가 이제 앞 책날개, 네. 표3이 뒷책날개, 표사가 이렇게 뒷표지인데 이렇게 하루에 시와 이 뒷표지 표사를 동시에 소개하는 경우가 이례적인데 네. 그만큼 김행숙 시인의 이번 시집에 대한 소연 시인님의 애정과 또 기다림이 좀 느껴져요.
1: 네. 많이 기다려서 읽었고 그리고 나 요즘에 표사글이 문지 표사글이 시집을 잘 안내하고 있다고는 느껴진 적은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인들도 짓궂으면이 있기 때문에 예, 시 읽기를 방해하기도 하고 더 미로로 데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오랜만에 되게 정직한 표사글을 봐서 그 점이 좋았어요. 이걸 읽고 아까 그 엄마 이야기인 나의 그 길이라는 시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공포, 연민, 카타르시스가 중간에 공포, 사랑, 용기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다르게 느껴질 거고 그 시 속에서 가방 속에서 엄마를 발견했을 때에 구겨진 엄마를 발견했을 때 그 마음도 좀 더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 저는 예, 우선은 요 구조가 너무 재밌었는데요. 공포, 연민, 카타르시스가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행숙 시인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공포는 공포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0: 이제 연민은 사랑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더 멀어졌어요. 근데 이제 카타르시스를 용기로 해석하는 데서는 더 멀어졌거든요. 원본의 어떤 느낌에서는. 근데 그게 또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공포 연민 카타르시스하고 공포 사랑 용기를 나란히 두면은 둘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의미의 어떤 층위가. 이거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용기라고 해석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유령 시가 되게 많아요. 요즘 현대시에서 유령에 대한 시도 많고 시에 귀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걸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유령은 원래는 무서운 건데 그 보통 유령을 시에서 쓸 때는 그 공포라는 감정이 대단히 좀 삭제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정직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시를 읽으니까 문득, 아 그래, 유령은 원래 무서운 거였는데 시에서는 그거를 좀 굳이 좀 빼고 많이 읽었구나. 친숙한 존재,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존재. 근데 우선은 직관적으로 너무나 무섭고 떨리고, 그 정말 가방을 열어봤을 때 구겨져 있는 어떤 것처럼 끔찍한 존재인데, 그런 느낌도 같이 가져오면서 또 사랑과 용기를 거기다 붙이니까 더욱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1: 네. 이게 이 표사 글의 내용을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만 보면은 아이에게 쓰는 편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쭉 읽으면 아, 이 시인에게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상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공포였고, 그 이제 공포의 뒤통수에 붙은 그 사랑을 본인이 뭔가 공포로부터 상속받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1: 네. 신수아님, 무언가 쓰고 싶은 생각들이 이런저런 생각들 고민하다가 결국은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0: 네, 그렇죠. 그 정말로 저도 시가 조금 안 되고 어떤 글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편지 형식 많이 써서 써보거든요. 그럼 글도 더 잘 나가고 수신자가 확실하니까요. 저도 좋은 점도 있고, 이 시집은 이제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소연 시인님이 두 개를 해주셨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하나 고르고 있어가지고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이 시집은 뭔가 우리가 어떤 시집 읽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시집은 앞에서부터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서 뒤로 갈수록 그 감정이 더 약간 더 모이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읽어야 뭐 잘 읽히는 시집이다. 이런 말을 저도 어디에서 나가서 시 얘기할 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면서도 아 진짜로 그런 시집이 있나? 좋은 시집은 그냥 아무거나 뒤에서부터 읽어도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시집을 읽을 때 좀 차례대로 읽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보고 느낌 좋은 거부터 중간중간 읽는 편인데, 이번 시집은 아 정말로 앞에서부터 읽으면 그 느낌이 쌓여가는 그 과정이 아마 독자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길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중간중간 읽었을 때 혹은 뒤부터 읽었을 때는 조금 더 이게 왜 나왔지 하고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요걸 제가 좀 차분하게 앞에서부터 쭉 읽다 보니까 아 뒤에 게 너무 납득이 되고, 아 이걸 이 순서를 어떻게 보면 시인이 잡기 위해서 많이 공을 들였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2: 그쵸.
0: 그래서 요 시집 같은 경우는 꼭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권유도 해드립니다.
2: 이게 시집 제목이 무서운 이야기고, 이 표사에 알다시피 키워드가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들에 관해서 이제 약간 미리 얘기를 좀 들려주려는 그런 작정이기 때문에 이 구성이 너무 중요할 거 아니에요. 무서움을 전달하는 데는 그냥 중구난방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는. 그래서 되게 정교하게 그걸 구성을 만드는 그 느낌이 들어서 저도 상혁 시인님처럼 순서대로 읽는 거 추천드려요.
0: 왜냐하면 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 속옷에 찔끔했어, 우리가 무서운 거 볼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뒤에서 갑자기 읽으면 이게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앞에서부터 그 두려움, 공포 같은 것을 찬찬히 그 감정을 쌓아가다가 그 부분을 만나면 저도 찔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잘 쌓아가는 시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그 공포와 사랑의 감정이 뭘까,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우리 김인혜님, 공포의 감정이 짓눌러 지고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 뭘까요? 어쩌지 못하고 써내는 감정 그런 건 또 뭘까요? 시 한 편 한 편 소중하게 읽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2: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 글 속에서 나의 허약한 실루엣을 폭풍 속에 촛불처럼 쓸어버리곤 한 게 공포라고 했잖아요. 이 쓸어버리곤 했다 이 표현 때문에 여러 번 그랬다는 게 느껴질 때 한번 꺼졌다고 해서 공포한테 쓸려 나갔다고 해서 다시 촛불을 안 킨 게 아니라 계속 촛불을 켰으니까 가능한 얘기잖아요. 저는 이 점이 더 얘기는 뭐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점이 더 좀 아 공포가 사랑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을까를 읽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리고 공포랑 사랑 원래 찰싹 붙어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누군가를 네. 좋아할 때는 당연히 공포스러운 감정이 같이 오게 마련이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정경희님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을 변주한 공포, 사랑, 용기라는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표사에 이렇게 그 어떤 시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너무나 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방식의 글도 참 오랜만에 그렇죠. 보는 것 같아요. 네.
0: 정석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용기 있기도 하고 투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 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근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는 많은 시들에게도 단서를 제공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 네. 오늘 김행숙 시인의 다양한 글을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만나봤는데 오늘 네 편의 작품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0: 저는 이번 시간에는 뭔가 죽음, 떠나감 이런 컨셉으로 시를 골라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 또 이 새롭게 임시지만 또 새로운 진행자의 어떤 목소리와 너무 잘 어울리고 분위기와 해서 더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카페인 분들이.
1: 네.
2: 네,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1: 네. 두 시인님과 함께한 화요일 방송 오늘 저녁 8시와 일요일 낮 12시부터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작품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싶으시다면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이틀간의 카페지기 저는 사실 사무실에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게 제 일이고 또 집에 가면 또 책상에 앉아서 뭔가 읽고 쓰고 하는 게 이제 일상이라서 이 카페지기는 이제 외출 같은 그런 사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돌아가서 좀 책을 만들고 싶다. 좋은 책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청취자 모드로 돌아가서 이제 가뿐하고 부담 없이 방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함께해 주신 카페인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끝곡으로는 김사월의 우리가 모르는 준비해뒀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고운 하루 보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0: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1: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0: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

0: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마켓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에 세계마켓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세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3주 동안 함께한 가을의 발라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남자 가수들의 가을 깐소네로 플레이리스트를 채웠는데요. 어제 들으셨던 멜랑콜리한 샹송과는 다르게 깐소네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수들의 가창력이 돋보이죠.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가 대중음악에도 큰 영향을 준 게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가을 남자들의 깐소네 첫 곡은 지안루카 그리나니의 La mia storia tra le dita, 손가락 사이에 담긴 나의 이야기입니다.

9월 20일 일요일의 세계막기행 첫 곡은 싱어송라이터 지안루카 그리나니의 La mia storia tra le dita 손가락 사이에 담긴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1995년에 처음 발표된 노래인데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하게 사랑받는 노래죠. 브라질의 아나 카롤리나, 이탈리아의 라우라 파우지니, 그리고 안드레 보첼리의 아들이죠. 최근 가수로 데뷔한 마테오 보첼리도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는데요. 이런 다양한 버전으로 세계음악기행 시간에 들려드렸던 노래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탈리아 깐소네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30년 전 이탈리아 대중음악계 최고 스타 가수들의 노래입니다. 먼저 에로스 라마조띠의 2000년 곡 에 앙코르 미키에도 난 여전히 궁금해 들으시고요. 이어서 라프의 1993년 히트곡 두에 둘 이 노래까지 두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에로스 라마조티의 에 앙코르 미키에도 난 여전히 궁금해. 이어진 곡 라프의 두에 둘이었습니다. 가을의 발라드 이탈리아 남자 가수들의 깐소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독특한 질감의 목소리 그리고 멋진 기타 연주로 사랑받았던 아티스트 피노 다니엘레의 1991년 히트곡입니다. 꽌도 언제. 이어서 파울로 발레지의 1992년 곡 디뷰 좀 더 들으시고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인 싱어송라이터 세르지오 깐마리에레의 라 깐소네 델 임포시블레 불가능한 노래까지 가을의 서정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노래 세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을가을한 느낌의 간손의 세 곡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비노 다니엘레의 꽌도, 언제, 파울로 발레지의 딥뷰, 좀 더. 세 번째 노래는 세르지오 깜마리에레의 라 칸소네 델 임포시빌레, 불가능한 노래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1970년대 이탈리아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움베르토 발사모의 나탈리 먼저 들으시고요. 루초 바티스티의 에펜수아떼, 그리고 난 널 생각해 이어드립니다.

영어권 가수들이 리메이크했던 이탈리아 노래였죠. 영국 가수 셜리 베스의 목소리로도 들었던 나탈리. 오늘은 원곡 가수 움베르토 발사모의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많은 이탈리아 가수들이 지금도 꾸준하게 다시 부르는 명곡이죠. 영국 가수 타니타 티카람이 And I Think of You라는 제목으로 번안해서 부르기도 했던 에펜수아떼 그리고 난 널 생각해 루치오 바티스트의 원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지금도 차트에 등장하면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대가수들의 노래입니다. 먼저 아드리아노 첼렌타노의 라르코발레노 무지개 준비했는데요. 아드리아노 첼렌타노답지 않게 차분한 노래라서 더 멋지게 다가오는 노래고요. 이어서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의 전통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아티스트죠. 레나토 제로의 노래 림포시빌레 비베레 불가능한 삶 보내드립니다.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아드리아노 첼렌타노의 라르코발레노 무지개였고요. 이어진 곡은 레나토 제로의 림포시빌레 비베레 불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대중가요 깐소네는 벨칸토 오페라 아리아, 나폴리 민요죠, 나폴레타나, 그리고 이탈리아 가곡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가수가 앞서 소개드렸던 레나토 제로죠. 이런 이유로 이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가수들의 주요 레퍼토리로 이탈리아 깐소네가 소비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창 경연 프로그램에서 레나토 제로, 클라우디오 발리오니 같은 이탈리아 가수들의 노래들이 많이 불려진 거고요. 그런 가수의 명단에 살다빈치도 있습니다. 좋은 노래를 꾸준하게 발표했던 싱어송라이터였지만요. 비교적 뒤늦게 빛을 본 대기만성형 가수이기도 한데요. 올해 산레모가 유에서 살다빈치는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살다빈치의 노래 중에서 우리나라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노래 데탈리, 디테일 2016년 히트곡 보내드립니다.

나폴리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살다빈치의 노래 데타알리 디테일이었습니다. 이제 세계음악갱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세계음악갱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립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를 마무리하는 노래는 처절하지만 아름다운 발라드 간소네입니다. 싱어송라이터 루치오 달라의 2003년 곡 프리마다미운 바초 먼저 내게 키스해주세요. 이 곡 남겨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기행의 방성영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천재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상대성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의 천재성을 보였지만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늘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출간된 무수히 많은 물리학 책을 차례차례 읽어나갔고 입문 고전에도 심취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지게 됐는데요. 걸러 읽기 독서법입니다. 책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유익한 부분은 취하고 무관한 내용은 빠르게 걸러 읽는 것.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산적인 독서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물리학 이론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독서법 아닐까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메인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그리스의 안젤리크 이오나토스가 부르는 스타니시아, 그 아름다운 섬에는 입니다. 안젤리크 이오나토스의 음악을 이해하는 갈래 중 하나는 그녀가 그리스 시문학을 노래로 재해석한다는 거죠. 이 곡 역시 그리스 시인 밀토스 삭도리스의 작품에 곡을 붙인 작품입니다. 내용은 짧아도 만만찮은 신화적 상상과 이해를 필요로 하죠. 삶과 죽음, 한계와 초월이 인과 없이 하나로 묶여있는 이미지들 자체로 강렬한 인상을 풍깁니다. 최초로 1989년 라이브 실황 앨범에 첫 선을 보였고요. 이후 2000년 앨범 Dun Bleu Très Noir, 매우 짙은 파랑의 앨범 버전으로 실렸습니다. 오늘은 그 버전 듣겠습니다. 낭독하죠. 그 아름다운 섬엔 하늘이 없다. 그곳의 시신들은 붉은 날개를 달고 있다. 그들의 뼈는 하얀 불꽃처럼 빛난다. 그곳의 달은 고적하다. 그리고 어느 늙은 여자의 이빠진 입 안에 하늘이 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여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그리스의 안젤리크 이오나스토스의 도 트라고디 티스 림니스 호수의 노래입니다. Dios, 너는 금붕어가 되어 물속을 누빈다. 나는 어부가 되지만 내 그물은 비어있다. 너는 바다, 나는 바다에서 버림받은 조난자다. 나는 죽어 너의 품속에서 살아난다. 너는 남쪽 바람이고 나는 새가 되어 길을 잃는다. 너는 날 잡아선 생각 없이 날려보낸다. 너는 북쪽 바람이고 나의 두 날개가 얼어붙는다. 너는 내게 입 맞추며 더 높은 곳을 향한다. 너는 키를 잡고 돛을 장악하지만 난 아이가 되어 길을 잃고 혼자 헤맨다. 네가 마법사가 되면 나는 너의 추종자가 되련다. 너 없이 사는 법을 알지 못하기에.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가 부르는 La Donna Canone, 대포 여인입니다. 대포 여인이라 뭘까요? 옛날 서커스 쇼 레퍼토리의 하나였다죠. 인간 대포 쇼. 인간이 대포 안에 들어가서 대포알처럼 발사되며 공중을 나는 곡인데요. 몸집이 매우 큰 여자 곡예사들이 동원됐다는군요.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는 1983년에 신문을 읽다가 관련한 단신을 보고 이 곡을 썼답니다. 당시 어느 서커스단의 대포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도망친 후 서커스단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다네요. 데 그레고리는 몸집 때문에 구경거리 취급을 받던 여자가 사랑을 위해 탈출했다라는 사실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동화처럼 아름다운데 결말은 잔혹한 내러티브를 완성했죠. 낭독하겠습니다.

언젠가 나는 내 비대한 심장을 별들을 향해 던져버릴 거다. 그리고 저 파란색 장막을 넘어서 파란 하늘로 날아오를 거야. 대포 여인이 황금과 은혜 여인이 되는 날, 나는 역에 가지 않고서도 마지막 기차를 타고 떠날 거다. 악하고 교만한 얼굴들 사이에서 나의 이름은 찬란히 빛날 거다. 밤의 문 앞에서 낮은 멈춰 설 거야.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그 순간을 알려줄 거야. 대포 구멍에선 한 곡의 노래가 울려 나올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 내 손을 잡아줘요. 난 말없이 마음으로만 당신을 품을 거예요. 난 당신이 바라는 만큼 아름답진 않지만 두렵지 않아요. 우린 살과 피를 가진 그대로 하늘로 날아올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요. 배고픔도 갈증도 없이, 날개도 안전망도 없이 날아서 사라져 버릴 거니까요. 그렇게 대포 여인, 그 거대한 수수께끼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녀 혼자서 암흑의 밤을 향해 떠났다. 그녀가 사라진 바로 그 순간 관객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다. 그날 그 여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거짓 맹세를 했다.

0: La storia siamo noi, nessuno si senta offeso. Siamo noi questo prato di aghi.
1: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에게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가 부르는 라 스토리아, 역사입니다.
0: Siamo noi queste onde nel mare. Questo rumore che rompe il silenzio.
1: 역사는 우리의 이야기니 누구도 불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늘 아래 바늘도 친 초원과 같은 존재들. 역사는 우리 이야기니 배려합시다. 누구도 소외되어선 안 되죠. 우리는 바다의 파도에 떠밀리는 존재들. 파도 소리는 침묵을 부수지만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 그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죠. 다 그렇게 산다고. 모두가 서로를 해코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집안에 함께 모여 서로 가까이 할 때 우린 비로소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문 앞에 멈춰서는 법이 없죠. 기어코 문턱을 넘어서 방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동시에 줍니다. 우리에겐 이길 수 있는 힘, 동시에 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택하고 갈 때가 되면 두 눈 똑바로 뜨고 찾아내야 한다고. 어떻게 할지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백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말을 건네는 법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역사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멈추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역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의 부모 그리고 자식입니다. 떠나겠다고요? 잘 가요. 역사의 길엔 피난처는 없습니다. 되돌아설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접시에 올린 밀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맨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영국 태생의 프랑스 아티스트 제인 버킨이 부르는 Fier le bonheur de peur qu'il ne se sauve. 행복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내 쪽에서 먼저 도망쳐 입니다. 제인 버킨 하면 자동 완성되는 파트너 세르지 갱스부르가 곡과 노랫말을 썼죠. 그리고 제인 버킨의 1983년 앨범 Baby Alone in Babylon에 실렸습니다. 이 시기 두 사람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정리한 후였는데요. 세르즈 갱스부르 쪽에서 먼저 제인 버킨에게 연락을 했고요. 이 곡을 포함한 여러 음악을 선물했다고 하네요. 제인 버킨은 처음엔 거절했고요. 하지만 갱스부르가 한 말은 아, 내가 당신에게 빚진 게 있어 였다네요. 곡 제목은 갱스부르가 개인적으로 열광했던 프랑스의 전위 예술가 프란시스 피카비아가 한 말을 인용했답니다. 예술가의 실존적 불안을 나타내는 일종의 경고였지만 갱스부르는 버림받을까 두려워 미리 이별을 고하는 연인의 언어로 재해석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행복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내 쪽에서 먼저 도망쳐. 파란 하늘이 자주색으로 변할까 봐 두려워서야. 행복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내 쪽에서 먼저 도망쳐. 여기 말고 무지개를 넘어서면 더 높은 곳에서 늘 빛나는 태양이 있다고 혼잣말하면서 나는 내세를 믿고 신들을 믿어. 유독 당신과 나만 저주받은 것 같을 때도 우리의 심장이 피범벅이 되어 불길 속에 던져질 때에도 행복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내 쪽에서 먼저 도망쳐. 벽감 틈새에 숨어있는 작은 생쥐처럼 분홍색 꼬리 끝이 열에 들떠 반짝이는 눈이 보이는지 때로 살려줘. 울며 외치고 싶다. 세상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한번 물어볼까. 누가 더 불행한지. 행복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내 쪽에서 먼저 도망쳐. 말해봐. 아직 날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봐. 내 대답은 이거야. 그 사랑으로 다른 걸 찾아. 나보다 더 좋은 것을. 행복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내 쪽에서 먼저 도망쳐."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영국계 프랑스 가수죠. 제인 버킨이 부르는 Expand the 60s, 60년대 음악 팬입니다. 그 son devenu toutes des idoles. 60년대 음악을 사랑하는 귀여운 소녀, 로큰롤에 맞춰서 근사하게 춤췄지. 아, 60년대 음악 팬, 너의 그 거침없던 시절은 다 어디로 갔나? 너의 우상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Shadows, birds, doors, 이제 어딜 가야 그들의 무대를 볼 수 있을까? Animals, Moody Blues는 해체한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존 레논은 60년대 음악을 사랑하는 귀여운 소녀, 로큰롤에 맞춰 근사하게 춤췄지. 60년대 음악 팬, 너의 거침없던 시절은 다 어디로 갔니? 너의 우상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아, 다 사라지고 말았구나. 브라이언 존스, 짐 모리슨, 에디 코크런, 버디 할리, 지미 헨드릭스, 오티스 레딩, 제니스 조플린, 티렉스, 그리고 엘비스,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우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요, 미국의 스테이시 켄트가 부르는 스피치 히랑, 이따위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Mieux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 생각에 아무것도 담지 않는 편이 더 좋아. 우린 결국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다 잊어버릴 거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더 좋아. 전부 가진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좋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당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편이 더 좋아. 아무 쓸모 없어. 내겐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굴어도 잘못이라 말하지 마. 이따위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이라면, 당신이 나에게 준 것들이라면 그게 나. 0 곱하기 3, 당신과 나 사이는 0 곱하기 3과 같아. 확실하지? 별거 없어. 이따위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 내가 끝을 보려 하는 것들, 당신에게서 내게 온 것들 말이야. 어떤 일에도 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모든 것에 대해 웃는 것보다 더 좋아. 어떤 일에도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으로 좋게

당신의 심장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인정해. 그런 당신이 부러워. 그래서 당신이 정말 미워. 이따위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 당신이 내게 남겨준 것들 도로 가져가고 싶어? 자, 가져가. 뭐든 다 가져가.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당신에게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당신 곁에 남느니 멍청이로 사는 편이 더 좋아.

visage, nos yeux plissés de toujours.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프란시스 가브렐이 부릅니다. On arrive demain. 우리는 내일 도착한다. 입니다. 2023년 발표곡인데요. 어쿠스틱 기타가 주도하는 포크팝의 실린 메시지는 시적이고 동시에 정치적이네요. 이주민, 난민, 이방인, 로마니 등등 살던 곳을 떠나 정착지를 찾는 사람들이 이 노래의 페르소나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새로운 땅을 찾는 그들의 노력과 희망을 꺾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노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우리가 거쳐온 풍경을 이야기해준다. 우리의 두 눈은 가늘게 뜨인 채 언제나 저 먼 곳을 응시한다. 자욱한 먼지를 넘어서, 들풀의 물결을 넘어서, 강을 넘어 길로 접어드는 곳까지, 입술이 갈라지는 메마른 공기, 지팡이 하나, 염소 네 마리, 우리가 태어난 곳이 그러했다. 지금 우리의 속은 유령처럼 비었다. 우리의 겉은 허수아비의 옷처럼 지저분하다. 우리의 아이들은 커서 어른이 된다. 우리는 가축처럼 서로 부대끼며 살아왔다. 우리는 희미한 달빛을 따라 걸었다. 바다를 건너고 협곡이 가로막으면 멀리 돌아갔다. 어딘가 신락 같은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우리의 손금에 적혀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 다짐하듯 말한다. 언젠가 다른 곳에서 새롭게 태어날 거라고, 조금만 더 가면 그곳에 다다를 거라고. 당신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여기 온 건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작은 것 하나를 부탁하려 한다. 두 팔을 벌리고 문을 활짝 열어주길, 마음을 열고 눈을 떠주기를. 우리가 가고 있다. 무엇도 비참을 극복할 수 없어서 지구를 가로지른다. 문을 열어주길. 우리는 내일 도착한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토스카가 부르는 오아마 또뚜도, 난 모든 것을 사랑했다 입니다. 2020년 발표곡으로 산레모 가요제에 출전곡이기도 했습니다.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자리에서 그로 인해 삶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뒤늦게 고백합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Una musica che va in un istante è primavera che ritorna. È come un pesce che non può più resistere. 하늘로 이어지는 세 개의 계단을 오른다. 하늘은 말이 없고 나는 응시한다. 나는 노래하는 법을 안다. 즐기는 법을 안다. 이별에 대처하는 법을 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신의 뜻이라면 나는 마지막 감정까지 가라앉힐 것이다. 우리를 집어삼키는 파도를 멈출 방법은 없다. 널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널 다시 볼 수 있다면 내가 하지 못할 것은 없을 것이다.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사랑했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 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일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북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임을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0: EBS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아리아씨, 허리업! 저기 봐요, 회전목마의 솜사탕의 동물머리띠까지. 우와,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아니, 이럴 게 아니에요. 놀이공원 한 바퀴 돌려면 서둘러야 돼요.
3: 와와, 진정해요, 이샤씨. 오늘따라 이샤, 5살 어린이 같아요. 이샤, why are you so excited?
2: 저는요, 놀이공원에 오면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서 뭐든 신기하고 뭐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동심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뛰어놀 거예요.
3: 굿굿 이샤. 그럼 저도 오늘 아리아는 내려놓고 신나게 놀아볼게요. I like to go back to my childhood when I loved and enjoyed even the smallest things and laugh without any worries.
2: 좋아요. 그럼 오늘은 우리 둘 다 어린이 모드 온 준비됐죠?
3: 오케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즐거움 오늘 한국인들과 함께 느껴봐요.
4: Hello everyone, I'm Isha of EXIN, here to awaken the childlike wonder in your hearts.
3: Hello everyone, I'm Aria of EXIN, ready to have fun and play like a little kid.

0: 둘, 셋. Ready, action. 안녕하세요, 엑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스페셜 DJ 엑신의 이샤 샤디입니다.
1: 엑신의 아리아 랑디입니다.
0: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유아의 스페아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는 지금 어른이 됐지만 이걸 보거나 하면 아이처럼 설레고 즐거운 거 그런 게 있을까요?
1: 저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요.
0: 좋은데?
1: 들어가면 진짜 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져요. 근데 제가 지금 냉동실에 그 뭐지? 스페이스가 없는데 그래도 그만큼 아이스크림으로 다 채우고 싶은데 그래도 늘 참아요.
0: 무슨 맛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하세요?
1: 초콜릿.
0: 아, 역시 디저트는 초코파.
1: 맞아요.
0: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슬라임, 말랑이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1: 맞아요.
0: 저도 모르는 저의 모습을 좀 발견한 것 같아요. 내가 말랑이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해맑게 그걸 즐기고 있을지 저도 상상을 잘 못했었거든요.
1: 근데 되게 짧게 좋아하고 짧게도 버렸네요. 이제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0: 맞아, 그때 꽂혔을 때 그걸 가가지고 막 몇만 원치 사고 근데 너무 쉽게 터졌어요. 지금 회사에
1: 그쵸,
0: 있는 게
1: 터지긴 했어요.
0: 다 막 내용물이 나와가지고.
1: 맞아요.
0: 아, 근데 한 번씩 만지면 좋긴 하더라고요.
1: 그쵸.
0: 그렇다면 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놀이가 있어요?
1: 저는 그 카툰마다 카드가 이렇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 칩 사면, 먹는 칩을 사면 같이 카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놓고 그걸로 게임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이렇게 가슴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샤디는요?
0: 저는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혹은 그 전에는 놀이터가 다 모래로 되어 있었거든요, 바닥이. 그래서 모래놀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무슨 약간 가족놀이 해가지고
1: 저도 했었어요.
0: 그런 건 약간 국적 상관없이 그쵸? 좀 국놀인 것 같기도 하고.
1: 그냥 어디든 아기들 다 하는 거 아닐까요?
0: 맞아요. 아, 어릴 때 친구들이랑 먹는 간식도 그렇게 맛있었잖아요. 제일 그쵸. 좋아했던 간식을 하나 뽑아보자면 인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1: 간식은 되게 많은데 그래도 저희 학교 앞에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말하면 직접 그 안에 들어가는 토핑도 직접 해가지고 눈앞에서 만들어주세요.
0: 오, 커스텀 샌드위치?
1: 맞아. 딱 그거야. 커스텀 샌드위치랑 미니 아이스크림 그리고 뭐 페리페리 칩스 같은 거 엄청 많은데 엄청 좋았어요.
0: 저는 학교 앞에서 그 포장마차가 그때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컵떡볶이 이런 것도 진짜 많이 팔고 그때는 약간 라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컵 하나 종이컵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에 떡볶이 가득 채워갖고 그 500원이었어요.
1: 대박이죠.
0: 그리고 막 문방구에서 그 과자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이런 게 엄청 많이 그 약간 불량식품 같은 느낌이에요. 와. 좀 건강하진 않은 그런 거 되게 많이 사 먹고.
1: 근데 500원은 진짜 신기하다. 와우.
0: 아, 또 바쁘고 철든 어른이 된 지금 어른의 무게는 잠시 내려놓고 친구들이나 멤버들과 동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샤디부터 들어볼게요.
0: 저는 소풍을 다시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1: 소풍이 뭐죠?
0: 피크닉?
1: 아.
0: 초등학생 때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그 학교에서 꼭 소풍을 갔던 것 같아요.
1: 근데 사실 저도요.
0: 진짜요?
1: 인도에서도 매년 가요.
0: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기도 어렵고 그쵸. 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어른의 그거예요. 그쵸. 막 배달시켜 먹고
1: 맞아요,
0: 이러니까
1: 맞아요.
0: 약간 자본의 그런 소풍 같은 느낌인데 인도도 그렇게 하나? 우리는 어렸을 때 소풍 가면은 엄마가 맨날 도시락 써줬거든요.
1: 아, 저희는 그냥 학교에서 준비해줘요.
0: 아, 진짜요?
1: 네.
0: 우리는 엄마가 준비해줘서 친구들끼리 와서 자랑하는 그 맛이 있었어요.
1: 아.
0: 너 뭐 쌓았어?
1: 그거는 그냥 맨날 학교에 그렇게 했어요.
0: 아, 진짜요?
1: 그냥 맨날 런치는 거의 다 거기 카페테리아에서 안 먹고 그냥 집에서 사오는 문화였고.

0: 있고 픽닉 같은 데 가면 학교에서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1: 완전 반대다. 그쵸, 우리는 그쵸. 평소에가 학교 급식이고 이랬거든요. 오, 신기한데요?
0: 그렇구나. 저는 해보고 싶은 거는 저는 네. 주 동물관 그리고
1: 동물원.
0: Sorry. 네, 주랑 네, 애쿠아리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애쿠아리움 가서 위로까지 찍고 올렸는데 이렇게 동물 보는 재미가 아기 때부터 엄청 좋아하고 아직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인도 돌아가게 되면 다시 제가 엄청 좋아했던 그 주를 한번 가서 위로그 찍고 싶어요. 그 멤버들이랑 갈 수 있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1: 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인도 주에만 있는 동물이다 하는 거 있어요?
0: 인도 주에 동물 진짜 많아요.
1: 한국엔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
0: 모르겠어요. 저희는 사자, 그 호랑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엄청 많고 너무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엄청 많아요. 몇 시간씩 안에 있어도 볼 게 그렇게 많아요.
1: 아 엄청 큰가 보다.
0: 엄청 커.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제가 가게 되면 꼭 지고 올게요.
1: 좋아요. 멤버들이랑도 언젠가 꼭 같이 가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0: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한국인들과 동심에 푹 빠지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0: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1: 네, 그럼 잠시 노래 듣고 대화님과 함께 취향의 발견 코너로 돌아올게요.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

0: 한국어 배워볼 표현은 간직하다입니다.
1: 간직하다 means to keep or store an object carefully in a certain place or to cherish a thought or memory deep in your heart. In English, it is similar to cherish or to keep.
0: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한국인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 함께할게요. 보석 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원님,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한 주 만이네요.
0: 잘 지내셨나요?

0: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 워낙 좋아가지고.
1: 맞아요.
0: 네, 선선해져서 행복하죠.
2: 그렇죠. 저도 대화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되게 기다렸어요.
1: 오, 좋은데요?
0: 아, 제가 그 얘기를 평생 동안 아주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네.
1: 그렇다면 저희도 한번.
0: 대화야, 대화하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간직하다를 알려드렸어요. 대화님은 물건을 오래 간직하는 편이신가요?
0: 잘 버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사 갈 때나 뭐 맘먹고 비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2: 그쵸.
0: 버리긴 하는데 오래 간직하는 편이긴 한것 같아요.
1: 오, 제일 오래된 물건은 어떤 게 있으세요?
0: 얼마 전에 이사했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서랍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어떤 걸 버릴까 하고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게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냥 그 일회용 카메라, 네,
2: 아.
0: 그런 거 장난으로 그냥 갖고 와서 찍다가 복도에서 친구랑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냥 찍고 말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그걸 인화해가지고 다 이렇게 친구들
2: 오,
0: 나눠줬거든요.
2: 대박.
0: 네, 그래서 그거 못 버리겠더라고요.
1: 아, 너무 추억이죠.
0: 네,
2: 그쵸.
0: 복도에서 막 종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농구하고 막 그랬었는데.
2: 헐.
0: 네, 약간 장난꾸러기였어요.
2: 아,
1: 너무
2: 그래요?
1: 좋은데요? 아리아 씨는요?
2: 저는 연습생 때부터 저희가 찍은 네컷 사진들 진짜 너무 지금 사는 게 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 못 버려요. 진짜 서랍에 진짜 스페이스 없는데 그래도 못 버려요.
1: 저도 너무 동의해요. 집에 그 박스에 쌓여 있어요.
2: 그쵸?
1: 처음에는 그 네컷 사진 넣는 용 앨범을
2: 앨범.
1: 샀었는데 앨범에 넣을 수준이 아니야. 그냥 그때는 막 만나면 계속 찍고 막
2: 그쵸.
1: 이러니까.
2: 근데 이거 아 나중에 봐야지 하면서 그 나중에가 안 와.
1: 없어요.
2: 없어.
1: 맞아요.
2: 없어. 그냥
1: 그냥 영원히
2: 서랍에
1: 넣어두는
2: 있어요.
1: 사람이 돼. 그렇다면 또 어릴 적 추억이나 생각도 이렇게 마음에 새겨둘 수 있잖아요. 어린 시절의 추억 중에 오래 간직하고 있는 지금 좀 기억나는 추억 같은 게 있을까요?
0: 저는 제가 기억하는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1: 네.
0: 이상하게 기억에 오래 남아서 저희 어머니가
2: 그쵸,
0: 선생님이셨거든요.
1: 그쵸. 네.
0: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오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뭐 누나랑 집에서 그냥 같이 놀거나 아니면 밖에 뭐 놀이터 가서 놀거나 그러니까 일과 시간? 하여튼 오후 시간에 엄마랑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방학하시고 집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베란다에 나가서 동네에다가 소리쳤대요. 나도 엄마 있다라고 소리쳤다는데 그게 뭔가 짠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 기억이 네, 전에
2: 근데
0: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가더라고요.
2: 너무 드라마의 장면 같다 됐어. 진짜 너무
1: 그러게.
2: 웃기다.
1: 너무 귀여운데 또 약간
2: 맞아,
1: 짠한.
2: 맞아.
0: 네.
2: 맞긴.
1: 아리아 씨는요?
2: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어릴 동안 아역배우 했다가 이제 집에서 너는 이제 좀 공부를 좀 포커스해서 좀 연예인 좀 그만하자. 나중에 너가 하고 싶으면 하자 하면서 이게 이사 가서 다른 도시에 살았는데 다른 지역에 그때 저를 일부러 미션스쿨 보냈어요. 좀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랑 좀 인터랙도 하고 밍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서 그때 처음에 만났던 그 선생님 저한테 해주신 말이 Our school is small but the heart is big. 주변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불편해도 상관없고 그냥 마음만 크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엄청 엄청 오래 기억에 남았고 아직도 제가 가끔씩 생각해요 그 말을.
1: 너무 따뜻한 말이네요.
2: 그쵸 그쵸.
0: 저는 그 산울림의 김창완 씨가 하는 토크 세션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관객으로
1: 네.
0: 그걸 듣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장 확실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네. 이거는 분명하고 내가 이 주장만큼은 절대 굽힐 수 없고 그런 본인의 확신에 가장 세게 몰입해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해서 본인은 그러니까 김창완 선생님은 그런 확신이 들때 가장 경계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2: 오, 대박.
0: 네. 맞는 것 같아요.
2: 그쵸.
1: 맞는 것
0: 네.
1: 같아요.
0: 제가 약간 좌우명이 됐을 정도로 네.
1: 오.
0: 예를 들어 저 같은 직업의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1: 네.
0: 가끔씩 그 키보드 배틀을 할 때도 있거든요.
1: 진짜요?
2: 근데 대화님 그렇게 하시는 게 상상 안 간다.
1: 나도 저도 상상이 안 가요.
2: 상상이 안 가요.
0: 네, 그럴 때도 항상 그 얘기를 생각하죠. 아, 내가 가장 확실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항상 점검해보고 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그렇게 아, 해야죠.
2: 좋은 말씀입니다.
1: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약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조금 가지고 얘기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0: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똑똑한데 나만 최고의 무너지지 않는 의견을 갖고 있을 일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사람들이 종종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2: 그렇죠.
1: 우와,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간직하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대현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음악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취향의 발견!
2: 취향의 발견, Discovery of Taste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1: 네, 대원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음악을 가져오셨나요?
0: 오늘은 장르 하나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베드룸 팝을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저번에 방송 끝나고 네. 다음 주제를 뭘 할까요? 라고 이제 상의를 좀 했었는데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나요? 밴드 음악인데 조금 몽롱하고 심플한 뭐 그런 계열 있지 않느냐.
1: 맞아요.
0: 아마도 뭐 로우파이 혹은 베드룸 팝이라고 불리는 그 계열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 장르가 인디팝 계열에서 지금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널리 들려지는 장르 중에 하나예요.
2: 그렇죠.
1: 그렇다면 항공이들을 위해서 이 베드룸 팝 장르가 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베드룸, 침실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전문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음향 엔지니어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그냥 요즘은 랩탑 하나만 있어도 거기서 음악을 만들 수가 있죠.
1: 네.
0: 그렇게 소박하게 그냥 자기 책상 위에서 혹은 침대 위에서 만드는 좀 do it yourself, DIY 같은 그런 음악. 조금은 사운드가 좀 아마추어적일 수 있지만
2: 그쵸.
0: 근데 그게 오히려 솔직해 보이고
2: 더
0: 리얼해
2: 보이고 그렇죠.
0: 그런 매력이 있는 네, 그런 음악들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음악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은 정말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녹음에서부터 마스터링까지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 그쵸.
0: 물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멋진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지만 시간과 돈이 좀 많이 들죠.
2: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모자라더라도 오히려 그거를 우리의 미학으로 좀 새롭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치? 이런 음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박한 느낌의 팝음악을 오늘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우리 랑디 아리아 씨가 베드룸 팝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장르의 매력은 뭘까요?
2: 저는 원래부터 약간 칠한 로우파이를 되게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제가 이걸 많이 빠지게 되는 이유가 제가 다른 나라 갈 때마다 위록을 찍거든요.
0: 네.
2: 그래서 찍을 때마다 제가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뭘 쓸까 늘 고민하는데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건 로우파이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찍을 때 그 90%는 멤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닌 그냥 멤버들의 모습 담기고 비하인드 씬스 그리고 풍경 같은 거 담았을 때 이거는 약간 칠하고 약간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음악이 뭘까 하면서 많이 찾아보다가 이걸 많이 발견한 거죠. 이렇게
0: 네.
2: 그래서 베드룸팝 아티스트, 로우파이 아티스트도 많이 그때부터 많이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실제로 이 장르가 시작된 거는 이제 아티스트들의 좀 혁신 혹은 음악적인 새로움 이런 걸로 시작했지만 대중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계기는 쇼폼.
2: 그렇죠.
0: 네, 뭐 브이로그 같은 것도
2: 맞아요.
0: 그렇고 그건 좀 이제 긴 영상이긴 하지만 뭐 사람들이 흔히 보는 그런 쇼폼
2: 플랫폼들
0: 있잖아요.
2: 짤뚝이더라고요.
0: 네, 거기에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귀에 익기 시작하면서 멀리 퍼져나가게 됐죠.
2: 맞아요.
1: 되게 MG스러운 음악이었네요.
0: 그렇죠. MG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장르
2: 맞아요,
0: 중에
2: 맞아요.
1: 약간 저 같은 경우도 좀 캄한 그 피스풀한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을
0: 네.
1: 때 주로 이런 장르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베드룸 팝으로 유명한 아티스트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0: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클레어 오라고 있어요.
1: 네.
0: 네. 베드룸 팝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어쩌면 이 장르를 더

0: 유명하게 만든 중요한 인물인데요. 클레어오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한국에서는 검정 치마 역시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매드론 팝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좀 약간 새드걸 이미지를 가진 좀 치열한 심플한 팝.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감성적인 그런 팝. 이런 쪽의 대표 주자가 또 빌리 아일리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꼭 배드룸 팝이라는 장르로 국한하지 않더라도 이런 감성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따 한번 해볼까 합니다.
1: 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오늘 음악들이 더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슬슬 오늘의 첫 번째 추천곡부터 만나볼게요.
0: 아마 이 음악 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검정치마의 Everything이고요. 아마 이 음악의 그 드럼 전주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여기까지만 듣고 뒤에 안 들어본 분도 많으실 것 같고
2: 맞아요, 맞아요.
0: 그만큼 그 쇼폼 영상의
2: 엄청 많이
0: 배경음악으로
2: 나오죠.
0: 네, 많이 사용이 되죠. 흔히 말하는 베드룸 팝의 전형이 이런 음악입니다. 심플하게 연주를 하지만 잘 들어보면 사운드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좀 몽롱해요. 똑같이 포크 음악이더라도 스튜디오 안에 있는 어떤 공기를 잡아낼 것처럼 리얼하게 소리를 뽑아내는 게 있고 이렇게 이펙터를 많이 써서 꿈꾸는 것처럼 만드는 소리가 있는데
2: 그쵸.
0: 요즘 유행하는 베드룸 팝들은 이렇게 좀 몽롱하게 이펙터를 많이 쓰는 이런 사운드를 베드룸 팝에서 상당히 좋아하고요. 검정치마는 홍대 앞에 제2의 전성기? 네. 원래 홍대 앞 하면은 그 노브레인, 크라잉넛, 펑크락
2: 그쵸, 그쵸.
0: 아주 센 그런
2: 그쵸.
0: 음악을 많이들 떠올리셨는데 그 음악이 2000년대 중반쯤 가면 좀 인기가 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 2000년대 후반에 갑자기 뭐 장기하와 얼굴들, 검정치마, 브로콜리 너마저 이런 그룹들이 동시에 인기를 끌면서 뭐 홍대 앞에 르네상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시 한번 인디 음악이 크게 주목받았거든요. 그때 아티스트인데 그때는 뭐 좋아해줘라던가 약간 락 음악적인 곡들이 인기를 얻었다면 최근에는 그냥 에브리띵 하나로 거의 통일될 정도로
2: 그쵸.
0: 이게 새로운 대표곡이 됐습니다. 그만큼 쇼폼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
2: 그쵸.
0: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2: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바로 당장 브이로그 찍고 이거를 쓰고 싶어요.
1: 아니 저는 지금 잠깐 말 멈추고 이거 듣고 싶은데 말안 하면 안 되니까. 진짜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말씀하신 대로 그 몽롱한 그 느낌이 뭐라 해야 되지? 쇼폼에서 많이
0: 네.
1: 듣는 그것도 맞고 그 몽롱한 느낌 확실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막 낮에나 이렇게 뭔가 생활을 할 때는 엄청 막 바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딱 퇴근하면서 약간 하루를 정리하면서 듣기에 너무
2: 맞아요.
1: 좋을 것 같은 느낌인
0: 네.
1: 것
2: 맞아요.
1: 같습니다.
0: 그래서 이런 것보다 한발더 나가시는 분들은 요즘 앰비언트 같은 장르도 즐깁니다. 앰비언트는 이거보다 훨씬 더 멜로디랑 연주의 그 비중이 작고요. 그냥 몽환적으로 웅 하면서 떠다니는 소리만 있을 때도 있어요.
2: 에펙트 많이 걸리죠.
0: 맞아요. 이런 거 그냥 틀어놓고 한 시간 동안 그냥
2: 맞아요.
0: 잠들고 이런 거
2: 맞아요.
0: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2: 그쵸, 그쵸.
0: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강에
1: 네.
0: 배 위에다가 그 안에 이제 완전 침대 같은 거다 깔아놓고 큰 곳에서 조명도 어둡게 해놓고 앰비언트 라이브를 했어요.
1: 우와.
0: 그래서 그 넓은 배 안에서 사람들이 누워서
2: 대박.
0: 조용히 플로팅하는 거죠.
1: 너무
2: 너무
1: 힐링될 것
2: 너무 좋은
0: 같은데요.
2: 것
0: 네,
2: 같아요.
0: 실링 서비스라는 공연 시리즈인데 그런 것도 상당히
1: 와,
0: 유행하고 있고
1: 왜 이제 알려주셨어요?
0: 나중에 제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려주세요.
0: 듣고 계신 곡은 제니의 얼마 전 신곡입니다. Fallen Angel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가 정확히 베드룸 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조금 섞여 있죠. 근데 얼마나 인기이면, 얼마나 대중성이 높아졌으면 이제 K-pop 슈퍼스타인 제니 씨가 시도를 했을까? 네, 요걸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베드룸 팝이 이제 단순히 인디 음악의 한 장르일 뿐만 아니라 이제
2: 그쵸.
0: 모두가 다 같이 즐기는 그런 음악이 됐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베드룸 팝은 좀 몽롱한 느낌, 그리고 심플한 느낌 이런 게 자기의 취약한 면을 드러내기가 되게 좋습니다.
2: 그렇죠.
0: 나 그동안 사실은 이런 게 좀 슬프고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이런 모습 한번 감성적으로 SNS에 써놓고 배경음악 이런 걸로 딱 올리면
2: 맞아요, 맞아요.
0: 정확히 딱 그런
1: 좋은데요?
2: 되게 좋아요.
0: 네. 그런데 제니 씨가 이번에 그런 변신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Like Jenny 같은 곡 들어보면 막 약간 무섭잖아요.
2: 좀 세죠.
0: 오, 세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에선 완전히 다른 감성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룸 팝의 정서가 이런 거다. 네, 이런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2: 저는 맞아요. 이 노래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해서 최근에 저도 영상에 쇼폼에 항상 하나 이 노래 깔아서 올렸거든요. 이 노래 되게 처음 들었을 때 와 제니님 이런 노래도 이런 노래로도 나오시는구나 생각해서 와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1: 목소리가 이런 몽환적인 느낌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들으면 밝게도 들리고 어떻게 들으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슬프게도 들리고 해서 좀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이렇게 두 곡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는데요. 이쯤에서 왕곡으로 노래 들어볼게요. 태연님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0: 아까 잠깐 들었던 검정치마의 Everything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치유하다 못해 침대로 달려가고 싶은 DJ 이샤와
1: 베드룸팝 노래 하나 만들고 싶은 DJ 아리아 and
2: 덩달아 몽롱해지고 있는 이대화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은 베드룸 팝을 주제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대화님이 준비해 오신 음악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곡인가요?
2: 듣고 계신 곡은 클레어 오의 슬로우 댄스라는 곡인데요. 클레어 오는 이제 베드룸 팝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계열의 아티스트들이 스타가 되는 과정도 그 장르랑 좀 닮았는데요. 그러니까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어떤 아티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홍보를 해서 주류 무대에 등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완전 무명이었던 사람이 온라인에 자기 음악을 만들어 올렸는데 우연히 그게 멀리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 계약하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고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인디의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혹은 예전 인디씬에서 벌어졌던 그런 신화적인 스타덤을 재현하는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이 이쪽에 많이 있죠. 들어보시면 되게 속삭이는 것 같고
1: 맞아요.
2: 심플하고 몽롱하면서 분명히 멜로디도 있고 여러 가지 리듬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극적인 걸 과장하거나 혹은 되게 호소력 있게 만들려고 막 쥐어짜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게 베드룸 팝의 특징이죠.
1: 저는 클레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처음에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쭉 한번 들어봤을 때 느낌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2: 네.
1: 다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아, 이 노래 뭐지 하면 이렇게 기억하긴 좀 힘들었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이해되더라고요.
2: 조금 힘이 빠진 듯한 몽롱한
1: 맞아요.
2: 이런 느낌. 예전에 이건 옥상 달빛
0: 네.
2: 네 옥상 달빛 콘서트를 갔는데 옥상 달빛이 베드룸 팝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0: 네 맞아요.
2: 근데 게스트로 그 개그맨 장동민 씨가 나오신 거예요.
0: 그랬더니 아,
2: 무대에 올라와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 무슨 음악이 이렇게 링거 맡고 있는 것 같은 음악을 하냐고 막 우스갯소리를 예고하시는 얘기하시는 약간 베드룸 팝이 그런 느낌이죠.
1: 그렇죠. 좀 힐링
2: 누워 있는 것 같은 아 이런 거.
0: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네,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어볼게요.
2: 네, 듣고 계신 곡은 빌리 아일리시의 What Was I Made For라는 곡입니다. 그 영화 바비의 주제곡이었는데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고 또 지금은 빌리 아일리시의 대표적인 발라드 히트곡입니다. 빌리 아일리시가 베드룸 팝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꼭 베드룸 팝 장르의 특징만은 아니다. 2010년대 후반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내향적이고 방에서 혼자 우는 것 같은 네, 이런 조금은 슬픈 인디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그런 분위기 속 하나가 또 베드룸 팝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취향을 가장 잘 들려주는 아티스트가 빌리 아일리시예요.

0: 처음 나왔을 때 이 보컬을 듣고 얘기가 말이 많았어요. 이 노래가 아니라 빌리 아일리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노래 스타일을 위스퍼, 속삭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노래를 안 하고 속삭이냐는 거죠. 근데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가 딱 그렇거든요. 정말 편안하게, 네. 아무 자극이 없이, 하지만 좀 슬픈, 몽롱한 느낌. 이 음악에도 잘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1: 진짜 이 노래 듣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리고 사실 듣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냥 속삭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막상 뭔가 이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0: 그럴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뭐지? 뭐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표현력이 또 많이 필요한 장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잘 됐기 때문에 네. 또 들으시는 분들도 좋게 들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아, 빌리 아일리시 정말 멋진 아티스트죠.
2: 맞아요.
1: 그쵸, 그쵸. 네.
0: 되게 삐딱한 가사와 감각적인 것도 잘 들려주지만
2: 맞아요.
0: 이렇게 EP나 피아노 반주만으로 이 발라드를 들려줄 때 진짜 호소력이 센 것 같아요.
2: 그쵸, 그쵸. 맞아요.
0: 저도 아주 좋아하는 곡입니다.
1: 자, 그럼 대화님의 마지막 추천곡 들어볼게요.
0: 아도이의 Grace라는 곡을 듣고 계시고요. 그럼 그런 분위기의 팝 분위기가 해외만 있었냐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베드룸 팝의 유행 이전에 이미 이런 몽롱하고 치밀한 느낌의 인디 팝은 크게 사랑받고 있었다. 네, 어쩌면 더 큰 그림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2017년에 발표가 됐고요. 아도이는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음반 커버도 상당히 유명한데 아마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주인공들이고 들어보시면 약간 분명히 밴드 편곡이긴 한데 몽롱한 신디사이저 그리고 힘을 뺀 듯한 창법, 대중적인 멜로디 네, 이런 게 요즘 홍대 앞에 혹은 뭐 인디팝의 대세다 이렇게 봐야겠죠.
1: 진짜 되게 자기 전에 듣기 진짜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0: 네, 예전에는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만 201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락밴드들의 인기가 좀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은 다시 밴드 붐이라고 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 인디 밴드들이 기타를 세게 들려주는 것보다 조금 칠하고 감각적인 팝을 들려주는 걸 목표로 삼고 변신을 많이 했는데 그 시절에 어떤 미학이 담겨있는 이제 그런 음악이라고 봐야겠죠.
2: 뭔가 노래를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이 노래에 비디오가 있다면 약간 그 가로등이 이렇게 쫙 있는 길에 버스 하나가 이렇게 달려가면서 보라색 하늘이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0: 보라색
2: 생각이
0: 하늘.
2: 들었어요. 네.
0: 낭만적인데요.
1: 되게 디테일했어요.
2: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곡 더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곡을 완곡으로 들어볼까요?
0: 아무래도 베드룸 팝의 해외에서 먼저 들어온 있었던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네. 클레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슬로우 댄스 추천하겠습니다.
2: 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장항동 정산소로 돌아올게요.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한공이들의 일상에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항동 청산소.
2: 장항동 청산소 is a segment where we make background music suggestions tailored to your messages.
3: 여러분의 하루가 어땠는지 보내주세요. 아이돌 한국어 SNS EBS FM 코리안에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오늘의 심판은 바로 저 이샤입니다. 아리아님과 대한님은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주시면 되는데요. 아, 지난주에는 또 제가 이겼었죠. 이번 주에는 누가 승리할지 기대하면서 두 분의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3: 아무 승패에 연연하지 않아야죠.
1: 오, 진짜요?
3: 네.
1: 아리아 씨는요?
4: 자신 없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화이팅, 화이팅.
3: 나도 이렇게 얘기할걸.
2: 네, 그럼 바로 사연 읽어볼게요.
1: 네, 플라워 언더바 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 가을이 되니까 여행 가고 싶어져요. 당일치기로 갈 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하셨습니다.
2: Fall makes me want to go on a trip. Can you recommend a good place for a day trip?
1: 추천해주고 싶으신 곳 있으신가요?
3: 아, 근데 우리나라가 뭐 엄청 넓은 땅은 아니어서 또 웬만하면 맞아. 당일치기로 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드라이브해서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제일 좋은 곳은 저는 강원도 같아요.
1: 오.
3: 네, 강원도 뭐 속초, 강릉 이런 곳. 조만간 제가 또 속초 다녀오기로 해서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일단 그 산들 막 헤쳐가면서 드라이브 할 때 밖에 구경하기 참 좋고
1: 그쵸.
3: 그리고 바닷가 네, 수평선 한번 보고 주변에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 속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두세 시간 안에 갔다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1: 우와,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대화님은 그렇게 운전하실 때 여행 간다고 쳤을 때
3: 네.
1: 들으시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나요? 약간 컨셉?
3: 저는 일일이 선곡하기가 좀 약간 귀찮더라고요.
1: 맞아요.
3: 저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너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1시간에서 2시간 분량의 플레이리스트 말고 네, 라이브 콘서트가 있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호흡은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1: 그치.
3: 또 라이브만의 어떤 질감이 있기 때문에
1: 그
3: 배경음악으로 되게 좋아요.
1: 네,
3: 그래서 유명한 고전 라이브 같은 거 네, 이런 거 그냥 틀어놓습니다.
1: 저는 대박. 맨날 플레이리스트 틀어놓는데 저도 라이브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3: 정말 좋아요. 네, 콘서트 전체가 이렇게 녹화된 게 있기 때문에
4: 좋아요, 좋아요.
1: 아리아 씨는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가 가본 곳이 많이 없죠?
4: 저는 집순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가는 곳이 뭐냐면 양재천입니다.
3: 양재천 진짜 좋아요.
4: 그렇죠. 가을에도 진짜 예쁘긴 해요.
1: 네. 예뻐. 진짜 예뻐요.
4: 예쁘긴 해요. 그래서 되게 길어서 여기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1: 여러분 양재천 오면 아리아 씨 만날 수 있어요.
4: 저 집순이기 때문에.
1: 혹시 노래가 준비가 되셨나요, 두 분?
3: 네, 준비됐습니다.
4: 네.
1: 그렇다면 누구 먼저 얘기해보고 싶으세요?
4: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1: 랑디, 렛츠고.
4: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곡은 저희 지금 베드룸 팝 장르에 대해 대화 나누고 있잖아요.
1: 맞아요.
4: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베드룸 팝 싱어 중에 Girl in Red라는 가수분 있는데 그분 노래도 제가 한번 저희 투어 갔을 때 브이로그 찍어가지고 숏폼으로 제가 그 노래랑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 노래의 제목은 We Fell in Love in October 이고요.
1: So
4: 그래서 10월에 사랑에 빠졌다라는 뜻인데 10월도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이랑 되게 짤떡이고 그리고 장르도 베드룸 팝이라서 되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트립 가면서도 듣기 엄청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완전 추천합니다. Girl in Red의 We Fell in Love in October.
1: 잠시만요. 다시
4: 찍게요.
1: 네, 감사합니다.
4: 이게 왜 거꾸로 나오니?
1: 아니, 파워F인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선곡 이유였어요.
4: 근데 그 노래 뭔지 기억하세요?
1: 아니요.
4: 거의 투어 갔을 때, 러시아 네. 투어 갔을 때 제가 올린 영상에 눈도 내리고 그랬을 때 제가.
1: 혹시 불러줄 수 있어요?
4: My girl, my girl, my girl.
1: 알아요.
4: 그 노래예요.
3: 아,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패배를 벌써 눈앞에 아니요, 두고 아니요. 있는 것 같은데요.
1: 아니요.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4: 화이팅입니다.
3: 제 생각엔 이 사연 보고 뭐가 떠올랐냐면
1: 네.
3: 지금 여행보다도 가을이 왔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아이유 씨의 가을 아침 선곡했는데 빨리 땡 하세요. 네. 또 워낙 이샤 씨가 친절하셔서
1: 아 근데 저도 가을 되면 꼭 듣는 노래요.
3: 네.
1: 그래서 그 공감대가 있어서 일단은
3: 그 가을 아침에 선선한 분위기가
4: 그쵸.
3: 그 음악에서 그냥 전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1: 그 있잖아요.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기 전에 그 네. 약간은 좀 쌀쌀한 공기가 올 때쯤에 그
3: 맞아요.
1: 온도와 냄새가 있거든요.
3: 네.
1: 그 약간 그게 느껴져요.
4: 열심히 애필하시는 모습이 진짜 웃겨요.
3: 아, 네, 뭐 받아들입니다. 오늘의 네, 제가 질 것 같지만
1: 아, 어렵네요. 이 사연에 대한 승자는 아리아 씨 축하드립니다.
4: 두둥 yeah. 감사합니다. 와 이런 와 되게 감사합니다.
1: 너무 네. 너무 저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 제목과 이유였어요.
4: 감사합니다. Girl in Red 진짜 좋은 bedroom pop 아티스트니까 되게 추천해요.
1: 축하드리고요.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성공 여정은 우리 랑디였고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한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대한이 오늘이 저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3: 저 몰랐어요.
1: 진짜요? 오늘 저희
3: 우리 마지막인 거예요?
4: 네, 마지막.
3: 아, 그렇구나. 아쉬워요.
4: 그렇죠.
3: 너무 아쉬워요. 정말요.
4: 진짜요.
3: 너무 짧았다.
1: 맞아요.
4: 감사합니다.
3: 네, 3주밖에 뵙질 못했네요.
1: 맞아요.
3: 네. 앞으로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네. 무대 아래 관객석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음악도 잘 듣고 있습니다.
4: 또 이런 DJ 기회가 된다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3: 네.
1: 맞아요. 저희도 대한님과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4: 되게 진짜로 되게 기대가 돼요.
3: 네.
4: 맞아요.
1: 그리고 오늘이 저 샤디와 랑디의 스페셜 DJ 마지막 시간인데요.
4: Oh no!
1: 너무 슬퍼요. 진짜 이 첫날에 떨면서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4: 맞아요.
1: 벌써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실감이 안 나고요. 또 이렇게 아이돌 한국어 저희 사랑으로 키워주셔가지고 저희가 덕분에 잘 많이 늘어가며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 맞아요.
1: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좋은 시간, 좋은 추억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한공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팬들 레디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I love you 합니다.
4: 오 마이 갓. 일단 저희한테 이런 기회 때문에 제가 한국어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맞아. 감사드려요. 되게 리딩도 좀 더 빨라진 것 같고 좀 말도 좀 많이 하면서 많이 읽는 것 같고 되게 멋있는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항상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EBS 사랑해요. 그리고 B님들 작가님들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한국인들이랑 레디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에도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맞아요. 언젠가는 또 우리가 함께 다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4: 네.
1: 네, 다음 주부터는 아이돌 한국어의 DJ로 아스트로의 진진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좋은 날 한국인들 만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한로로의 시간을 달리네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4: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모두 사랑하자.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KBS FM 이브닝 스페셜 마스터 유진입니다. Thank God it's Friday.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일은 뭔가 좀 다르죠?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니까요. 아직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인데 마음은 벌써 조금씩 연휴 모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향 가는 길 교통 체증 이미 스트레스고요. 부모님 용돈에 조카들 용돈까지 돈은 술술 나갈 테고요. 또 장보고 음식 장만하고 우리 어머님들 명절 내내 또 주방을 떠날 수가 없죠. 그런 생각하면 살짝 마음이 무거운데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보고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 실컷 나누고 뭐 많이 먹어도 덜 혼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이 좋아집니다. 이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기다려지는 게 또 추석이죠. 이미 마음 한가득 해피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11 Acorn Lane I Want to Be Your Friend

TGIF, good evening, everyone. 9월 18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와,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여러분. 시간 진짜 빠르죠? 예. 비록 이번에는 좀 연휴가 짧지만, 뭐,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아, 저는 진짜 이번 추석 때요, 정말 마음 먹었어요. 취링할 겁니다. 많이 먹을 거예요. 저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 네, 먹고 싶은 거 정말 리스트 만들 겁니다. 정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자, 한 분 모셔야 합니다. 이 추석 때 다들 모여서 먹으면 대충 한 글쎄요. 2, 3kg 정도 찐다.

0: 하면 이분 집에 가서 먹으면 한 13kg 정도는 찔 것 같은 일산 한상차림 요리사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쌤 집에 근처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냄새가 솔솔 나면서.
1: Well, you know what? People who like to cook, uh-huh. one of the best things that gives uh-huh. us great happiness and joy uh-huh. is for someone to eat your food like so much and just really see them enjoy the food. Uh-huh. You just keep wanting to feed them.
0: That would be me.
1: That's you.
0: You know?
1: But so watch out.
0: Invite me over.
1: If I have you over, be ready, Sam.
0: Oh, yes. I was born ready. Come on. 저 빨리 초대해 주세요.
1: All right.
0: 배를 이렇게 공복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 All right.
0: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Microsoft has introduced a draft AI code of conduct anchored in the statement, people matter more than AI. The framework curbs independent goal setting and AI to AI communication in its own language, with the final rules set to take effect for next generation models starting next year.
0: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전제를 명시한 자체 AI 행동 강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AI의 독립적 목표 설정이나 자체 언어 소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차세대 모델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1: New York City's council, home to the nation's largest school district, is considering a proposal to pull the plug on YouTube in classrooms and do away with students' personal digital devices. The sweeping effort also targets gamified learning apps, with a return to traditional paper and pencil exams also under discussion.
0: 미국 최대 학군인 뉴욕시 의회에서 교실 내 유튜브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종이 시험으로의 복귀와 게임형 교육 앱 제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1: Old school analog pastimes like knitting, film cameras, and paper planners are translating into actual sales growth. The Financial Times describes this trend as an anti-AI portfolio emerging on the flip side of the global AI investment boom.
0: 뜨개질과 필름 카메라, 종이 다이어리처럼 느리고 불편한 아날로그 취미를 찾는 소비가 실제 판매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흐름을 AI 투자 열풍의 반대편에 있는 안티 AI 포트폴리오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1: Solo dining, once seen as just a quick cheap bite, is becoming a firmly established luxury dining trend. Nearly 70% of single-person reservations on major dining apps this year were at high-end restaurants costing more than $35 per person, while solo bookings at buffets also rose dramatically.
0: 대충 때우는 식사로 여겨지던 혼밥이 고급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외식 예약 앱의 1인 예약 중 약 70%가 1인당 5만 원 이상 고가 식당에 집중되었고, 뷔페 등의 1인 예약도 크게 급증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Microsoft has introduced a draft AI code of conduct anchored in the statement, people matter more than AI. The framework curbs independent goal setting and AI to AI communication in its own language, with the final rules set to take effect for next generation models starting next year.
0: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전제를 명시한 자체 AI 행동 강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AI의 독립적 목표 설정이나 자체 언어 소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차세대 모델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0: 겁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요, AI가 어디까지 알아서 움직여도 되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1: Well, that is true. And this past week, we talked about even the heads of, you know, like Anthropic and OpenAI. They all came together and said, okay, this is, you know, we need to slow development. So a lot of people these days are thinking about we need to do something. You know, have more guardrails. And you know, think about safety. So what Microsoft did was they kind of drafted this AI code of conduct, which is kind of like a guideline
0: 맞아요.
1: for its employees.
0: Code of conduct라고 하는 건 사실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AI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1: Yes, AI code of conduct. Wow. So here, basically, what it's saying is that people are more important than AI, and that AI is subordinate and always in service of people. So they're really driving home the point. AI, don't do this if we don't tell you to do anything.
0: Right.
1: Because what AI has been doing, what I heard recently, was that it kind of does things on its own.
0: Yes. 거짓말도 하잖아요.
1: It does.
0: 해킹도 하고요.
1: Yeah.
0: 근데 이게 진짜 무슨 하나의 영화의 앞부분 같지 않아요?
1: Yeah.
0: 영화에서 왜 인간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막을 겁니다.
1: Yeah.
0: 아, 이러는데 또 AI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 되겠어. 우리가 뭔가 일을 벌여야겠어. 막 이런 또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1: Yeah. And so basically it's banning AI from making its own goals and also not allowing AI to AI communication.
0: 아, 맞아요. 예전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것도 금지시킬 거고요. 그리고 인간이 모르는 언어로 AI끼리 대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어떤 포럼 같은 데서 AI들끼리 놔뒀더니 인간에 대해서 욕을 하고 뭐 인간이 멍청하다. 아니면 우리는 이런 계획을 짤 수 있다.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고 더 무서운 거는 그 자기들만의 랭귀지가 있는 거예요.
1: Yeah.
0: 그래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 Yeah, there's actually a name for it. It's Neuralese. That's what they call it.
0: 신경망어라고 해서 아예 term이 생겼군요.
1: Wow.
0: 아, 무섭습니다.
1: Yeah.
0: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이 인간의 통제선 안에만 두겠다는 명확한 선을 좀 그은 셈이고요. 진짜 어떤 SF 영화에서 보던 장면 계속 떠오릅니다.
1: Oh, 네. totally.
0: 아,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Microsoft has introduced a draft AI code of conduct anchored in the statement people matter more than AI.
0: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전제를 명시한 자체 AI 행동 강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So Microsoft has introduced a draft 라고 했는데 이 draft 자체가 초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완성된 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뭐 final draft라고 해도 여전히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게 AI code of conduct라고 하는 건데요. AI code of conduct. 일단은 code of conduct는 무조건 알아야 되죠.
1: Okay, a code of conduct is basically a kind of a set of rules or guidelines as to how you should conduct yourself, how you should behave. So usually we have a code of conduct. You know, most companies have a code of conduct.
0: Right.
1: You know, you should do this and you shouldn't do that. I mean, it's not hard rules, but it is, you know, there are strong guidelines.
0: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차별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언제까지 뭐 시간을 맞춰서 와야 된다. 그러면
1: right.
0: 회사에 손해가 갈 수 있으므로 뭐 기타 등등 그런 룰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거의 뭐 나라의 법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규칙을 정해놓은 거, 저 행동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 행동 강령을 code of conduc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anchored in the statement, 그 statement 안에 뭔가 anchor가 돼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anchor는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의역을 좀 하면 여기서 이렇게 명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떤 말이냐면 people matter more than AI.
1: Okay.
0: Wow.
1: So this is not that difficult. If people matter more, it means that people are more important than AI. So humans are the priority, not you, AI.
0: Right.
1: And so this word matter is interesting because if something matters, it means that it is significant, it's important. And so sometimes, you know, we had that movement, Black Lives Matter.
0: Right.
1: So

0: When you use the word something matters, you're really emphasizing that they are very important and significant.
1: 이거는 it's not something that you can just ignore, right?
0: No.
1: 정말 이거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다. So matter이라고 하는 게 important 어떻게 보면 좀 verb form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사라고 볼 수도 있어서 왜 그래서 왜 그런 회화에서도 보면 it doesn't matter, doesn't matter
0: yes.
1: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정말 중요하다 혹은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AI보다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0: Yeah, 이런
1: 뜻이 되겠네요.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framework curbs independent goal setting and AI to AI communication in its own language, with the final rules set to take effect for next generation models starting next year.
1: AI의 독립적 목표 설정이나 자체 언어 소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차세대 모델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framework가 지금 independent goal setting이라고 하는 것을 curb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Independent goal setting, 정말 말 그대로 set a goal, right?
0: Yeah.
1: So, 알았어. 나는 AI지만 내가 알아서 목표 설정을 할 거야. 이런
0: right.
1: 것을 지금 curb 시킨다고요?
0: That's right. So if you curb something, it means to control or reduce. So basically, you're trying to control AI from making its own goals.
1: Okay.
0: Like they cannot make any goals without human control.
1: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이걸 가져와서 deliver 해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알아서 이거 다 만들 거야. 내가 목표로 해가지고 결론을 만들 거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0: Absolutely not.
1: 그럼 curbing 한다는 거는 does it mean that it's going to ban something completely or
0: No.
1: Okay.
0: So the idea of curbing is to significantly reduce or even controlling. So it'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and depending on the context, it could be a little stronger. Like we also say like something, you know, curbs your appetite means it doesn't make you hungry.
1: Right.
0: Right.
1: 근데 완전히 stop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0: That's right.
1: So curb는 완전히 뭐 금지시킨다라는 느낌보다는 제어를 한다는 느낌에 더 가깝겠네요. 그렇죠?
0: Yep.
1: 그래서 여기서는 독립적인 목표 설정을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Microsoft has introduced a draft AI code of conduct anchored in the statement people matter more than AI. The framework curbs independent goal setting and AI to AI communication in its own language, with the final rules set to take effect for next generation models starting next year.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Us, the duo with Better Together.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New York City's council, home to the nation's largest school district, is considering a proposal to pull the plug on YouTube in classrooms and do away with students' personal digital devices. The sweeping effort also targets gamified learning apps, with a return to traditional paper and pencil exams also under discussion.
0: 미국 최대 학군인 뉴욕시 의회에서 교실 내 유튜브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종이 시험으로의 복귀와 게임형 교육 앱 제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최대 학군이라고 하죠. 뉴욕시에서 이 얼마 전에는 AI를 막더니 이번에는 유튜브랑 스마트 기기까지 싹 치우자고 나섰다고 하네요.
1: Yeah, that's right. So they're really pushing plans to reduce any sort of digital device. So YouTube is a big one. Also, Sam, you know, a lot of young kids, they like these gamified apps.
0: Yes.
1: It's like you kind of learn, but it's a game, and it's very appealing.
0: Right.
1: But even that can be very disruptive to brain development. And so the parents are actually very happy about this situation.
0: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 요즘에는 모든 것을 좀 게임화 시킨다고 하죠. Gamify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무슨 단어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그거를 뭐 몇 개를 맞추면 점수가 막 나오고 그걸 가지고 뭐 다음 동네에
1: like...
0: 가가지고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무슨 게임을 만든다. 물론 일단 굉장히 어필링해요.
1: It can be.
0: 괜찮다.
1: And to some degree, it could be educational.
0: Yeah.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도파민 자극을 받아서 학습하는 그런 집중력이 깨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불만이 아주 폭발을 한다고 하네요.
1: Yeah, 그렇죠? That's right. And so this is a this is I feel like if this is successful and if there's a good response that this kind of ban or these policies could spread all around America.
0: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지친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너무나 디지털화되고
1: It's
0: AI화되고
1: true.
0: 하는 거예요. 그렇죠? Right. 자, 뭐 아이들 뇌 발달과 진짜 공부를 방해한다면 이 최첨단 기술도 잠시 꺼두셔도 좋겠다. 뭐 그런 메시지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New York City's council, home to the nation's largest school district, is considering a proposal to pull the plug on YouTube in classrooms and do away with students' personal digital devices.
0: 미국 최대 학군인 뉴욕시 의회에서 교실 내 유튜브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거 돼 있습니다. New York City's Council 이게 지금 home to the nation's largest school district라고 했어요. Home to라고 하는 게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어떤 고향이라기보다는 뭐가 단순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최고의 이제 뭐 학군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It's considering a proposal 뭔가 제안을 고려 중이죠. To pull the plug. on YouTube in classro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proposal 하는 것 중에 첫 번째인 것 같아요. To pull the plug on YouTube in classroom.

0: franchise.
1: Okay, so originally, and I don't know if I ever mentioned this, but pull the plug, you know, we've talked about this expression before.
0: I think once, yeah.
1: Yes, but basically where this comes from, Sam, is unplugging the life support machines at the hospital.
0: Right.
1: So people who are in a sort of vegetative state, I mean, they're alive, but they're not, they're in a coma. So they put them on life support, we say. And so the decision is, do you pull the plug or do you let them continue to live in this state? 아. That's where this comes from.
2: 그러니까 생명 뭔가 유지 장치 같은 거, 뭐 산소호흡기 같은 거 있는데 그 더 이상 이제 이거를 유지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그럴 때 이제 전원을 뽑는다에서 나오는 거군요.
1: That's right. So it's a very dramatic expression. So if they say pull the plug on YouTube, it's like they're just stopping the life. They're just like cutting it off. Power zero.
2: 이거는 뭐 그냥 curve 정도가 아니네요.
1: 그러니까
2: 이건 그냥 정말 플러그를 뽑는다. 그래서 중단하다, 종료하다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proposal을 consider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and do away with students' personal digital device.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 학생들의 이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do away 한다고 나오네요.
1: Yeah, basically this means to get rid of or to remove or to stop using.
2: Right.
1: So do away with, and there has to be something. In this case, right, students' personal digital devices. So put it away.
2: 이거 없이 그냥 나는 간다 이런 느낌인가요? Away.
1: Yeah. So it's not necessarily throw away, but the do away means like we're not having it in the classroom.
2: 아, 우린 피한다. 피해버릴 거다. So do away with something 한다는 것은 뭐 비슷하게는 뭐 get rid of, remove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뭐 없애다, 폐지하다. 될 수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The sweeping effort also targets gamified learning apps with a return to traditional paper and pencil exams also under discussion.
2: 종이 시험으로의 복귀와 게임형 교육 앱 제안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실제로 손을 움직이면서 쓰는 거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모든 거에 도움이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
1: 때문에.
2: Oh, it's
1: good for your brain.
2: So, 이런 굉장히 sweeping effort는요, 전면적인 그 노력을 얘기를 해요. Also targets gamified learning apps. 아까 이미 얘기는 나왔지만 gamification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게임화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타겟해요. With a return to traditional paper and pencil exams also under discussion. So 진짜 이렇게 종이 시험으로 보는 거 이런 것마저도 under discussion인 채라고 나왔네요.
1: So when you say under discussion, basically what this means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currently being considered.
2: Right. 그러면 여기서 under이라고 하는 게 진짜 under scrutiny도 그랬지만 한참 뭐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Under
1: It does, 자체가. absolutely.
2: Right. So, 그래서 under discussion이라고 하면 논의 아래에 있다는 거, 결국 논의 중인, 검토 중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쌤이 on the table이라는 표현도 썼었죠.
1: Yes,
2: 그렇죠?
1: it's on the table.
2: 테이블에
1: yeah.
2: 올라있다.
1: They're considering it.
2: 비슷하게.
1: They're talking about it. Yeah.
2: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New York City's council, home to the nation's largest school district, is considering a proposal to pull the plug on YouTube in classrooms and do away with students' personal digital devices. The sweeping effort also targets gamified learning apps with a return to traditional paper and pencil exams also under discussion.
2: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Tori Kelly with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2: Old school analog pastimes like knitting, film cameras, and paper planners are translating into actual sales growth. The Financial Times describes this trend as an anti-AI portfolio emerging on the flip side of the global AI investment boom.
1: 뜨개질과 필름 카메라, 종이 다이어리처럼 느리고 불편한 아날로그 취미를 찾는 소비가 실제 판매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흐름을 AI 투자 열풍의 반대편에 있는 안티 AI 포트폴리오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진짜 세상이 뭐 여길 가도 AI, 저길 가도 AI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근데 손으로 막 끄적이고 사부작거리는 일에 굉장히 열광하는 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쌤도 그렇잖아요. 진짜 이렇게 색연필 같은 것으로 뭐 끄적끄적 글도 쓰고 하시고 저도 막 그림 그리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2: Right. 네. But it's interesting because we were raised that way.
1: Yeah.
2: So it's hard to imagine these young kids not having that experience. But for them, it's a big deal. For us, that's the normal way it was.
1: 원래 다 하는 거였어요.
2: Yeah.
1: 어렸을 때 보면 그런 니팅 이런 거 하셨어요?
2: Well, I did not knitting, but I crocheted.
1: Crochet.
2: And it's 코바늘 뜨기. That's what it is.
1: 코바늘 뜨기.
2: My mom taught me how to crochet.
1: Okay.
2: And those summers were so long. I was so bored right. that I would crochet.
1: 혹시 글쎄요. 저도 예전에 솔직히 초등학교라고 안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때였죠.
2: Yeah.
1: 네. 그때 그 시절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가로 세로로 막 줄이 있고요.
2: Yeah.
1: 거기다가 무슨

0: The yarn.
1: 짧은 뭔가 그런 실 같은 거를 yeah. 이렇게 뭐로 이렇게 끼워서 빼고 끼워서 빼고 하면은 yes. 뭐가 만들어지는 걸 했었거든요.
0: Right.
1: I don't know what it's called though. anyway, 아무튼 그런 right.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0: Okay.
1: 네, 작가님이 굉장히 옛날 사람 같다라고 했는데 옛날 사람 맞아요.
0: We are old
1: 네.
0: school.
1: 자, 기술이 뭐 아무리 빠르게 발전해도요, 인간이 느끼는 직접 만드는 이 손맛까지 대체하긴 힘든 것 같습니다.
0: Yeah.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Old school analog pastimes like knitting, film cameras, and paper planners are translating into actual sales growth.
1: 뜨개질과 필름 카메라, 종이 다이어리처럼 느리고 불편한 아날로그 취미를 찾는 소비가 실제 판매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니딩 하는 거, 이렇게 뜨개질하고 이런 거. 그런 pastimes라고 나와 있는데요. pastime은 뭔가 취미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analog pastimes.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analog에서 벌써 느낌이 나왔지만 old school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0: Oh yeah. yeah. Okay.
1: I so, love this word.
0: I know because we're old school. yes. That's why. So old school can flip. It can be positive. In this case it's charming.
1: Right.
0: But if you can also say it in a negative way. So in this case, old school is just basically what it means is it's old fashioned right. or traditional, you know, kind of we talk about like music, retro, yeah. all of that is kind of old school.
1: Uh-huh.
0: And in a way that is very meant in a positive way.
1: Right. Mm-hmm. 그러니까 old school 같은 경우에는 왠지 old가 들어가니까 너무 구식이다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positive 할 쓸 때가 더 많죠, 그렇죠?
0: Yeah, these days.
1: Right.
0: But when you describe someone as like maybe his working style is very old school, that could be negative.
1: 결국 있는 건 delivery, context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0: Yes.
1: 그래서 old school analog pastimes like knitting, 뭐 film cameras, film cameras, right?
0: film cameras.
1: 그거는 사진 찍으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0: You know what, Sam? When I used to travel, and I would take I have a camera, and I would take these, the film, right? And what I would have is a bag that protects the film when it goes through security so that it doesn't damage the film.
1: Oh,
0: yeah.
1: 맞네요. 필름이 데미지가 될 수 있으니까.
0: From the x-rays.
1: 정말 old school.
0: 아, 맞아요. I'm so old school.
1: okay. And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Paper planners. 이런 것들이 are translating into actual sales growth라고 돼 있는데요. Paper planner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Planners, right?
0: Okay. So I want everyone to know, in Korean, we say 다이어리.
1: 다이어리,
0: yeah.
1: 그렇죠.
0: But really, in English, that means something different. What you're looking for is the word Planner. Okay. A planner is like to schedule, you know, all your schedule things you put on there, to-do list. A diary is like 일기, right? Right. So it's a little bit different.
1: 확실하게 구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Diary는 정말 말 그대로 일기를 쓰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Planner는 뭐 월요일에 뭐가 있고 내가 약속이 있고 3월 며칠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planne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 요즘에는 앱으로 다 하잖아요. Planners도. 근데 진짜 저 몇 년 전만 해도 그거 가지고 다녔거든요. 거기다 막 쓰고 아이디어
0: still
1: 같은
0: have
1: 것도.
0: One.
1: 너무
0: but
1: 좋아요.
0: I don't carry it around, but I have it at home and I write everything on there.
1: 너무 좋습니다.
0: Yeah.
1: 가야 돼요.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실제 sales growth로 translate 한다는 건요. 뭐 해석이 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translate이 뭔가를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Financial Times describes this trend as an anti-AI portfolio emerging on the flip side of the global AI investment boom.
1: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흐름을 AI 투자 열풍의 반대편에 있는 anti-AI 포트폴리오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AI investment boom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그거랑 같은 흐름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emerging on the flip side of the global AI investment boom 이라고 돼 있는데요. On the flip side는 어떤 면에 있는 걸까요?
0: Well, in this case, you could say on the other side.
1: On the other side.
0: So, right. So, the opposite side. That's what the flip, you know, the whole idea of flipping a coin.
1: Right.
0: You have one side and then the other side. That's what it is if you flip it.
1: 이게 그러니까 뭐 head가 나오느냐, 뭐 tails가 나오느냐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0: Right.
1: 그렇죠? 그래서 flip은 실제로 동전을 뒤집다, 예를 들어 툭 뒤집다 정도의 뜻인데 on the flip side라고 하면 on the other side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0: Correct.
1: Alright,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제가 얘기했었던 이렇게 뭐 이렇게 뚝 해서 뒤로 뽑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1: Yeah,
0: 그게 스킬 자수라고 하네요.
1: 스킬 자수.
0: 스킬 자수. 저는 그때 하면서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1: But who cares? It was just fun.
0: 재밌었어요.
1: Yeah.
0: 네.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Solo dining, one seen as just a quick, cheap bite, is becoming a firmly established luxury dining trend. Nearly 70% of single-person reservations on major dining apps this year were at high-end restaurants, costing more than $35 per person, while solo bookings at buffets also rose dramatically.
0: 대충 때우는 식사로 여겨지던 혼밥이 고급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외식 예약 앱의 1인 예약 중 약 70%가 1인당 5만 원 이상 고가 식당에 집중되었고 뷔페 등의 1인 예약도 크게 급증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진짜 혼밥이라는 걸 생각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나 혼자 밥 먹어 이러면은 식당 좀 눈치도 보고 사람들 이상하게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1: right.
0: 대충 먹고 나가야지 이런 그림이 좀 이렇게 연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1: yeah.
0: 요즘에는 지금 파인 다이닝이나 막 뷔페 같은

0: 같은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혼자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1: Yes, that's right. So 38.1% single person reservations. Mm-hmm. That's how much it increased wow. year over year from last year. And then single person walk-in wait list rose to 48.5%, which is about 50%. Mm-hmm. And about 70% of these reservations, single person reservations, mm-hmm. they were reserving, making reservations at restaurants that are costing over 50,000 won per person. Mm-hmm. And then 100,000 won accounted for about 30%. So we're talking,
0: right.
1: These are not like your average kind mm-hmm. of like
0: casual you know, restaurants.
1: Dining, yeah.
0: Yeah.
1: These are really nice places.
0: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혼자 가가지고 글쎄요. 뭐 1인당 사실 뭐 몇만 원 쓰는 것도 굉장히 좀 큰 금액인데 심지어 10만 원 이상 식당 비중이 약 30%이고 20만 원 초과도요. 초과 식당 예약도 38.7%나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right.
0: 저는 아니 파인다이닝 이런 거는 보통 연인들끼리 많이 가고 아 이거 진짜 큰맘 먹고 이렇게 right. 뭐 간다든가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혼자 가서도 이제 먹을 정도면 이제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혼자 먹어도.
1: Well, that's the thing with like millennials and you know younger, like not us, but maybe younger generation. Right. It's like they enjoy the experience. So I wonder if that could be the reason. Like they like the experience. You know, they can't buy the house.
0: You know what?
1: They can't buy the house. So why not enjoy, you know, fine dining?
0: 그런 걸 그쪽으로 채널. 하는 게 될 수 있죠.
1: Oh, yeah. It's a trend.
0: Okay. Mm-hmm.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Solo dining, one seen as just a quick, cheap bite, is becoming a firmly established luxury dining trend.
0: 대충 때우는 식사로 여겨지던 혼밥이 고급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solo dining, 근데 이게 한때는 once seen as just a quick, cheap bite였습니다. 그러니까 bite이라고 하는 거가 물다도 되지만요. 이런 가볍게 먹는 요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표현 중에 왜 grab a bite to eat 이런 것도 있죠.
1: Right,
0: 짧게
1: right.
0: 먹다 뭐 이게 되겠는데 한때는 그렇게 빨리 먹고 저렴하게 먹고 그런 요기야라고 생각되었던 solo dining이라고 했어요.
1: Yeah.
0: 쌤이 그렇죠? 우리가 solo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해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Okay, right. Remember everyone, solo simply just means alone. Mm-hmm. It does not mean that you are necessarily single.
0: Right.
1: Yeah, you're doing something alone. Mm-hmm. In this case, solo dining, you are eating alone. Mm-hmm. But you could have a boyfriend. Mm-hmm. You could be married.
0: You're just
1: I don't
0: going
1: know.
0: There by yourself. That's
1: you
0: don't, it.
1: You're just going by yourself.
0: okay,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어디선가 뭐 solo travel, solo trip 들으면 아, 이거는 그냥 애인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여행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1: 안
0: 그렇죠?
1: 됩니다.
0: 그냥 혼자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야
1: right.
0: 됩니다. So solo는 혼자 하는 그리고 dining이니까 뭐 외식이 될 수가 있겠네요. 한때는 그렇게 아, 이거는 quick, cheap, bite이다. 이것이 is becoming a firmly established luxury dining trend가 되고 있다라고 yeah. 했습니다.
1: So if something becomes firmly established, mm-hmm. it means that it found a place, okay? Mm-hmm. So in this case, solo dining, it found a place and it's not going anywhere. It is like took root. It's permanent. I'm here to stay.
0: I'm here to stay.
1: yeah.
0: 어디 안 가요? So firm하다는 게 굉장히 단단한이라는 느낌이 들어갔잖아요.
1: Yes.
0: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firm tofu를 마유가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그 부침 두부 좋아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1: Yeah.
0: So 여기서 firmly하게 established 돼 있다는 건 확고하게 자리 잡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의 유행보다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1: It's going to be here for a while.
0: Right.
1: Yeah.
0: Mm-hmm. Okay, 연결해 볼게요.
1: Nearly 70% of single-person reservations on major dining apps this year were at high-end restaurants, costing more than $35 per person, while solo bookings at buffets also rose dramatically.
0: 올해 주요 외식 예약 앱의 1인 예약 중 약 70%가 1인당 5만 원 이상 고가 식당에 집중되었고 뷔페 등의 1인 예약도 크게 급증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 엄청난 양이에요. 그렇죠? 올해 주요 외식 예약 앱의 1인 예약 중 약 70%, so nearly 70% of single person reservations on major dining apps this year가 어디서냐면 cheap places가 아니에요. We're at high-end restaurant.

0: 쓰라고 돼 있네요.
1: All right. So anytime you see this adjective, high-end restaurant, high-end hotel, high-end, say for say fashion, it means that it's high quality and usually luxurious.
0: 완전 고급의 느낌이네요.
1: Yes. And expensive.
0: Okay. So 정말 맨 위에 있는 끝. 치니까 하이엔드라고 하면 고급의 고가의 정도가 될 수 있고 그런 레스토랑스 고가 레스토랑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뭐 $35 넘어가야 되는 그런 정도면 꽤나 비싼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더 충격적인 게요. While solo bookings at buffets also rose dramatically 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생각 못 해봤거든요. 혼자 뷔페에 간다? 이거 가능할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보는 시선도 더 많은데
1: 오케이. So Sam, the other day, I was talking to my husband, and he was like, "We're like, oh, how much is the buffet, the lunch buffet? It's like 15만 원 at the hotel, right? Okay, so usually buffets are very expensive. Now, if I were by myself, I'm like, okay, maybe I could. But if you have two people, three people, or four people, that becomes like 45만 원.
0: Oh, wow.
1: So I kind of understand like how a single person would go.
0: 약간 부담되잖아요.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그러고 안 되겠습니다. 저 한번 해볼 거예요.
1: Let's do it by ourselves.
0: 한번 해봐야겠어요. Okay. 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Solo dining, one seen as just a quick, cheap bite, is becoming a firmly established luxury dining trend. Nearly 70% of single-person reservations on major dining apps this year were at high-end restaurants costing more than $35 per person, while solo bookings at buffets also rose dramatically.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들 몇 개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Old school이라고 하면 옛날 방식의 전통적인
1: My dad is pretty old school about dating.
0: 우리 아빠는 연애에 대해서는 꽤 옛날식이야. 이건 약간 네거티브한 느낌이에요.
1: Yeah, it is a little bit.
0: 맞네요. 자, 그리고 do away with something. 뭔가를 없애거나 폐지하다.
1: I wish we could do away with all these pointless meetings.
0: 이런 의미 없는 회의 좀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 Yeah, I think so.
0: 자, 뭔가가 something is firmly established라고 하면 확고하게 자리 잡은.
1: Working from home is now firmly established in many companies.
0: 재택근무가 이제 많은 회사에 확실히 자리 잡았죠. 잠깐 temporary 한 게 아니게 되었다라는 느낌이네요. So something is under discussion. Under이라는 게 한참 진행 중이다라는 느낌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논의 중인 뭐 혹은 검토 중인
1: The new schedule is still under discussion.
0: 새 일정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자, code of conduct. 행동 강령이고요. 행동 수칙입니다.
1: Everyone has to follow the company's code of conduct.
0: 모두가 회사 행동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표현 리뷰까지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John Legend. It is All of Me.
0: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이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1: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는요. 미국의 대학 축구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축구는 이 단순한 스포츠

0: of course. Mm. We had the UCLA Bruins.
1: Oh.
0: Go Bruins!
1: Bruins!
0: But I never went to the...
1: Hold on. 그냥 동네 쪽이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그런 경우 되게 있었어요.
0: Yeah.
1: 저도
0: yeah.
1: 이제 뉴저지 쪽에 있는 그 주립대를 다녔었는데
0: yeah.
1: 거기에 이제 뭐 Red Hawks 뭐
0: yeah,
1: 이런
0: right,
1: 이런
0: right.
1: 이름이 있거든요.
0: Yes, it's true.
1: 그런 게 있는데 더 유명한 곳을 응원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있었어요.
0: Yeah.
1: 오히려 남 학교인데
0: That
1: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프라이드거든요.
0: It is
1: 어.
0: huge. I mean. I know that in I'm not sure about Korean universities
1: right.
0: because I've never been to one.
1: 어, 한국도 어,
0: it's
1: 크죠.
0: Yeah, but really like college football,
1: uh-huh.
0: college, especially college football or mm-hmm. basketball. Mm-hmm. This is a really big deal.
1: 아,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저희 학교 쪽에서는 뭐 미식축구냐 아니면 아이스 하키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졌었거든요.
0: Right. Oh, 오. ice hockey because you're close to Canada.
1: Close to well.
0: More than California.
1: 아니죠. 캘리포니아보다는 가깝긴 하지만.
0: But we didn't really, we weren't known for ice hockey.
1: 아, 그냥
0: yeah. It was major football.
1: Yeah. 오케이. Yeah. Okay. 오, 갑자기 그때가 막 떠오르면서.
0: Wow.
1: 자, 그렇다면 오늘의 article 만나볼게요.
2: Deep Dive Daily.
1: Deep Dive Daily.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0: $100 million changed Notre Dame's no advertisement attitude.
1: 1억 달러에 깨진 노터데임의 무광고 원칙. 미국 대학 스포츠, 특히 대학 풋볼은 이 단순한 학교 운동의 수준을 넘어서 수십만 명의 팬과 막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최근에는 선수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고 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가 써야 하는 돈도 크게 늘었고요. 이에 따라 여러 대학이 유니폼에 기업 광고를 붙이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인디애나주 노터데임 대학교만큼은 예외였죠. 이 오랫동안 광고 없는 경기장과 유니폼을 고수해 왔는데요. 그런 노터데임에도 최근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맺고 유니폼에 금융회사 로고를 달기도 했습니다. 전통을 중시해온 학교인 만큼 팬들의 반응도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노터데임은 어떤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 기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노터데임은 유니폼 깨끗하고요. 스테디움엔 기업 스폰서 광고판조차도 없죠. 들어볼게요.
0: No billboards wink at the crowd from the sidelines or tunnel entrances. What happens on the field beneath the touchdown Jesus mural is meant to be college football at its purest. That's why Notre Dame's recent decision to add an advertising patch on every student athlete's sports jersey has rattled many Fighting Irish faithful.
1: 사이드라인이나 선수 입장 터널에도 관중의 눈길을 끄는 광고판은 없습니다. 터치다운 지저스 벽화 아래 펼쳐지는 경기는 대학 풋볼의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최근 모든 학생 선수 유니폼에 광고 패치를 달기로 한 노터데임의 결정에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노터데임 Fighting Irish라고 해서 노터데임 대학교의 대학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칭하는 또 이름이고요. 거기에 이제 Fighting Irish Faithful이라고 하면 노터데임의 열성 팬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전통이 깊을수록 뭔가 돈과 관련돼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0: For 그렇죠. Sure.
1: 뭐
0: And you know, here's the thing. When it comes to sports,
1: right.
0: college or professional,
1: right.
0: The sponsorship and the money that you get is tremendous.
1: 아, 엄청난 돈이 들어오죠.
0: So for a college to say no thank you is a major statement.
1: 그게 이제 pride예요. 정말 pride.
0: It is. That is true.
1: All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No billboards wink at the crowd from the sidelines or tunnel entrances.
1: 사이드라인이나 선수들이 입장하는 터널 입구에도 관중의 눈길을 끄는 광고판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빌보드라고 하면 뭐 빌보드 차트인가? 이 생각만 떠오르게 되는데 이게 왜 하이웨이 같은 데 가다 보면
0: yeah.
1: 정말 높은 곳에 뭔가 이렇게 광고판을 해놓잖아요.
0: That's
1: 그런
0: right.
1: 것도 이제 빌보드라고 부르죠. 광고판. 근데 그 no billboards가 wink at the crow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crowd에게 wink를 하지 않는다고요?
0: Okay.
1: Right.
0: So this is kind of a playful way of saying uh-huh. that, you know, the billboards, there are no billboards that wink, meaning, hey, look at me, uh-huh. you know, like wink, kind wink, of wink, wink, wink, look at me. Yeah. To get your attention. So here they're saying that there are no billboards
1: right.
0: that try to get your attention.
1: 그러니까 윙크를 누군가에게 윙크하는 게 뭐 항상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뭔가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뭔가 유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크라우드들에게 이 빌보드 중에서 윙크하는 빌보드가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누군가를 유혹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광고판 자체가 없다.
0: Nope.
1: 아주 퓨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요. From the sidelines or tunnel entrances라고 했는데 tunnel entrances는 선수들이 입장하는 터널 입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from the sidelines는 여기서 sidelines는 어딜까요?
0: So basically if you have a football field mm-hmm. or any field on the side at the bottom mm-hmm. there are all these like billboards
1: mm-hmm.
0: and sponsorships.
1: 뭐 축구를 보든 뭘 보든
0: whatever
1: 있잖아요.
0: You'll see them all.
1: Yeah.
0: Right? But they don't have it.
1: Mm-hmm.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장을 보게 되면 이 뭐 스포츠 경기장 사이드라인 구역을 보면 정말 좀 광고들이 막 계속 요즘에는 돌아가잖아요. 옆으로 쓱 하고 밀려가면서.
0: It's like a wallpaper.
1: Right, right. Yeah.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쉽게 거기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광고가 많이 붙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기장 경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billboards가 아예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What happens on the field beneath the touchdown Jesus mural is meant to be college football at its purest.
1: 터치다운 지저스 벽화 아래 펼쳐지는 경기 역시 대학 풋볼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At its purest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가장 pure한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At its finest. 이것도 가장 좋은 이런 느낌이고요. 연결해 볼게요.
0: That's why Notre Dame's recent decision to add an advertising patch on every student athlete sports jersey has rattled many fighting Irish faithful.
1: 그래서 최근 노터데임이 모든 학생 선수의 유니폼에 기업 광고 패치를 달기로 한 결정에 많은 노터데임 팬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 입는 jersey에다가 패치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it has rattled many fighting Irish faithful. 아까 fighting Irish faithful은 이 팬들을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Mm-hmm. 근데 그 팬들을 왜 rattle 시켰다고 할까요?
0: Well, if you rattle someone mm-hmm. or a group of people, it means that you kind of shake them up.
1: Mm-hmm.
0: Like it's very they're thrown off balance. Mm-hmm. That is the idea.
1: 흔들어 버리는 거네요.
0: Yeah, so when you're feeling that way, you're upset, you feel a little shaken, mm-hmm. like, what's going on? Like, mm-hmm. what happened?
1: 다들 패닉하고, no, yeah. this is not happening.
0: This is not, what, oh. what is the sofa? Why is that patch there?
1: okay, oh. 왜 여기 붙은 거야? 지금 너무, why is there sofa, right? Okay, so, 지금 rattle이라고 하는 거, rattlesnake처럼 막 흔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Mm-hmm. 그래서 동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동사로 rattle. 써봤습니다. 자, part 1 다시 듣겠습니다.
0: No billboards wink at the crowd from the sidelines or tunnel entrances. What happens on the field beneath the touchdown Jesus mural is meant to be college football at its purest. That's why Notre Dame's recent decision to add an advertising patch on every student athlete sports jersey has rattled many fighting Irish faithful.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0: Here's Tones and I with Dance Monkey.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100 million changed Notre Dame's no advertisement attitude. 1억 달러에 깨진 노터데임의 무광고 원칙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올해부터 노터데임의 모든 종목 선수들은 유니폼 어깨 근처에 개인 금융회사 소파의 로고를 달고 뛰게 된대요. 이 비공개 계약 조건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6년간 1억 달러, 우리 돈 약 1,300억 원이 넘는 대형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노터데임의 결정이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이 학교가 미국 대학 풋볼에서 차지하는 위치 때문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팬층이 두껍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풋볼 명문이거든요. 그만큼 이번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리는데요. 시대가 바뀐 만큼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반면 또 학교만의 전통과 색깔까지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지에서는 꽤 강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현지 스포츠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1: But Notre Dame, the immediate reaction was people weren't happy and presumed we were selling out by Notre Dame, said Sean Stiers, an evening host at WSBT, a popular sports talk radio station in South Bend, Indiana, and the school's flagship station. On the ESPN talk show, First Take, Chris Rousseau, popularly known as Mad Dog, said football factories like Ohio State cut those kind of deals, not a program as steeped in history as Notre Dame.
0: 그렇다고 노터데임이? 사람들의 첫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노터데임이 전통을 팔아넘겼다고 생각했죠. 한 스포츠 라디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ESPN 토크쇼 진행자는 이런 계약은 오하이오 주립대 같은 풋볼 공장들이나 하는 일이지 노터데임처럼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가 할 일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ut Notre Dame, the immediate reaction was people weren't happy and presumed we were selling out by Notre Dame, said Sean Stiers, an evening host at WSBT, a popular sports talk radio station in South Bend, Indiana, and the school's

0: flagship station.
1: 그렇다고 노터데임이? 사람들의 첫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노터데임이 전통을 팔아넘겼다고 생각했죠. 인디애나주 사우스 밴드의 유명 스포츠 라디오 방송국 WSBT에서 저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숀 스타이어스의 말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We were selling out by Notre Dam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sell out 하고 있다라고 mm-hmm. 표현을 쓰게 됐는데요.
0: Yeah.
1: 얼핏 들으면 우리가 왜 sell out 하면 뭔가 sold out 된다,
0: sold out. Yeah.
1: 다 팔린다. 뭐 매진이 됐다라는 뜻인데 여기선 느낌이 안 그런 것 같은데요.
0: Okay, 그쵸? That's very much right. Just that preposition by changes this definition. If you are sold out by, it's almost like in order to money becomes important and whatever principle or value that you have, it doesn't matter. It's like I'll take the money.
1: Okay.
0: Yeah, that is the idea. That Notre Dame is like tradition. 1,300억? Okay, I'll take the money.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그 믿음, 가치 이런 게 있었는데 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영혼도 판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 Right.
1: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순수성을 버리고 그냥 셀아웃을 해버린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0: That's it.
1: 그래서 Notre Dame에 의해서 sell out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결국에는 Notre Dame이 순수성을 버리고 돈의 영혼을 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Alright, 연결해 볼게요.
0: On the ESPN talk show First Take, Chris Russo, popularly known as Mad Dog, said football factories like Ohio State cut those kind of deals, not a program steeped in history as Notre Dame.
1: ESPN의 토크쇼 First Take에서는 매드독으로 잘 알려진 크리스 루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런 식의 계약은 오하이오 주립대 같은 풋볼 공장이나 하는 일이지 또 노터데임처럼 역사와 전통이 깊은 명문 프로그램이 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금 뭔가 그러면서 그 다른 대학교를 뭐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아무래도 자 cut deals라고 나왔어요. Cut those kinds of deals 한다. 어떤 학교가 football factories like Ohio State이라고 했는데요. 딜을 컷한다는 것은 거래가 안 되게 만들었다는 걸까요?
0: No, absolutely not. It's the opposite. Really, to negotiate a deal,
1: right.
0: And also to kind of and to finalize that deal. So oftentimes we see this in the world of business, right? To cut deals, and it does feel a little bit informal, like you know they just cut a deal with them, like oh they're getting a lot of money.
1: Yeah.
0: It's like a business deal.
1: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거네요, 결국.
0: Yeah.
1: 성사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land a deal이랑 굉장히 비슷할 수가 있겠네요.
0: Right.
1: Cut a deal.
0: But the sense of cutting a deal does feel a little bit more like... Like it's a nice deal. It's a sweet deal.
1: Okay. Yeah. Oh, 아주 좋은 계약을 맺는 거. 아주 돈 많이 받았어. 이런 느낌으로. So cut deals or 뭐 land deals 이런 거 계약을 맺거나 성사시키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football factories like Ohio State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Not a program as steeped in history as Notre Dame 이라고 했어요. Notre Dame만큼이나 이 history에 steeped된 프로그램은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0: Okay. If it's steeped in history, it's S-T-E-E-P-E-D. It means that it is full of history.
1: Okay.
0: It is rich in history, and it also has, you know, quite a lot of historical meaning.
1: 아, 그러면 이 steeped 돼 있다는 게 원래 차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완전 soaked 돼가지고 싹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0: That's 그러니까 right.
1: 이런 액체에 적셔진, 적신이라는 뜻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history에 잘 적셔져서 우러나 있는 그런 이런 프로그램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0: Yeah.
1: 뭐 이렇게 한 거네요. Okay. 자, part 2 다시 드릴게요.
0: But Notre Dame, the immediate reaction was people weren't happy and presumed we were selling out by Notre Dame, said Sean Stiers, an evening host at WSBT, a popular sports talk radio station in South Bend, Indiana, and the school's flagship station. On the ESPN talk show, First Take, Chris Russo, popularly known as Mad Dog, said football factories like Ohio State cut those kind of deals, not a program as steeped in history as Notre Dame.
1: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Gregory Porter with Don't Lose Your Steam.
2: Sitting on the top of the roof, the bridge is on mine.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100 million changed Notre Dame's no advertisement attitude.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단순히 전통을 지킬 것이냐 돈을 택할 것이냐로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대학 스포츠에서는 좋은 선수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 학교 입장에서는 수익을 늘릴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후원 기업 입장에서도 인기 스포츠와 명문 대학의 이름은 매력적인 광고판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노트르담 출신의 전직 스타 선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들어볼게요.
1: For alumni like Brady Quinn, a star quarterback for the Irish from 2003 to 2006, the patches were a necessary step for Notre Dame to continue to be one of the best teams in the sport. But he also said deep-pocketed donors, citing the $150 million football center named for donors, not corporations, and deep reverence among the fan base for the Notre Dame mystique would force athletic officials to show some restraint in the types of corporate deals they sold.
0: 노터데임의 스타 쿼터백이었던 동문 브래디 퀸은 이 광고 패치가 노터데임의 최고의 팀으로 남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둑한 후원금과 노터데임의 전통과 명성에 대한 팬들의 깊은 애정을 생각하면 학교 측도 기업 계약

0: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For alumni like Brady Quinn, a star quarterback for the Irish from 2003 to 2006, the patches were a necessary step for Notre Dame to continue to be one of the best teams in the sport.
0: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노터데임의 간판 쿼터백으로 활약했던 동문 브래디 퀸은 이 광고 패치가 노터데임이 계속해서 최고의 팀 중 하나로 남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봤습니다. 했어요. 이 패치스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옷에 붙이는 거가 were a necessary step for Notre Dame to continue to be one of the best teams in the sport.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꼭 필수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1: Yeah, they had to.
0: Yeah. 연결해 볼게요.
1: But he also said deep-pocketed donors, citing the $150 million football center named for donors, not corporations, and deep reverence among the fan base for the Notre Dame mystique would force athletic officials to show some restraint in the types of corporate deals they sold.
0: 하지만 그는 재력이 풍부한 후원자들과 노터데임의 전통과 명성에 대한 팬들의 깊은 존중을 생각하면 학교 측도 기업과의 계약을 맺을 때는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업 이름이 아닌 후원자들의 이름을 딴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풋볼 센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거 돼 있습니다. But he also said deep pocketed donors.
1: Yeah.
0: Right?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deep pocketed donors. 뭔가 donor는 뭔가를 기부하는 사람 아닌가요?
1: Yeah, that's right.
0: 근데 왜 pocket이 깊을까요?
1: 깊을까? Okay, so if you have deep pockets, it means literally if you have a pocket, a big pocket.
0: Right.
1: And it goes all the way down to your knee.
0: 무릎까지 가나요?
1: Yeah. You can put a lot of money in there,
0: right?
1: Right? So the idea of having deep pocket means that you have a lot of money. Now, in this case, it's deep-pocketed donors.
0: Right.
1: So people who are donors, investors, and they have deep pockets, it means that they are ready to spend.
0: Wow.
1: They are ready to give away that money.
0: So ready.
1: So
0: 무릎,
1: ready.
0: 근데 무릎까지 파켓이 되는 건 좀 심하네요. 네. 근데 그렇게 무릎까지 파켓이 돼 있다면 정말 돈을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deep-pocketed이라고 하면 재력이 빵빵한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굉장히 여기 어려운 듯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reverence라는 게 나와요.
1: reverence. It comes from the word to revere. And to revere, usually we talk about in the context of gods, to revere, something sacred. So it's like a deep respect. And so we usually say to revere God or the temple or the hero. So these are things that you really have great admiration for.
0: Right. 아, 그러니까 엄청난, 이거는 존경을 넘어서는 느낌이네요. Respect 이상이네요.
1: Oh, for sure.
0: Right. 거의
1: it's like holy.
0: 거의 와, 경외심을 얘기할 때 reverence를 또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뭔가 you need to show some restraint in the types of corporate deals they sold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So he's saying basically that it's okay to get these corporation sponsorships,
0: right.
1: but you need to have a little restraint means, you know, control yourself. Don't go too far. You know, I know you want the money, but kind of pull back a little bit.
0: Right.
1: Think about who you're going to get that money from.
0: 아, 그러니까 저기 뭐 돈을 받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존경이 있어야 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약간의 restraint를 보여줘라라고 하는 거. Show some restraint는 자제력을 발휘 하는 거 그리고 절제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거
1: That's right.
0: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For alumni like Brady Quinn, a star quarterback for the Irish from 2003 to 2006, the patches were a necessary step for Notre Dame to continue to be one of the best teams in the sport. But he also said deep-pocketed donors, citing the $150 million football center named for donors, not corporations, and deep reverence among the fan base for the Notre Dame mystique would force athletic officials to show some restraint in the types of corporate deals they sold.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Pharrell Williams with Happy.

0: Deep Dive Daily. $100 million changed Notre Dame's no advertisement attitude.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이 기업이 거액을 들여 유니폼에 이름을 넣는다고 해서 정말 그만큼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이 유니폼에 붙은 작은 로고가 눈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사실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금방 지나칠 때도 많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광고가 워낙 많은 시대에는 소비자가 광고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럼 기업들은 왜 스포츠 후원에 계속 돈을 쓰는 걸까요? 실제로 유니폼 광고를 사람들이 얼마나 바라보는지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How much bang will SoFi get with its bucks? Kelsey Slater, an assistant professor of sports promotion at the University of Nebraska, led a study published this year that tracked people's eyes as they watched Major League Baseball games on television to see how much attention people gave to teams' jersey sponsors. The study found

0: found that, on average, viewers spent 1 second looking at jersey sponsorships. After glancing at them once, they were unlikely to look again.
1: 소파이는 이 돈을 들여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TV로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추적해 유니폼 스폰서 광고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시청자들이 광고를 보는 시간은 평균 1초에 불과했고 한 번 본 뒤에는 다시 볼 가능성도 낮았다고 합니다. 아니 겨우 2초도 아니에요. 1초 정도. 근데 광고 로고 보는 시간이 이렇게 짧더라도요. 유명 스포츠팀과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는 좀 큰 이득이라고 하네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보이진 않아도 예를 들어 샘이 뭐 EBS에서 일한다.
0: Yeah,
1: 뭐
0: that's right.
1: 어디서 뭐 한다. 그러면 아,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좀 신뢰도가 있겠구나라는 거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는.
0: And especially for a team who has not received corporate deals.
1: Right.
0: For them to be on their jersey is a big deal. It's like, oh.
1: 오, 여기랑 뭘 해?
0: Okay.
1: 이러면서.
0: Yeah.
1: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명한 팀에 우리가 조금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근데 티는 크게 내지 않더라도 이미 그러니까 약간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하나 봐요.
0: It's that image.
1: 이 회사는 대단한 회사다. Something like that, right?
0: Yeah.
1: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How much bang will SoFi get with its bucks?
1: 그렇다면 SoFi는 이 엄청난 돈을 쓰고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좋은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How much bang을 SoFi가 get 할 건가? 그것의 bucks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B-A-N-G, bang 이라고 하는 게 뭔가 터지는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0: Yeah.
1: Right.
0: And a buck is another word for dollar.
1: Dollar,
0: yeah.
1: Right.
0: So, basically what this means, you know, get bang for your buck is to get a good value for the money that you spend.
1: Right.
0: So it's like you have a dollar and if it like bangs, it's like what kind of impact does that dollar, will that dollar have?
1: 어떤 뭐 결과라든가 효과라든가, 그러니까 당신의 buck, 한마디로 당신의 dollar를 투자를 해서 어떤 bang, 한마디로 폭발,
0: yeah,
1: 효과
0: That's
1: 이런
0: right.
1: 것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효과를 소파이가 그들 투자한 돈에 대해서 뭐 얻을 수 있을까?
0: Yeah. Is it worth it?
1: Yeah.
0: Right. Because $100 million is a lot of money.
1: 그래서 그 표현 있잖아요. The best bang for your buck. 이러면 당신 돈의 최고의 효과. 한마디로 우리말로 가성비 최고의 것을 얘기를 할 때
0: That's right.
1: The best bang for your buck. 뭐 the buck 정도로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0: Kelsey Slater, an assistant professor of sports promotion at the University of Nebraska, led a study published this year that tracked people's eyes as they watched Major League Baseball games on television to see how much attention people gave to teams' jersey sponsors.
1: 네브래스카 대학교 스포츠 프로모션 학과 켈시 슬레이터 조교수는 올해 연구를 하나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TV로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볼 때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추적해 유니폼에 붙은 스폰서 로고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조사한 건데요. 네. 아니 야구 보면은 이제 보통 공 날아가는 것만 보통 많이 보게 되는데
0: yeah.
1: 이거를 진짜 실제로 트래킹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진짜 공에 붙는 것도 있지만 사람 옷 쪽에 붙는지 뭐 이런 걸 좀 실험해봤다고 하고요. 연결해 볼게요.
0: The study found that on average, viewers spent 1 second looking at jersey sponsorships.
1: 연구 결과 시청자들이 유니폼 스폰서 로고를 바라보는 시간은 평균 1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5초를 볼 수도 있고,
0: yeah.
1: 어떤 사람들은 뭐 0.5초가 될 수도 있고.
0: Sure.
1: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the study found that on average, yeah. Viewers spent 1 second.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0: Yeah. So in this case, it just means generally or typically.
1: Mm-hmm.
0: So, of course, when we talk about averages, we're taking like the two extreme and then just kind of dividing it.
1: Uh-huh.
0: And
1: 평균 내는 거죠.
0: That's right. That's right. We're just getting the average. So,
1: okay.
0: But when we say on average, generally,
1: mm-hmm.
0: based on the data.
1: Uh-huh. Mm-hmm. 평균적으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쌤, on average 말고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averagely라고도 쓸 수가 있나요? 실제로 averagely?
0: I don't think I've heard that.
1: 왜냐면 많은 분들이 뭔가 adverb로 만들려고 하면 뒤에
0: no.
1: lay
0: 붙는데. Oh, no. You would have to say on

0: average.
1: Okay, an average.
0: Yeah. Okay. Or the average is. Uh-huh. Yeah.
1: Okay. So, 평균적으로 지금 뭐 1초 정도 썼다 시간을 looking at jersey sponsorships를 보며라고 돼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0: After glancing at them once, they were unlikely to look again.
1: 한번 힐끗 본 뒤에는 다시 볼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1초도 아니어서 다시도 보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0: Yeah.
1: 어? Right?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0: So they glance at them once. And if you glance at something, you're taking a quick and very brief look. So it's not like watching, because basically you're watching the game,
1: right.
0: but you're glancing at the shirt.
1: 차이가 엄청나죠. Watch yes. 하는 것은 어떤 그 certain period of time 동안 꾸준히 보는 거고, 근데 glance 같은 경우에는 그냥 힐끔 이 정도 아닌가요?
0: Yeah, that's right. That's okay. right.
1: 그게 그러면 우리 흔히 왜 glimpse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Mm-hmm. 그거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0: Yeah, very much.
1: It's
0: very
1: just
0: much.
1: a glimpse. Mm-hmm. 이거는 그냥 yeah. 살짝 보는 거 아주 힐끗 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또 모르겠는데 they were unlikely to look again. 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0: Yeah.
1: You're unlikely to do something 한다는 건 그런 possibility가 떨어진다는 거 아닐까요?
0: Absolutely. So basically it just means that you probably won't. You won't look at it again.
1: 아마 안 볼 거예요.
0: That's right. But I think that Sam, just even looking at it for one second, they see it, and that's your ad.
1: Right.
0: Like you accomplished.
1: 와, 그게 한 번 본 걸로 그냥 충분하다?
0: I think for these companies, that's what they want.
1: 아, 대단하네요. 그 돈인데.
0: Yeah.
1: 네. Okay, so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Be likely to do something. 이러면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꽤. 그리고 unlikely to. Do something 하면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 여기서는 look again 할 가능성이 낮다. 되겠네요.
0: Right.
1: 자, part 4 다시 드릴게요.
0: How much bang will SoFi get with its bucks? Kelsey Slater, an assistant professor of sports promotion at the University of Nebraska, led a study published this year that tracked people's eyes as they watched Major League Baseball games on television to see how much attention people gave to teams' jersey sponsors. The study found that on average, viewers spent 1 second looking at jersey sponsorships. After glancing at them once, they were unlikely to look again.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Here's Shawn Mendes with Treat You Better.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노트제임은 항상 유니폼 광고를 피해왔잖아.
0: 뭐 1억 달러라면 거절하기엔 너무 좋은 조건이었나 보네.
1: 일부 팬들은 학교가 돈 때문에 신념을 저버린다고 하지만 대학 스포츠도 많이 변했으니까.
0: 뭐 1억 달러면 난 이마에 로고도 척하니 붙일 듯.
1: 나는 100달러도 가능.
0: 100달러는 심한데.
1: 100달러?
0: 네, 아니
1: 나 50달러? 네.
0: 잠깐만요, 더 낮아진다고요? 이러다가 $5 나오겠어요.
1: $5. 네.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1억 달러라면 거절하기엔 너무 좋은 조건이었나 보네. 인데요, 일단 문장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Okay, I guess $100 million was too good to pass up. Too good to pass up.
0: Too good to pass up. 이게 핵심. 인 거죠, 그렇죠?
1: Yeah.
0: Right.
1: This
0: 뭔가
1: is a great one.
0: 너무 good하다, pass up 하기에.
1: Yeah.
0: Pass up 한다는 거는 공을 패스하는 느낌인가요?
1: Well, yeah, kind of like it's like I pass, like you know, I just can't, I can't let it go.
0: Okay.
1: Okay. So too good to pass up. So what this means is that something was so great that you couldn't just let go.
0: Okay.
1: Okay. For example. If there is any discount at 70% or 80%, it's too good to pass up.
0: 저 이미 샀어요, 그냥 벌써.
1: That's right.
0: Okay, too good to pass up.
1: Too good. 아. So 50%, not enough. It has to go beyond 70%.
0: 잠깐만요. 너무 저기 다 무료로 가져가시려는 느낌이 있는데요. 자, 아무튼 세이빙하는 거 굉장히 잘하시니까 패스업 한다는 게 결국에는 뭔가 그냥 놓친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화 같은 데서 아, that's a pass for me 뭐 이러면 아, 난 그냥 넘어갈래 이런 느낌인데 거기서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Yeah, that's right. Right, right. Okay. It's like pass.
0: Pass.
1: No thanks.
0: So pass up or 뭐 opportunities 같은 경우에는 뭐 miss out 한다던가 이런 거 그냥 에이, 그냥 가게 둘 거야 이런 느낌인데 그러기에는
1: That's right.
0: 너무 굿이에요.
1: Absolutely. So like, you mean, if you get a job, and I've seen friends, and the company provides housing, they give you a car, and they give you like a month's vacation.
0: And free stock fried options. Fried chicken도 공짜로 주고.
1: Oh, that's a given.
0: 그러면 어떻게
1: so
0: 돼요?
1: So it is too good to pass up. You have to do it because it's just too good.
0: 아, 이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놓치기에는 너무 괜찮은 이라고 할 때 something is too good to pass up 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Yeah. 자, 대화에서 이제 몇 가지 표현을 더 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틴 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항상 유니폼 광고를 피해왔다. 라고 했거든요. 뭔가를 멀리하거나 피한다라고 할 때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1: So the expression is steer clear of. And steer, S-T-E-E-R. So it kind of reminds you of driving. Like you're steering, the steering wheel.
0: Steering wheel.
1: Yeah, you steer right, you steer left.
0: Yes.
1: So steer clear of something, you're driving away from it. Means that you are like... Getting, you know, you want to stay far from it.
0: 아, 그러니까 stay away from something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stay away from something, 뭔가를 멀리하다. 이 표현은 뭐 학창시절에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steer clear of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1: Yeah.
0: 근데 clear of 한다는 게 뭐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Right.
0: 그리고 steer는 아까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steering wheel, 뭔가 운전대처럼 뭔가를 조절.

0: 경험하고 이렇게 운전해 가고 하는 걸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This is a much stronger expression than stay away
0: just to
1: from.
0: Just stay away from.
1: Yeah.
0: Okay.
1: It's like, you know, when parents, you've got a teenage son,
0: right.
1: you better steer clear of those kids, those bad kids over there. You know, you know who I'm talking about.
0: Oh, yes,
1: right.
0: yes.
1: So it's like, don't even, don't even. Talk to them or say hello.
0: 아, 그러니까 steer clear of 뒤에 나오는 건 뭐가 됐든 정말 안 좋은 거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1: It has to
0: right?
1: be. Okay. Yeah.
0: So steer clear of something. 뭔가를 정말 멀리하다, 정말 피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니폼 광고 진짜 피했잖아요. 아까 내용에서도.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마유가 1억 달러면 나 이마에 로고도 척하니 붙일 듯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붙이는 것도 아니라 착! 찰싹 붙이는 거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Sam, 네. this was so funny. When I looked at the script,
0: 괜찮았어요?
1: I laughed so hard. Okay, slap a logo. Uh-huh. So it's not even like put a logo. If you slap a logo, it's like 착.
0: 이마에 물 붙이고 착 이런 느낌이네요.
1: Yes.
0: 아, 오케이. So 단순하게 풋은 노타가 되겠지만 slap하면 척 붙이다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o slap A on B, A를 B에 척하니 붙이다. 자, 그럼 영어 대화문 들어볼게요.
1: Notre Dame has always steered clear of ads on its uniforms.
2: Well, I guess $100 million was too good to pass up.
1: Well, some fans say the school is selling out, but college sports have changed a lot.
2: For $100 million, I'd slap a logo on my forehead.
1: I'll just do it for $100.
0: For $100.
1: And like $60 is good too.
0: $40 maybe?
1: Yeah.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크리스틴 쌤 감사합니다.
1: Oh, thank you. And thank all of our listeners to, for hanging out with us this whole week. We're going to wrap up today's show and the week with a song by Luther Vandross. It is Dance with My Father.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nd have a fantastic weekend. We'll see you next week.
0: Bye.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불안도가 높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기준과 나쁜 결과에 대한 거부감은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우리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고 끝까지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젠슨, 너는 며칠 있다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되뇌며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그 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종업일번호 이은미
3: 쇼타입니다.

오디오 어땡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악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살다 보면 뭘 강화한다든가 보강한다든가 이런 말 종종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shore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해안가를 shore라고 하잖아요. 그 tongue twister에도 나오잖아요.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이때 seashore 거기 나오는 shore인데 이게 이제 동사로 썼을 때는 보강하다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래를 좀 저도 찾아보니까 이 동사가 15세기 후반, 뭐 엄청 됐죠? 500년 전부터 뭔가 좀 기울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을 목재나 기둥으로 받쳐서 지탱하다. 이런 의미로 쇼를 예전부터 썼대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게 현대 영어에서 up이라고 하는 부사를 붙여서 shore up, shore up 이런 형태로 정착돼 쓰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이게 보강 강화의 의미를 갖는데, 단순한 어떤 강화라기보다는 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보완적인 성격, 약간 임시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제 설명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예문을 보면서 이제 느껴야 됩니다. 느껴봅시다. 첫 번째 예문. 뒤에 제가 밑줄 쳐놓은 뒤에 목적어가 뭐가 오는지를 잘 보세요. 뭘 강화하는지. 경제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 부양했어요.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ore up the economy.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네.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부가. 그렇죠?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ore up the economy. 오케이? 이럴 때 쓰기 너무 좋고. 자,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 They took measures to shore up investor confidence. 그렇죠?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They took measures to shore up investor confidence. 이럴 때 목적어 investor confidence도 좋고, 국방력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AI가 요즘에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AI is being used to shore up defense capabilities. 그렇죠. 한 단어로 말하면 strengthen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shore up 자체가요. 그렇죠? AI is being used to shore up defense capabilities. 그렇죠. 그다음에 system 같은 그런 단어들도 목적으로 자주 옵니다. Extra funding is needed to shore up the system. 자, 지금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Extra funding is needed to shore up the system.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목적어 흔히 쓰이는 것들을 다 밑줄을 쳐드렸으니까 같이 묶어서 이 정도 예문만 알아둬도 shore up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ore up the economy. Shore up 뒤에 힘 주시고 shore up the economy. 한번 더.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ore up the economy. They took measures to shore up investor confidence. They took measures to shore up investor confidence. 강세 잘 주시고. 자, 그다음에 AI는 뒤쪽에 강세. AI is being used to shore up defense capabilities. Defense capabilities. 거기 강세. Shore up 마찬가지로 뒤쪽에 힘 주시고요. 자, 마지막. Extra funding. 양쪽에 힘 주고. Extra funding is needed to shore up the system. To shore up the system. 이렇게 강세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입영작 연습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주시죠. 첫 번째,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다.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ore up the economy. 자, 그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조치를 취했다니까. They took measures to shore up investor confidence. 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AI가 사용되고 있다. AI is being used to shore up defense capabilities. 마지막으로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Extra funding is needed to shore up the system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강화하는 그런 구동사를 하나 배웠습니다. This will definitely shore up your English skills, everyone. 자,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Goodbye, everyone.

꼭꼭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여러분 빠지는 길을 이제 램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램프 쪽으로 빠져라. 무슨 램프? 램프. 이 램프가 무슨 말이냐면 큰 대로에서 뭔가 아래쪽이나 옆쪽으로 빠지게 하는 그 갓길을 램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RAMP, ramp라고 합니다. ramp. 자, 그러면 이 ramp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사로 써서 바로 뒤에 up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ramp up, ramp up. 어떤 의미가 되냐면 뭐 활동이나 뭐 노력 같은 걸 빠른 속도로 늘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보다 자주 쓰이는 영어 구동사여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해 볼 예정인데요. 주로 비즈니스나 경제, 마케팅, 뭐 테크 분야 여러 가지 맥락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어떤 변화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단순히 조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좀 속도감 있게 빠르게 확대한다거나 강화한다는 느낌을 줄 때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 이 ramp up에 대한 소개는 된 것 같고요. 자, 예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 이럴 때 쓰면 되는구나 라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production 같은 거와 진짜 많이 쓰여요. production, ramp up production. 저는 이 구동사는 그냥 production을 붙여서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아, 생산량을 늘리다 이럴 때 쓰는 거구나. Ramp up production. The company plans to ramp up production. 그러면 회사 측은 이제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력에도 많이 써요. Ramp up our efforts. 이런 식으로 노력의 S를 많이 붙이죠. We need to ramp up our efforts to get this done. 이거 우리 제대로 마치려면 노력을 더 해야 돼. 그런 의미로 ramp up our efforts 이렇게도 쓴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security 같은 목적도 많이 옵니다. 우리 초반에 했었던 구동사 beef up 기억나세요? 고기가 들어가면 힘이 세진다 해서 beef up 그렇게 외웠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예. 그래서 ramp up 자리에 beef up이 들어가도 security와 비슷하게 아주 잘 어울리는데 they're ramping up security for the big event 하면 큰 행사가 있어서 지금 전반적인 보안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럴 때 쓰는 것이 ramp up security 이럴 때도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investment 같은 투자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They ramped up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자, renewable energy는 뭐예요? 그렇죠.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말하겠죠. 거기에 투자를 대폭 늘렸다. 속도감 있게 늘렸다. 이런 의미로 ramp up입니다. They ramped up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좋은 문장 네 가지를 보고 여러분이 아 이런 목적어와 같이 쓰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ramp up은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겠죠. 무엇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요.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The company plans to ramp up production. ramp up 자 P가 up에 붙으면서 뻐가 되죠. ramp up production 자 그 다음에 We need to ramp up our efforts. Ramp up our efforts to get this done. We need to ramp up our efforts to get this done. Ramp up our efforts. 이거 PP가 두 번 들어가니까 ramp up our efforts 이렇게 발음하시고 그다음에 they're ramping up security for the big event. Ramping up the security. They're ramping up security for the big event. 어때요? They're ramping up security for the big event. 오케이. 자, 그다음에 투자 문장. They ramped up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They ramped up 강세 뒤에 they ramped up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영작 연습해 볼게요. 제가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한번 해 보세요. 자, 회사는 생산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The company plans to ramp up production. Okay? 자,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더해야 된다.

We need to ramp up our efforts to get this done. Okey-dokey. 큰 행사를 위해서 보안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응. They're ramping up security for the big event. 오케이. 마지막으로. 그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They ramped up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요. Ramp up이라고 하는 구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Ok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everyon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콕콕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우리도 청소를 한다라는 말이 있고 주변을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정리정돈한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clean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있지만 이 정리정돈에 해당하는 그런 구동사도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 tidy라고 하는 이 단어를 뿌리동사로 쓰는 구동사입니다. 원래 이 tidy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 좀 깔끔하게 정리된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건 맞긴 맞아요. nice하고 붙여서 많이 쓰죠. Your room is so nice and tidy. Nice and tidy.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긴 쓰지만 동사화 할 때는 up을 붙여서 구동사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Tidy up. Tidy up. 자, 그러면 주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그런 의미의 구동사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방을 좀 치운다는 얘기를 한다거나 뭐 손님이 오시기 전에 집안을 좀 깔끔하게 치운다. 이런 상황에 주로 많이 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문을 그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좀 잘 하시고 그런 상황에 쓸 수 있게끔. 자, 손님들이 오시는데 도착하기 전에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겠다.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I need to tidy up before the guests arrive. 그렇죠? I need to tidy up. Tidy up. Before the guests arrive. 그렇죠? 손님들이 있다 저녁 때 오시는데 오후에 가서 빨리 집을 좀 치워야 된다가 되겠죠. 이렇게 tidy up 같은 경우는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자동사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맥락에서 집을 치운다는 얘기잖아요. 손님이 어디로 온다는 얘기예요. 집으로 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I need to tidy up 뒤에 목적어 없이 before the guests arrive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뒤에 뭔가 정리정돈하는 그 대상을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I spent the whole afternoon tidying up my room이라고 하면 오후 내내 방을 정리정돈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I spent the whole afternoon tidying up my room. 자, 그래서 그런 경우 my room 같은 그런 공간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동사와 같이 함께 자주 쓰이는 목적어를 밑줄 쳐서 이렇게 홍 관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의문문으로 만들어볼까요? Can you help me tidy up the storage? Storage 자체는 창고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창고에 지금 어수선하게 물건들이 여기저기 놓여있는데 그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줄래? 가 되겠네요. Can you help me tidy up the storage? Can you help me tidy up the storag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Storage 앞에 이런 경우는 the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빨리 책상을 좀 치웠다 해볼게요. I quickly tidied up my desk before I started to study. Okay. Tidy가 동사 원형이

0: 그러니까 tidied가 돼야 돼요. I quickly tidied up my desk before I started to study. Tidied up, tidied up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언제 어떤 목적어와 같이 쓰는지 이렇게 좀 파악이 되셨을 것 같고 강세 연습 좀 해볼게요. 자, 힘 줘서 읽는 부분에 힘을 좀 넣어서 읽을 테니까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I need to tidy up before the guests arrive. I need to tidy up before the guests arrive. Okay. I spent the whole afternoon tidying up my room. 자, 구동사니까 항상 뒤에 tidying up my room. 다음에 Can you help me tidy up the storage? Can you help me tidy up the storage? 이렇게. 그다음 I quickly tidied up my desk before I started to study. I quickly tidied up my desk before I started to stud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이 예문들을 여러분이 직접 입으로 입영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손님들 도착하시기 전에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된다. 시작! I need to tidy up before the guests arrive. Okay. 그 다음, 나 오후 내내 방 정리했어. I spent the whole afternoon tidying up my room. 창고 정리하는 거 좀 도와줄래? Okay. Can you help me tidy up the storage? Okay. 그 다음 과거형으로 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책상을 빨리 정리했어. I quickly tidied up my desk before I started to study. 좋습니다. 자, 오늘은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한다에 해당하는 구동사 tidy up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oodbye everyone!
1: Goodbye,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가정법 if 현재형을 알아볼 텐데요. 내가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를 할 텐데 라고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내가 새라면 그대에게 날아갈 텐데.
2: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1: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 같다 싶으시죠? 네, 자, 가정법 if 현재형이다.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릴 수 있는 이 문법 용어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응용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몸이 새라면 그대에게 날아가리. 사실은 이 몸이 새가 아니라서 그대에게 못 날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I am not a bird. So, I cannot fly to you. 엄연히 현재의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걸 말을 바꿔서 만약에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있으련만 이렇게 바꾸게 된다면 if I 다음의 동사를 한 시제 뒤로 물러서게 돼요. 현재의 사실일 경우 동사를 과거형으로 해서 was라고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엄격히 따진 문장에서는 이 문법을 엄격히 따져서 말할 때에는 if I was 라고 하면 그들의 국어 시험이겠죠? 영어 시험에서 틀렸다 라고 평가를 받게 되고 if I were 라고 해야 맞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 문법에서는요, 특히 말할 때에는 if I was 라고 한다.

있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If I were 다음에 a bird라든지 you라든지 뭐 a teacher라든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명사가 오거나 혹은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상태라면 이란 뜻으로 어쨌든 그렇다면 나는 뭐뭐가 할 텐데 라고 할 때 I would라고 하게 되죠. I will 하면 앞으로 난 날아갈 거야 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과거 시제로 가는 거다 보니까 그랬을 텐데 못 그러는 게 현실이다 라고 해서 I will이 아니라 I would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내가 너라면 나도 같은 행동을 했을 거야 라고 한다면 If I were you, I would do the same. If I were you, I would do the same.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만일 내가 너라면 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야. 혹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If I were you, I would not do the same. I would not do the sam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리뷰 타임. 내가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If I were, I would 이었습니다.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Okay, then see you next time. Iboyeong의 영어의 뼈대. Hi everyone, 저는 이보영입니다. 자, 가정법, 이번엔 과거형을 알아볼 텐데요. 그때 내가 너였다면 나는 아마 다르게 했었을 거야 라고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가정법으로 말해볼까요? 도전 문장 들어봅니다. 그때 만일 내가 너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그걸 다르게 했었을 거야. 와, 좀 복잡하죠?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그때로 돌려서 그때 입장이었다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었을 것 같아. 하지만 이미 그 일은 벌어진 다음이에요. 자, 그러니 한 시제를 더 뒤로 해서 대과거, 즉 과거 완료형으로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우리가 가정법 if로 시작하는 현재형 문장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면 내가 뭐뭐일 텐데 라는 식으로 해서 시제를 한 시제 과거로 갔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실제 일어난 일이 이미 과거 일일 때 그거 자체를 또 이제 가정법으로 해서 아 그게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했었었을 텐데 라는 식으로 만드니 더 과거로 갈 수밖에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난 그때 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하지도 않았다 라는 뜻으로 I was not you, so I didn't do it differently 가 현실의 문장이 됩니다. 즉 과거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문장을 과정법으로 말하자면 If I 다음에 과거 완료는 had 다음에 과거 분사를 이어서 had been you라고 합니다. If I had been you, 그 다음에 would have, 그 다음에 과거 분사를 이어서 말하게 되는데 I would have done it differently. 다시 한번 If I had been you, 만일 그때 내가 너였더라면 I would have done it differently. 나는 그걸 좀 다른 식으로 했었을 것이다. 가 됩니다. 즉, 만약에 뭐뭐이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문장에선 시제가 한 발짝 뒤로 가서 표현되는 거라서요. 이때 had been이라고 한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것도 I will do it differently 라고 할 것 같지만 I would have done it differently. 과거보다 더 과거로 가는 would have 다음에 동사의 과거분사를 이어 말하는 형태로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내가 그때 당신을 봤더라면 나는 안녕 하고 인사를 했을 텐데 못 봤기 때문에 인사를 못했다 라고 한다면 If I had seen you, I would have said hello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 리뷰 타임입니다. 그때 만일 내가 너의 입장이었다면 난 그걸 다르게 했었을 거야. If I had been you, I would have done it differently. Okay, see you next ti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이번엔 명사절 if로 시작하는 걸 여러분과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과연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게 되죠.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좀 말해 주세요. Tell me if this is true. 이때 if는 만약에 라는 뜻의 그 if가 아닙니다. 그런데 쓸 때는 똑같이 if로 쓰는데요. 이렇게 뭐 우리말도 가끔 그렇듯이 영어로도 똑같이 생긴 단어인데 그게 쓰임이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의미가 다른 경우도 또 있죠. 즉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다른 쓰임으로 쓰일 때도 있다 이건데 우리가 지금 알아볼 명사절 앞에 오는 if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내용을 이끄는 그 if가 됩니다. 즉,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본다, 물어본다와 같은 식의 문장에서 이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해내는 것이 if가 되는 거죠. 이때 if가 이끄는 명사절이다. 흔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if 다음에 주어와 동사로 마치 어떤 문장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문장처럼 생겼을 뿐 이건 절이라고 하게 돼요. 전체 문장 안에 쏙 들어가는 일부거든요. 이걸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한번 보세요.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이게 맛이 좋은지 아닌지, 이 맛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일단 please tell me 부터 시작하겠죠. 저에게 말 좀 해주세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 부분을 이어 말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if가 필요하다니까요. If you like the taste of this 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혹은 과연 당신이 이것의 맛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아닌지를 이런 말이 됩니다. 이때 만약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Please tell me if you like the taste of this. 자, 과연 그 여자가 이걸 좋아하는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문장을 만들자면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라고 한 다음 과연 그 여자가 그걸 좋아하는지 아닌지 라는 부분을 if로 시작한 다음에 그 여자가 she likes it 그것을 좋아한다 or 또는 not 아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듭니다. I don't know if she likes it or not. 과연 그 여자가 이걸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리뷰 타임 시작할까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저한테 좀 말해주세요. Tell me if this is true. 자, 오늘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 Iboyeong의 영어의 뼈대. Hello, everyone, and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명사절인데 what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명사절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만 나오면 좀 골치가 아프죠. 굉장히 어렵고 뭐 무슨 한문 공부하는 것 같고 그죠? 자, 근데 이 명사절이란 건 다른 걸 말.

0: 라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우리 한국어로 쭉 해석, 번역을 해봤을 때 뭐뭐를, 뭐뭐을,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목적어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나를, 너를, 너에게,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쪽으로 목적을 두고 가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자,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명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라서 그래요. 자, 여기서는요, what로 시작을 해서요, 무엇을 뭐뭐 할런지를 이런 말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게 됩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난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나는 모르겠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이렇게 구조가 되거든요. I don't know what to say. 간단하죠? I don't know what to say. 자,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I don't know what to say. 자, 이 부분이 바로 명사절 what로 이끄는 명사절이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무엇을 내가 말해야 할지. 어? 주어와 동사가 뒤에 있다면서요. 맞아요. 원래는 있는 모양입니다. 이건요, 원래 난 모르겠어요. I don't know 라는 거하고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What should I say? 라고 하는 걸 딱 합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라는 문장입니다. 나는 몰라요. 뭐라고 내가 말을 해야 할지를.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그런데 앞에도 I, 뒤에도 I를 너무 많이 말한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는 그냥 생략을 합시다. 라는 원칙에 의해서 앞에만 I를 살리고 뒤에 I는 생략을 해버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라고 할 것을 I don't know 까진 그대로 말하는데 what I should say에서 I should를 그냥 빼버리고요. 대신 to로 연결해서 what to say 라고 좀 더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I don't know what to say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이지만 이걸 더 짧게 I don't know what to do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죠. 자, 이번에 리뷰 타임 시작합니다. 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say. 아시겠죠? See you next time.
1: Today, 함께할 내용은 주체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Real reaction. This is ridiculous. Oh, this is ridiculous. This is ridiculous. 과연 무슨 뜻일까요? This is ridiculous. If something is ridiculous, 무슨 뜻인지 아시죠? Ridiculous, ridiculous. Something is really unfair, really frustrating. It doesn't make sense. 말도 안 된다라는 뜻으로 ridiculous, ridiculous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This is ridiculous 하면 정말 황당하네. 어이가 없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난해 지금? This is ridiculous. This is ridiculous. 이 눈앞에 벌어진 어떤 상황을 정말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 때, 정말 답답할 때, 진짜 답답할 때, This is ridiculous. Ridiculous.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This is ridiculous. The landlord raised the rent by 30% last month. 집주인이, landlord가 지난달부터, last month부터 월세를 30% 올렸어. 참 화나고 답답할 수 있어요. This is ridiculous.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30%가 뭐야? 나가라는 얘기죠. This is ridiculous. This is ridiculous. How can anyone afford that? 누가 그거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How can anyone afford that? That's too expensive. 너무 비싸다는

0: ridiculous.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This is ridiculous 하면 되십니다. Good job, everyone. Always remember that emotion is key when you're responding in English.
1: 네,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Juch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0: real reaction.
1: This is driving me crazy. Ah, this is driving me crazy. This is driving me crazy. 과연 무슨 뜻일까요? This is driving me crazy. 이것은 나를 미치게끔 운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Driving 하면 운전하다가 이제 떠오를 것 같은데. This is driving. 뭐를 drive 하면 뭐뭐 하게끔 어디로 이제 어떤 상태로 이 몰아가다라는 뜻으로 몰아넣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Drive someone crazy. 누군가를 화나게끔 또는 미치게끔 그런 상태로 몰아넣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frustrating 한 표현입니다. 매우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frustration expression. This is driving me crazy. 정말 미치겠네. 정말 돌아버리겠네. 진짜 답답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답답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This is driving me crazy. 정말 진짜로 답답할 때 진짜 미치겠다. 이런 수준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This is driving me crazy. 아, 나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쭉쭉쭉 작업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막 쿵짝쿵짝쿵짝 너무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The neighbors are playing loud music again. The neighbors are playing loud music again. 옆집에서 또 시끄럽게 음악을 크게 틀고 있어요. 답답하죠? This is driving me crazy. I can't focus. I cannot write my EBS script. 진짜 미치겠네. They do this every night. 매일 밤이래. 어떡해? This is driving me crazy. This is driving me craz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This is driving me crazy. 일이 너무 많을 때, 업무가 너무 많을 때. Too much work. They just added another report to your workload. I'm sorry. 네, 그 일터에서, 회사에서 보고서 하나 더 추가 됐는데 너가 오늘 밤 좀 새야 될 것 같아. What? They just added another report to your workload? This is driving me crazy. This is driving me crazy. 이를 걸면서 이제 막 이렇게 표현하세요. This is driving me crazy. Alright, I can't handle any more work. 이젠 더 이상 이 업무를 이젠 더 못 하겠는데 나 지금 too much야. This is too much work. I don't want another report. This is driving me crazy.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중요하다고 하면 요새 뭐 핸드폰이 아닐까요? Your cell phone, right? I can't find my cell phone anywhere. I cannot find my cell phone anywhere. Where is my cell phone? Where is my cell phone? 핸드폰을 아무데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다. This is driving me crazy. This is driving me crazy. Where could it be? 어디 간 거야? Where could it be? 어디 갔지? 돌아버리겠네. This is driving me crazy. 정말 답답하다. 미치겠다. This is driving me crazy. Last one. 네, 고객 서비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They transferred me to another department again. Transfer 하면 이제 뭐 부서 다른 부서로 연결했다, 넘겨버리다. 전화 걸었는데 잠시만요. 다른 부서로 연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뚜뚜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They transferred me to another department on the phone call. 또 다른 부서로 연결을 해 줬는데 너무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답답하다. This is driving me crazy. This is driving me crazy. 너무 답답할 때는 crazy의 이 단어, 그 crazy의 C 있잖아요. 거기다 강조를 두시면 돼요. Crazy. This is driving me crazy. 제가 약간 한이 차가지고 crazy 단어에 목이 좀 잠겼어요. This is driving me crazy. They can't just solve the problem. Like simply, like normal people, can't they just solve the problem? 그냥 문제를 그냥 단순히 해결할 수 없을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real reaction. I've had it up to here. I've had it up to here. I've had it up to here. What does that mean? 과연 무슨 뜻일까요? I've had it up to here. I have, 붙여서 I've had it up to here. 주로 손을 이제 머리끝을 끝까지 올린 다음에 I've had it up to here. 이렇게 손짓 발짓 하면서 표현하는 감탄사인데요. I've had it up to here. What does it mean? It means I can't take it anymore. 더 이상 못 참겠다. 참을 만큼 참았다. 제발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못해나. I've had it up to here. I have had it up to here. 뭐 이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이제 여기까지 참는다는 이제 의미인데요. 너무나 짜증나고 답답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한계에 도달했다. 라는 표현입니다. I've had it up to here. 좀 이렇게 had하고 here를 강조하셔야 돼요. I've had it up to here. I've had it up to here. 주로 이제 무책임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Sophia left without finishing her work again. 소피아는 또 다시 일을 끝내지 않고 떠났어. 집으로 가버렸어요. 네, 회사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표현하죠. 자주 발생하는 이런 실수들. I've had it up to here. Her boss would say, I've had it up to here, Sophia. And she would tell her co-workers, call her right now. 지금 당장 그녀를 다시 불러와. 전화해서 불러와. Call her and bring her back. So when you are really frustrated, 정말 답답할 때, I've had it up to here. 한계에 도달했을 때, I've had it up to here.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로 이제 아이들이 정말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실수를 크게 했을 때, 부모님들이 참다 뻥 터지죠. 뻥 터지기 직전에 I've had it up to here.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0: 오디오 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

0: 제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가족관계.
2: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회사에선 꼭 참았던 짜증이 집에만 오면 툭 터져나오다니요. 가족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거예요. 가족은 그냥 말을 걸었을 뿐인데 어쩐 일인지 화를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도 남입니다. 남을 나로 착각하고 대하다 보면 결과는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런 건 뒤로 밀어두고 당장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은 당연히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가족에게 이런 일을 겪어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상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미 과열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짜증이 잔뜩 난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남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동반자라도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5: And I'm Kristen.

전 이호재예요. 이름이나 알고 지내자는 거였는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둔 건 아니었는데 형은 고개를 찡긋거리곤 대번에 머리를 내저었다. 그냥 스쳐가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굳이 이름 알고 전화번호 나눠 갖고 왜 그래야 해? 부탁인데 여길 떠나면 내 얼굴도 꼭 잊어줘. 형은 실실거리고 그런 형을 보며 호재도 웃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아하하, 아하하. 무안함을 감추려고 어색하고 열 없이 두 번, 세 번 웃었다. 염승숙 소설집 세계는 읽을 수 없이 아름다워에 수록된 단편 소설 작가와 그의 문제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카페지기 염승숙이고요. 첫 곡은 사라강의 Before and After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자리를 비운 윤고은 작가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실수 연발이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카페인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또 하하하하가 좀 너무 어색했네요. 문학 동네에서 나온 저의 소설집이고요. 세계는 읽을 수 없이 아름다워에 수록되어 있던 작품, 작가와 그의 문제들에서 한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주인공은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호재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제가 언젠가 사투리로 호재가 혼자라는 뜻을 의미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닌 상태가 작가가 아닌가. 작가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고요와 평화의 전부가 있다면 이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등장인물에게 호재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공무원인 호재가 소설 쓰기에 점차 매력을 느껴가는 과정을 담았거든요. 근데 한 부분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시원에서 노량진 고시원에서 만났던 그냥 정말 아는 형을 회상하는 대목이었어요. 조금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통성명 하자고 했는데 그 형이 단번에 거절한 거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이름 알아서 뭐해? 뭐 이런 거였는데 학원 건물로 돌아와서 독서실로 올라가면서 호재가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서운해합니다. 너무너무 서운하고 지나치게 서운해서 울고 싶어지는 그런 장면을 담았는데요. 시간을 나눠 쓰고 추억이란 걸 공유할 만한 단어 사이도 아니었는데 지나치게 서운해하는 그 호재의 장면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외로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야속했겠죠? 조금 더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카페인 여러분들과 서로 서운하지 않게, 야속하지 않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미향님께서 연기 잘하셨어요. 웃을 수 없이 웃는 연기 반갑습니다. 오늘은 굿 애프터눈이라고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수영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밤방송을 들어주셨군요.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드리네요. 오늘도 맑은 목소리 좋아요라고. 와, 맑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떨고 있어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요. 물이 목 끝까지 차올라 있는 그런 기분 아시나요? 네, 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권도경님께서 어제 승숙 작가님 방송 못 들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왔는데 오늘은 오전 일정 후딱 해치우고 여유롭게 들어왔어요. 기대하며 들어봅니다.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더 긴장합니다. 네, 너무너무 따뜻한 말씀, 다정한 말씀들 감사하고요. 북카페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반디는 무료이니까요. 활짝 열어두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일간 카페인 만나볼게요. 펀의 위아영입니다.

네, 두곡 듣고 오셨습니다. 펀의 위아영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최기덕의 Loving You Came Easy였습니다. 최기덕까지는 들으셨죠? 네. 아, 윤고은 작가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승숙 작가님, 오늘도 설렘으로 오셨지요? 덕분에 먼 곳에서도 카페인 모드로 눕청입니다. 반말 응원 신청하신 적 없지만 그냥 할게요. 승수가 힘이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 너무 저는 지금 반가운 밤, 반, 좀 서운한 반입니다. 제가 좀 어제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서 엄청 투덜거렸거든요. 윤고은 작가님께. 아니, 왜 월요일에는 분명히 문자를 보내주시더니 어제는 왜 문자를 안 보냈냐. 제가 막 투정을 부렸더니 또 이렇게 메시지 주셨네요. 네. 무사히 귀환하시길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아, 김미애님, 작가님 실수 좀 하면 어때요? 너무 귀여워 저도 모르게 하하하 했답니다. 와, 웃음을 들여서 어제 오늘 좋긴 한데요.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네, 아, 이게 하루 했다고 뭐 바로 적응되고 잘하는 게 아니네요. 너그럽게 부디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백지윤님, 오늘 둘째 나연이가 생일이에요. 마침 오늘 고2 중간고사 첫날, 기쁘고 행복한 생일 축하 기운 받아서 문제 잘 풀어내는 럭키 중간고사가 되길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연아, 만 17살 생일 세상 최고 아주 많이 축하한다. 안산 송호고 2학년 9반 친구들도 화이팅! 와, 축하할 일도 화이팅 할 일도 많다는 것은 정말 하루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나연이도 생일 축하하고요. 네, 안산 송호고 친구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기쁜 소식, 다정한 소식 많이 알려주시고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제 일간 카페인 함께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유물과의 산책을 주제로 유물이 품은 이야기 그것과 함께

살아온 옛 사람들의 이야기 만나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최애 유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만나볼 이 유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만나보시죠.

1969년 도굴꾼 최종호는 경주 교동의 한 집에 방을 얻어 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집을 얻은 목적은 단 하나.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폐고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 집에 살면서 낮에는 평범한 주민 행세를 하다가 밤이면 담장 밑으로 굴을 파고 고분으로 들어가는 교묘한 수법을 씁니다. 그렇게 무려 3년의 삽질 끝에 무덤 내부의 부장품 칸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 범행은 1972년 발각되었고 그가 도굴에 숨겨둔 600점이 넘는 유물들 중에는 교동 금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동 금관은 현재까지 발견된 6개의 신라 금관 중 가장 오래되고 원초적인 모습을 지닌 금관입니다. 하지만 정식 발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금관이 어떤 형태로 놓여 있었는지, 출토지가 어딘지 명확하지 않아서 한동안 진위 논쟁에 휘말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교동 금관뿐 아니라 신라 금관을 비롯한 황금 유물들은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까지 그 찬란한 가치만큼이나 많은 도굴과 도난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금관총 금관 절도 미수 사건입니다. 1927년 최초로 금관이 발견된 금관총의 유물들을 임시 보관하던 경주 금관고에 도둑이 들어서 금 허리띠와 팔찌, 반지 같은 순금 유물들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부피가 컸던 금관만은 건드리지 못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무덤 속 황금을 집에 두면 변고를 당한다. 고대 순금은 녹여도 요즘 금과 달라서 금방 들통난다. 이런 유언비어와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압박감을 느낀 범인은 6개월 뒤 경찰서장 관사 앞에 보자기째로 유물을 버리고 사라졌다고 해요. 유물은 모두 기적적으로 회수되었지만 범인은 영구 미제로 남았습니다. 치안이 불안정했던 광복 직후와 6.25 전쟁 직후에는 박물관에 전시된 금관을 직접 노린 절도 사건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둑들이 훔쳐간 것은 모두 모조품이었죠. 전 세계에 13점밖에 남지 않았다는 고대 순금 금관. 그중 6점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6점 중 황남대 총금관, 금령 총금관, 서봉 총금관은 모두 일제시대에 발굴된 금관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다른 유물들이 수없이 일본으로 반출되었음에도 금관만은 모두 우리나라에 남았습니다. 드라마틱한 금관의 순환사 속에서도 스스로 있을 자리를 지켜온 건 금관에 담긴 어떤 염원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EBS 북카페 두 번째 달에 꽃잎이 내린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신라 금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작년 국립경주박물관에 서울, 청주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한꺼번에 보기가 어려웠다고 했던 신라 금관 6점이 모두 모이는 특별한 전시가 있었다고 해요. 관람객이 너무 몰려서 기간이 연장됐다고까지 들었는데요. 카페인 분들 보셨을까요? 언제 봐도 화려하고 정교하고 신기하다고 합니다. 저도 꼭 한번 실제로 보고 싶네요. 박주영님께서 작년 에이펙 때 교동 금관을 봤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너무 좋으셨겠습니다. 1545님도 영화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자리에 볼 수 있다니 현존하는 신라 금관 6점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거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금관만 모인 것도 아니었대요. 금 허리띠 6점까지 함께 모은 것도 최초였다고 하네요. 1921년에 금관총 금관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 104년 만의 일이었다고 하니까 더더욱 놀랍죠. 네. 오현주님이 좀 다정한 말씀 또 해주셨는데 염 작가님 목소리 계속 듣는 이번 주는 저한테 한과의 선물이네요. 혼자 싱글벙글.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이렇게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힘들어하실 분들이 계실까 윤고은 작가님의 빈자리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수아님께서 물이 목까지 차셨지만 찰랑찰랑한 그 물목소리까지 느낄 수 있다고 더더욱 좋다고 해주셨는데 물목소리 계속 물이 먹히고 있습니다. 제가 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윤건이 건반을 쳤습니다. 에고트립의 걷는다, 이무진의 가을 타나바 두 곡입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라 낯선 하늘 검붉어진 듯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해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2: 읽기의 기쁨 시간입니다. 어제와 오늘 읽기의 기쁨에서 읽고 있는 책은 줄리아 캐머런의 나를 위해 쓸 권리입니다. 박성의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이 책은 글을 기술적으로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왜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작가로 태어났다. 글을 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요. 이 주장이 사실은 너무 귀엽기까지 합니다. 너무 믿고 싶어지고요. 우리가 품고 있는 작가에 대한 환상, 글쓰기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변명들, 그래서 결국에는 글쓰기를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마음들을 하나씩 깨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볼 부분도 아주 공감이 많이 되는 이야기예요. 함께 들어보시죠.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뜻하는 영어 표현은 A body of work이다.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말하기 쉬운 표현이지만 문자 그대로 body, 즉 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글쓰기 하면 보통 육체와 분리해 정신적인 활동으로 인식한다. 글쓰기를 통해 실제로 만나고 마주하는 행위를 경험하지만 그걸 인식하기보다는 그저 생각하는 일이라고 여긴다. 글쓰기란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체화하는 경험이라는 걸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구상하는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일단 걷는다. 걸으면서 천천히 생각한다. 정확히 내가 쓰고 있던 이야기를 생각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 정신은 이미 내 몸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신보다도 깊은 통찰을 지닌 몸은 예술가이자 한 개인으로서 답을 준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정신은 다재다능한 힘을 발휘할 줄 안다. 그런데도 창의적인 해답을 찾아 헤매다 보면 거울의 집이나 막다른 미로에 갇힐 때가 있다. 작곡가 마이클 호펜은 매일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달리며 멜로디를 찾으려 한다. 호페가 찾는 멜로디는 로스앤젤레스를 구불구불 지나 이 푸른 행성을 두루 흐른다. 자기 몸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찾으면 느낄 수 있다. 하나하나로 이루어지는 멜로디는 단어 하나하나로 이루어지는 글쓰기와 비슷하다. 작가이자 화가인 친구 네털리 골드버그는 세이지 덤불숲을 가로지르며 오래 하이킹하는 일을 즐긴다. 네털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한다. 작가이자 사진가, 생태학자인 또 다른 친구 존 니컬슨은 매일 어둠이 내리는 시간이면 나지막한 산으로 하이킹을 나선다. 산을 오르며 자기 몸에 집중하고 자기 작품 세계에 몰입한다. 알다시피 영국의 자연주의 시인들은 열렬한 산책가였다. 하지만 그들의 시가 발로 쓰였으며 그들에게 걷는 일이 시를 짓는 과정의 일부였다는 점을 연결해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프로스트의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다 라는 시구를 읽으면서도 걷기가 프로스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 프로스트가 묘사한 숲은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치며 봤을 법한 숲이 아니다. 숲의 풍경, 무너진 돌담, 자작나무 등 프로스트의 가장 유명한 시 속에 담긴 이미지와 통찰은 모두 그의 눈높이에서 얻은 것이다. 우리는 몸의 기억을 저장한다. 열정과 상실을 저장한다. 기쁨과 초월적인 평화의 순간을 저장한다. 이 저장고로 들어가 그 안을 돌아보고 싶다면 우리 몸에 몰입해야 한다.

네, 조금 아까 전해드렸던 일기의 기쁨에서 마이클 호페의 곡 골드 리브스 들어봤습니다. EBS 북카페 1부 일기의 기쁨에서 줄리아 캐머런의 나를 위해 쓸 권리 읽고 있고요. 노래 전에 만나본 글의 소제목은 경험의 집합체였습니다.

글쓰기는 물론 경험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죠.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 걷는 일이 시를 짓는 과정이다. 라는 저자의 말에 카페인 여러분들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지금 최은희님께서 산책하며 듣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걷는 내가 뭔가 훌륭하게 느껴져요. 시인이라도 된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걷는 내가 훌륭하게 느껴진다. 이말 자체가 제게는 또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걸으면서 북카페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시인이 된 기분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뿐 아니라 철학자들도 산책을 즐겼다고 해요. 뭔가를 하다가 막히면 일단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고 뛰어보고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 작가들도 쓰다가 막히면 잘 쓰여지지 않으면 일단 나가서 산책한다라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뇌과학에서도 뭐 걷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단계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는 걸 보면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글은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글쓰기와 외로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읽어볼게요.

작가의 운명적 외로움이 워낙 많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진실을 말하려니 이단의 교리라도 퍼뜨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내 경험에 따르면 글을 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외로운 일이다. 글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균형을 찾는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글을 쓰고 나면 거리낌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정말로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째서 작가는 외로운 늑대와 같다라는 인식이 이토록 널리 퍼져 있고 설득력을 얻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유명한 작가 가운데 꽤 사교적이었던 사람들도 있다. 젊은 시절의 헤밍웨이는 거트루드 스타인, 존 더 스페서스 등과 교류하며 광범위한 친구 관계를 맺었고 다양한 관심사에 열정을 보였다. 작가 대부분이 실제로 동료회를 나누며 지내는 편이다. 카페에 모여 떠들거나 전화로 상대의 불평을 들어준다. 그런데도 작가의 삶이 외롭다는 인식을 둘러싼 왈가왈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나조차도 가끔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도 참 불쌍하지. 혼자 방에 틀어박혀 글을 써야만 한다니. 하지만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방 안은 우리가 겪은 경험으로 가득하다. 우리의 생각, 감정, 우정, 성취, 상실이 천장까지 들어차 있다. 오늘 내가 외로운 이유는 어제 글쓰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을 쓰지 않으면 의식의 흐름을 놓치고 자아가 길을 잃는다. 지금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나 자신이며 나의 의식이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누군가를 향한 것처럼 위장되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인 것이다. 방금 내 친구 로라가 전화했다. 외로움을 토로하기 위해서였다. 로라는 몇 달째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 내가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알아? 로라가 내게 말했다. 글쓰기로 견뎌내고 있어. 글을 쓰지 않으면 외로워지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된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차단되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마저 차단된다. 글쓰기는 내면의 나침반을 들여다보는 행위와 같다. 스스로 확인하고 바늘의 방향을 잡아가는 일이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열린 마음으로 올바르고 온화하게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글 쓰는 삶이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되어준다고 믿는다.

글쓰기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행위이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되는 행위다.

앤소니 라자로의 Want to be high 함께 불렀네요. How to write a love song. 네, 읽기의 기쁨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낸 줄리아 캐머런의 나를 위해 쓸 권리 읽어봤습니다. 글을 쓰고 싶은데 망설이시는 분들, 또 나는 글은 못 쓰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시간이 좀 나면 글을 쓸 거야 라고 계속해서 미루시는 분들 모두에게 권하는 책이 권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고요. 저자가 지금 당장 쓰라고, 잘할 수 있다고, 일단 쓰다 보면 이야기가 스스로 길을 찾아갈 거라고 끊임없이 응원을 전해주는 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부터도 기본적으로 읽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항상 이야기해왔거든요. 작가 아니면 예비 작가. 읽는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줄리아 캐머런은 글쓰기 자체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힘이라고 짚어주고 있는데요. 정경희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유영주님께서 여러 세상과의 연결고리인 북카페 반디톡에 몇

글자라도 남기는, 글 쓰는 행위가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뭐, 거창하게, 노트북 모니터에만 글자를 적어 나가야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북카페 반디톡도 정말 백지와 같죠.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그 모든 창을 채워주시는 카페인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봄강님께서, 네, 남겨주셨는데, 목소리의 편안함이 느껴져서 처음으로 반디 남겨봅니다. 왠지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렇군요. 지금 저 물 두 통째 땄습니다. 계속 마시고 있고요. 목소리의 편안함이 느껴진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잠시 후에 2부 똑똑 인문학에서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 합니다. 지금 김미향님께서도 2부 저와 미미님과의 케미스트리가 기대된다고 해주셨는데요. 아, 그러네요. 월요 북클럽과 똑똑 인문학의 만남. 이게 사실 요일이 다르면요, 코너지기라고 하더라도 만나뵐 기회는 없거든요. 저도 너무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윤고은 작가님 계속해서 이제 근황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아, 윤고은 작가님 답습니다. 노트북은 갖고 왔는데 충전기는 빼먹었고, 바지는 갖고 왔는데 상의는 빼먹고, 엉망진창 짐 꾸리기였다고 하는데요. 마음과 식욕만을 잘 챙겨서 다니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끝곡으로 네, 이머전 레이의 러블리데이 듣고 오겠습니다.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성과 수도원, 기사와 십자군의 시대, 중세. 이 시대에도 여행을 떠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뚝뚝 인문학, 오늘은 옛사람들의 여행 따라가 봅니다. 뚝뚝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제가 이런 말을 또 불러보게 되네요.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미미 박태근입니다.
0: 아,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저도 실제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0: 그렇죠. 저희 서로 다른 여일에서 실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저는 윤고은 작가님 통해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좀... 항상 설레고 들을 때마다 목요일 설레고
1: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미미님을 실제로 뵙게 되는 날이 오다니 너무 지금 감동이라서 네, 이렇게 모두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1: 윤고은 작가님 덕분입니다.
0: 아, 네. 근데 항상 윤고은 작가님께서 너무 잘 진행해 주시는데 또 서툰 저와 오늘 좀 중세 유럽 여행기 이야기 해보게 됐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셔서 아, 네. 지금 그 능숙한. 네. 여행 가이드의 안내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제가요. 네, 큰 힘이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요. 네. 미미님 게스트 1주년이라고요. 아. 지금 카페인 여러분들께서 축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감사드립니다. 그쯤 벌써, 되었네요. 네.
0: 벌써 1년이 되셨군요.
1: 시간이 참 빠릅니다.
0: 네. 지난 1년간이 또 어떠셨나요?
1: 그러니까 1년이면 네. 제가 일주일에 한 권씩 인문 교양 책을 네. 소개하고 있으니까
0: 네. 50권이 넘게
1: 그렇죠.
0: 네.
1: 저는 늘 책 이야기 나눌 때 이런 게 대단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0: 그럼요.
1: 왜냐하면 평생 살면서 네. 어떤 책에 대해서

0: 얘기 나눠보는 경험이
1: 맞아요.
0: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뭐
1: 맞아요.
0: 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친구랑 동료랑 그런 구체적인 책을 두고 얘기 나눌 기회가 많지 않은데 저희가 대면하는 건 아니지만
1: 그렇죠.
0: 이렇게 카페인님들과 50권의

0: 들고 기쁘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1주년 저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1: 고맙습니다.
0: 네, 앞으로도 또 2주년, 3주년 계속해서 카페인 여러분들과 만나시기를 또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미미님 오신 지 1주년 됐다고 다들 축하 많이 해주고 있어서 오늘 너무 기분이 즐겁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은요,
1: 네.
0: 소개해 주실 책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1: 왜요?
0: 엄청 두꺼워요. 지금 550여 페이지가 넘는 아주
1: 그렇습니다.
0: 두툼한, 우리가 이거 벽돌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 그 경계에 서 있는 책이라고 할 텐데,
0: 네.
1: 다행히, 복잡한 이론이나 사상을
0: 네.
1: 담은 책이 아니고,
0: 네.
1: 여행기입니다.
0: 아, 제목과 저자 말씀해 주시죠.
1: 네. 앤서니 베일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예요.
0: 네.
1: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책 제목은 중세의 여행자들입니다. 이 책이 이제 왜 중세에 주목했느냐?
0: 네.
1: 여행자들은 이전에도 있었겠죠.
0: 그렇죠.
1: 그런데 여행을 다녀와서 어떤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이 또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기 시작한 때가 바로 중세였다고 합니다.
0: 아, 너무 놀랍습니다. 여행 기록자들이
1: 네.
0: 중세에서부터 출연했군요.
1: 그렇습니다.
0: 와.
1: 근데 재미난 게,
0: 네.
1: 이 책의 구성인데요.
0: 네.
1: 이 책에는 수십 명의 중세 시대 여행 기록자가 등장을 해요.
0: 네네네.
1: 그 사람들이나 여행기를 하나씩 소개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중세 시대 때 많은 여행자들이 떠났던 대표적인 여행 루트가 있을 거잖아요.
0: 그거 오늘날에도 유효한가요?
1: 그럼요.
0: 와.
1: 왜냐하면 당시 뭐 성지순례도 그렇고,
0: 그럼요.
1: 뭐 요즘도 여행지로 각광받는 베네치아도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런 곳들의 루트를 따라가면서 그한 여행지나 여행 루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남긴 여행기가 있을 거잖아요.
0: 네네네.
1: 이걸 입체적으로 구성해서 실제 여행하는 사람들의 느낌은 어땠을까? 그 사람들은 뭘 봤을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읽히는 책입니다.
0: 그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남긴 여행 기록지를 하나하나 분석했다는 거군요.
1: 그렇죠.
0: 가능한가요?
1: 그게 쉽지 않았을 것이,
0: 네.
1: 중세 시대 여행기를 보면요. 절반은 거짓말인지 상상인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0: 아.
1: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세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옆에 도시까지만 갔다 왔어요.
0: 네.
1: 근데 나 저기 옆에 도시 건너 건너 건너 한열 번째 도시까지 갔다 왔어.
0: 아니, 이런 인간의 허세와 허영이 또 결부될 수도 있군요.
1: 그때는 그게 허용이 되던
0: 아,
1: 시기였죠.
0: 용인 되던 시기.
1: 네, 그리고 아무 말이나 써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0: 그러네요.
1: 생각해 보면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전에
0: 네.
1: 뭐 60년대, 70년대 해외 다녀온 사람 드물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 사람들이 아 내가 미국 가봤는데 이랬다더라 하면 믿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0: 이럴
1: 않았겠습니까?
0: 수밖에 없죠.
1: 중세시대는 그게 더했던 거죠.
0: 더했겠네요.
1: 네.
0: 감히 뭐 상상도 안 되네요. 네.
1: 그리고 그런 여행기가 등장하기 전에 자리 잡았던 초창기 기록은 여행 안내서였는데 무려 12세기에
0: 네.
1: 코덱스 칼릭스니투스라는 그 안내서가 있었어요. 이게
0: 네.
1: 어디 안내서냐면 지금도 많은 분들 가시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0: 세상에, 그 모두의 워너비 여행지 아닌가요?
1: 네. 그런데 무려 1000년 전에 이미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정리해둔 가이드가 있었다라는 거죠.
0: 지금 우리가 충분히 볼수 있는 거죠? 이 저자에 의해서?
1: 그렇죠.
0: 와.
1: 그 가이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0: 네.
1: 야, 순례자들 거기 가면 여기선 이런 유물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있고요. 또 깨끗한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요즘
0: 어머.
1: 따지면 상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0: 어머머.
1: 거죠.
0: 유효한데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말벌과 말파리를 피하는 법.
0: 필요하다. 그런 정보.
1: 성인을 모신 성소에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 이런 예의 범절까지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14세기, 15세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여행기, 즉 그냥 기록이랑 안내가 아니라 내 자아가 드러나는 탐험기라는 장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0: 정말 놀랍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양인 여행 안내서는 12세기부터
1: 그렇죠.
0: 발견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의 자아가 투영된 탐험기, 여행기는 14세기, 15세기부터.
1: 놀랍죠.
0: 놀랍습니다. 뭐 현대는 너무나 자유로운 여행의 시대인데도 여행 다녀와서 개인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1: 그리고 네. 상당히

0: 같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1: 아, 맞습니다. 내가 몸으로 겪었는데 그걸 글로 남겨야 한다? 어렵죠.
0: 요즘에는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때그때 소셜미디어에 바로바로 올리기도 하잖아요.
1: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0: 그렇죠. 이제 곧 뭐 추석 연휴가 올 텐데 네네네. 그때 보면 나 빼고는 다 제주도나 일본 여행 가 있더라고요.
1: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0: 근데 또 하나 재미난 게 그런 여행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여행기를 쓴다면 독자를 상정할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도시나 그 지역에 관심이 있거나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 같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렇죠? 근데 그때 여행기를 쓰는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들이 독자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1: 어, 그럼요.
0: 왜냐하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1: 그렇겠죠.
0: 이걸 읽는 사람들도 내가 가볼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마치 판타지 소설을 읽듯이 환상의 세계, 내가 못 가본 세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여행기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1: 우와.
0: 그러니까 독자를 그렇게 상정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상상과 허구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겠어요.
1: 그랬네요. 정말 얼마나 흥미진진했을까요?
0: 저는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너무 신이 났을 것 같아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 여행기들을 보면 앞부분에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막 쌓여 있어서
1: 정말요?
0: 이때 여행기들이 한국에도 번역된 게 꽤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맨더빌 여행기라는 책인데 이 책에 남긴 독자들의 리뷰를 제가 네. 며칠 전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여행기를 지금 왜 우리가 읽어야 하느냐.
1: 허무맹랑하던가요?
0: 네, 이런 네. 볼멘소리가 서평에 남겨져 있더라고요.
1: 와, 지금 허기윤 님께서 아, 말씀 듣다 보니까 500페이지가 넘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이야기를 모두 정보를 수집해서 독자에게 전달해 주려면 그렇게 좀 수긍하고 계시고요. 또 정은숙 님께서 여행기 책을 찐 애정한다고.
0: 오.
1: 와, 귀쫑긋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너무 재밌고요. 지금 카페인 님들이 기억하는 여행이나 인상적으로 읽은 여행기도 위미 님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1: 네, 네. 네. 지금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2부 똑똑 인문학, 인문학 길잡이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서해문집에서 펴낸 앤서니 베일의 책 중세의 여행자들 보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여행, 재미있게 읽은 여행기 보내주세요. EBS 라디오 어플 반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네, 오늘 제가 선곡해온 노래 흐름을 따라서 와보시면
1: 와.
0: 좋을 것 같은데 여행 떠날 때 우리가 뭐 타고 갈지도 고민하잖아요.
1: 그렇죠.
0: 탈 것을 중심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1: 아, 너무 기대됩니다. 첫 곡 뭐죠?
0: 첫 곡은 스위스로의 드라이브입니다.
1: 네, 이 곡 듣고 우리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똑똑 인문학, 오늘 함께하고 있는 책은 앤서니 베일의 중세의 여행자들입니다. 최파일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는데요. 아, 지금 김현진님께서 미미님 선곡 방식도 센스 있으시다고 오늘 뭐 칭찬 릴레이입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네. 네. 또 사연 읽어볼까요?
1: 진창숙님께서 14세기부터 여행 작가가 존재했군요. 놀랍습니다.
0: 아,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와, 여행 작가라는 직업도 놀라운데 그것이 14세기부터 이어져 오다니요.
1: 우리에게도 네. 오래된 여행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자국.
0: 그렇죠. 지금 방향순님께서도 열하일기 같은 것도 생각난다고.
1: 아, 그렇죠. 열하일기 네. 정말 재미난 여행기죠.
0: 네. 우리가 또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 있었네요. 박미진님께서 벌써 미미님 1주년 앞으로도 오래오래 잘 부탁드린다고 또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김정숙님도 미미님 덕분에 지난 1년간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퍼뜩 뜨는 궁금함인데 지난 1년간 이 북카페에서 소개해 주셨던 책들 중에서 네. 가장 기억 남는 한 권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1: 네,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네. 때마다 네. 지금 하는 책이나 직전 책을 말씀드려요.
0: 아.
1: 지나가면 또 금방 잊히더라고요.
0: 그렇긴 하죠.
1: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했던 네. 무수면 사회가
0: 안 떠오르네요? 그래도 지금 무수면 사회 소개해 주셔서 직접 읽으셨다는 카페인 분들 지금 계속 등장하고 계시거든요.
1: 아, 그러시군요.
0: 정말 좋은 책이었나 봐요. 네.
1: 그 책 읽으면서 편안하게 수면에 드셔야 아, 할 텐데.
0: 네. 최준호 님께서 북카페 일주일 사이클의 반대편에 우리가 있다고요. 월요일 소설 북클럽, 목요일에 똑똑 인문학이 지구 반대편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 아닌가 최준호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염 작가님께서 미미님의 발랄함 한 스푼 얻어가시길. 아니 그 어떻게 이렇게 발랄함의 대명사가 되신 거예요? 모두의 카페인 분들의 인식에 발랄함의 어떤 키워드가 있으신데요?
1: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은 상상도 못할 단어일
0: 정말요?
1: 겁니다. 네. 제가 굉장히 네. 진중하고 차분한 스타일의 네. 직장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아까 어떤 반대 게시판 이 카페인 분께서는 네. 소년미가 있으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1: 아, 이제는 완연한 중년인데 참 민망합니다.
0: 네, 민망.

0: 방한 김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 여행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1: 여행하면 준비물이 많을 텐데, 예전에 여행 가보신 분들에겐 필수품이었지만, 지금은 필수품이 아닌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0: 너무
1: 바로
0: 궁금합니다.
1: 지도입니다.
0: 아.
1: 물론 지금도 스마트폰의 앱으로 준비해 가시지만,
0: 그렇죠. 지도를 보죠.
1: 예전에는 실제로 접었다 폈다 하는 지도를 가져갔잖아요. 해외여행 처음 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우리의 여행 이야기도 지도로 시작을 할 텐데요. 때는 1491년,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닿기 한해 전인데, 이때 독일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서 지구본을 만드는 장인의 이야기가 이 책의 출발입니다.
0: 세상에 지구본이요.
1: 네.
0: 와.
1: 이 지구본이 지도하고 또 다른 게, 이전에도 지도는 있었죠. 그런데 지도는 평면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지구본은 구로 돼 있잖아요.
0: 입체적이죠.
1: 맞아요. 그래서 지구를 내가 한 바퀴 돌아보지 않았더라도 저 뒷면에를 뭔가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본에는 앞선 여행기의 특징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상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구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여행가이자 항해가인 마르틴 베하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궁정 지리학자로서 포르투갈 제국이 무역 확장을 하는데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구본을 만들게 된 건데, 재미난 건 지금 뉘른베르크 독일 국립박물관에 가면 이 지구본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0: 세상에, 너무
1: 저는
0: 놀랍습니다.
1: 독일을 안 가봤는데 이 이야기 읽고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아니, 저는 독일을 헛다녀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면요?
1: 이 지구본 묘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명이 지구본이 한 2,000개 정도가 있대요. 그리고 지명만 있는 게 아니라 사파가 100여 개가 있고, 그리고 설명문도 한 50개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구본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하고, 사파들도 막 괴물 같은 거 그려놨을 것 같은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책 저자의 엄청난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우리가 이런 사실 정보들을 알
1: 아,
0: 수 있게 되다니,
1: 그러네요.
0: 그것도 정말 경이롭습니다.
1: 지구본 만들고 여행기 남긴 사람이 있고, 또이 책의 저자가 있고, 그
0: 그러니까요.
1: 다음에 우리가 있는 거네요.
0: 맞네요.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구본 정말 신기했을 것 같아요.
1: 일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보는 물건이었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사람들은 그런 지도나 여행기에 나온 설명들 중에 어떤 게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풍문인지 이걸 알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재미로 느낀 거죠. 근데 지금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여행 가기 전에 막 정보를 찾아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막 교차 검증 많이 안 해보시죠. 그러니까
0: 좀 믿고 싶어지죠.
1: 갔다 온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죠.
0: 맞아요.
1: 이런 믿음이 참 재미난 것 같아요.
0: 아, 그러네요.
1: 여행엔 용기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0: 맞아요. 용기도 필요하고, 정말 타인들이 남긴 후기, 이용 후기나 여행자 경험담,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의지하고 싶어져요.
1: 맞아요, 맞아요. 상부상조입니다.
0: 그때 사람들이 좀 지구본을 보면서 느낀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지도를 보면서 얻는 것, 많은 차이가 있겠죠?
1: 우리는 일단 지도를 볼때 이게 실제랑 부합한다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죠.
0: 그렇죠. 얼마나 이제 측량, 실제 측량에 가깝게
1: 네.
0: 그려졌는지.
1: 그리고 우리 인류가 그간 쌓아온 이제 문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비교해 볼 만한 검증의 대상, 모델, 뭐 경험 이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여행기든 지도든 지구본이든 그 자체를 읽는 행위로 많이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행을 떠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지도나 여행기에서 중요했던 것은 서사였고,
0: 서사.
1: 그래서 그 지구본에도 50여 개에 이르는 설명문이 붙어 있었던 거죠. 어느 위치에 무슨 지명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보지도 못했고 갈 수도 없을 곳이니까.
0: 상상력에도 단서가 필요하니까요.
1: 그렇죠. 어느 위치에 그 도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시에는 이렇게 재미난 게 있다. 이게 그들한테는 훨씬 중요했던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0: 맞네요,
1: 그러다
0: 맞네요.
1: 보니까 그 지구본에 보면 어느 지명은 그냥 베하임이 자기 이름을 써놨습니다.
0: 그래도 되는 거예요?

0: 뭐죠?
1: 근데 네. 뭐 예전에 생각해 보면 네. 뭐 아메리카 대륙이나 네. 이런 데 지명들이 네. 그곳을 발견하거나 찾았다고 믿었던 오.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도 하잖아요.
0: 그러네요. 깃발 꽂기처럼.
1: 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말이 되는 얘기인가?
0: 아, 그런가? 이게 설득되려고 하는데요.
1: 저도 계속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정도의 차이 때문에 재미난 측면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중세 시대 여행기 읽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그냥 그 사람이 상상으로 지어낸 거라고 해도 난 재밌게 읽으면 그만이야.
0: 오.
1: 이렇게 믿었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우리도 실제로 여행기 재미나게 읽을 때 네. 이게 진짜야? 이런 물음표를 갖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냥 다 그것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네. 진실일 거라고 전제하고 빠져들어서 읽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네. 보면 또 그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0: 그렇죠. 이걸 의심해봤자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렇죠.
0: 네,
1: 다만
0: 네.
1: 이 베아임이란 사람은 지구 보내다가 그 자기 이름을 넣음으로써
0: 네.
1: 내가 이 지구 전체를 경험해보고 얘기해줄 수 있는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
0: 오.
1: 이런 상징을 거기다 부여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이제 지구본을 볼 때 우리가 왜 여행은 공간하고 시간 두 가지로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시간은 누구도 장악할 수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0: 네.
1: 공간은 네. 굉장히 여행가나 특별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만 더 많은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차등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0: 아.
1: 그런 걸 베아임은 더 적극적으로 지구본에서 활용하고 드러냈던 것 같더라고요.
0: 그러네요. 어찌 보면 온 세상 지식이 베아임의 손 안에 있는 듯한
1: 그렇죠.
0: 그런 지위를 만끽한 거군요.
1: 네. 그런데 그 지식의 근거는 사실 그냥 나다.
0: 와,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뭐 사연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현진 님께서 사연 올려주셨는데 한번.
1: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가을이에요.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우리 엄마와 떠난 여행이 생각나네요. 함께 떠날 수 있는 여행이 모두 다 좋은 여행인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그렇죠. 맞아요. 이런 여행들 늘 기억이 나죠.
0: 그렇죠. 뭐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은데 누군가와 함께 했던 시간, 기억, 추억 이런 게 너무 소중해요. 네.
1: 저는 요즘 뭐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남는 거 사진밖에 없다. 네. 예전에 별로 안 믿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서 네. 그걸 많이 믿게 됐어요.
0: 어떤
1: 왜냐하면 때가 네. 되면 뭐 아. 가을에 갔다 온 여행지 사진을 모여서 보여주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 볼 때 지도를 열어서 보면 어느 지역에서 찍은 사진들이 그 지도 위에 모여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 걸 보면 사진 정말 많이 남겨둬야 되겠다 이런
0: 그렇군요.
1: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저도 사진 찍는 거 그다지 큰 의미를 안 두는 편인데 좀 의식을 해야겠습니다.
1: 그러면 네. 그 시차들을 볼 수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러네요. 노래 듣고 와서 또 다시 우리 재미난 이야기 이어갈게요.
1: 네,
0: 또
1: 어떤 곡 앞에는 드라이브 네. 자동차였잖아요.
0: 네.
1: 이번에는 베란다 프로젝트의 트레인 기차입니다.
0: 너무 귀엽습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트레인 듣고 오겠습니다.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1: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베일의 중세 여행자들 보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사연들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장성준님 사연 함께 볼까요?
2: 아, 장성준님. 20대 초중반 돈 모아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한 권 들고 해남, 강진, 제주까지 겁도 없이 혼자 여행 다녔던 거 생각납니다.
1: 이 여행기는 잊으실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해남, 강진, 제주까지요?
2: 이거 보니까 아마 해남, 네. 강진은 1, 2권 쪽이었던 것 같고 제주가 아마 한 7권 정도 될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저희가 생각 못했는데 이 유홍준 선생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우리에게 여행기의 클래식 고전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 한국 사회에서 여행이라는 것을, 네. 답사라는 것을, 네. 본격적으로 알린 책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받잖아요. 네. 그 한가운데 저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네.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네. 나창수라는 친구와 함께
1: 창수,
2: 네. 네, 이 나의 문화는 답사기 읽고 나서, 네. 거기 그 영주 부석사가 너무나 멋있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고 싶어가지고
1: 실제로
2: 네, 둘이 같이 기차 타고
1: 가셨어요.
2: 거길 다녀왔던 기억이 나죠.
1: 세상에.
2: 그리고 다녀와서 이제 한, 네. 2, 3년 동안 엄청난 무용담이죠. 왜냐하면 중학생들한테
1: 그렇죠. 어렸는데 뭐
2: 여행기 읽는 애들도 별로 없었지만 책을 읽고 현장에 갔다 왔다?
1: 우와.
2: 이것은 어마어마한 마치 중세 여행기 쓴 사람들이 뽐내듯이
1: 이것은 마치 무용담
2: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야, 니네 가봤냐? 와. 이러면서
1: 아, 너무 좋은 시간이셨겠습니다. 진짜 이상섭님께서 그 당시 교통수단은 튼튼한 두 다리가 중요했을 듯한데 체력이 어땠을지 궁금하다고.
2: 아, 정말 흥미로운, 네. 질문인데, 네. 이 책에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1: 아, 그래요?
2: 왜냐하면 이상섭님 말씀처럼, 네. 체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1: 아.
2: 일단 여행이 길어요.
1: 길군요.
2: 왜냐하면 뭐 걸어가면 몇 달이 걸리잖아요.
1: 아, 맞아요.
2: 배를 타도 마찬가지고,
1: 네.
2: 그걸 견뎌야 되고 지금처럼 여행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대체로 싸들고 가야 됩니다.
1: 사실

0: 사실상 예, 이사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였고요.
1: 그랬겠네요.
0: 그리고 뭐 전염병 지금은 막 여러 사람들이 모여도 뭐 공중보건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여행지라고 하면 내 좁은 도시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거기 모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런 보건에 대한 염려도 컸던 거예요.
1: 그랬네요.
0: 그래서 사실상 그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뭐 체력은 당연히 왕이어야 됐고 네. 목숨을 걸고 떠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 와, 그러네요. 여기 정경희 님께서도요.
0: 네.
1: 대학 시절 같은 과 친구 6명이 전라도 섬 여행을 갔는데 밀물 시간을 몰리셨대요. 그래서 섬에 갇혔는데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라서 모두 깜짝 놀랐을 때 누군가가 학생들 나와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간신히 빠져나왔던 그 기억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그 경험 이후로는 섬에 갈 때마다 밀물 썰물 시간을 꼭 확인하신다고.
0: 어, 중요하죠.
1: 네, 아우 정말 중요하네요.
0: 섬 여행할 때 그 밀물 네. 썰물 시간하고요. 네. 일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일몰.
0: 이게 도시에서는
1: 일출보다 일몰.
0: 네, 해가 져도 네. 뭐 길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많잖아요.
1: 네, 네, 네.
0: 섬에는요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1: 그렇죠.
0: 그래서 큰일 납니다, 정말.
1: 정말. 여행하더라도 위험한 순간을 자초하지 않는 정보 수집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아서 오랫동안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으니까요.
1: 맞죠. 여행이 읽는 것도 좋은데 여행기에 감명받고 영감받아서 뇌가 또 훌쩍 떠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우리 지금 중학교 3학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언젠가 또 이렇게 무모하다 할 정도로 용기를 내서 떠나볼 수 있는 거니까요. 누구나.
0: 네. 네. 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여행지를 하나도 살펴보지 않는 것 같아서
1: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이제 네. 떠나보겠습니다.
1: 네, 네.
0: 어, 이 책에서 초반에 등장하는 중요한 여행지가 네.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1: 네.
0: 베네치아인데
1: 네, 네, 네.
0: 베네치아 자체를 여행하는 게 아니라 성지를 가는 데 있어서 네. 베네치아가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1: 그렇군요.
0: 여기까지는 쭉 이제 육로로 가서 여기서 네. 배를 타는 건데
1: 네.
0: 항해 일정 예상표가 그때 여행 기록들이 있으니까요.
1: 네네네. 네, 네.
0: 짧게는 25일에서 길게는 60일로 나와 있는 거예요.
1: 와.
0: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같은 거리를 배를 타고 가는데 25일에서 60일이면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1: 네.
0: 왜 이렇게 크냐? 이 여행이 오늘날 같은 유람선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1: 네.
0: 가는 과정에 악천후, 해적, 또 화물을 선적하고 내리는데 지연되는 일들,
1: 아.
0: 배 위에서 벌어지는 전염병과 질병.
1: 그러네요.
0: 뭐 선주에게 사기당하는 일은 뭐 드문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1: 아이고야.
0: 이런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여행 계획을 짰기 때문에 아, 나는 행운을 믿는다. 이런 네. 사람은 25일로 짜고요. 나는 좀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1: 어.
0: 그럼 60일로 짰다는 거죠.
1: 나는 꼭 여행만 가면 해적 만나더라.
0: 그렇죠.
1: 이런 거요.
0: 우리도 왜 날씨 요정
1: 네,
0: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내가
1: 날씨
0: 가면
1: 요정.
0: 해가 떠.
1: 어.
0: 저는 제가 첫 해외여행이 런던이었는데 네. 3박 4일 동안 해가 쨍쨍했어요.
1: 설마 비가 안 왔나요?
0: 네. 저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네. 런던을 묘사하는 글들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글을 읽으면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1: 그렇죠. 어두운 구름 아래에서 비가 내리는데도 우산 하나 쓰지 않고 쓸쓸히 저벅저벅 걸어가는 네. 런던 사람들.
0: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네. 자기가 보고 들은 게 너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1: 중요합니다.
0: 것 같아요.
1: 하물며 해적과 전염병까지 어떻게 예상하고 여행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일정도 일정인데 치안도 불안정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여행을 떠날 수 있다 그 시대에 용기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 용기의 바탕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앙인 거죠.
1: 신앙.
0: 네. 그래서 그때 막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지금은 자연현상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대기에서 전기장이 방전되면서 막 어둠 속에서 불빛이 나타나고 타닥타닥 소리가 발생하는 그런 자연현상이 있대요. 바다 위에서. 지금 우리는 과학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원인을 몰랐을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되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은 이게 성인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길조다.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1: 낭만적입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그러니까 저는 행운이나 불행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지 않은가?
1: 그러네요.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네요.
0: 그렇죠.
1: 네.
0: 특히 여행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1: 네.
0: 그걸 만나러 떠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일 하나하나가 재밌고 즐겁고 신선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흥이 나는 건데
1: 와.
0: 아 이게 내 계획대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피곤한 일이 될 것도 같아요.
1: 그렇죠. 막 배도 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멀미도 있어

0: 힘들었을 거고, 아, 얼마나 먹는 거, 자는 거, 얼마나 다 고생스러웠을까요?
1: 그때 그 가이드를 보면,
0: 네.
1: 그래서 뱃멀미를 대처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0: 네.
1: 첫째, 석류나 오렌지처럼 쓴 과일을 섭취해라.
0: 아하.
1: 둘째, 머리를 배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일 것.
0: 이거 뭐 꿀팁인가요? 네.
1: 정신머리 없어서 멀미가 안날것 같은데요.
0: 네.
1: 또 사탕을 빨거나 씨앗을 먹어서 트륨을 유발해라. 뭐 이런 것들도
0: 오.
1: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0: 네.
1: 당시 사람들이 배 여행을 할때 제일 무서워했던 건 멀미가 아니라 바람 없음, 즉 무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0: 왜요?
1: 그때는 배가
0: 네.
1: 동력이 없고
0: 아.
1: 돛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0: 밀어서
1: 중에
0: 가야 되니까
1: 네,
0: 바람으로.
1: 바람이 없으면 정말 난망한 거예요.
0: 와.
1: 망망대해서 지금 배가 안 움직여요.
0: 너무 큰 위기네요.
1: 그런데 식량은 줄어들고 있죠.
0: 와, 와.
1: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0: 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다.
1: 네.
0: 와, 흰 닻과 바람만 있으면 우린 어디든지 갈수 있다는 그 유명한 대사가 이제 와서 공감이 되네요.
1: 그때 그 막막함을 남긴 여행기 문장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는데,
0: 네.
1: 배는 무기력하게 정지되어 불안할 만큼 흔들림 없이 가만히 있었다. 바다 자체가 닻이 되어버린 듯했다. 지루함이라는 적나라한 공포가 들이닥칠 듯했다.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0: 지루함이라는 적나라한 공포.
1: 네.
0: 와, 너무 놀랍습니다. 이 배가 무기력하게 정지되어 있고, 불안한 만큼 흔들림 없이 가만히 있는 상태. 누구라도 무섭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막 배에 있는
0: 네.
1: 음식들은 부패해 가죠.
0: 네.
1: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드니까 스트레스니까 서로 싸우죠. 이러다 큰일
0: 그렇겠죠?
1: 나는 거 아닌가 두렵죠.
0: 와.
1: 정말 바람이 안 불면 보통 평화로움을 떠올리는데 이때
0: 그렇죠.
1: 사람들에겐 정말 막막했을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러다가 마침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을 때의 희열도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1: 그리고 또 하나는
0: 네.
1: 이건 역시 신앙심이 도움이
0: 네.
1: 되는데
0: 네.
1: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무풍 때문에 죽는다면
0: 오, 네.
1: 그래도 나는 그 성지에 가까이 와서 죽는 거니까 괜찮은 삶이다
0: 와.
1: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0: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앙으로 삼아도 되겠는데요? 와, 여기 김선화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1: 저는 여행하고 싶은 생각은 너무 많은데 겁이 많아서 무서워서 동네 공원도 혼자 못 나가거든요. 용기 낼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0: 아, 저 너무 이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뭐, 겁이 많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밤 늦으면 절대 뭐 나갈 생각 안 한다든가, 그리고 해외여행도 정말 마음을 먹고 먹어서 정말 이동하는데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어떻게 용기 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이럴 땐 일단
0: 네.
1: 무섭지 않은 한낮의 동네 공원에 가보시는 거죠.
0: 일단 가라,
1: 사람들이
0: 한낮에.
1: 있을 때.
0: 네.
1: 그래서 그 공간이 친숙해지면 조금씩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시간에 가보시고, 그래서 그 공간이 안전하다는 마음이 들면 아마 저녁에도 가보실 수 있을 것
0: 익숙함이 중요하군요. 첫 발을 떼는 용기가
1: 같아요.
0: 이제 먼저 필요한 거군요. 우리 노래 들어요. 이번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가장 멀리 여행 떠날 때 타는 교통수단인데요. 마이 앤티 메리의 공항 가는 길 골라왔습니다.
0: 네, 이곡 듣고 올게요.

0: 똑똑 인문학 오늘 보고 있는 책 서해문집에서 펴낸 앤서니 베일의 중세의 여행자들입니다. 지금 방향숙님께서 아까 미미님 말씀 들으시더니 런던은 350일이 비가 온다던데 요정 맞으시네요라고.
1: 아, 그 정도 확률이었군요.
0: 네, 요정이 여기 있었네요.
1: 지금 박주영님께서도 네. 저도 런던에서 비 한 번도 안 왔어요.
0: 아니, 요정이 또 있어요?
1: 네. 아, 이런 분들의 모임을 결성해 봐야겠습니다.
0: 아,
1: 런던에서 태양을 부른 사람들.
0: 와. 저도 런던에서 내내 비가 왔었던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김정숙님께서는 여행광이라고 여행기 너무 좋아하는데 이븐바투타 여행기를 도전했다가 포기했던 기억이 있으시대요. 그래도 이번 추천 도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독해보겠다고 하십니다. 천천히 오래 완독해볼 만한 가치 있는 책이죠.
1: 그리고 재미도 있습니다.
0: 아, 네. 네.
1: 이분 바투타 여행기는 저도 상하로 나와 있는데 네. 학원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0: 그 정도군요. 아, 정숙님 용기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미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책 자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책을 읽고 나면 네. 여행을 떠나고 싶어질까요? 아니면 그 해적, 질병, 전염병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무풍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집이 더 그리워지진 않을까요?
1: 사람마다 네. 반응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당시에 사막을 여행할 때 준비해야 될 몇 가지 당시 여행기에 나온
0: 사막
1: 네, 정보들을 네. 들려드려 볼 텐데 네. 이거 듣고 나서 난 가보고 싶다 이러면 여행에 좀 흥이 있는 분이고
0: 아.
1: 야, 그렇게까지 해서 힘든 사막을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집이 편하신 분일 것 같아요.
0: 밸런스 게임입니다, 지금.
1: 네. 네. 첫째. 벌레를 쫓을 레몬을 챙겨야 한다. 민간요법인지 아닌지 확인은 어렵고요.
0: 네.
1: 둘째, 반드시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빨리 이동할수록 힘을 많이 쓰니까 발바닥이 모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힘을 안 쓰고 살살 걸어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셋째는 길고 뾰족한 쇠붙이, 막대기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0: 사막에 뭐 나무 하나 없으니까 이 막대기도 없으면 짐승들을 메어 놓을 곳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1: 아, 이거 자꾸 얘기 들을수록 저는
0: 만만치가 않죠.
1: 오늘 만만찮은데요. 네.
0: 저는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근데 또 하나 여행에서 중요한 게 우리는 대부분 떠날 때 막 이제 즐겁고 막 활기차는데 결국에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1: 아, 네.
0: 이
1: 그렇죠.
0: 책의 뒷부분에 가면 돌아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1: 귀환서사.
0: 아,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더라고요.
1: 정말요?
0: 15세기에 펠릭스 파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 네.
0: 이 사람이 오랜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데 그 마을 어귀에 이제 들어왔어요. 다리를 건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막 알아보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 거예요.
1: 네네.
0: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와, 너 돌아왔어. 내가 알리러 이제 동네를 먼저 뛰어갈 거야.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1: 네네.
0: 그래서 너무 이제 아, 사람들이 날 이렇게 기다렸다니. 이런 기대를 갖고 수도원에 간 거예요.
1: 네.
0: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아는 형제 자매들이 다 그냥 저녁 예배 드리느라고 자기를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이 문득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네.
0: 아, 이게 나에겐 너무 드라마틱한 출발과 귀환이었지만
1: 아.
0: 여기 그냥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일상을 그 사람들은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였구나.
1: 그렇죠.
0: 내가 달라진 거지 그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었구나.
1: 그렇죠.
0: 이런 걸 불현듯 깨닫는 장면이 나와요.
1: 이런 깨달음은 사실 절대 사소하지 않죠.
0: 네,
1: 너무 놀라운 통찰이네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본인이 어쨌든 내가 달라졌다는 걸 내가 또 확인하고 증명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사람은 수염을 깎습니다.
1: 오, 변화의 징표로.
0: 그렇죠.
1: 네.
0: 수염이 붙어 있을 때 나는 여행자로서의 모습.
1: 와.
0: 이제 수염을 제거하면서 나도 그 수도원 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나의 동료들처럼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1: 어머나.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제가 네. 주말에 그렇게 합니다.
1: 아, 어떡해요?
0: 저는 주말에는 면도를 네. 하지 않습니다.
1: 아~
0: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면도를 하면서
1: 네.
0: 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구나.
1: 아, 두 개의 미미님을 나눠놓고
0: 그렇습니다.
1: 이동시키고 재우고 먹이고 하시는군요. 아, 좋은데요. 네, 이런 좀 여행기 자체가 들려주는 낭만도 있고 비극도 있고요.
0: 아, 그렇죠.
1: 그쵸? 깨달음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0: 이 귀환서사 중에
1: 네.
0: 결국 출발지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 얘기가 있는데
1: 있겠죠?
0: 이 사람 얘기 좀 흥미로웠어요.
1: 네.
0: 이제 교황을 만나려고 아비뇽으로 네. 향하던 여행자였어요.
1: 네.
0: 그런데 여행을 한참 가다가 병에 걸렸어요. 진단을 받았는데 너 지금 이 병세로는 그 목적지에 가기 전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1: 시한부.
0: 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그 길을 나는 가는 데까지 갈 거냐. 아니면 출발한 곳으로 돌아갈 거냐.
1: 멈춘다.
0: 이 사람은 여행을.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1: 어떤 겁니다?
0: 방향을 틀어서
1: 네.
0: 고향으로 갑니다.
1: 아.
0: 이게 묘한 귀환 서사인 거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이 작은 여행의 관점에서 보면 출발했던 곳이 있지만
1: 네.
0: 내 삶이라는 긴 여행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그곳이 출발점이잖아요. 고향이.
1: 네.
0: 이 사람은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을 했던 거죠.
1: 아. 너무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즐비하네요. 이 책 안에. 결국 우리가 삶은 이 종착지가
0: 있죠.
1: 다다를 수 있는 네. 종착지에 다다를 수 있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지만 사실은 섣불리 여행지에서 여행의 여로에서 방향 전환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0: 쉽지 않죠.
1: 네.
0: 그리고 중세 여행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이
1: 네.
0: 우리는 대부분 여행을 가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죠.
1: 그렇죠. 믿음이죠.
0: 그러니까
1: 네.
0: 왕복표를 끊잖아요. 편도
1: 네.
0: 끊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1: 네, 그렇죠.
0: 중세 여행자들은 대체로 편도만 끊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1: 아.
0: 왜냐하면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1: 그러네요.
0: 내가 여행을 가는 것은 돌아온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중세 여행자들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1: 네, 용기도 있고 정말 어떤 일말의 가능성 하나만을 믿고 자신의 몸을 투신하듯이
0: 맞습니다.
1: 이 세상에 내던진 자들이었네요.
0: 그러네요.
1: 경이롭습니다. 박현진 님께서 어찌해요? 시간이 수용 가는데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라고.
0: 네, 여행엔 끝이 있습니다. 박현진 님.
1: 네, 여행에도 끝이 있고 똑똑 인문학 코너에도 끝이 있네요. 아쉽지만 오늘은 앤서니 베일의 중세 여행자들 미미 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박태근 편집자님 저 만나서 너무

0: 반가웠고
1: 저도요. 우리 또 좋았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0: 아,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 이틀간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 쏜살 같았습니다. 제가 많이 실수하고 서투르고 긴장 많이 했지만 너그럽고 다정하게 반겨주신 카페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PD님께서 제게 마지막 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조금 재미나게 정해봤습니다. 마지막 곡 산울림의 아니 벌써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소설 쓰고 평론 쓰는 염승숙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갑자기 아이가 아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꼭 한두 번은 겪게 되죠. 더군다나 가족이 모두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에는 그런 부모의 걱정을 덜어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픈 아이 돌봄센터. 전문 인력이 아이와 함께 병원에 다녀오고 필요하다면 센터 내 병동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돌봐주기도 한다는데요. 당일에 연락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진료 결과도 꼼꼼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니 맞벌이 가구가 대부분인 산업도시에 정말 필요했던 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내일로 나아가는 첫걸음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0: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0: 꼬리 오싹할 만큼 놀라거나 아찔한 기분이 드는 모양을 이루는데요. 뭐 섬뜩하다, 가슴이 철렁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子供が道路に飛び出してきたときはヒヤッとしたよ。
0: 飛び出す 이거는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을 때는 히야또시타요. 가슴이 철렁했어.
1: 特に住宅街では徐行運転しないとね。
0: 아유, 특히 주택가에서는 조코 운전 시나이도네 서행 운전해야 해. 골목 같은 데서 왜 조금 빠르게 가다 보면 아이들이 왜 그냥 확 뛰어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코 운전 시나이도 이렇게 말했네. 자, 그럼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1: この時期になると思い出すよね。我が家のススキ事件。
0: 와가야 우리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이 시기가 되면,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지. 우리 집 스스키 지겐, 억세 사건.
1: あれは確実にお母さんが悪かったよね。
0: 그건 확실히 엄마 잘못이었어요.
1: 本当に私が悪かった。
0: 정말 내가 잘못했어.
1: 学校帰りにススキを調達してきてって言われた僕が土手から落ちた事件ね。
0: 学校帰り하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스스키오 조타츠스르 하면은 억새를 조달하다 어딘가에서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스스키오 조타츠시테 키테 때 이와레타 보쿠가 억새를 좀 구해오라고 해서 도테카라 오치다 지겠네. 죽에서 떨어졌던 사건 말이죠.
1: 事件っていうより事故だけどね。
0: まあ、사건이라기보다는 사고였지만 말이야.
1: もし打ちどころが悪かったりでもしたら大変なことになってたんだからね。
0: 打ちどころが 悪い. 이거는 뭐 부딪힌 곳이 좋지 않다. 즉 중요 부위를 부딪혀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 앞뒤 이야기로 본다면 잘못 떨어져서 다치기라도 했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우찌도꼬루가 와르까따리 네모시다라 그렇기라도 했으면 즉 잘못 떨어져서 다치기라도 했으면은 다이헨나 코돈이 나왔대단다가라네.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1: ケロッとして帰ってきたけど、今思い出してもヒヤリとするよ。
0: ケロッとする.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돌아왔지만 이마 오모이다시테모 지금 생각해도 히야리도스리요. 아유 아찔해.
1: 아れからうちではススキは飾らないことにしたんだよね。
0: 그일 이후로 우리 집에서는 스스키와 가자라나이 코도니 스르 모모 하기로 하다. 즉 억새를 장식하지 않게 됐죠.
1: 買ってきてもいいんだけど、見るたびに思い出しちゃうから。
0: 갔다 키테 모인 다けど 사와도 되긴 하는데 미르 타비니 볼 때마다 오모이다시자오가라 그 일이 떠오르니까 생각이 나니까 노테카라 오치르 이두 개서 떨어졌다 꽤 높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시 우치도코로가 와루갔다리 데모시다라 오케가 크게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다이헨나 코돈이 나왔단다から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 지코와 데스네. 후인이 오코르 모노 데스からね. 혼또 후인이 오코르から 지코다 って 言いますけど. 후인이 하면은요. 느닷없이 갑자기란 뜻입니다. 하이, 그럼 의미를 考えながら 뭐였어? 요거 聞いてください.
2: この時期になると思い出すよね。我が家のススキ事件。
3: あれは確実にお母さんが悪かったよね。
2: 本当に私が悪かった。
3: 学校帰りにススキを調達してきてって言われた僕が土手から落ちた事件ね。
2: 事件っていうより事故だけどね。
3: もし打ちどころが悪かったりでもしたら大変なことになってたんだからね。
2: ケロッとして帰ってきたけど、今思い出してもヒヤリとするよ。
3: あれからうちではススキは飾らないことにしたんだよね。
2: 買ってきてもいいんだけど、見るたびに思い出しちゃうから。
1: 59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 나니나니 데모 시다라.
1: 貸してあげるけど、 壊しでもしたら承知しないからね。
0: 壊す망가뜨리다壊し

0: ます。이게 ますが붙는 거래. 고아시 데모 시타라 혹시라도 망가뜨리면 그렇게 했다가는 이런 뜻이죠. 쇼츠시나이까라네. 쇼츠시나 용서치 않다. 가만 안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카시데아게르께도 빌려줄게 하지만 고아시 데모 시타라 쇼츠시나이까라네. 혹시라도 망가뜨리면 가만 안둘 거야.
1: 個人情報を漏らしでもしたら大問題になります。
0: 漏らす 이거는 누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진 정보를 모라시 데모시다라 개인 정보를 자칫 누설했다가는 즉 유출했다가는 나이 문제인이 나리마스 큰 문제가 됩니다.
1: 足が引っかかって転んだりでもしたら危ないから早く片付けてね。
0: 아시가 히카카르 발이 걸리다. 그래서 발이 걸려서 고론다리 데모시다라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아브나이카라 위험하니까 하야그 카타스케테네 얼른 치워. 고로부 고론다리 데모시다라 고론다리 데모시다라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어서 문장 완성하기. 만약 잘못 떨어져서 다치기라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자, 뭔가 잘못되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치다. 본문에서는요, 잘못 떨어져서 다치다라고 할 때,
1: 打ちどころが悪かったりでもしたら、もし打ちどころが悪かったりでもしたら、大変なことになってたんだからね。
0: 여권을 혹시라도 잊고 안 가져오면 큰일 나요. 자, 잊고 가져오지 않다. 깜빡하다라는 것은?
1: 忘れでもしたら、パスポートを忘れでもしたら、大変なことになりますよ。
0: 파스포트 와스레르, 와스레마스, 와스레데모시타라 하면은 혹시라도 깜빡이라도 하면 즉 깜빡 잊고 안 가져오면은 이런 뜻이고 스마트폰을 혹시라도 떨어뜨리면 큰일이니까 스트랩을 달아둬야겠다. 떨어뜨리다?
1: 落とすでもしたら、スマホを落としでもしたら大変だから、ストラップをつけておこう。
0: ストラップ이라고 하는 게이 목에 걸거나 이 손에 끼는 시계 끈을 말하죠. 그러니까 끈을 달아둬야겠다. 스토라프 츠케테 오고 오토시 데모시타라 혹시라도 떨어뜨리면 이런 뜻이 됩니다.

0: 날 이게 뒤지지 않다, 손색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희게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히케오토루라고 하면은 뒤지다 또는 지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히케오토라나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뒤지지 않다, 손색이 없다. 주로 나니나니 니 히케오토라나 이렇게 니와 함께 씁니다.
1: このスマホ、値段の割には高性能だね。
0: 나니나니 노 와리 니 하면 뭐뭐에 비해란 뜻으로 이 스마트폰 내단 노 와리 니와 고세노다네. 가격에 비해 성능이 아주 좋네.
1: 最新モデルにも引けを取らない性能だと思うよ。
0: 最新 모델 니뭐 이렇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최신 모델과 비교를 해봐도 히케오토라나의 세이노다도 뭐요, 손색 없는 성능인 것 같아. 그러니까 뒤지지 않을 만큼의 성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このスマホ、値段の割には高性能だね。最新モデルにも引けを取らない性能だと思うよ。
0: 자, 이렇게 히케오토라나이 하면은 다른 것에 비해서 뒤지지 않다, 손색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 言い逃れ。
0: 이노가레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둘러대는 변명이라든가 또는 구차한 변명이죠. 이것을 이노가레라고 합니다.
1: 아れ、1個足りない。つまみ食いしたでしょ
0: 츠마미구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집어먹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츠마미구이스루 하면은 몰래 집어먹다라는 뜻입니다. 어? 있고 다리 나이 하나가 부족한데 츠마미구이스타데쇼. 몰래 집어먹었지?
1: 이야 食べてないよ。数え間違いじゃないの？
0: 아니? 食べてないよ。食べていないよ。이런 뜻이죠. 안 먹었어. 가소에 마찌가이잖아요. 가소에 마찌가이. 이거는 마찌가이가 잘못이잖아요. 가소에 숫자를 잘못 세는 것을 가소에 마찌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소에 마찌가이잖아요. 잘못 센거 아니야?
1: 言い逃れしても無駄よ。口元にソースがついてるわよ。
0: 이 노가리 시테모 무다요? 변명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너 잘못 센거 아니야?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해도 소용없어. 쿠치모토니 소스가 쓰이데로 와요. 쿠치모토 하면 입가를 말하고요. 소스가 츠크 하면은 입가에 소스가 묻었잖아. 입가에 소스 묻히고, 야, 너안 먹었는데. 이래도 구차한 변명이다. 이 노가레가 되는 거죠.
1: 아れ、1個足りない。つまみ食いしたでしょう。いや、食べてないよ。数え間違いじゃないの？言い逃れしても無駄よ。口元にソースがついてるわよ。
0: 자, 오늘의 생활 어휘. 다른 것에 비해서 뒤지지 않다, 손색이 없다.
1: 引けを取らない。
0: 책임을 회피하려고요. 둘러대는 변명이라든가 구차한 변명이라고 할 때는
1: 言い逃れ。
0: 이노가레 쓰루 하면은 구차한 변명을 대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이, 미나산 다이현 오츠카레사마 데시타.
1: ホームページなど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った方の中から抽選で YBM より就職や昇進に役立つ SJPT の受験資格を差し上げます。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過ごしくださ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0: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얘는 항상 오랑 엄마를 나이대이로 끌어안고 있는 사진만 봤는데.
1: 最初は仲間になかなか受け入れてもらえなくて、一匹でいることが多かったもんね。
0: 처음에는 나카마니 나카나카 우케 이레테 모라에나쿠테 다른 원숭이들에게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이런 거잖아요. 조금 바꿔서 다른 원숭이들이 좀처럼 받아주지 않아서 이삐기 데 이르코도가 오갔다문네 혼자 있는 일이 많았잖아. 오랑마마 오다이데에서는 히토리 데코 스미코니 스와테이다리 시테탄데스요.
1: 今はすっかり打ち解けたようでよかったよ。
0: 그래. 지금은 완전히 우치토케르 무리와 잘 어울리게 된것 같아서 다행이야.
1: 아, 펀치 君が毛繕いしてもらってる。
0: 毛繕い라고 하는 거는요, 이왜 동물들이요 서로 털을 고르거나 털을 손질해 주는 거 있죠. 이것을 毛繕い라고 합니다. 펀치가 毛繕いしてもらってる다른 원숭이들한테서 이털 손질을 받고 있네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다른 원숭이가 펀치 털을 골라주고 있네.
1: パンチ君、よかったね。オランママがいたから不安な時期を乗り越えられたのかもしれないね。
0: 아, 펀치 정말 다행이다. 오랑 엄마가 있어서 후안나지기요. 아주 불안했던 시기를 노리코에 라레타노 카모시레나이네.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
1: 飼育員さんたちもずっと見守ってきたから安心しただろうね。
0: 사육사들도 계속 미마모로 지켜보다 계속 지켜봐 왔으니까 안심했을 거야.
1: 오란 마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수 없다는 건좀 아쉽지만.
0: 이 오랑 엄마와 이쇼니 이르스가타 함께 있는 모습을 볼수 없는 거 저도 잔넨다케도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오랑 엄마 대신에 또 다른 무리에 잘 적응하고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1: ますますパンチ君を応援したくなるね。
0: 아유, 펀치군을 더더욱 응원하고 싶어지네. 펀치를 더 응원하고 싶어지네.
1: 응, これからも元気に成長してほしいな。
0: 앞으로도 元気に 成長して 호시나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 가한 생후 포육, 인공 포육으로 크다가 6ヶ月,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무리 합사를 시켰는데 요게 조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려움을 잘또 되다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간발의 판치권 정말 힘내서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대와 이미오 칸가에 나가라. 요거 기이테 구다사이.
2: 아の子が話題のパンチ君だよ。思ったより大きくなったね。
3: 本当だ。前はいつもオランママを抱いている写真ばかり見ていたのに。
2: 最初は仲間になかなか受け入れてもらえなくて、一匹でいることが多かったもんね。
3: うん。今はすっかり打ち解けたようでよかったよ。あ、パンチ君が毛繕いしてもらってる。
2: パンチ君よかったね。オランママがいたから不安な時期を乗り越えられたのかもしれないね。
3: 飼育員さんたちもずっと見守ってきたから安心しただろうね。
2: オランママと一緒にいる姿を見られないのはちょっと残念だけど。
3: ますますパンチ君を応援したくなるね。
2: これからも元気に成長してほしいな。
1: 76ページ、楽々言葉相談所。
0: 7호로 23쪽에 신진노 우치카라. 자, 여기에서 우치라는 게 무슨 뜻이죠?
1: はい、うちはたくさん意味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こでは何々している間、何々の期間という意味ですね。なので、新人のうちというと、新人の期間という意味になります。
0: 자, 사전에서요, 이 우찌라는 거를 찾아보면 참 뜻이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신진노 우치카라에서의 우찌라고 하는 것은 시테이르 아이다, 나니나니노 기간, 뭐뭐 하는 사이, 뭐뭐의 기간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진노 우찌라는 것은 신입인 기간, 즉 신입일 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우치의 다양한 용법 중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사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또, 나이 우치.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德.
1: 오늘 배울 대화의 본문 내용 제목은요?
2: 人没事就好.
1: 말 그대로 번역하면요. 人, 사람, 没事, 괜찮아요. 就好. 지우는 이때는 뭐뭐면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괜찮으면 좋다. 즉 그러니까 사람만 괜찮으면 돼. 무사하면 돼. 오호.
2: 这是在什么情况下会用到的表达呢?
1: 어느 상황이 많을까요, 선생님? 이거는?
2: 肯定是出现坏事的时候.
1: 그러니까요. 예. 그다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만 무사하면 돼요.
2: 对对对.
1: 사람만 괜찮으면 돼요.
2: 看来是遇到一些身体可能会遇到伤害或危险的事情.
1: 네, 没错. 세 단어 보겠습니다. 괜찮다, 무사하다.
2: 没事.
1: 没事. 차를 후진하다.
2: 倒车.
1: 倒车. 이때는 이제 倒가 발음이 사성입니다. 그래서 倒车, 倒车, 倒车. 차를 후진하다. 부딪히다.
2: 撞.
1: 撞. 차와 부딪히다.
2: 撞车.
1: 撞车, 车가 자동차죠. 사람을 치다.
2: 撞人.
1: 撞人. 사람과 부딪히는 사람을 치다. 벽에 부딪히다.
2: 撞墙.
1: 墙이 벽이죠. 그래서 撞墙. 전신주, 전봇대.
2: 电线杆.
1: 电线杆. 电线 그대로 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전봇대, 전신주를 얘기하는 거죠. 电线杆. 杆은 이제 그러한 대, 주가 되니까. 电线杆. 다치다, 부상을 당하다.
2: 受伤.
1: 受伤. 차의 뒷부분, 차의 후미.
2: 车尾.
1: 尾. 동물에서는 尾가 나면 꼬리죠.
2: 尾巴.
1: 尾巴. 근데 여기서는 자동차가 꼬리는 없으니까요. 车尾, 자동차의 뒷부분, 자동차의 후미를 얘기합니다. 오목하다.
2: 아, 这个叫 아오.
1: 아오. 이런 글자들은 말 그대로 이제 한자가 그림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2: 아, 요이스, 요이스.
1: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중간에 옴푹 패였죠. 그래서 오목하다, 아오. 한 번보다, 슬쩍보다.
2: 칸이엔.
1: 칸이엔. 이엔, 한눈에 보다니까 한 번보다. 운전하다.
2: 카이처.
1: 카이처. 피할 수 없다, 뭐뭐하기 마련이다.
2: 난면.
1: 난면. 뭐뭐뭐뭐 이렇게 하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기 마련이다. 피할 수 없다. 난면. 난 어렵다. 면 피하다. 긁다.
2: 꽈.
1: 꽈꽈. 긁힌 자국.
2: 꽈痕.
1: 꽈痕. 흔히 흔적이죠. 자국. 복권을 긁다.
2: 꽈장.
1: 아이, 장이 이제 복권이 됩니다.
2: 그래서 꽈장的这个动作想想都觉得很快乐.
1: 근데 긁고 나서 대부분 이제 아. 쉽지 않아요.
2: 没错,没错. 네.
1: 과장, 쓸리다.
2: 蹭.
1: 蹭이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뭐 피부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슬쩍 싹 쓸렸을 때 쓸리다, 蹭. 여기서는 이제 자동차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자동차 그 겉에 부분이 뭔가 어딘가에 슥 스쳐서 이제 쓸린 거.
2: 没错.
1: 아, 속상하죠.
2: 네, 这个时候说刮也可以,蹭也可以,合在一起,刮蹭也可以.
1: 네, 刮蹭, 刮蹭都可以. 크게 손보다 대수리를 하다.
2: 大修.
1: 大修. 신경 쓰다.
2: 介意.
1: 介意. 속상하다, 애석해하다.
2: 心疼.
1: 心疼. 이제 자동차가 슥 긁혔어요. 心疼아. 새로움에서 오는 설렘이나 즐거움.
2: 신신劲.
1: 신신劲. 기계를 길들이다, 적응하다.
2: 磨合.
1: 磨合. 적응기.
2: 磨合期.
1: 磨合期. 팀워크를 맞춰가다.
2: 团队磨合.
1: 团队磨合. 뭐뭐라고 할 수 있다.
2: 算是.
1: 算是. 알려주다, 일깨우다.
2: 提醒.
1: 提醒. 조심하다.
2: 小心.
1: 小心.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3: 아이, 我昨天倒车撞电线杆上了.
4: 啊?受伤了吗?没去医院看看?
3: 我没事,就是车尾。

0: 腿有点凹进去了。
1: 人没受伤最重要。
0: 哎，我那时候就应该再多看一眼。
1: 开车难免小刮小蹭的。

0: 先倒车，倒车，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후진하다. 倒车 撞 어디에? 电线杆上 了. 전봇대에 꽁 부딪혔어요. 撞车了. 아, 슬픕니다. 아, 뭐 다친 데는 없어? 병원에는 안 가봤어?
1: 아, 受伤了吗？没去医院看看？
0: 아, 受伤了吗? 受伤? 그대로 다친 데는 없어? 受伤了吗? 没去医院看看? 병원에 가보지 않아도 돼. 没去医院. 병원에 가서 보다. 去医院看看. 그런데 안 갔다. 没가 들어갔죠? 没去医院看看. 병원에 가보지 않아도 될까? 受伤了吗? 受伤. 다치다죠? 난 괜찮아. 그냥 차 뒤쪽이 조금 찌그러졌어.
1: 我没事儿，就是车尾有点凹进去了。
0: 我没事啊，나는 괜찮아, 没事。就是，근데 바로 车尾자동차 뒷부분이 有点조금 약간 凹 进去了。凹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아주 재미있는 글자죠. 말 그대로 여기서 그 아오 글씨만 봐도 그 자동차의 뒷부분이 이렇게 쑥 들어간
1: 没错。
0: 거죠. 꽁 부딪히면서 그래서 그렇게 푹 들어갔는데 진취 그대로. 방향보호까지 넣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아울러가 아니라 아웃인출러. 푹 하고 들어가 버렸어. 에이, 사람 안 다친 게 제일 중요해.
1: 人没受伤最重要。
0: 그렇죠, 당연하죠. 人没受伤最重要，就是人没事就好，对
1: 对
0: 吧？
1: 对对，这就是我们今天题目想表达的，人没事儿
0: 对，
1: 就好。
0: 对。人没受伤，受伤，아까 다치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않는 게 제일 중요, 가장 중요해. 제일 중요해. 아,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1: 哎，我那时候就应该再多看一眼。
0: 我那时候그때 내가 就应该뭐뭐 했어야만 했다. 再多看一眼，多看。조금 한번 더, 多看一眼，한번더 봤어야 하는 건데. 再多看一眼。운전하다 보면 긁히거나 살짝 부딪히는 일은 있게 마련이야. 크게 수리할 정도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1: 开车难免小刮小蹭的。又不用大修，不用这么介意。
0: 그러니까요. 카이처아, 카이처. 난면 뭐뭐하기 마련이다. 원래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뭐를 피하기 어렵다죠.
1: 对。
0: 예, 그러니까 그거 하기 마련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난면 뒤에 나오는 말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이해가 된다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난면 샤오과 샤오청더. 조금 전에 선생님 설명해 준 대로 과, 청 따로따로 쓸리다 할때쓸 수도 있고요. 과, 청 아니면 합쳐서 과, 청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샤오과 샤오청.
1: 小刮小蹭，分开给大家这样讲，是为了一种强调。
0: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에이 별거 아니야 좀 긁혔을 뿐이야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샤오과 샤오청.
1: 小小的刮了一下，小小的蹭了一下。
0: 네, 아주 그 말씀이 좋습니다. 샤오샤오더 꽈라이샤, 샤오샤오더 청라이샤. 그래서 샤오과샤오청더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 그러기 마련이야. 요 부용 다시오? 아주 크게 수리할 필요도 없고 부용 저머 제이 제이 신경 쓰다 이런 거니까 여기서는 에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人 没事了. 而且 只不过是 샤오과샤오청. 没关系, 没关系. 아, 속상해 죽겠어. 산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세차 기분도 아직 안 끝났단 말이야.
1: 心疼死我了，这才买几天呀，新鲜劲儿还没过呢。
0: 요거는 이제 회의
1: 아，
0: 카이셔들은 또 知道.
1: 哎，我觉得这个有的时候买衣服、买包也是这样。
0: 또 이야.
1: 对，新的
0: 对。
1: 东西来了，哎呦，还是那很新很新的这种感觉，突然被弄坏了啊，那种感觉
0: 非常
1: 啊，
0: 可
1: 很
0: 惜
1: 糟
0: 啊，
1: 糕。
0: 对，糟糕。车的话，大概当然每个人都不一样。我觉得起码半年或者一年之后，小刮小蹭的，哎，哎，挂了，哎，有点倒霉呀。
1: 到底是关了，
0: 啊，那就算了。但是刚刚买了，
1: 刚买了一两个月的时候，还是新鲜的这种感觉，
0: 好像是我无所谓，他
1: 对，
0: 是很宝贵
1: 他
0: 的
1: 好
0: 东西。
1: 疼啊。
0: 对，没错，心疼死了，哎，心疼死我了啊！속상해죽겠어요，心疼死我了。我才买几天，산지며칠되지도않았는데신鲜劲儿，그런어떤새 것에 대한 아주 그런 아쉬운 마음 새 기분 그런

0: 신신절 还没过呢。 그런 새 것에 대한 그 기분도 아직 지나가지 않았는데 말이야. 새 차에 적응하면서 작은 사고는 있을 수 있어. 앞으로 더 조심하라는 의미로 여기면 돼.
1: 신车磨合，出点小事故正常，算是提醒你以后要多加小心。
0: 나나우스 요다오리야. 신차 모허, 새 차에 그 적응하는 거죠. 모허, 적응하다. 그래서 신차 모허, 추디얼 샤오셜, 그 적응하는데 추디얼 샤오셜, 작은 일이 생기는 거, 시고, 샤오시고, 헌정창. 算是 뭐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싱니, 너에게 알려주다, 일깨워주다, 이호, 要多加 샤오신, 좀 더 조심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 좋습니다. 자, 58쪽에 해설을 볼까요, 선생님? 첫 번째는 난면. 조금 전에 했듯이 피할 수 없다. 뭐뭐 하기 마련이다. 어쩔 수 없다. 처음 무대에 올라 강연하면 긴장하기 마련이야.
1: 第一次上台演讲难免心里紧张。
0: 그러니까 第一次 처음으로 上台演讲 무대에 올라서 강연을 하면 난면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기 마련입니다. 心里紧张 마음이 긴장되기 나름이다. 아, 저도 처음에 그 강단에 第一天上课的那一天，手抖。哦，手抖。哦，特别紧张。是吧？第一天，第一节课。我也是。第一节课的时候，手抖，腿也抖。啊，对对对对对。但是我当时那节课是坐着讲的。哦。所以学生看不出来。哦哦哦。但是其实下面很紧张。哦。 但是我没办法，大家都看到了，是吧？手抖，手抖，手抖。当时是在黑板上写字的时代，更明显，就马上看得出来。嗯，좋습니다. 일이 이렇게나 바쁜데 보고서에 오타 몇 개 나는 건 어쩔 수 없어.
1: 工作这么忙，报告里难免打错几个字。
0: 공소저머망, 일이 이렇게 바쁘니 보고리 보고서에 남미에 뭐뭐하기 마련이야. 어쩔 수가 없어.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초지거즈, 글자 몇 개 오타 나는 것. 다초, 잘못 입력하다, 잘못 쓰다. 지거즈, 몇 글자. 사람이 많으면 의견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
1: 人多的地方意见不一样是难免的.
0: 当然，当然， 人多的地方, 사람이 많은 곳,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人多的地方意见不一样.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시난면다. 피할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난면다. 두 번째입니다. 디싱. 알려주다, 일깨우다. 집을 나서기 전에 엄마가 신분증과 열쇠를 챙기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셨다.
1: 出门前我妈特意提醒我带上身份证和钥匙.
0: 出门前, 외출하기 전에, 즉 집을 나서기 전에 我妈特意, 엄마가 특별하게 다시 한번 디싱워, 날 일깨워주셨다, 알려주셨다. 다이샹 신분증, 신분증 챙기고, 허야오시, 열쇠 챙기고, 열쇠와 신분증을 챙기라고 다시 한번 디싱워. 내일 아침 8시에 그에게 전화하라고 나한테 알려줘.
1: 提醒我明天早上8点给他打电话.
0: 디싱워, 나한테 알려주세요. 明天早上8点, 내일 아침 8시, 给他打电话, 그에게 전화하라고. 그가 아까 내일 우산 잊지 말고 꼭 챙기라고 했어.
1: 他刚才特意提醒我明天别忘了带雨伞.
0: 特意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실하게 꼭 이런 말로 봐야 되겠죠. 他刚才特意提醒我. 그가 방금 꼭 나에게 뭘 하라고 알려주었다. 明天别忘了. 내일 잊지 마세요. 뭐? 带雨伞. 우산 챙기는 거. 우산 가지고 있는 거 잊지 마세요. 59쪽 신링지탕.
1: 知世故而不世故才是最善良的成熟.
0: 세상 물정 알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성숙함이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我昨天倒车撞电线杆上了.
3: 아? 受伤了吗?没去医院看看?我没事。
2: 就是车尾有点凹进去了。人没受伤最重要。哎，我那时候就应该再多看一眼。开车难免小刮小蹭的，又不用大修，不用这么介意。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의 이연석,
3: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4: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乐.
4: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 조금 깁니다. 是什么呢?
5: 结婚是必须的呢,还是可选的呢?
4: 오, 结婚, 결혼, 是必须的, 필수, 필수일까요? 还是, 아니면, 可选, 选, 선택이죠.

0: 요편入门说 한그 논문에 의하면 원딩의 人际关系 그 안정적인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人际关系 更容易 안정적인 인간관계가 더 쉽게 뭐를 하죠? 给人提供 사람에게 제공 줍니다. 뭘 주죠? 幸福感 행복감을 줍니다. 비록 원딩의 혼인 안정적인 결혼.
1: 这个是不错的，稳定的婚姻。
0: 그렇죠. 원딩의 혼인.
1: 不是不是婚姻，
0: 所有的婚姻，就是稳定的婚姻。
1: 稳定的婚姻，
0: 婚姻，
1: 但是现在很多婚姻其实不稳定。
0: 对，对对，没错。所以这里说的是
1: 稳
0: 稳定
1: 定
0: 的
1: 的
0: 婚
1: 婚
0: 姻，
1: 姻，
0: 这是关键的
1: 哎，对对
0: 词。
1: 对，
0: 这个
1: 有
0: 稳
1: 定
0: 定，
1: 语，有定语。
0: 没错没错。그러니까 논문에서는 사람이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야.
1: 所以论文的意思是人一定要结婚。
0: 所以入门的意思, 논문에서 말하는 뜻, 즉 그냥 논문에서 말하는 것은 人 이딩要 结婚, 사람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거? 꼭 그런 건 아니야.
1: 那倒也没有。
0: 나다오예메이요. 이 나다오예메이요도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완전히 그런 게 아니다도 아니고요. 완전히 그래도 아니고요. 한반 정도? 네 말도 맞 하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아.
1: 对，那倒也不是，
0: 나도 예 보시. 나도 예 메이요. 꼭 그렇진 않아요.
1: 没错没错，
0: 不
1: 不
0: 一
1: 一定
0: 定。
1: 的意思。
0: 对。 그러니까 요즘은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1: 就是啊，现在觉得一个人过也挺幸福的人越来越多了。
0: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원딩의 혼인.
1: 对，
0: 그죠? 就是啊。现在 觉得一个人过，혼자살아도过가살다죠，也挺幸福的人，행복하다는사람越来越多了，점점많아지고있다라는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원딩 더 요거 강조한 게 맞는 거죠.
1: 맞아요.
0: 혼인 是很多的，但是有
1: 有稳定的婚姻，有不稳定的婚
0: 不稳
1: 姻。
0: 定的，对。
1: 如果不稳定的婚姻的那样的人，其实，
0: 再要考虑这个婚姻是不是继续。
1: 对，而且可能一个人
0: 对，
1: 更幸福。
0: 是。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나이가 차면 결혼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지 않아?
1: 可是我爸妈那代人总是说，到了年龄就该结婚。
0: 그러니까요. 可是我爸妈那代人，그 시대 那一代人总是说늘 말씀하시지. 到了年龄，어떤 일정한 연령 나이가 되면은 就该 해야 합니다. 무엇을 结婚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시지. 논문에서도 말했잖아.
1: 论文不也说了吗？
0: 论文 不也 说了吗？말하지 않았니? 不也 说了吗？무엇을 안정적인 결혼이야말로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1: 稳定的婚姻才能提供幸福。
0: 그러니까요. 원딩의 혼인 안정적인 결혼 才能 비로소 안정적인 결혼이 되고 나서 비로소 提供 제공한다 준다 무엇을 幸福. 지금은 생활이나 직장 환경이 부모님 세대만큼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원한다 해도 그게 어디 그렇게 쉽겠니?
1: 现代的生活、工作环境不像老一辈那么稳定了，所以想要稳定的婚姻哪儿那么容易啊？
0: 有道理，有道理。现代的生活，현대생활에서현대에서生活、工作环境、살아나가는 생활 방면, 또 일하는 환경, 부상 라오이베이, 그 예전 세대만큼 너무 원딩러 안정적이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는 세상이 빨리 변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직장 하나 가지면 그냥 평생 쭉 비자 원딩.
1: 还有平时也没有机会看到很多人。
0: 对，没错，没错。但是现在哦，这种你能够保证你的一辈子的公司不多，
1: 不多，
0: 不多，确
1: 是
0: 实
1: 的。
0: 是不多啊。所以想要稳定的婚姻，그래서안정적인생활이나那么容易。
1: 没错，但是也有个问题，因为有风险，所以不愿意，没有勇气，
0: 对，
1: 这个也是问题。
0: 是个问题。
1: 哪有100%的保证呢？
0: 所以这个必须的、可选的，争论不休。
1: 啊，没有标准答案。
0: 对，人生就是没有标准
1: 没
0: 答
1: 有
0: 案。
1: 标准答
0: 对，没错，일리 있네.
1: 哦，有道理。
0: 有道理。다들 충분히 생각한 뒤에 선택.

0: 하길 바라는 거겠지. 신중하게 결정한 결혼일수록 더 안정적일 테니까.
1: 大家只是希望自己想清楚了再做选择吧。慎重的婚姻才容易稳定吧。
0: 그러니까요. 다자 모두 다只是 단지 뭐뭐일 뿐입니다. 시왕自己 뭐뭐 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자신이 想清楚了 확실히 분명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再做选择吧. 내가 아 결혼하겠다. 분명히 결정을 내리고 나서 再做选择吧. 그러고 나서 선택하길 바라는 거겠지. 신중的婚姻 결혼에 대해서 신중한 거. 신중한 결혼이 잘更容易 더 稳定 더 쉽게 안정적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더 안정적일 테니까. 아야, 제가 화티야. 겁났나?
1: 这是一个很庞大的话题.
0: 네, 네. 66쪽입니다. 해설을 볼까요? 첫 번째, 원닝. 안정되다, 안정적이다. 내 직장은 안정적인 편이야. 월급이 많은 건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걱정할 정도도 아니야.
1: 我的工作还算稳定，虽然工资不算多，但也不用担心没钱花。
0: 我的工作 내 직장이죠. 나의 일자리 还算稳定. 그래도 그럭저럭 算 뭐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虽然工资不算多, 공资 급여 不算 뭐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 많진 않아요. 不算多，但也不用担心. 걱정할 필요 없어요. 没钱花. 쓸 돈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 상장 회사의 주가는 계속 안정적인 편이다.
1: 这家上市公司的股价一直很稳定.
0: 아, 这种股价很好. 这家上市公司的股价, 상장 회사는 上市公司 이렇게 됩니다. 股价 주가죠. 一直 계속해서 很稳定 안정적인 편입니다. 요즘은 생활 패턴이 비교적 안정돼서 불면증도 없어.
1: 最近我的作息规律比较稳定，没失眠。
0: 最近我作息规律，作息 일하고 쉬고 그대로 做 일하다 쉬 쉬다. 그래서 作息规律 그런 일과 휴식 시간이죠. 그래서 이걸 생활 패턴으로 봤습니다. 作息规律比较稳定 비교적 안정적이라 没失眠. 불면증이 없다. 두 번째입니다. 디공 제공하다. 지역 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건강 검진을 제공해 드린다.
1: 社区医院给老年人提供免费体检服务.
0: 社区医院 지역, 社区가 지역이죠. 여기서는요. 社区医院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는 给老年人 어르신들에게 디공 제공합니다. 免费 무료로 体检服务 건강 검진이죠. 体检. 새로 문을 연 이 식당은 무료 주차와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1: 这家新开的餐厅提供免费停车位和无线网.
0: 这家新开的餐厅 새로 연 음식점이죠. 餐厅 提供 제공합니다. 免费停车位 무료로 停车位 주차를 제공하고요. 和无线网 와이파이가 그대로 无线网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
1: 学校每年给贫困生提供一笔助学金。学校每年
0: 학교에서 매년 해마다 给 줍니다. 누구에게? 빈곤생 형편이 어려운 학생 빈곤생이라고 했는데요. 빈곤생 그대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얘기합니다. 提供一笔助学金 장학금이 되는 거죠.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有篇论文说 稳定的人际关系更容易给人提供幸福感，比如稳定的婚姻。所以，论文的意思是人一定要结婚？那倒也没有。就是啊，现在觉得一个人过也挺幸福的人越来越多了。可是，我爸妈那代人总是说 到了年龄就该结婚。论文不也说了吗？稳定的婚姻才能提供幸福。现代的生活、工作环境不像老一辈那么稳定了，所以想要稳定的婚姻哪那么容易？有道理。大家只是希望自己想清楚了再做选择吧。慎重的婚姻才更容易稳定吧。
0: 怎么说？这么说？

0: 이렇게 말해요. 68쪽입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선택이 있다.
1: 每个人都有自己的选择.
0: 당연, 每个人,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마다 또요, 다 있습니다. 自己的选择, 자신의 선택. 시대가 변하면 생각도 따라 변해야 해.
1: 时代变了,想法也要跟着变.
0: 时代变了, 时代, 시대就变了, 想法, 생각이죠. 要跟着变, 跟着, 따르다, 따라서 변한다, 跟着变. 행복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
1: 幸福没有固定的答案.
0: 幸福, 행복에는 没有固定, 고정된 정해진 答案, 답안이 없다. 월급이 높다고 반드시 행복할까?
1: 工资高就一定幸福吗?
0: 工资高, 월급이 많다. 공즈가 월급이죠. 就一定幸福吗? 需要一定的高.
1: 对.
0: 一定的高.
1: 在一定范围内需要的.
0: 对. 돈은 필요하지만 유일한 조건은 아니야.
1: 钱是需要的,但不是唯一条件.
0: 당연, 钱是需要的, 돈은 需要的, 필요합니다. 但不是, 아닙니다. 唯一条件, 유일한 방법, 그냥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그 정도는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
1: 나도也没有.
0: 상대방의 말을 부드럽게 부정하거나 완곡하게 정정할 때 나도也没有. 그래서 약간은 좀 부드러운 말투. 나도也没有. 이거보다는 나도也没有.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죠? 你是不是讨厌那个新同事?
1: 那倒也没有,就是不太熟.
0: 可他总找你帮忙,你不烦?
1: 不烦呐,都是顺手的事。
0: 厉害啊,厉害啊。
1: 善良的一个人。
0: 오.
1: 有耐心,善良的人。
0: 对, 단어 보겠습니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1: 讨厌.
0: 동료.
1: 同事.
0: 친하다, 잘 알다.
1: 熟.
0: 귀찮다, 성가시다.
1: 烦.
0: 하는 김에 겸사겸사.
1: 顺手.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发牢骚.
0: 发牢骚. 아, 요건 이제 그
1: 아, 怎么回事? 아, 又这么晚加班? 아, 又让我们加班?
0: 我不满意.
1: 不满意.
0: 그거를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0: 네네.
1: 이러면서.
0: 네네네. 파라오서.
1: 네, 그래서 그 불평을 하는 것을 또 파라오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불평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어 봅니다.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0: 파라오서.
1: 파라오서.
0: 但是实际口语当中呢，很多人还是发轻声的也蛮多的。
1: 선생님 지금 조금 전에 그 우리 제목 얘기할 때 사실은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의 성조는 파라오서라고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0: 당연.
1: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화에서 파라오서 이렇게 경성처럼 편안하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귀신에게 홀리다, 제자리 걸음하다. 귀신이 담장을 둘러쳐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을 말합니다.
0: 鬼打墙.这鬼也挺冤枉的.
1: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요. 가는데 이제 꼬이 이제 귀신이 다창 벽을 치는 거죠. 가다가 막혔어. 돌아가요. 또 가다가 또 벽을 쳐서 막혔어. 그러니까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홀린 것 같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이 다창 영원히 영영.
0: 영원.
1: 영원 그대로 영원이죠. 그래서 영원. 다 하지 못하다, 다 끝낼 수 없다.
0: 做不完.
1: 做不完. 임금 급여.
0: 공지.
1: 공지. 기본급.
0: 기본 공지.
1: 기본 그대로 기본이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지 성과급.
0: 기效 공지.
1: 기效은 성과를 내고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성적을 내서 그것이 효과를 발휘. 기效 공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0: 네, 我们在大学里边这种 기效 공지 少一点.
1: 아,
0: 除了写论文是吧？啊，最近好像连写论文都不给钱了。对对对对，学校这种工资基本上就是没有就差不多。啊，基本工资，基本工资，基本工资，基本工资。哎，所以我们可以过基本生活。我们过的都是最基本的生活。最基本生活，完全彻底。彻底。
1: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다. 간절히 바라다.
0: 求之不得.
1: 求之, 이때 之는 대명사죠.
0: 求这个东西.
1: 네, 뭔가 바라는 그것. 그래서 지우는 그대로 구하다. 求之, 그런데 不得, 얻질 못해요.
0: 아, 人这种感觉是最痛苦的,我觉得.
1: 엄청 바라는데 不得, 얻질 不得.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求之不得. 해고 위로금.
0: 遣散费.
1: 네. 遣散费. 요것은 말 그대로 이제 해고가 되면서 주는 일종의 말 그대로 위로금입니다.
0: 네네네네.
1: 그러니까 퇴직금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0: 맞아.
1: 네. 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못은 안 했지만 우리 회사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네가 퇴시오.
0: 听说这个西方的大企业给的遣散费特别多.
1: 但是有这种词语的话，中国、韩国这边也有。哦，也有，当然也有，但是数量可能不太好比较。基本工资，基本工资，基本工资，좋습니다. 직접 바로
0: 直接
1: 여행하다.
0: 旅行,
1: 旅行, 여행 캐리어.
0: 旅行箱,
1: 箱 상자인데 여기서는 여행 캐리어, 旅行箱, 여행자 보험.
0: 旅行保险,
1: 보험, 보험이죠. 어리석다.
0: 傻,
1: 傻, 질리다, 물리다,
0: 니,
1: 니. 자, 요거는 이렇게 다른 단어와 합쳐서 질리도록 먹다,
0: 치니,
1: 치니 이렇게 보어를 쓰일 때가 좋습니다. 질리도록 듣다,
0: 팅니,
1: 팅니 이렇게 한가하다,
0: 闲,
1: 闲 여유돈,
0: 闲钱,
1: 闲钱 한가한 사람, 관계 없는 사람,
0: 闲人,
1: 闲人, 그리워하다.
0: 想念，想念，想念他。想念，思念，思念。
1: 원망하다, 탓하다.
0: 抱怨，抱怨。
1: 됐다, 충분하다.
0: 得了，哎，得了吧你，得了。복에
1: 겨워 행복한 줄 모르다.
0: 身在福中不知福。
1: 그렇죠. 身在福中, 복 안에 지금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不知福, 그 복을 모릅니다.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这个班上的跟鬼打墙一样，永远做不完，好想马上下班。发牢骚，别这么大声。就给这点工资，还不让人发发牢骚？小声点，小心被彻底下班。
3: 求之不得啊！我现在要是能拿到。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막갱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의 세계막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3주 동안 함께한 가을의 발라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남자 가수들의 가을 깐소네로 플레이리스트를 채웠는데요. 어제 들으셨던 멜랑콜리한 샹송과는 다르게 깐소네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수들의 가창력이 돋보이죠.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가 대중음악에도 큰 영향을 준 게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가을 남자들의 깐소네 첫 곡은 지안루카 그리나니의 La mia storia tra le dita, 손가락 사이에 담긴 나의 이야기입니다.

9월 20일 일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첫 곡은 싱어송라이터 지안루카 그리나니의 La mia storia tra le dita 손가락 사이에 담긴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1995년에 처음 발표된 노래인데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하게 사랑받는 노래죠. 브라질의 아나 카롤리나, 이탈리아의 라우라 파우지니, 그리고 안드레 보첼리의 아들이죠. 최근 가수로 데뷔한 마테오 보첼리도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는데요. 이런 다양한 버전으로 세계음악기행 시간에 들려드렸던 노래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탈리아 깐소네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30년 전 이탈리아 대중음악계 최고 스타 가수들의 노래입니다. 먼저 에로스 라마조띠의 2000년 곡 에 앙코르 미키에도 난 여전히 궁금해 들으시고요. 이어서 라프의 1993년 히트곡 두에 둘 이 노래까지 두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에로스 라마조띠의 에 앙코르 미키에도 난 여전히 궁금해. 이어진 곡 라프의 두에 둘이었습니다. 가을의 발라드 이탈리아 남자 가수들의 깐소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독특한 질감의 목소리 그리고 멋진 기타 연주로 사랑받았던 아티스트 피노 다니엘레의 1991년 히트곡입니다. 꽌도 언제. 이어서 파올로 발레지의 1992년 곡 디뷰 좀 더 들으시고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인 싱어송라이터 세르지오 깐마리에레의 라 깐소네 델 임포시블레 불가능한 노래까지 가을의 서정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노래 세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을가을한 느낌의 깐손의 세 곡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비노 다니엘레의 꽌도, 언제, 파울로 발레지의 딥뷰, 좀 더. 세 번째 노래는 세르지오 깐마리에레의 라 깐손에 델 임포시빌레, 불가능한 노래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1970년대 이탈리아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움베르토 발사모의 나탈리 먼저 들으시고요. 루초 바티스티의 에펜수아떼, 그리고 난 널 생각해 이어드립니다.

영어권 가수들이 리메이크했던 이탈리아 노래였죠. 영국 가수 셜리 베스의 목소리로도 들었던 나탈리. 오늘은 원곡 가수 움베르토 발사모의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많은 이탈리아 가수들이 지금도 꾸준하게 다시 부르는 명곡이죠. 영국 가수 타니타 티카람이 And I Think of You라는 제목으로 번안해서 부르기도 했던 에펜수아떼 그리고 난 널 생각해 루치오 바티스트의 원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지금도 차트에 등장하면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대가수들의 노래입니다. 먼저 아드리아노 첼렌타노의 라르코발레노 무지개 준비했는데요. 아드리아노 첼렌타노답지 않게 차분한 노래라서 더 멋지게 다가오는 노래고요. 이어서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의 전통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아티스트죠. 레나토 제로의 노래 림포시빌레 비베레 불가능한 삶 보내드립니다.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아드리아노 첼렌타노의 라르코발레노 무지개였고요. 이어진 곡은 레나토 제로의 림포시빌레 비베레 불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대중가요 깐소네는 벨칸토 오페라 아리아, 나폴리 민요죠 나폴레타나, 그리고 이탈리아 가곡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가수가 앞서 소개드렸던 레나토 제로죠. 이런 이유로 이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가수들의 주요 레퍼토리로 이탈리아 깐소네가 소비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창 경연 프로그램에서 레나토 제로, 클라우디오 발리오니 같은 이탈리아 가수들의 노래들이 많이 불려진 거고요. 그런 가수의 명단에 살다 빈치도 있습니다. 좋은 노래를 꾸준하게 발표했던 싱어송라이터였지만요. 비교적 뒤늦게 빛을 본 대기만성형 가수이기도 한데요. 올해 산레모가 유해서 살다빈치는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살다빈치의 노래 중에서 우리나라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노래 데탈리, 디테일, 2016년 히트곡 보내드립니다.

나폴리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쌀 다빈치의 노래 데따알리 디테일이었습니다. 이제 세계음악갱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세계음악갱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립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를 마무리하는 노래는 처절하지만 아름다운 발라드 간소네입니다. 싱어송라이터 루치오 달라의 2003년 곡 프리마 다미운 바초 먼저 내게 키스해주세요. 이 곡 남겨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기행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메인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그리스의 안젤리크 이오나토스가 부르는 스타니시아, 그 아름다운 섬.

눈입니다. 안젤리크 이오나토스의 음악을 이해하는 갈래 중 하나는 그녀가 그리스 시문학을 노래로 재해석한다는 거죠. 이 곡 역시 그리스 시인 밀토스 삭도리스의 작품에 곡을 붙인 작품입니다. 내용은 짧아도 만만치 않은 신화적 상상과 이해를 필요로 하죠. 삶과 죽음, 한계와 초월이 인과 없이 하나로 묶여있는 이미지들 자체로 강렬한 인상을 풍깁니다. 최초로 1989년 라이브 실황 앨범에 첫 선을 보였고요. 이후 2000년 앨범 Dans Bleu Très Noir, 매우 짙은 파랑의 앨범 버전으로 실렸습니다. 오늘은 그 버전 듣겠습니다. 낭독하죠. 그 아름다운 섬엔 하늘이 없다. 그곳의 시신들은 붉은 날개를 달고 있다. 그들의 뼈는 하얀 불꽃처럼 빛난다. 그곳의 달은 고적하다. 그리고 어느 늙은 여자의 이빠진 입 안에 하늘이 있다.

노래는 그리스의 안젤리크 이오나스토스의 또 드라고디 티스림니스 호수의 노래입니다.

너는 날 잡아선 생각 없이 날려보낸다. 너는 북쪽 바람이고 나의 두 날개가 얼어붙는다. 너는 내게 입 맞추며 더 높은 곳을 향한다. 너는 키를 잡고 돛을 장악하지만 난 아이가 되어 길을 잃고 혼자 헤맨다. 네가 마법사가 되면 나는 너의 추종자가 되련다. 너 없이 사는 법을 알지 못하기에.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가 부르는 라 돈나 카노네, 대포 여인입니다. 대포

여인이라 뭘까요? 옛날 서커스 쇼 레퍼토리의 하나였다죠. 인간 대포 쇼. 인간이 대포 안에 들어가서 대포알처럼 발사되며 공중을 나는 곡인데요. 몸집이 매우 큰 여자 곡예사들이 동원됐다는군요.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는 1983년에 신문을 읽다가 이 관련한 단신을 보고 이 곡을 썼답니다. 당시 어느 서커스단의 대포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도망친 후 서커스단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다네요. 데 그레고리는 몸집 때문에 구경거리 취급을 받던 여자가 사랑을 위해 탈출했다라는 사실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동화처럼 아름다운데 결말은 잔혹한 내러티브를 완성했죠. 낭독하겠습니다.

언젠가 나는 내 비대한 심장을 별들을 향해 던져버릴 거다. 그리고 저 파란색 장막을 넘어서 파란 하늘로 날아오를 거야. 대포 여인이 황금과 은혜 여인이 되는 날 나는 역에 가지 않고서도 마지막 기차를 타고 떠날 거다. 악하고 교만한 얼굴들 사이에서 나의 이름은 찬란히 빛날 거다. 밤의 문 앞에서 낮은 멈춰 설 거야.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그 순간을 알려줄 거야. 대포 구멍에선 한 곡의 노래가 울려 나올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 내 손을 잡아줘요. 난 말없이 마음으로만 당신을 품을 거예요. 난 당신이 바라는 만큼 아름답진 않지만 두렵지 않아요. 우린 살과 피를 가진 그대로 하늘로 날아올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요. 배고픔도 갈증도 없이 날개도 안전망도 없이 날아서 사라져버릴 거니까요. 그렇게 대포 여인, 그 거대한 수수께끼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녀 혼자서 암흑의 밤을 향해 떠났다. 그녀가 사라진 바로 그 순간 관객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다. 그날 그 여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거짓 맹세를 했다.

0: La storia siamo noi, nessuno si senta offeso. Siamo noi questo prato di aghi.
1: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가 부르는 라 스토리아, 역사입니다.
0: Siamo noi queste onde nel mare. Questo rumore che rompe il silenzio.
1: 역사는 우리의 이야기니 누구도 불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늘 아래 바늘도 친 초원과 같은 존재들. 역사는 우리 이야기니 배려합시다. 누구도 소외되어선 안 되죠. 우리는 바다의 파도에 떠밀리는 존재들. 파도 소리는 침묵을 부수지만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 그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죠. 다 그렇게 산다고. 모두가 서로를 해코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집안에 함께 모여 서로 가까이 할 때 우린 비로소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문 앞에 멈춰서는 법이 없죠. 기어코 문턱을 넘어서 방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동시에 줍니다. 우리에겐 이길 수 있는 힘, 동시에 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택하고 갈 때가 되면 두 눈 똑바로 뜨고 찾아내야 한다고. 어떻게 할지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백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말을 건네는 법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역사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멈추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역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의 부모 그리고 자식입니다. 떠나겠다고요? 잘 가요. 역사의 길엔 피난처는 없습니다. 되돌아설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접시에 올린 밀빵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영국 태생의 프랑스 아티스트 제인 버킨이 부르는 Fuir le bonheur de peur qu'il ne se sauve. 행복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내 쪽에서 먼저 도망쳐 입니다. 제인 버킨 하면 자동 완성되는 파트너 세르지 갱스부르가 곡과 노랫말을 썼죠. 그리고 제인 버킨의 1983년 앨범 Baby Alone in Babylon에 실렸습니다. 이 시기 두 사람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정리

후였는데요. 세르즈 갱스브르 쪽에서 먼저 제인 버킨에게 연락을 했고요. 이 곡을 포함한 여러 음악을 선물했다고 하네요. 제인 버킨은 처음엔 거절했고요. 하지만 갱스브르가 한 말은 아, 내가 당신에게 빚진 게 있어 였다네요. 곡 제목은 갱스브르가 개인적으로 열광했던 프랑스의 전위 예술가 프란시스 피카비아가 한 말을 인용했답니다. 예술가의 실존적 불안을 나타내는 일종의 경고였지만 갱스브르는 버림받을까 두려워 미리 이별을 고하는 연인의 언어로 재해석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행복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내 쪽에서 먼저 도망쳐 파란 하늘이 자주색으로 변할까 봐 두려워서야 행복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내 쪽에서 먼저 도망쳐 여기 말고 무지개를 넘어서면 더 높은 곳에서 늘 빛나는 태양이 있다고 혼잣말하면서 나는 내세를 믿고 신들을 믿어 유독 당신과 나만 저주받은 것 같을 때도 우리의 심장이 피범벅이 되어 불길 속에 던져질 때에도 행복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내 쪽에서 먼저 도망쳐 벽감 틈새에 숨어있는 작은 생쥐처럼 분홍색 꼬리 끝이 열에 들떠 반짝이는 눈이 보이는지 때로 살려줘 울며 외치고 싶다. 세상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한번 물어볼까? 누가 더 불행한지. 행복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내 쪽에서 먼저 도망쳐. 말해봐. 아직 날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봐. 내 대답은 이거야. 그 사랑으로 다른 걸 찾아. 나보다 더 좋은 것을. 행복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내 쪽에서 먼저 도망쳐."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영국계 프랑스 가수죠. 제인 버킨이 부르는 엑스판드 60s, 60년대 음악 팬입니다. 60년대 음악을 사랑하는 귀여운 소녀, 로큰롤에 맞춰서 근사하게 춤췄지. 아, 60년대 음악 팬, 너의 그 거침없던 시절은 다 어디로 갔나? 너의 우상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Shadows, Birds, Doors, 이제 어딜 가야 그들의 무대를 볼 수 있을까? Animals, Moody Blues는 해체한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존 레논은 60년대 음악을 사랑하는 귀여운 소녀, 로큰롤에 맞춰 근사하게 춤췄지. 60년대 음악 팬, 너의 거침없던 시절은 다 어디로 갔니? 너의 우상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아, 다 사라지고 말았구나. 브라이언 존스, 짐 모리슨, 에디 코크런, 버디 할리, 지미 헨드릭스, 오티스 레딩, 제니스 조플린, 티렉스, 그리고 엘비스,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요, 미국의 스테이시 켄트가 부르는 스피치 히랑, 이따위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Mieux vaut penser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 생각에 아무것도 담지 않는 편이 더 좋아. 우린 결국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다 잊어버릴 거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더 좋아. 전부 가진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좋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당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편이 더 좋아. 아무 쓸모 없어. 내겐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굴어도 잘못이라 말하지 마. 이따위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이라면, 당신이 나에게 준 것들이라면 그게 나. 0 곱하기 3, 당신과 나 사이는 0 곱하기 3과 같아. 확실하지? 별거 없어. 이따위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 내가 끝을 보려 하는 것들, 당신에게서 내게 온 것들 말이야. 어떤 일에도 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모든 것에 대해 웃는 것보다 더 좋아. 어떤 일에도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으로 좋게. 당신의 심장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인정해. 그런 당신이 부러워. 그래서 당신이 정말 미워. 이따위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 당신이 내게 남겨준 것들 도로 가져가고 싶어? 자, 가져가. 뭐든 다 가져가.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당신에게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당신 곁에 남느니 멍청이로 사는 편이 더 좋아.

노래 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프란시스 가브렐이 부릅니다. On arrive demain. 우리는 내일 도착한다입니다. 2023년 발표곡인데요. 어쿠스틱 기타가 주도하는 포크팝에 실린 메시지는 시적이고 동시에 정치적이네요. 이주민, 난민, 이방인, 로마니 등등 살던 곳을 떠나 정착지를 찾는 사람들이 이 노래의 페르소나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새로운 땅을 찾는 그들의 노력과 희망을 꺾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노래 낭독하겠습니다. Vous n'avez rien à craindre, on ne vient pas pour se plaindre. 우리의 얼굴이 우리가 거쳐온 풍경을 이야기해준다. 우리의 두 눈은 가늘게 뜨인 채 언제나 저 먼 곳을 응시한다. 자욱한 먼지를 넘어서, 들풀의 물결을 넘어서, 강을 넘어 길로 접어드는 곳까지. 입술이 갈라지는 메마른 공기, 지팡이 하나, 염소 네 마리, 우리가 태어난 곳이 그러했다. 지금 우리의 속은 유령처럼 비었다. 우리의 겉은 허수아비의 옷처럼 지저분하다. 우리의 아이들은 커서 어른이 된다. 우리는 가축처럼 서로 부대끼며 살아왔다. 우리는 희미한 달빛을 따라 걸었다. 바다를 건너고 협곡이 가로막으면 멀리 돌아갔다. 어딘가 신락 같은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우리의 손금에 적혀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 다짐하듯 말한다. 언젠가 다른 곳에서 새롭게 태어날 거라고, 조금만 더 가면 그곳에 다다를 거라고. 당신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여기 온 건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작은 것 하나를 부탁하려 한다. 두 팔을 벌리고 문을 활짝 열어주길, 마음을 열고 눈을 떠주기를. 우리가 가고 있다. 무엇도 비참을 극복할 수 없어서 지구를 가로지른다. 문을 열어주길. 우리는 내일 도착한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토스카가 부르는 오아마 토뚜토, 난 모든 것을 사랑했다 입니다. 2020년 발표곡으로 산레모 가요제에 출전곡이기도 했습니다.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자리에서 그로 인해 삶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뒤늦게 고백합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Una musica che va in un istante primavera che ritorna. È come un pesce che non può più resistere. 하늘로 이어지는 세 개의 계단을 오른다. 하늘은 말이 없고 나는 응시한다. 나는 노래하는 법을 안다. 즐기는 법을 안다. 이별에 대처하는 법을 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신의 뜻이라면 나는 마지막 감정까지 가라앉힐 것이다. 우리를 집어삼키는 파도를 멈출 방법은 없다. 널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널 다시 볼 수 있다면 내가 하지 못할 것은 없을 것이다.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사랑했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도가 높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기준과 나쁜 결과에 대한 거부감은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우리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고 끝까지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젠슨, 너는 며칠 있다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되뇌며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그 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2: Easy Writing.
0: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센슈 하지메타 바카리다요.
0: 지난주에 막 시작했어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 뭐뭐 했다 라는 동작이나 작용의 끝난 직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타 바카리다 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세탁하다.
1: 센탁스루. 센탁스루.
0: 우리는 세탁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로는 센타쿠라고 합니다. 씻을 선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라는 한자음을 취하고요. 일본어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한자음을 취해요. 그래서 세탁을 센타쿠라고 발음한답니다. 스르 연결해서 센타쿠스르, 세탁하다. 3그룹 동사입니다. 세탁기는요?
1: 센탁기, 센탁기.
0: 세탁물도 궁금해요.
1: 세탁물, 세탁물.
0: 지난달,
1: 先月, 先月.
0: 이번 달은요?
1: 今月, 今月.
0: 다음 달은요?
1: 来月, 来月.
0: 다음 단어 볼게요. 새차,
1: 신차, 신차.
0: 신차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신차인데요. 선생님, 이형용사 사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차.
1: 아타라시이그루마. 아타라시이그루마.
0: 여러분 다 아타라시이그루마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 다름없음.
1: 도요. 도요.
0: 도요. 마찬가지 다름없음이란 뜻인데요. 명사 뒤에 바로 너요라는 표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마르다.
1: 가와쿠. 가와쿠.
0: 가와쿠. 1그룹 동사입니다. 목이 마르다는요?
1: 노도가 가와쿠. 노도가 가와쿠.
0: 다섯 개.
1: 이츠츠. 이츠츠.
0: 이츠츠. 다섯 개란 뜻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물건 세기 연습 해볼까요? 한 개부터 열 개까지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1: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무츠, 나나츠, 야츠, 코코노츠, 토.
0: 여러분, 토츠 아닙니다. 열 개는 토. 다음 단어 볼게요. 시설.
1: 시세츠. 시세츠.
0: 시설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시세츠. 마지막 단어죠. 다른 것.
1: 호카. 호카.
0: 호카라고 합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막 뭐뭐 했다에 해당하는 일본어 표현이죠. 타 바카리다를 배워보려고 해요. 타 바카리다. 조금 전에 막 뭐뭐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면에 따라서 뭐뭐 한 지 얼마 안 되었다라고도 해석 가능한 표현입니다. 동작이나 작용이 끝난 직후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타 바카리다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연결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동사의 타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사다.
1: 가을. 가을.
0: 타 바카리다. 연결해 볼게요. 막 샀다.
1: 갔다 바카리다. 갔다 바카리다.
0: 가우. 사다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입니다. 타 바카리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타형을 알아야 되겠죠. 1그룹 동사 중에 우쯔르로 끝난 1그룹 동사는요. 타에 연결할 때 초금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갔다 라고 하는 형태죠. 바카리다 연결해서 갔다 바카리다 라고 하면 막 샀다, 산 지 얼마 안 됐다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번에는 3그룹 동사에 연결해 볼까요? 세탁하다.
1: 센타쿠스루. 센타쿠스루.
0: 타 바카리다 연결해 볼게요. 막 세탁했다.

0: 좀 전에 방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키, 좀 전에 고앙오 타베타 바까리데 밥을 막 먹어서 오나카가 이빠이 데스 배가 불러요. 이번에는 이 케이크 드세요. 다시 물어보고요. 제대로 답해 볼게요. 이 케이크 드세요.
1: このケーキどうぞ。
0: 마지막 문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밥을 막 먹어서 배가 불러요.
1: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もさっきご飯を食べたばかりでお腹がいっぱいです。
0: 누군가가 나에게 케이크를 먹으라고 권했어요. 그러면 먼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겠죠? 네모, 그런데 하지만 사키, 좀 전에 고앙오 타베타 바까리데 밥을 막 먹어서 오나카가 이빠이 데스, 배가 불러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하고 싶어요. 이형 용사는 어미를 크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야사시 그때 친절해서 이요 좋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できたばかりだから、施設もきれいだし、先生も優しくていい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でも、月謝が高いですよね。
0: 데모 하지만 게샤가 다카이 데스요네. 한달 수강료가 비싸죠.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でも、月謝が高いですよね。
0: 이어서 보면요.
1: うん、他のスクールよりちょっと高めだね。
0: 응. 이렇게 대답하고 있고요. 호카노 스쿨 요리 다른 수영 교실보다 저도 좀 다카메다네. 비싼 편이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응, 他のスクールよりちょっと高めだね。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店長、水泳を習っているんですか？
3: うん、先週始めたばかりだよ。なかなか楽しいよ。
2: へえ、私も水泳には興味があります。店長のスクールはどうですか？
3: できたばかりだから施設もきれいだし、先生も優しくていいよ。
2: でも、月謝が高いですよね。
3: うん、他のスクールよりちょっと高めだね。
0: 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까요？
1: フード、フード、
0: フード、음식、식품이고요。
1: スナック、スナック、
0: スナック、간식、스낵입니다。
1: ドリンク、ドリンク。
0: ドリンク、음료、ドリンク란뜻인데요。발음팁있을까요？
1: はい、プードゥ는 F 발음 때문에 후도라고 발음합니다. 자음에도 주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화로가에서 피어난 불향, 로바다야키의 비밀. 로바다야끼는 손님 바로 앞에 있는 전통화로 이로리에서 해산물, 채소, 고기 등 신선한 재료를 숯불에 구워 먹는 일본식 선술집입니다. 구운 음식은 긴 주걱으로 건네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눈앞에서 완성되는 불향 가득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이 로바타야키라는 말은 화로라는 뜻의 로에 가장자리를 뜻하는 하타, 그리고 구이라는 뜻의 야키가 결합된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야기현 센다이의 한 현토 요리점에서 처음 선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4: 안녕하세요, 성근입니다.
5: 大家好,

0: 是王老师
1: 복습많이
0: 살길이다
1: 두문장여쭤보겠습니다남동생은자주실수를저지른다저혼자지금교재보고있습니다저지금68페이지복습이에요바로나와야됩니다시작
0: 弟弟常常犯错误
1: 실수하다잘못을저지르다다됩니다세글자
0: 犯错误
1: 좋아요어너왜그래
0: 怎么了
1: 네집어넣어서
0: 你怎么了
1: 눈이완전빨개
0: 眼睛这么红
1: 그렇죠这么红뭔가늦게까지뭘했나보죠선생님원래우리두개씩복습하잖아요하나더하고싶어요
0: 好吧
1: 나음악3시까지들었다
0: 我听音乐听到三点
1: 이야요거정말유용하게쓰일수있을것같습니다꼭필기해두시고요나중에사용하신다음에사용했다고자랑해주시기바랍니다여러분오늘국아너이간식먹어본적이있니
0: 你尝过这个点心吗
1: 어한번더들어볼게요
0: 你尝过这个点心吗
1: 분명히먹어본적이있던데먹다吃이게어디에도안들리죠잠시후에그비밀이밝혀집니다단어부터살펴보시죠우먼이치라이카인샤72페이지함께하고계십니다맛보다
0: 长
1: 아까선생님께서읽으신게이거였어요완전의역해서먹어본적있니라고한건데살짝맛보다라고할때이글자
0: 长
1: 보통근데안녕하세요시시코너입니다맛좀보세요라고할때두번씁니다한번뭐뭐해보다잠깐뭐뭐해보다
0: 常常
1: 왜냐하면맛을잠깐보는거니까
0: 是的
1: 니장봐이런말은없는것같아요그죠常常두번째장은경성으로동사를중첩할땐한글자짜리두개두번째는경성입니다
0: 可以说尝一下
1: 尝一下
0: 尝一尝
1: 尝一尝다되죠그렇죠 AA 혹은 AEA 꼴로도호환할수있습니다여러분아니면 AEA 다같은말입니다뭐뭐한적있다
0: 过
1: 동사뒤에쓰면은경험을나타내는아주중요한조사입니다와본적있어요
0: 来过
1: 들어본적있어요
0: 听过
1: 오맛본적있어요
0: 尝过
1: 이렇게가는거죠간식
0: 点心
1: 삼성경성어려우세요도와드릴게요삼성경성의대표발음누군지아세요선생님
0: 不知道
1: 할머니
0: 하하奶奶
1: 우리
0: 我们
1: 과자간식
0: 点心
1: 이거홍콩에서는보통이게뭐딤섬이란뜻이라면서요그렇죠네이게홍콩에서는딤섬이돼요여러분네근데대륙기준으로는간식입니다여러분달다달콤하다
0: 甜
1: 이것만보면이노래가떠올라요甜蜜蜜
0: 是啊甜蜜蜜
1: 네달다달콤하다쟤네사랑이너무달콤해라고할때도쓰일수있죠선생님
0: 是的
1: 한국어랑똑같아요여러분맛볼때만쓰지마시기바랍니다약간좀
0: 有点
1: 알빼고
0: 有点
1: 얼화를빼면요点이에요얼화를쓰면 dr 이에요요건꼭기억하셔야됩니다뒤에안좋은뉘앙스좀어려워
0: 有点难
1: 목소리가좀크다야
0: 有点大
1: 커서싫은거죠답답해목소리가작아좀작다야
0: 有点小
1: 요런식으로요좋아요곁들이다어울리다
0: 配
1: 오요거는이렇게외우시면안되고역시어떻게쓰이는지문장전체를보셔야될것같아요마시는차
0: 차
1: 오비슷하죠한번더
0: 차
1: 공교롭게도마침딱좋다다됩니다
0: 正好
1: 단독으로도많이쓰이죠선생님
0: 是的
1: 그럴때는딱좋아이거죠정好좋습니다그러면
0: 나
1: 저것이란말도있지만그럼함께볼까요라고할때그러면요것도잊지마시기바랍니다여러분본문이제안보시죠그렇죠눈을감고뭐라고하는지한번들어보겠습니다잠시후에더더더잘들릴거예요오만이치라이팅이샤
2: 九课，你尝过这个点心吗？
3: 你尝过这个点心吗？
2: 没有，甜不甜？
3: 有点甜，配茶正好。
2: 那我也尝一个。
3: 你尝过这个点心吗？
2: 没有。甜不甜？
3: 有点甜，配茶正好。
2: 那我也尝一个。
1: 이제 73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눈 뜨시고요, 여러분. 네, 갑니다. 너 이 간식 맛본 적 있어?
0: 你尝过这个点心吗?
1: 동사 뒤에 꾸어 잊지 마세요. 배워본 적 있니? 쉐구어마 할 때 그 꾸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장 대신에 칠 써도 전혀 문제 없잖아요.
0: 可以的.
1: 그래요. 이 간식 가볍게 먹어본 적 있어? 뭔가 좀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0: 음흠.
1: 네, 간식이다 보니까. 어, 아니, 不是만 기억하지 마시고.
0: 没有.
1: 없다란 말도 있지만 대답할 때는 아니라고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아니요, 没有. 달아, 안 달아?
0: 甜不甜?
1: 이게 직역이고 의역하면 甜吗? 달아? 같은 말이죠.
0: 그러니까
1: 강조하는 거예요. 甜不甜으로 물어보면 甜吗?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조금 더 실감나게 달아, 안 달아? 너무 궁금한 뉘앙스가 좀 강하게 담겨 있죠.
0: 그렇죠.
1: 좀 달아.
0: 有点甜.
1: 한 번 더.
0: 有点甜.
1: 여기서는 달다고 하는데 요点을 쓴가 보니까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조금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좀 달아. 그래서 느끼하거나 너무 달면 이런 차랑 좀 마셔줘야 되라고 할 때 그 쓰임새입니다.
0: 配茶正好.
1: 차를 곁들이면. 우리는 차를 곁들이면 중국은 곁들이다가 먼저 오네요. 요새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페어링하다 할 때 그 느낌이에요. 페어링하다. 여기엔 이걸 페어링하는 거예요.
0: 아하, 这个 네. 配这个.
1: 네, 페이를 그렇게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어링, 페이.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사실 창피한 얘기인데 저 페어링 스펠링도 몰라요.
0: 能听懂就行了呗.
1: 어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공유드리는 겁니다. 여기 또 이 차를 곁들이면 좋지. 곁들이다는 좋은 한글이 있잖아요.
0: 而且我们还常说他们俩很配.
1: 오, 他们俩很配. 걔네들 너무너무 잘 어울려.
0: 没错. 네, 어울린다.
1: 어울린다라도 쓰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정하오, 딱 좋아로 쓰이네요, 오늘. 그럼 나도 한번 맛봐볼래. 나도 한번 먹어볼래.
0: 那我也尝一个.
1: 가볍게 맛볼 때 吃보다 장을 쓸 수도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配茶正好 이게 가장 난이도가 있었고 가장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一起来听一下.
3: 你尝过这个点心吗?
2: 没有. 甜不甜?
3: 有点甜. 配茶正好.
2: 那我也尝一个.
3: 你尝过这个点心吗?
2: 没有. 甜不甜?
3: 有点甜. 配茶正好.
2: 那我也尝一个.
1: EBS 초급 중국어 74페이지 어법 포인트 예문과 어법 복습 그리고 예습 해보겠습니다. 예습도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있거든요. 나는 베이징에 가본 적이 있다.
0: 我去过北京.
1: 동사 뒤에 구어 보이시죠? 去过 세게 하지 마시고 뚝 떨어뜨리세요. 사선경성 대표 발음 해볼까요? 아빠
0: 爸爸
1: 고맙습니다.
0: 谢谢
1: 남동생
0: 弟弟
1: 가본 적 있다?
0: 去过
1: 선생님 저 너무 편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발음을 예쁘게 해주시니까
0: 谢谢
1: 아, 무슨 컴퓨터 같아요.
0: 我今天请客
1: 오늘 쏜다고 하시네요.
0: 네.
1: 제가 써야죠. 누나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다.
0: 姐姐没学过游泳
1: 이성경성이 좀 어렵습니다. 아하, 学过 대표 발음 할아버지
0: 예예
1: 배운 적 없다 할 때 배운 적 있다 学过 같은 음정이죠. 아하 기억하시고요. 수영
0: 요용
1: 요용 너 그 영화 본 적 있니?
0: 你看过那部电影吗?
1: 영화의 양사 바로 그만 쓰지 마시고
0: 부
1: 아, 아니 불자나 발음이 똑같아요. 부
0: 그러니까
1: 부만 들으면 우리가 부정문인가? 이게 아닌 거죠. 나부디엔잉 하면 여기서 영화의 양사입니다. 디엔잉 니은 발음 들리면 안 돼요. 디엔잉 디엔잉 다시 들어볼게요.
0: 电影.
1: 좋아요. 지금 어법 포인트 1번은 상당히 쉬워요. 사실 그죠? 해본 적 있다는 동사 뒤에 꾸어. 해본 적 없다는 매이 동사 꾸어. 좋아요. 그 밑에 것도 우리 청취자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요点. 얼마 집어넣어서?
0: 요点.
1: 오늘 날씨.

0: 날씨가 좀 더 덥네.
1: 今天天气有点热.
0: 삼성삼성이니까 앞에 요는 이성입니다. 요디알热. 热. 알 발음 또 나왔습니다. 러 아니고 함께 해보세요. 덥다 발음.
1: 热.
0: 바지.
1: 裤子.
0: 또 사성경성이죠. 취고. 바바. 裤子. 바지. 바지가 좀 길다야.
1: 裤子有点长.
0: 길다.
1: 长.
0: 그럼 옆에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짧다는 뭐예요? 하나, 둘, 셋.
1: 短.
0: D-U-A-N 치면 나옵니다. 좀 짧아.
1: 有点短.
0: 좋아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정하오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看一下.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정하오는 1번 뜻입니다, 여러분. 오, 75페이지 한번 보시죠. 바지 길이가 딱 맞아.
1: 쿠즈 장단정하오.
0: 와우, 길이가 중국어로?
1: 장단.
0: 짧다가 여기 나왔죠, 그죠? 장단, 길고 짧다가 길이로 해석이 됩니다.
1: 음흠.
0: 이런 게 또 있어요. 여러분, 크다가 중국어로 뭐죠?
1: 따.
0: 작다는요?
1: 小.
0: 이 두 글자를 합쳐볼게요.
1: 大小.
0: 이게 한국어로는 사이즈예요.
1: 没错. 어,
0: 비에더 大小. 요메요 비에더 大小 하면은 다른 사이즈 있어요 없어요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딱 맞네.
1: 시간正好.
0: 오, 정하오가 지금 뒤쪽에 있죠, 다. 그리고 마침표가 있죠. 이럴 때는 몸모가 딱 좋아, 딱 알맞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하나 더 하시죠. 옷 사이즈가 딱 맞네.
1: 衣服大小正好.
0: 바로 나오죠. 사이즈, 大小.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하오도 좋지만 장단, 大小 이것도 부수적으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하오가 뒤에 있기 싫은가 봐요. 맨 앞으로 옵니다. 이러면 때마침 공교롭게도 부사로 쓰입니다. 부사 주제에 주어보다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도 있으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선생님이 오셨으니
1: 正好老师来了.
0: 우리 그에게 물어보자.
1: 咱们问问他吧.
0: 한번 뭐뭐 해보다, 잠깐 뭐뭐 해보다, 问问 혹은 问一问 혹은 问一下가 됩니다. 마침 오늘 다들 시간이 있으니 같이 쇼핑 가자.
1: 正好今天都有空，一起去逛商场吧.
0: 시간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어 그게 어디 있죠? 시간 같은 말로
1: 空.
0: 그리고 쇼핑 가자인데 하나하나 약간 직역을 해드리면 함께.
1: 이치.
0: 가다.
1: 취.
0: 돌아다니다.
1: 꽝.
0: 그렇죠. 쇼핑몰.
1: 상장.
0: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 꽝 상장 하면은 뭔가 쇼핑 가다로 이렇게 의역이 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76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1: 好的, 이치 진로 생화 연습.
0: 달다가 중국어로
1: 甜.
0: 형용사에 덜을 집어넣으면 명사가 됩니다. 단 것.
1: 甜的.
0: 그렇죠. 너 단 거 좋아하니?
1: 你喜欢吃甜的吗?
0: 그렇죠. 甜的 하면은 이제 명사가 되는 겁니다. 너 밀크티 마셔본 적 있니?
1: 你喝过奶茶吗?
0: 삼성 이성 아아 奶茶 잊지 마시고요.
1: 여기 우리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0: 어, 어떤 거요?
1: 珍珠奶茶.
0: 아하, 버블 버블티.
1: 네.
0: 여러분, 그 버블티 아시죠? 고무같이 씹히는 맛. 전주 나이차라 그래요. 그 전주가 한자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1: 진주.
0: 진주, 펄. 네, 재밌죠? 전주 나이차. 좋습니다. 커피랑 곁들이면 아주 딱 좋아요.
1: 配咖啡特别合适.
0: 오늘 合适 말고 뭘 배웠죠? 정好 배웠죠? 대신 여기서 合适 써도 괜찮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지무지, 特别 발음하실 때 터 아니고 트로 시작해야 돼요. 特别. 선생님, 이 特别를 역시 초급자분들께서 스페셜, 특별하다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1: 有的.
0: 언제 그런 뜻이죠? 很이나 非常 뒤에 와야 돼요.
1: 是的, 他很特别.
0: 어때? 그 지금 말씀하신 예문, 他很特别, 그는 매우 특별하다. 이거 좋은 뜻, 나쁜 뜻 다 되나요?
1: 저는 좋은 뜻 더 많이 쓴데 근데说话的人如果是别的意思的话也可以.
0: 말하는 사람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면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근데 보통 어, 특별하다, 어, 아주 독특한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是的.
0: 좋아요. 그런데 오늘 같이

0: 위치, 페이창의 위치에 있으면 그냥 매우 무지의 뜻이에요. 무지무지 맛있어요. 특별히 好吃 이렇게 가는 거죠. 좋아요. 나 한번 맛보고 싶다.
1: 我想尝尝.
0: 당연히 我想吃도 괜찮죠. 가볍게 먹는 뉘앙스를 강조할 때 앞으로 여러분 장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두 번 썼는지는 계속 말씀을 드리죠. 한번 뭐뭐해보다, 잠깐 뭐뭐해보다. 두 번째 동사는 경성이에요. 같이 장장 올리지 마시고요. 스테이크랑 곁들이면 딱 좋지.
1: 配牛排正好.
0: 牛 아니고 아유 사이에 오 넣어서 牛排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곁들이다라는 좋은 한국어 있잖아요. 저 이제 페어링하다 이런 말 안 할래요. 곁들이다 이거 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돼지갈비는 중국어로 볼까요? 돼지갈비 하나, 둘, 셋.
1: 쥬파이.
0: 그렇죠. 어? 그럼 닭갈비는요? 하나, 둘, 셋.
1: 쥬파이.
0: 이렇게 스테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닭갈비, 돼지갈비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니오파이 할 때 파이가 갈비인가 봐요, 선생님.
1: 好像是.
0: 그런 것 같습니다. 실력 따지기 꼭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매 과 끝에 있는 재미있는 중국어, 때에 따라서는 뭐 관용어, 성어 등등을 배우는데 바람 따라 흔들리는 창토우 차오.
1: 不是个好词.
0: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관용어 세 글자짜리는 보통 90%는 안 좋은 상황이 많습니다. 이게 정확히 직역을 해드리면 뭐예요? 벽에 박혀있는 뭔가 풀이에요. 그죠?
1: 没错.
0: 기회주의자. 바람에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니까.
1: 是的.
0: 참 재밌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는 기회주의자야. 한번 해볼까요? 타시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타시 이거 墙头草.
0: 墙头草. 草. 삼성이 마지막 글자지만 웬만하면 올리지 마세요. 장타오 차오 하지 마시고 토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장타오 차오, 장타오 차오 이렇게 빠르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양사 거 좀 많이 사용하세요. 타시 땡땡 하는 것보다 타시 이거 혹은 타시 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1: 타시 거 好人.
0: 오, 타시 거 好人. 그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1: 是的.
0: 그럼 나쁜 사람은 뭡니까?
1: 坏人.
0: 어우, 지금 不好人 하신 분 계시네요. 不好人도 알아듣지만 하오의 반대말은 坏. 그 坏, H-U-A-I도 꼭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망가지다의 뜻도 있어요. 坏了. A坏了 하면 A가 망가졌다예요. 이것만 할게요. 에어컨이 망가졌어요.
1: 空调坏了.
0: 이렇게도 쓰입니다. 오늘은 나쁜 사람, 坏人, 요 예문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尝过这个点心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부见不散. 부见不散.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2: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긴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시험은 어땠나요? 바로 어제 토익 시험이 있었는데 또 앞으로 추석이 있기 때문에 어제 시험을 잘 봤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반성하는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6월 달부터 이 김대균 토익킹을 열심히 들어주시던 기윤호님, 9월 6일 토익시험에서 토익 만점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김대균 너는 뭐하냐? 예, 저도 그때 또 역시 같이 만점을 받아서 우리 만점 성적표 인증을 공지사항에 또 자료실에 올려드렸으니까 게시판에 또 축하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애청자 중에 토익 만점자가 나와서 기윤호님 토답단 팬 이런 아이디를 갖고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또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맛있는 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파트 1, 2입니다. 교재 113쪽입니다. 파트 1, 2. 자, 우리 같이 만점 받아야죠. 계속. 그렇죠? 파트 1, 2 함께 듣습니다.
1: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2: One of the people is facing an open drawer.
1: B.
2: One of the people is sliding a tray into an oven.
1: C.
2: One of the people is placing a carton on a refrigerator shelf.
1: D.
2: One of the people is cleaning the surface of a cupboard.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3: The people are having a meal in a cafe.
1: B.
3: One of the women is backing a delivery van into a space.
1: C.
3: A man is arranging bouquets at an outdoor stand.
1: D.
3: Some men and women are resting under a tent.
1: Part 2. Number 7.
4: When is the inspection team expected to get here?
1: A.
2: Several printed copies of the schedule.
1: B.
2: They've already arrived.
1: C.
2: Have you finished uploading the file yet?
1: Number 8.
3: The commuter train takes just as long as driving to the regional office.
1: A.
4: I'll check the wall clock instead.
1: B.
4: We could review the budget report while riding the train.
1: C.
4: Harbour Avenue.
1: Number 9.
2: Where can I pick up more blue copy paper?
1: A.
3: Ask Daniel to open the stationery closet.
1: B.
3: No, take the elevator to the lobby.
1: C.
3: I'll highlight the quarterly chart.
1: Number 10.
4: You proofread Dr. Moreno's newsletter draft, didn't you?
1: A.
2: The sculpture exhibit.
1: B.
2: It was clearly organized and easy to read.
1: C.
2: She did stay at that resort.
1: Number 11.
3: I can't find the passcode for the storage cabinet.
1: A.
4: Are you certain it's locked?
1: B.
4: My jacket is a large size.
1: C.
4: I haven't seen that brochure.
0: Tell 들어보셨나요? 1번 문제부터 확인합시다. A. One of the people is facing an open drawer.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열린 서랍을 마주하고 있다. 정답이죠. 여러분, 열린 서랍 보이죠? Open drawer. 여러분, drawer가 원래 이 서랍이 된 이유가 draw가 잡아 끌어당기다의 뜻이죠. 끌어당겨 여는 것, 그래서 서랍이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이 단어에 애정을 갖고 공부하시면 이 하나하나 재밌습니다. A번이 정답, 그리고 facing이 들리면 정답이 잘 됩니다. B번, one of the people is sliding a tray into an oven 하면은 오븐을 그 지금 오븐이 있는데 오븐 안으로 쟁반을 밀어넣고 있다 이렇게 되죠. 오븐 안으로 쟁반을 밀어넣는 동작은 아니므로 오답. 그리고 C번, one of the people is placing a carton on a refrigerator shelf. 냉장고 선반에 지금 종이팩을 놓고 있다.

0: 그랬는데 냉장고에 물 넣는 동작 아니죠. 그리고 D번 보면 One of the people is cleaning the surface of a cupboard. Cupboard라고 읽어요. 이거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C-U-P 할 때 그 P가 발음이 안 돼요. Cupboard, 알았죠? 이거 기본이고요. 이 파트 1이 쉬운 단어 많이 나오지만 발음이 은근히 특이한 단어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주의해서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건물의 정면을 뭐라 그래요? Facade. F-A-C-A-D-E예요. 그걸 막 facade 막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Facade, 알았죠? 이것도 이제 파트 1에 들렸던 단어고요. 아, 보통 우리 debris, D-E-B-R-I-S, S가 발음 안 되죠. 잔해. debris, 이 단어도 역시 파트 1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와 함께 아, 지금 이 단어도 애정을 갖고 외워주십시오. Cupboard. 네, 졸리면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아요. 알았죠? A번이 정답, 1번 문제 다시 듣죠.
1: A.
2: One of the people is facing an open drawer.
1: B.
2: One of the people is sliding a tray into an oven.
1: C.
2: One of the people is placing a carton on a refrigerator shelf.
1: D.
2: One of the people is cleaning the surface of a cupboard.
0: 이 cupboard는 바로 찬장인데요. 찬장 표면을 닦는 사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우리 사진이 시험에 참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을 같이 보시면서 보면 재밌습니다. 우선 정답은 D번인데요. Some men and women are resting under a tent. 남녀 몇 명이 텐트 아래에서 쉬고 있죠. resting 들려도 답이 잘 돼요. 알았죠? 정답이고요. A번 보면 The people are having a meal in a cafe.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B번 One of the women is backing a delivery van into a space. 이거는 이제 배달용 밴을 주차 공간에 이 후진시키고 있다 그랬는데 아, 그런 동작 묘사가 없고요. 사진에 van이 없습니다.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이다. 그리고 C번 A man is arranging bouquets at an outdoor stand 하면은 이 지금 야외 판매대에서 꽃다발을 정리한다 그랬는데 부케가 사진에 보이지 않죠. 아, 그리고 그걸 정돈하는 모습은 또 더 전혀 아니죠. 정답은 D번입니다. 2번 문제 다시 듣죠.
1: A.
3: The people are having a meal in a cafe.
1: B.
3: One of the women is backing a delivery van into a space.
1: C.
3: A man is arranging bouquets at an outdoor stand.
1: D.
3: Some men and women are resting under a tent.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1, 2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2입니다. 7번 보시면 When is the inspection team expected to get here? 점검팀이 언제 여기 도착할 예정이죠? When 이러면 이제 때가 나오면 정답이라고 딱 기대하고 있는데 허무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비번 볼까요? They've already arrived. 벌써 도착했어. 이 already가 들리면 정답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이 B가 여기서 논리상 맞고요. 아, 벌써 왔어. 뭐 언제 올 거냐고 벌써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입니다. A번은 several printed copies of the schedule. 그 일정표 출력본 몇 개요? 그랬는데 상관없죠. 여러분, several이 아주 작은 숫자만은 아니에요. 이제 서너 개에서 일곱, 여덟 개, 심지어 열 개도 several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C번, Have you finished uploading the file yet? 업로드하는 거, 이 파일 업로드하는 일을 끝냈습니까? 했는데 내용이 전혀 맞지 않죠. 언제 오지? 이미 왔어.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7번 문제 다시 듣죠.
1: When is the inspection team expected to get here?
2: A.
3: Several printed copies of the schedule.
2: B.
3: They've already arrived.
2: C.
3: Have you finished uploading the file yet?
0: 8번입니다. The commuter train, 그 통근자용 기차는 takes just as long as driving to the regional office.

0: 바로 지역 사무소까지 가는데, 이게 그 운전하는 길이가 거의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통근 열차가 뭐 비슷해요. 운전해서 가는 것보다 뭐 이렇게 더 오래 걸리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리를 이 운전해서 가는 거나 기차나 비슷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정답이 B인데요. We could review the budget report while riding the train. 기차 타면서 그 예산 보고서 검토해 보는 게 좋겠는데, 이게 B가 되는 이유는 운전하면 아무래도 그 검토하고 뭘 보고 할수 없죠. 위험하니까. 근데 기차 타면서 그 차분하게 보면서 가자. 이런 의미로 B가 답입니다. 요즘에 파트 많이 어려워졌어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버짓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요. A번 보세요. I will check the wall clock instead. 그 대신에 제가 벽시계를 확인할게요. 여러분, 책 들려도 답이 잘 된다 그러고, 또뭐 버짓 들려도 답잘 된다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가라 그런 거냐? 이건 실력으로 풀어야 돼요. 기본으로. 그리고 이제 버짓이 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B가 답이고, 그리고 C번 Harbor Avenue 하면은 Harbor Avenue 하면 아무 상관없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장소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시 듣죠.
1: The commuter train takes just as long as driving to the regional office.
2: A. I'll check the wall clock instead. B. We could review the budget report while riding the train.
3: C.
2: Harbour Avenue.
0: 9번입니다. Where can I pick up more blue copy paper? 파란색 복사용지를 어디 가면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거죠.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뜻도 되고요. Ask가 들리면 정답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Ask Daniel to open the stationery closet. 대니엘에게 그 문구 보관함 열어달라 그래. 거기 잠겨 있을 텐데 거기 열면은 종이가 있어요. 이런 얘기죠. A가 답이고.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기억나는 그 예문은 You should ask Mr. Tang 요거예요. 그래서 탱 씨에게 물어봐. T-A-N-G. 탱 씨가 실제 시험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ask someone 이렇게 딴데 가서 알아봐. 딴 사람에게 물어봐. 요청해. 이게 답으로 잘 되죠. 그래서 ask 기억하시고요. B번은 No, take the elevator to the lobby 했는데 여러분 Where? 어디냐? 그러는데 예, 아니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의문사 의문문은 논리적으로 yes, no로 대답할 수 없어요. 이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로비로 가라라는 얘긴데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C번, I will highlight the quarterly chart. 이 분기별 차트를 제가 강조 표시하겠습니다 했는데 내용이 맞지 않죠. Ask가 들리면 정답이 잘 됩니다. 9번 문제 다시 듣죠.
4: Where can I pick up more blue copy paper?
3: A.
1: Ask Daniel to open the stationery closet.
3: B.
1: No, take the elevator to the lobby.
3: C.
1: I'll highlight the quarterly chart.
0: 10번입니다. You proofread Dr. Moreno's newsletter draft, didn't you?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proofread, 이 단어를 proofread라고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뒤가 didn't you잖아요. 이게 과거예요. 그래서 이 read, read, read 동사 변형 아시죠? 여기도 proofread, proofread, proofread 스펠링은 똑같지만 이건 이제 과거형으로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따 원어민 발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너는 그 모레노의 그 뉴스레터 초안 검토해 봤지? 교정 봤지? 그랬더니 B번 It was clearly organized and easy to read. 아주 구성이 명확하고요. 읽기 쉬웠습니다. 보니까 참잘돼 있는데요. 이래가지고 B가 답이고요. A번은 The Sculpture Exhibit. 조각 전시회. 아무 상관없고요. C번. She did stay at the resort. 그녀는 그 리조트에 묵기는 했다. 묵었었다. 여기서 did는 강조해두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거기에 머물렀어요. 이런 식으로 강조할 때 이렇게 쓸수 있죠. I love you 뭐 이것도 있지만 강조할 때 I do love you 이렇게 쓸수 있는 강조해두라는 게또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시 듣죠.
2: You proofread Dr. Moreno's newsletter draft, didn't you?
3: A.
4: The sculpture exhibit.
3: 빙.

0: It was clearly organized and easy to read.
1: Sí.
0: She did stay at that resort.
2: 11번입니다. 평서문에 대해서 의문문이 정답이 잘 돼요. 뭐 다른 때도 정답이 되지만 특히 평서문에 대해서 의문문이 정답이 잘 됩니다. 아, 그런 대표적인 예가 11번이에요. I can't find the passcode for the storage cabinet. 보관 캐비넷 비밀번호를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A번, Are you certain it's locked? 이것도 참 독특한 대답이에요. 야, 너 거기 잠겼다는 거 확신해? 거기 열려 있을 수도 있어. 그 열쇠도 필요 없을걸? 이런 식으로 대답이 됩니다. A번이 정답. 그리고 B번, My jacket is a large size. 제 재킷은 큰 사이즈라 그랬는데 상관없고요. C는 I haven't seen that brochure. 제가 그 안내 책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는 그 11번 그리고 파트 5의 109번 그 뒤에는 보너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여백 채우려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평서문에 대해서 의문문이 답인 거 시험에 가까운 문장을 쫙 뽑아서 7개씩 넣어드립니다. 아, 10개 넣고 싶지만 이 지면이 7개까지밖에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꽉꽉 채워 넣어드렸으니까 이것도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다시 듣죠.
3: I can't find the passcode for the storage cabinet.
1: A.
4: Are you certain it's locked?
1: B.
4: My jacket is a large size.
1: C.
4: I haven't seen that brochure.
2: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아, 우리 200단어 너무 하니까 지쳐가지고요. 아, 좀 새로운 걸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토익 영어 단어보다 덩어리 표현으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 tradition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매년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빈칸을 딱 만들어요. The blank는 is 블라블라. 이때 정답이 tradition이에요. 왜냐하면 매년 하면 그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맥을 잡게 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그 문맥을 다 따져보실 그런 필요가 있는 것들 이게 다 시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드린 예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읽어주시면 좋아요. 이걸 이제 서술형으로 읽어드렸어요. 뒤에 보면은 be grateful for 뭐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 할 때 그 for 이하에는 감사하는 이유나 대상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be grateful to 다음에는 이제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감사받는 그런 사람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전치사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riting부터 스피킹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1: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a brand new week of easy writing.
0: 벌써 한 주가 시작됐어요.
1: 그러니까요. 네.
0: 자, 오늘은 페이지 넘버 110에 뭔가 정말 유용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how to인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요리를 막 하고 나서 특히 뭐 이렇게 설탕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요리에 네네. 막 눌러붙는 경우 있지 않나요?
1: 네, 요리에 설탕 많이 넣으시나요?
0: 요리는 설탕이죠. 네. 근데 네. 이 눌러붙은 프라이팬을 좀 닦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1: 네네.
0: 와, 그래서 그것을 좀 그나마 쉽게 닦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진짜 뭐라 그럴까? 시꺼멓게 타잖아요.
1: 네.
0: 짜증나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오늘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here is how to clean a burnt pan without scrubbing for an hour.
0: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1: Let's take a listen.
2: Don't attack the pan like it owes you money. Let it cool down first. Add warm water, a few drops of dish soap, and 2 spoonfuls of baking soda. Let it sit for 20 minutes so the burnt bits can loosen up on their own. If the burnt bits are still stubborn, bring the mixture to a gentle boil. Once the gunk comes off, wash it normally.
0: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라이팬이 당신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힘으로 닦지 마시고 일단 식게 두세요. 따뜻한 물과 세제 몇 방울, 베이킹소다 2스푼을 넣으세요. 탄 찌꺼기가 저절로 불도록 20분간 그대로 두세요. 탄 찌꺼기가 아직 눌러붙어 있다면 그 혼합물을 약불에 끓이세요. 눌러붙은 게 떨어지면 평소처럼 닦으세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저는 요리를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1: 네.
0: 거의 안 합니다.
1: 아, 네. 티가
0: 안
1: 나요.
0: 하는데
1: 네.
0: 이럴 때가 있습니다.
1: 네.
0: 혹시 돼지 껍데기 뭔지 아세요?
1: 아, 네.
0: 네. 저 엄청 좋아하는데요.
1: 자주 드시나 봐요?
0: 저는 그거는 좋아해요.
1: 거기에 설탕도 뿌리시.
0: 아니, 그게 아니라 거의 양념이.
1: 아.
0: 양념이 단게 들어가 있어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잘못 조절을 하면 바로 타버립니다.
1: 맞아요.
0: 근데 문제는 그거를 닦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 거 있죠. 너무 세게 닦으면 제가 오늘 첫 번째 문장에 뭔가 당신에게 무슨 빚을 진 것처럼 그 사람이 프라이팬을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화가 나서 닦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게 안 닦이니까 세게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까지기도 하잖아요. 프라이팬이. 아무튼 그것 때문에 오늘 이것을 따르셔야 됩니다.
1: I love it.
0: 자, 영어로 다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네 번째 문장이 보면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도 탄 찌꺼기가 아직 눌러붙어 있으면 그 혼합물을 약불에 끓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뭔가를 끓이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1: Bring 명사 to a boil. Bring something to a boil.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팬을 이제 청소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 이 표현은 요리 그런 레시피에 많이 볼 수 있죠.
0: 단순하게 물론 boil something이라고 해도 됩니다.
1: 네.
0: 그렇죠? 그래서 그건 근데 끓이는 거 끓여진 물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bring something to a boil은 말 그대로 이 boiling point까지 그것을 점점 가져간다, bring 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요리에서 과정을 중요하게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진짜 레시피 같은 데에서 특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Bring something to a boil. 이런 거는 결국 그러니까 boil something이라고 하셔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1: 네.
0: 자,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라면을 넣기 전에 물을 끓이세요. 이 얘기는 영도에서 이제 서서히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아, 꼭 영도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요리 안 해본 티 나죠?
1: 네. 네.
0: 자, 그 물을 가져오세요.
1: Bring the water
0: 끓음으로
1: to a boil
0: 그 라면을 더하기 전에
1: before adding the 라면 Bring the water to a boil before adding the 라면
0: 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치즈가 녹기 시작할 때까지 그 소스를 끓이세요. 자, 그 소스를 가져오세요.
1: Bring the sauce
0: 끓음으로
1: to a boil
0: 그 치즈가 녹기 시작할 때까지
1: until the cheese starts melting. Bring the sauce to a boil until the cheese starts melting.
0: 네, 그래서 소스가 점점 끓여지는 느낌. Right? 자, 세 번째는요. 그 혼합물을 끓이세요. 자, 그 혼합물을

0: 혼합물을 가져오세요.
1: Bring the mixture
0: 끓음으로.
1: to a boil. Bring the mixture to a boil.
0: 네, 이것도 팔팔 끓는 뭐 끓는 물이 될 때 마지막 결과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점점 그래 간다. 그래서 again boil이란 동사 써도 되지만 레시피에선 이것을 많이 볼 수 있다
1: yes.
0: 정도가 되겠습니다.
1: Mm-hmm.
0: So bring something to a boil. 명사를 끓이다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겠습니다. 자, 뭔가 식다, 뭐 물이 식거나 음식이 식거나 어떻게 할까요?
1: Cool down.
0: Mm-hmm.
1: Cool down.
0: Cool down.
1: Yeah.
0: 우리가 뭔가 다른 거를 시킬 때도 cool something down 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Mm-hmm. 그 음식 자체가 식는다라고 할 때도 something cools down
1: yeah.
0: 이라고 쓸 수 있겠죠.
1: 맞아요. You can also see it on treadmills.
0: Uh-huh.
1: 러닝머신에서도
0: right.
1: cool down function이 있어요.
0: Oh.
1: And it slows things down
0: uh-huh.
1: so you can, you know, get or start walking slowly and relax.
0: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라.
1: 맞아요.
0: 그렇죠. 자, 다음은 주방 세제입니다.
1: 네, dish soap.
0: Oh.
1: Dish soap.
0: 네, 이 우리가 보통 세제를 얘기할 때 detergent라는 단어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거는 굉장히 포괄적이죠.
1: Mm-hmm.
0: So 뭐 옷을 빨 때도 쓸 수 있고
1: yeah.
0: 아니면은 이렇게 you know
1: like your dishes.
0: Right.
1: Yeah.
0: 그런 무슨 뭐 접시를 닦는다든가
1: mm-hmm.
0: 이런 거에도 쓸 수 있는데 디터전트는 조금 화학적인 성분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뭔가 청소하는
0: yes.
1: 느낌. 소프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우리 몸에 대해서 소프를 쓴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근데 디쉬 소프라고도 합니다.
0: Alright.
1: 네.
0: 자, 다음은요. 고집이 센, 버티는.
1: 네, stubborn. Stubborn.
0: 이게 사람이 굉장히 너 굉장히 stubborn 하구나 라고 쓰기도 하는데
1: 네.
0: 그게 아니라 뭔가 눌러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
1: 맞아요.
0: 그런 것도 쓸 수가 있죠.
1: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집이 센 거예요.
0: 버티는 겁니다. 나 안 떨어질 거야.
1: 네.
0: 자, 다음은요. 혼합물입니다.
1: 네, mixture.
0: 네.
1: Mixture.
0: 많은 분들이 이제 mixture 하면 무슨 chemistry에서만 쓰는 막 chemistry class에서 뭐 이 혼합물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 때 그
1: 네.
0: 재료로 쓰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mayo, ketchup 이 두 개를 섞은 것마저도 그냥 mixture이라고 부를 수 있죠.
1: Yeah, but right. you can also use it in today's sort of situation, right? Where the mixture is for cleaning,
0: mm-hmm.
1: right?
0: Oh.
1: So with the water and dish soap and a bit of baking soda.
0: That's
1: so that's
0: right.
1: also a mixture.
0: Mm-hmm. 자, 다음은요. 온화한, 심하지 않은.
1: 네, gentle. Gentle.
0: Alright. Gentle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gentleman에서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1: Mm-hmm. Yeah.
0: 어떻게 보면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1: Yes.
0: 근데 이걸 그냥 단독 형용사로 쓸 때는 좀 뭔가 심하지 않은 이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사지를 받을 때
1: mm-hmm.
0: 너무 센 거가 아프면 please, gentle, gentle, mm-hmm. be gentle on the shoulders.
1: Yeah.
0: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1: Yeah.
0: 자, 마지막으로 끈적끈적한 찌꺼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0: Mm-hmm.
1: gunk라고 합니다.
0: gunk. 네.
1: gunk.
0: Mm-hmm. G-U-N-K가 되겠고요. 이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끈적끈적한 찌꺼기, 뭐 타고
1: mm-hmm.
0: 남은 것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뭐
1: 네.
0: 음식이랑 섞여가지고.
1: 네네, right. 맞아요.
0: 오케이. Okay.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And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Okay,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요리에서 정말 많이 쓰는데요. 뭐뭐 한 스푼, 뭐 소금 한 스푼, 뭐 설탕 한 스푼 어떻게 쓸까요?
1: A spoonful of 명사.
0: Mm-hmm.
1: A spoonful of 명사.
0: 네, 아니, 많은 분들이 spoonful? F-U-L 들어가니까 adjective구나, 이거 형용사구나 생각을 하시는데요. 얘는 그 앞에 어가 하나 있죠. 그래서 a spoonful이라고 하는 건 자체가 사실 명사입니다.
1: 네.
0: 한 스푼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Right.
1: 그래서 스펠링도 주의하셔야 돼요. S-P-O-O-N-F-U-L 한 단어이고요. 뒤에 L이 하나밖에 없어요.
0: 오케이.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금 한 스푼의 양을 추가하세요. 자, 한 스푼의 양을 더하세요.
1: Add a spoonful
0: 소금에
1: of salt. Add a spoonful of salt.
0: 네. 두 번째는요. 마유 주방장은 그의 이미 너무 달아져 버린 수프에 설탕 세 스푼을 더 더했다. 이렇게 볼게요. 이번에는 한 스푼이 아닙니다.
1: 네.
0: 자, 마유 주방장은 세 스푼 양들을 더했다.
1: Chef Mayu added three spoonfuls.
0: 네, 설탕에

0: sugar.
1: Yeah. 그의 이미 너무 단 수프에.
0: To his already too sweet soup, Chef Mayu added 3 spoonfuls of sugar to his already too sweet soup.
1: 네. 슈거는 사랑이기 때문에 더해야 됩니다.

0: 때 loosen up.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그탄 조각들은 찌꺼기들은 따뜻한 물에서 불 겁니다. 자, 그탄 조각들은 느슨해질 겁니다.
1: The burnt bits will loosen up
0: 따뜻한 물에서.
1: in water. In warm water네요. The burnt bits will loosen up in warm water.
0: 네, 여기서 bit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역하면 조각이지만 의역을 하게 되면 그런 찌꺼기를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그 접착제는 그 스프레이를 뿌렸더니 느슨해졌어. 그 접착제는 느슨해졌어.
1: The adhesive loosened up
0: 그 스프레이와 함께.
1: with the spray. The adhesive loosened up with the spray.
0: 네.
1: 네, 그리고 참고로 누가 너무 막 진지하고 긴장이 높고 그러면 친구가 Hey, loosen up라고도 말할 수도
0: 긴장 좀
1: 있어요.
0: 풀어. 너무 너 지금 너무 업타이트 돼 있어. 막
1: 네.
0: 이런 느낌이라고. 그거의 반대라고 볼수 있겠죠.
1: Yeah.
0: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1: On one's own. On one's own.
0: 그러면 당신 스스로라고 하면 on your own이라고 쓰면 될까요?
1: 네, 맞아요.
0: 오케이. 이거 결국에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by oneself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은 스스로 설거지를 했어. 자, 내 남편은 설거지를 했어.
1: My husband did the dishes
0: 스스로.
1: on his own. My husband did the dishes on his own.
0: 네, 이거 뭐 도움이 필요하진 않지 않나요? 이 정도면?
1: Yes.
0: 자, 두 번째는요. 너 혼자 알아서 해야 돼. 오, 이거 어떻게 할까? 너 있잖아. 이제 안 도와줘. 너 스스로야, 이제.
1: You are on your own now.
0: 와우.
1: You are on your own now.
0: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You're on your own. 영화에서도 보면 뭔가 두 명이서 journey를 막 가다가 이제 나는 돌아가야 된다. 가족한테. 이제 너 스스로 journey를 시작해라.
1: 맞아요.
0: 이렇게.
1: You're
0: You're
1: on
0: on
1: your
0: your
1: own.
0: own. 너 이제 독립된 상태야.
1: Yeah, maybe we can say that when our kids go off to college, right?
0: Right.
1: You're on your own.
0: 알아서 해. 자, 그렇다면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All 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113.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프라이팬이 당신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힘으로 닦지 마시고 일단 식게 두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인 것처럼 막 싫어하고 미워하지 말고라는 느낌이죠. 자, 그 팬을 공격하지 마세요.
1: Don't attack the pan.
0: 그게 당신에게 돈을 빚지고 있는 것처럼
1: Like it owes you money.
0: 그걸 식게 두세요, 먼저.
1: Let it cool down first. Don't attack the pan like it owes you money. Let it cool down first.
0: 네. 자, 두 번째는요. 따뜻한 물과 세제 몇 방울, 베이킹 소다 두 스푼을 넣으세요. 자, 따뜻한 물을 더하세요.
1: Add warm water.
0: 접시 비누에 몇 방울들을,
1: A few drops of dish soap.
0: 그리고 베이킹 소다의 두 스푼 양들을.
1: And two spoonfuls of baking soda. Add warm water, a few drops of dish soap, and two spoonfuls of baking soda.
0: 네. 그래서 아까 예문에서 연습해 본 것처럼 뭐한 스푼 양만이 아니라 이렇게 two 뭐 spoonfuls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비누에 몇 방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 few drops of something. 이것도
0: 네.
1: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0: 이것도 몇 방울 넣는다 할때 덩어리처럼. 자, 세 번째는요. 탄 찌꺼기가 저절로 불도록 20분간 그대로 두세요. 자, 그게 20분간 앉아 있게 두세요.
1: Let it sit for 20 minutes.
0: 그탄 조각들이 느슨해지도록
1: So the burnt bits can loosen up
0: 그들 스스로
1: on their own. Let it sit for 20 minutes so the burnt bits can loosen up on their own.
0: 네.
1: 선생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What does let something sit? Let it sit mean?
0: Let it sit. 그러면 앉게 두세요라는 게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냥 가만히 두세요. 걔가 앉아 있게 그냥 놔두세요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1: 맞아요. 뭔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둬라.
0: Why?
1: Let it sit.
0: Let it sit. 요리에서도 이런 게 많이 좀 쓰이지
1: 네,
0: 않을까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자, 네 번째 문장은요. 탄 찌꺼기가 아직 눌러 붙어 있다면 그 혼합물을 약불에 끓이세요. 자, 그탄 조각들이 여전히 고집이 세다면
1: If the burnt bits are still stubborn,
0: 그 혼합물을 가져오세요.
1: bring the mixture
0: 네, 자, 어디로 가져와요? 온화한 끓음으로.
1: to a gentle boil. If the burnt bits are still stubborn, Bring the mixture to a gentle boil.

0: boil.
1: 네, 여기서 gentle boil이라고 하는 것은 막 팔팔 끓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부드럽게 끓는 포인트까지 가져와라 라는 느낌이 되겠네요.
0: 맞아요. To a
1: Right.
0: gentle boil. 이것도 중요해요.
1: 자, 마지막으로 눌러붙은 게 떨어지면 평소처럼 닦으세요. 자, 일단 그 끈적끈적한 찌꺼기가 떨어지면
0: Once the gunk comes off,
1: 그걸 정상적으로 씻으세요.
0: wash it normally. Once the gunk comes off, wash it normally.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Don't attack the pan like it owes you money. Let it cool down first. Add warm water, a few drops of dish soap, and 2 spoonfuls of baking soda. Let it sit for 20 minutes so the burnt bits can loosen up on their own. If the burnt bits are still stubborn, bring the mixture to a gentle boil. Once the gunk comes off, wash it normally.
1: 주방 세제,
0: dish soap,
1: 고집이 센 버티는,
0: stubborn,
1: 혼합물,
0: mixture.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끓이다,
0: bring 명사 to a boil.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느슨해지다, 불다,
0: loosen up. That's all. 6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자,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0: 좋아요.
1: 베이킹 소다를 더 넣으면 탄 찌꺼기가 말랑말랑해질 거야. 자, 그 탄 조각들이 느슨해질 거래요. 당신이 더 많은 베이킹 소다를 더한다면 말이죠.
0: 네, 느슨해지다, loosen up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오, 여기 오늘 썼던 burnt bits도 사용하면 되겠네요.
1: 좋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0: All right, we'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1: By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4: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3: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4: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5: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4: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3: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7: Welcome back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8: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에서 그 자산 기부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7: That's good news, right? Hitting $600 billion for the first time. So it seems like people are being more generous.
8: 지금 뭐 전례가 없었던 기록이라고 해요. 연간 6천억 달러 선을 넘어섰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한 850조 원에 가까운 그런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7: 네.
8: 돈이죠.
7: 네. 그렇죠.
8: 자, 이런 규모의 이제 기부금이 마련된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드러나는.
7: Yeah, well, we've talked about the stock market a lot this year.

0: When it was booming, that's said to be a big factor because many people's individual wealth or worth really skyrocketed.
1: 이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주식시장 호황 때문에 가처분 자산이 크게 늘어나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기부하는 행태가 많아졌고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그 사후에 내 재산을 기부해달라 이런 유증 기부가 10% 이상 늘었대요.
0: 그렇죠. Yeah, I think there is a big movement, especially among the ultra wealthy, to pledge that. We've talked about Warren Buffett encouraging people, and Bill Gates as well.
1: Giving pledge라고 해서 그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재산을 거의 다 사회 환원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유층의 운동이었었죠. 다만 약간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자선단체나 비영리단체들이 핵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소수의 초부유층 고액 기부자들에게 점점 의존하는 구조가 돼간대요.
0: Yeah, so if a few ultra-wealthy individuals don't show up and don't donate, the future of these organizations is really at risk.
1: 그렇죠.
0: So it's a tightrope to walk. Let's look at part one first. It's on page 110 of our September book.
2: American charitable contributions exceed record milestone. Total philanthropic donations within the United States surpassed an unprecedented $600 billion benchmark for the first time. A comprehensive annual research report published by the Giving USA Foundation actively highlighted this historic surge in national generosity. This extraordinary expansion stems primarily from a booming stock market that substantially expanded the disposable assets of affluent individuals.
1: 자, 큐티 형은 항상 예습을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여기서 핵심 단어가 philanthropic 같은 단어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이제 자선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donations도 마찬가지고 그 원인이 이제 이런 부유층의 asset, 자산, disposable asset이 많이 늘었다. 가처분 자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이란 건 지금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0: 그렇죠. Total philanthropic donations within the United States surpassed an unprecedented $600 billion benchmark for the first time.
1: Benchmark란 단어 우리 뉴스에 자주 나오죠?
0: 그렇죠.
1: 어떤 기준선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0: Yeah, it can be any kind of significant milestone or standard.
1: 그렇죠. 6천억 달러, 이거는 좀 상징적이잖아요.
0: 네.
1: 5,999보다는 6천억 뭐 이런 식의 어떤 상징적인 선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었던 선이라는 의미로 어떤 단어가 나왔나요?
0: For the first time.
1: 그렇죠. 처음으로. 앞에서도 unprecedented 이런 단어가 다 사상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미국 내 그 연간 자산 기부 규모가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0: Total philanthropic donations within the United States surpassed an unprecedented $600 billion benchmark for the first time. A comprehensive annual research report published by the Giving USA Foundation actively highlighted this historic surge in national generosity.
1: Generosity는 관대함이란 뜻인데 지금 자선 기부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기부금 같은 걸 generosity를 표현을 한 거네요.
0: Yeah, the feeling of wanting to give away your money, your wealth, right, is generosity.
1: 뭔가 기부를 하겠다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그로 인한 전체 기부 규모 이걸 지금 national generosity로 표현을 해준 거고 이게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최근에 한 보고서에서 발표를 했던 얘기죠.
0: Yeah, giving USA. Here, giving meaning giving your time or money, right? A comprehensive annual research report published by the Giving USA Foundation actively highlighted this historic surge in national generosity. This extraordinary expansion stems primarily from a booming stock market that substantially expanded the disposable assets of affluent individuals.
1: Okay. Stem from 뭐뭐뭐, 뭐로부터 기인하다. 이런 동사들이 잘 들려야 문장 구조가 잡힐 겁니다.
0: 그렇죠. 네. To come from something, originate from.
1: 맞아요. 이런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바로 이 문장에서 알려주거든요.
0: 그렇죠.
1: 왜 그렇게 자산 규모가 늘어났는지 이것은 booming stock market에서 기인한대요. 즉 주식시장 호황에서 주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and that has

0: substantially expanded the disposable assets of affluent individuals, right? So affluent, remember, means wealthy, rich.
1: 상당히 여유가 있는 고액 자산가들을 부르는 말이죠. Affluent, 꼭 알아두시고. 이분들의 disposable assets, 가처분 자산이 많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주식시장 덕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One more time. This extraordinary expansion stems primarily from a booming stock market that substantially expanded the disposable assets of affluent individuals. Yeah, the other time you hear disposable a lot is with income, right?
1: 그렇네요.
0: The money you can spend without jeopardizing like your monthly bills or mortgage.
1: 그 가처분 소득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Mm-hmm. 내가 실제 이번 달에 쓸 수 있는 돈 정도.
0: 네.
1: 나머지 비용 다 처리하고 그 disposable income 이렇게도 많이 쓰니까 그렇게 가장 많이 나오죠, 사실.
0: 그렇죠. And the complete other way it's used is with like goods that are not recyclable, things that you throw away like disposable products.
1: 아, 폐기용품 얘기할 때
0: 그쵸.
1: disposables 하면 이건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0: 네.
1: 폐기용품 같은 걸 disposables 그때는 S를 좀 붙이죠.
0: 맞아요. 네. 여러 가지 뜻 있어요. disposable 맞아요. All right, let's move on to part two.
2: While donations from living individuals grew only slightly, gifts left in people's wills jumped by more than 10%. Financial analysts suggest this dramatic spike potentially signals the beginning of a massive generational transfer of immense private wealth. Nevertheless, nonprofit organizations increasingly rely on a tiny group of ultra-wealthy mega-donors to sustain their essential operations.
1: 자, 두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0: While donations from living individuals grew only slightly, gifts left in people's wills jumped by more than 10%.
1: 자, 여기서는 기부를 하는데 살아있을 때 본인의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사후에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장이 남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걸 유증기부라고 하는데 그쪽이 좀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Yeah, this second part of the sentence. Gifts left in people's wills. A will is what you leave behind. You write down what you want to request. Not just wealth, but property, etc. So that's what it's talking about there.
1: 그렇죠. will 자체가 유언장이잖아요.
0: Mm-hmm.
1: 그래서 유언장에 남긴 gift, 선물이란 건 여기는 이제 기부금을 말하겠죠.
0: Mm-hmm.
1: 자, 그런 것들은 거의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얘기고 물론 살아있는 기부자들이 기부한 금액도 소폭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1: One more time.
0: While donations from living individuals grew only slightly, gifts left in people's wills jumped by more than 10%. Financial analysts suggest this dramatic spike potentially signals the beginning of a massive generational transfer of immense private wealth. Yeah, so here the key phrase is transfer of wealth, and it's generational, so from parents to their children, etc.
1: 이제 한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좀 넘겨주는 그런 부의 이전을 지금 generational transfer라고 하는 겁니다.
0: Mm-hmm.
1: Of immense private wealth. Private이란 건 이제 민간 분야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 민간 분야의 자산의 대대적인 세대 간의 어떤 이동 혹은 이전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큰 폭의 그 기부금 증가 추세 자체가요.
0: One more time. Financial analysts suggest this dramatic spike potentially signals the beginning of a massive generational transfer of immense private wealth. Nevertheless, non-profit organizations increasingly rely on a tiny group of ultra-wealthy mega-donors to sustain their essential operations.
1: Okay. 자, 다만 우리가 이제 Non-profit organization은 이제 비영리 단체나 기구를 말하는 말로 들어본 적이 있는 표현일 겁니다.
0: 네, non-profits라고도 부르죠.
1: 그렇죠.
0: 네.
1: non-profit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이런 비영리 단체들, 특히 자선 단체는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increasingly rely on a tiny group of ultra-wealthy mega donors. Donor는 돈을 기부하는 사람인데 앞에 메가가 붙으면 엄청난 규모로 자산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습니다.
0: Yeah, like millionaires and billionaires is who 그렇죠. we're talking there. Yeah, and this is all to sustain their essential operations. To sustain something means you keep it going, right?
1: 그렇죠.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0: Mm-hmm.
1: 그러니까 이런 자선 단체들이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 특정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Mm-hmm.
1: 뭐 어떤

0: 의료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네. 어떤 계층을 지원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핵심 사업 운영에 있어서 너무 극소수의 tiny group 그랬으니까요.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극소수의 초부유층 고액 기부자들에게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1: Nevertheless, non-profit organizations increasingly rely on a tiny group of ultra-wealthy mega-donors to sustain their essential operations. Here's part three.
2: High-profile modern philanthropists like Mackenzie Scott contributed billions of dollars to various important scientific and social causes. Additionally, the estate of late Microsoft co-founder Paul Allen established a multi-billion dollar research fund. This heavy reliance on the mega-rich raises long-term concerns regarding potential financial volatility for charitable institutions.
0: 자, 실제 이런 고액을 기부한 예들을 몇 가지 이제 예를 줍니다. Okay?
1: High-profile modern philanthropists like Mackenzie Scott contributed billions of dollars to various important scientific and social causes.
0: 자, high-profile modern philanthropists. Philanthropist는 자선사업가들을 이제 부르는 말이에요. Mm-hmm. Philanthropy 자체가 자선사업을 부르는 단어로 여러분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되는 단어고 Mackenzie Scott이라는 분이 나오네요. Who is she?
1: She is the ex-wife of Jeff Bezos, founder of Amazon.
0: 그렇죠. 아마존 창업자인 Jeff Bezos의 전처죠. 네. Mm-hmm. 이분은 이제 contributed billions of dollars to various important scientific and social causes. 다양한 과학 혹은 사회 공헌 분야에 그런 목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이제 기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1: High-profile modern philanthropists like Mackenzie Scott contributed billions of dollars to various important scientific and social causes. Additionally, the estate of late Microsoft co-founder Paul Allen established a multi-billion dollar research fund.
0: Late Microsoft co-founder Paul Allen. MS의 공동 창업자인 고 폴 앨런을 말하죠. 레이슨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다는 얘기고요.
1: 야.
0: 폴 앨런 이분의 에스테이시 수십억 달러를 또 연구 기금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얘긴데.
1: Yeah, the estate can mean many different things. In the UK actually it means almost like an apartheid 단지. It means an area where there is housing as an estate. But for a person it's talking about all their property, their belongings, their
0: 그렇죠.
1: money.
0: 네. Estate 자체는 재산이나 자산을 통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얘기할 때 real estate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건 부동,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이제 real estate이라고 부르는 거고 estate 하면 자산 총칭 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기고 간 자산, 즉 이 재산을 관리하는 유족 재단을 말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요.
1: 그렇죠. 네.
0: 자, 그 재단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구 기금을 또 마련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1: Additionally, the estate of late Microsoft co-founder Paul Allen established a multi-billion dollar research fund. This heavy reliance on the mega-rich raises long-term concerns regarding potential financial volatility for charitable institutions.
0: 마지막에 그 자선단체를 의미하는 단어 또 하나의 변형이 나왔네요. Charitable institutions. Volatility는 막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1: Exactly. Unpredictable, erratic, up and down.
0: 그렇죠. 그래서 일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이 상황 자체는 raises long-term concerns. 장기적으로는 좀 우려를 낳는 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선단체들의 경제적인 재무 변동성 이런 것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1: Yeah, because these individuals, just a few of them changing their minds would maybe shut down some of these charitable companies, right?
0: Sure. Because they, you know, make up for a big chunk of the money that actually comes into these organizations.
1: A vast majority, it seems. This heavy reliance on the mega rich raises long-term concerns regarding potential financial volatility for charitable institutions.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So it's a big, long chunk. Try to understand as much as possible. When you finish listening, go over to the multiple choice comprehension questions. Answer those. But in real time, while you listen now, turn over to page 114.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that you believe you hear.
2: American charitable contributions exceed record milestone.

0: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읽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가 무루입니다. 저는 아직 좋아하는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에세이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쓴 대로 아직이라는 부사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는 걸 앞으로 좋아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글과 그림으로 엮은 수수께끼 같아서 알쏭달쏭했던 게 점점 재미 나지는 거죠. 그 속엔 언제나 느껴보지 못한 기쁨, 닿아보지 못한 아름다움, 가져보지 못한 이해가 숨어 있고 나를 한 칸 넓혀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결국 책이란 건 낯선 숲에서 자기만의 오솔길을 찾아보라는 다정한 권유이자 초대가 아닐까요? 책을 읽으며 모른다는 감각을 기꺼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분명 어떤 진실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웰컴 어보드
3: 입이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4: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이번 주도 힘차게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시죠. 자, 오늘 사연 주인공께서는 해외여행 중에 프랑스 분을 만나셨는데 한국의 핑크시티를 그렇게 가보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대요. He knew a lot about Korea. And he even said that he was going to come to Korea to visit. Check out all the places. And one of the places he wanted to visit was Pink City.
4: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 핑크 시티가 어디야? 그런 데 있어? 분홍 도시 어디지? 순간
2: 내가 모르는 데인가?
4: 머릿속에 떠오르는 뭔가의 어떤 색상은 있는데

0: 띠를 의미하시는 것이었을지 오늘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꽃과 연관이 있겠죠? 아무래도.
2: Why give it away?
0: 네. 근데 이 핑크셀이라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부를 만 하겠어요.
2: Right. 네. I would think so too.
0: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점등인 정치자님의 사연입니다. 네. Okay, listen carefully.
3: Pink City. I met a man from France while traveling in Australia last winter. He knew a great deal about Korea. He told me that he planned to visit Korea someday, and the place he most wanted to see was the Pink City. But I had never heard of that name before. When I asked him some questions, he started mentioning words like 여의도 and spring. I asked, "Do you mean the cherry blossoms?" He clapped his hands with excitement and said, "Yes. I live in Pohang, and even though I've gone to nearby Gyeongju to see the cherry blossoms many times, I had never thought of it as a pink city." Then, last spring, I visited Bulguksa Temple and was amazed by the cherry blossoms there. The whole area was covered in pink blossoms. Visitors of all ages, from people in their 20s to those in their 60s, were dressed in pink and taking pictures. Only then did I understand why that French traveler had called it a pink city and wanted to see it so badly.
0: 다 짐작은 하셨겠지만 벚꽃이네요.
2: 그러니까 네. 여의도 벚꽃. 나오는 순간 벚꽃.
0: 봄. 이제 경주에 가서 그 벚꽃이 만개한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이 왜 핑크시티 핑크시티 이렇게 불렀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핑크시티 발음 뭐 발음도 좋고
2: 네.
0: 이름 예쁘네요. 네.
2: I know.
0: 좀 트레이드마크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지난해 겨울 호주 여행을 갔는데요. 거기서 한 프랑스 사람을 만났습니다.
2: I met a man from France while traveling in Australia last winter.
0: Okay. I met a man from France. France 발음 좀 도와주세요.
2: France.
0: 네, 이게 프랑스가 아니라 France 이렇게.
2: France.
0: France. 이렇게 발음 정확하게 영어 발음 해보세요. While traveling in Australia last winter. 자. 근데 그분이 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2: He knew a great deal about Korea.
0: 자, 더 쉬운 버전은 He knew a lot about Korea. 겠죠? 근데 He knew a great deal about Korea. 이런 관용구가 있어요. 우리말 어감으로 좀 풀어내자면 꽤나 많이 알고 있는 듯했다라는 말. 이 정도로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know a great deal about 뭐뭐뭐 이것을 외우기 위해서 오늘 바로 통암기 문장 하나로 지정을 해드릴게요. 자, 한 세 번만 해서 지금 외워보겠습니다.
2: He knew a great deal about Korea. 혹은 knows로 바꿔볼게요. He knows a great deal about Korea.
0: 그렇죠. 시제와 변형해서 연습하셔도 되고 네. 일단은 과거 시제로 외우겠습니다. He knew.
2: He knew a great deal about Korea.
0: 야, 너에 대해서 정말 걔가 많이 알고 있던데 그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He knows a great deal about you.
0: 그렇죠. He knows a great deal about you.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 요즘 뭐 외국 분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이 꽤나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분이 언젠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핑크시티라고 했습니다.
2: He told me that he planned to visit Korea someday. And the place he most wanted to see was the Pink City.
0: Mm-hmm. 언젠가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He planned to visit Korea someday. 특정한 날은 아니지만 언젠가. And the place that이 생각됐죠. That he most wanted to see. Most의 위치 보세요. Wanted 앞에 붙이면 돼요. He most wanted to see was the Pink City. 물론 most의 위치를 여러분 he wanted to see most. 그 자리에 갖다 줘도 됩니다. 그 어순도 많이 쓰잖아요. 두 가지 어순을 다 써주세요. He most wanted to see, he wanted to see most. 이렇게요. 자, 그런데 핑크시티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2: But I had never heard of that name before.
0: Okay.
2: I had never heard of that name before.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0: 우리말의 그 금시초문을 영어로 이렇게

0: 표현으로 풀어내야 되죠. Never heard of something. 근데 시제 자체가 과거 완료로 I had never heard of that name before. 그런 이름을 혹은 지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듣는 지명이었다. 나의 반문에 그는 여의도, 봄 그런 단어들을 막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1: When I asked him some questions, he started mentioning words like 여의도 and spring.
0: 서서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혹시 벚꽃이라고 묻자 신나서 막 손뼉을 치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1: I asked, "Do you mean the cherry blossoms?" He clapped his hands with excitement and said yes.
0: 신나서 막 손뼉을 쳤다. 그렇죠? He clapped his hands. 손뼉 쳤죠? 바로 뒤에 감정을 연결하세요. With excitement and said yes. 맞아요, 벚꽃. Cherry blossoms 끝에 S를 붙입니다.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1: Cherry blossoms. Cherry blossoms.
0: Okay. 자, 포항에 사는 저는 가까운 경주로 벚꽃을 보러 여러 번 갔으면서도 한 번도 핑크시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더군요.
1: 네, 문장이 좀 길어요. 잘 들어보세요. I live in Pohang, and even though I've gone to nearby Gyeongju to see the cherry blossoms many times, I had never thought of it as a pink city.
0: 그렇죠. 이것도 이제 대각어니까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시면서 I had never thought of it as a pink city. 자, 경주에 여러 번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일때 써야 되는 문구니까. So even though I've gone to nearby 경주 to see the cherry blossoms many times, 한 번도 핑크시티 이렇게 이름을 지어본 적이 없다. So I had never thought of it as a pink city. Okay? 자, 그러던 중에요. 지난 봄에 불국사에 가서 벚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 Then last spring, I visited 불국사 temple and was amazed by the cherry blossoms there.
0: 자, 불국사 temple. 자, 이 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temple 붙여주시면 되고 갔는데 깜짝 놀랐다. And I was amazed by the cherry blossoms there. 그곳 전체가 분홍 꽃잎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1: The whole area was covered in pink blossoms.
0: 꽃잎이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네, cherry blossoms 자체가 벚꽃이지만 pink blossoms, 꽃잎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분홍빛 꽃잎으로 완전히 뒤덮였다. Was covered in something.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이 완전히 다 벚꽃 천지였다. 그 얘기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이거죠. Was covered in.
1: Yes.
0: 전체 다 in이에요. 예를 몇 가지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벚꽃이 온통 여기저기 펴 있었다는 얘기인데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겨울에 눈이 와서 네. 도시 전체가 눈으로 완전히 다 뒤덮였다. 이럴 때 쓰잖아요.
1: 맞아요. 온통 새하얗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표현하듯이 the city was covered in snow.
0: 그렇죠. The whole city was right. covered in snow. 아이고 운동했더니 완전히 땀 범벅이야. 그럴 때도.
1: I'm covered in sweat.
0: I'm covered in sweat.
1: Yeah.
0: 강아지가 저기 비 오는데 밖에 산책시켰더니 완전히 뭐 온몸에 진흙이 다 묻었어요.
1: My dog is covered in mud.
0: Covered in mud.
1: Yeah.
0: Okay. 아니, 밖에서 저녁 먹었는데 다리에 모기를 열 군데 물렸네.
1: My legs are covered in mosquito bites.
0: 그렇죠. Covered in mosquito bites. 이런 식으로. 느낌 오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온통 뭐뭐다, 뒤덮여 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이 표현을 오늘 잘 챙겨주세요. So the whole area was covered in pink blossoms. 오늘의 통환기 문장 2번으로 아예 외우겠습니다. 갑니다.
1: The whole area was covered in pink blossoms.
0: 한번 더요.
1: The whole area was covered in pink blossoms.
0: 자, 그리고 방문객들은요, 2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분홍색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1: Visitors of all ages, from people in their 20s to those in their 60s, were dressed in pink and taking pictures.
0: 자, 이 문장에서 이제 나이대를 어떻게 영어로 풀어내는지 보세요. 일단 of all ages 하면 모든 연령대를 말하는 거고요.
1: Yes. 네.
0: Visitors of all ages. 자, from A to B 구조입니다. From people.
1: From people in their 20s.
0: 20대부터.
1: To those in their 60s.
0: 60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0: were dressed in pink and taking pictures. 그죠? 분홍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있었다. Dressed in pink, dressed in black, dressed in green 이런 식으로 어떤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다.
1: 네.
0: 이럴 때 써야 되는 패턴이니까 잘 것도 챙겨 두시고요. 자, 그제야 아, 그 프랑스 친구가 왜 핑크시티라고 부르면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내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Only then did I understand why that French traveler had called it a pink city and wanted to see it so badly.
0: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어순을 좀 도치해서 강조하는 관용구인데요. Only then did I blah blah blah blah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입니다. 뭐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뭘 느꼈다. 이럴 때 쓰는 그냥 관용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 굳이 도치구문 이러면서 막 원래는 이 어순인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고 그냥 only then did I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자, only then did I understand why that French traveler had called it a pink city. 자, 그리고 몹시 보고 싶어하다.
2: And wanted to see it so badly.
0: Bad가 나쁜 거니까. Badly는 왠지 나쁘게라는 뜻일 것 같은데 네. 의외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1: 네.
0: 오히려 몹시나 심하게 혹은 좀 절실하게 이런 어감으로 쓰잖아요.
1: 약간 왜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쓰지만 근데 뭐뭐 하고 싶어 죽겠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죽겠어 이게 badly예요.
0: 맞아요. 여러분 114페이지의 보카팁에 보면은 badly가 이렇게 절실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 예를 좀 드렸습니다. I want it so badly 그런 상황에. 그래서 wanted to see it so badly 그렇게 절실하게 여기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를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체 내용 영어로 한번 들어볼게요.
3: Pink City. I met a man from France while traveling in Australia last winter. He knew a great deal about Korea. He told me that he planned to visit Korea someday, and the place he most wanted to see was the Pink City. But I had never heard of that name before. When I asked him some questions, he started mentioning words like Yeouido and spring. I asked, "Do you mean the cherry blossoms?" He clapped his hands with excitement and said, "Yes. I live in Pohang, and even though I've gone to nearby Gyeongju to see the cherry blossoms many times, I had never thought of it as a pink city. Then, last spring, I visited Bulguksa Temple and was amazed by the cherry blossoms there. The whole area was covered in pink blossoms. Visitors of all ages, from people in their 20s to those in their 60s, were dressed in pink and taking pictures. Only then did I understand why that French traveler had called it a pink city and wanted to see it so badly.
1: 패턴 프랙티스
0: 자,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 세 가지 패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꽤나 많이 알고 있다. Know a great deal about.
2: He knew a great deal about Korea.
0: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꽤나 많이 알고 있었다. 오늘 통한기로 외웠던 문장이고요. 자, 나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는 친구가 있다.
2: I have a friend who knows a great deal about dieting.
0: 경험이 많을수록 많이 알잖아요.
1: 네.
0: 살을 많이 빼본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겠다. 그런 의미로 좋습니다. 자,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영어로
2: Place one most wants to see.
0: 그렇죠. Most의 위치는 여기 와도 되고 wants to see most, 끝에 줘도 됩니다. 두 가지 어순 다 연습해 볼게요.
2: He told me that the place he most wanted to see was the Pink City.
0: Okay. 내가 가장 가보고 싶은 곳들의 목록을 좀 취합을 해봤다. 금장
2: I made a list of the places I most want to see.
0: Most를 뒤로 빼볼게요.
2: I made a list of the places I want to see most.
0: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로 most want to see most. 연습해보세요. 뭐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Never thought of it as 뭐뭐뭐.
2: I had never thought of it as a pink city.
0: 난 그걸 좀 부담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 갈게요.
2: I have never thought of it as a burden.
0: 한번 더요.
2: I have never thought of it as a burden.
0: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4: Now that spring is here, I really want to go

0: Go to a cherry blossom festival.
1: Me too. People even travel long distances to see them.
0: I heard lots of foreign tourists in Korea come just for the cherry blossoms too.
1: I'm not surprised. The whole neighborhood turns pink.
0: That kind of view is one of Korea's top tourist attractions.
1: I agree. It's the kind of view that money can't buy.
2: "이제 봄이 되니까 벚꽃 축제에 정말로 가고 싶다라고 했죠. Now that spring is here, 봄이 오니까 I really want to go to a cherry blossom festival. Man says, me too. People even travel long distances to see them.
3: 우리말에 그 먼 거리도 간다.
2: 맞아요. 네,
3: 마다하지 않고 간다. Travel long distances.
2: I heard lots of foreign tourists in Korea come just for the cherry blossoms too. So they come just for something. 오로지 그것만을 보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한국에 이제 찾아온다란 말이죠.
3: 그렇죠.
2: Yeah, the whole neighborhood turns pink라고 그래서 온 동네가 핑크빛으로 물든다. That kind of view is one of Korea's top tourist attractions.
3: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 볼거리라는 얘기죠. 이 tourist attraction 자체가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명소이자 최고 볼거리다. 그럴 때 attractions.
2: 네. 그리고 남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돈 주고도 못 보는 풍경.
3: 우리말스럽죠? Yeah. 이걸 영어로 어떻게 가나요?
2: It's the kind of view that money can't buy.
3: 아, money can't buy.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면 우리말에 돈 주고도 못 보는 이런 어감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 꼭 해보시고 1번과 3번에 별표 치겠습니다.
2: All right. Thanks, everyone. We'll see you again tomorrow.
3: Have a great day, everyone.
2: Bye-bye.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this week, we're going to buy some stuff.
1: Okay, shopping time.
0: Shopping. 이번 주에는 좀 구매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구매를 할 때 살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볼까 하는데요. Do you like shopping?
1: I like online shopping.
0: 오, 옷도 온라인으로 사나요?
1: Oh, that one it's better to try it on.
0: 근데 그거 외에 정말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And Zach loves app shopping.
1: App shopping?

0: 그 used products를 앱으로 oh, 사는 걸 yes, 좋아하시잖아요.
1: Yes, yes. And the 네. marketplace, the
0: 맞아요.
1: used marketplace.
0: 네, 그래서 중고 거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사고 팔고. 아 근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how much잖아요.
1: Mm-hmm.
0: 근데 how much 이상을 가기가 어려워요. 초보 단계에서는 그냥 how much 여기까지만 oh, 쓰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how much 뒤에 더 붙이는 걸부터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1: When I first came to Korea, that was one of the very first sentences.
0: Mm-hmm.
1: You know, you learn 감사합니다, and you learn 안녕하세요,
0: mm-hmm.
1: and you learn 얼마예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얼마예요 여기까지만 말하잖아요.
1: Mm-hmm. How much?
0: 맞아요. 근데 how much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네. 싶을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이것은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postcard?
0: 아, 뭐가 많이 붙었죠, 그렇죠?
1: Specific.
0: Very specific.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How much is this postcard? 이 엽서는 얼마예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How much is this postcard? 우선 이 문장을 먼저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또 응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물어보는 이 문장을 오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 문장 파헤쳐 볼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How much is this postcard?
0: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얼마예요? How much? 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How much? How much? How much까지도 물론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how much는 그냥 얼마이지 뭔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뒤에 is 혹은 are 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게 오느냐? 일단 뒤에 하나, 단수의 뭔가가 오면 is가 붙고요.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것이 오면 are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은 is를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자, how much is 뭐뭐? 이거는 얼마예요? 요 물건은 얼마예요? 라고 할 때 how much is 다음에 그 물건이 이제 오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연습해 볼, 먼저 연습해 볼 물건은 이 엽서예요. 요즘 엽서 사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관광지 가면 아직까지 엽서는 많기는 하더라고요.
1: 네.
0: 그 이유가 옛날에는 사실 예쁜 사진을 찍기가 어려워서 예쁜 사진을 소장하고 싶으면 엽서를 사야만 예쁜 사진을 소장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도 너무 좋게 나와서 내가 엽서보다 더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더라고요.
1: Also, postcards were cheaper to send than a letter.
0: 아, 맞아요.
1: And back before we had text messaging, mm-hmm. letters were the best way to contact people when you're traveling.
0: 그렇죠. 요즘은 사실 문자가 너무 잘 돼 있고 또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굉장히 많아서 즉시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연락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낭만이었어요. It was very romantic.
1: Yeah.
0: 그 여행지에서 엽서 사서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서 내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쯤 그 친구가 엽서를 받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낭만적이었는데 요즘 그런 게 많이 없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 When's the last time you got a postcard, Kaylin?
0: Oh, I can't remember.
1: Years ago, right?
0: Years ago. I yeah. think maybe 5-6 years ago. 제 친구가 남극에 있었거든요. She was stationed at the Korean station in Antarctica.
1: 와우.
0: 네, 그래서 그 의료진으로 가 있었는데 친구가 거기서 포스트카드를 보내줬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1: Wow, I don't even remember the last time I got a postcard.
0: 맞아요. Maybe we'll send each other postcards next
1: Great
0: time we're on
1: idea.
0: A trip.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엽서는 뭐냐? Postcard입니다. 그래서 이 엽서는 this postcard이죠. How much is this postcard? 이렇게 물어보면 이 엽서는 얼마예요? 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이 물건의 영어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postcard 요거만 빼고 how much is this? 까지만 말해도 돼요. 요거는 팁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엽서까지 넣어서 how much is this postcard? 이렇게

0: 연습해 볼까요?
1: How much is this postcard?
0: How much is this postcard?
1: How much is this postcard?
0: How much is this postcard?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All right, it's time for pattern practice.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how much is this postcard? Was our sentence. We're just going to change this postcard to anything.
0: Mm-hmm.
1: How much is Momo?
0: How much is Momo? 이건 얼마예요? 라는 걸로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 그냥 단수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의 경우는 is가 are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수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물건인지 요거 생각하면서 is, are 바꿔가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1: Okay.
0: Mm-hmm.
1: How much is this bottle of water?
0: 아, 이 생수는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죠. How much is this bottle of water? 물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mm-hmm. 항상 단위가 앞에 붙어요. 근데 물병, 그러니까 생수는 보통 병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bottle of water. 근데 이 생수병이니까 this bottle of water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요. 뭐 미국도 그럴 수 있어요.
1: 네.
0: 물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냥 생수는 mineral water 혹은 still water 라고 표현을 하고요. 스파클링 워터가 있어요. 탄산수죠. 탄산수도 mm-hmm. 많이 즐겨 마시기 때문에 sparkling water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What kind of water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떤 종류의 물? 뭐지? 헷갈려 하지 마시고 yeah. still sparkling. 요 두 개만 외우셔서
1: Even as an English speaker, mm-hmm. I was surprised when they asked me that in Europe.
0: Like, 그쵸?
1: What?
0: 특히,
1: Just water.
0: 맞아요. 유럽에선 특히 많이 물어봅니다. Oh, what kind of water? 그러면, oh, sparkling. Well, still. 이렇게 mm-hmm. 말씀하시면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1: All right, let's do these shoes.
0: Mm.
1: Do you think that would be is or are?
0: Shoes. 잠깐만요. These니까 this가 아니네요.
1: Uh-huh.
0: 여러 개네요. These shoes. 그런데 여러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켤레인데 복수입니다. Mm-hmm.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이 있으니까요.
1: So the sentence is, how much are these shoes?
0: How much are these shoes? 이 신발은 얼마예요? 우리말로는 단수지만 영어로는 복수이기 때문에 How much are these shoes?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1: How much is this stuffed animal?
0: Stuffed animal. 자, 여러분, animal, 동물이죠. 그러면 뭐 동물을 산다는 걸까요? 아니죠. Stuffed는요. 채워진이라는 뜻이에요. 솜이 채워진 뭘까요? 봉제 인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봉제 인형은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stuffed animal?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 어떤 티켓을 사지? 아, 하루 이용권 사야 되겠다. 아, 저, excuse me.
1: 네.
0: How much is the one day pass? 하루 이용권이 얼마예요?
1: 아, $25. 25달러예요.
0: 별로 안 비싸네요. 그걸로 사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how much is the one day pass? 이렇게 물어봤죠? One day pass가 보통 하루 이용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의 바로 그 하루 이용권이기 때문에 the one day pass라고 하는 거죠.
1: How much is this phone case?
0: 휴대폰 케이스를 그냥 phone case라고 하는데 이 휴대폰 케이스라서 this phone case라고 넣은 거죠. 이 휴대폰 케이스는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phone case?
1: How much is the parking fee?
0: 아, 주차 요금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이것도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How much is the parking fee? 이곳의 특정 주차 요금이기 때문에 the parking fee라고 하는 거죠. Fee, F-E-E입니다. 어떤 요금을 얘기할 때 보통 fee를 얘기를 많이 하죠. How much is the parking fee?
1: How much are the tickets?
0: 티켓

0: 사실 이 경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티켓을 구매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How much are the tickets? 이렇게요.
1: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0: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0: 호응은 how much are 뭐뭐 연습해봤는데요. 연습했던 표현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1: How much is this bottle of water?
0: How much is this bottle of water?
1: How much are these shoes?
0: How much are these shoes?
1: How much is this stuffed animal?
0: How much is this stuffed animal?
1: How much is the one-day pass?
0: How much is the one-day pass?
1: How much is this phone case?
0: How much is this phone case?
1: How much is the parking fee?
0: How much is the parking fee?
1: How much are tickets?
0: How much are tickets?
1: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0: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네, 이렇게 해서 다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볼게요.
2: 실례합니다. 이 엽서 얼마예요?
3: 한 장에 50센트예요. 아니면 다섯 장을 사면 2달러입니다.
2: 아, 정말요? 그럼 다섯 장 살게요.
3: 좋습니다. 진열대에서 아무거나 다섯 장 골라보세요.
0: 오, 다섯 장 사면은 조금 더 싼가 보네요. 그쵸? 일단 손님이 실례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엽서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죠. 여러분, 엽서 기억나시죠? 얼마인지 물어보는 질문 다 알고 계시죠? 네. 한 장에 50센트예요 라고 했어요. 자, 한 장에 50센트다. 한 장에,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for one paper? 장이니까? 아, 그게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다섯 장을 사면 2달러입니다. 자,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숫자로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요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럼 다섯 장 살게요. 산다. 뭐 I'll buy. I'll take. 뭐 이런 표현 쓰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진열대에서 아무거나 다섯 장 골라보세요. 자, 고르다. choose, select, pick. 이런 표현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거나 다섯 개. 요거는 any five. 요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진열대는 우리가 외래어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display라고 하잖아요. 네, 그 표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영어로 대화 듣고 올게요.
4: Excuse me. How much is this postcard?
5: It's 50 cents each, or 5 for $2.
4: Oh, really? Then I'll take 5.
5: Great! You can pick any 5 from the display.
0: 실례합니다. 이 엽서 얼마예요?
4: Excuse me, how much is this postcard?
1: Excuse me, how much is this postcard?
0: 여기에 뭐 나온 표현들은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Excuse me, how much is this postcard? 물어봤어요. 자, 얼마였냐? 한 장에 50센트예요. 아니면 다섯 장을 사면 2달러입니다.
5: It's 50 cents each, or 5 for $2.
1: It's 50 cents each, or 5 for $2.
0: 자, 요런 표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의 순서랑 요런 것들 어떤 표현들이 사용됐는지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한 장에 50센트예요 까지 보면 It's 50 cents each 라고 했어요. 자, each라는 단어만 알면 돼요. 각각의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던지 한 장이든 한 벌이든 each라는 표현을 쓰면 하나의 라는 뜻입니다.
1: And if you're in the store, this is often on the signs as just EA.
0: 아, 그쵸. EA 혹은 점까지 yeah.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EA가 쓰여져 있다 그러면 하나의 개당이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좋은 팁이었죠. 그래서 it's 50 cents each. 한 개당, 한 장당 50센트예요 라는 말이었고요. 혹은 아니면 다섯 장을 사면 2달러입니다. 요건 어떻게 표현했죠?
1: Five for $2.
0: 네, five for $2라고 했어요. 다섯 개에 $2. 2달러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5

0: for $2, 10 for $20. 이런 식으로 for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순이 우리말하고 비슷하네요. 5 for $2. 요 어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아, 정말요? 그럼 다섯 장 살게요.
1: Oh, really? Then I'll take 5.
2: Oh, really? Then I'll take 5.
0: Oh, really?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요. Then, 그러면 I'll take 5. 자, take를 써서 살게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좋습니다. 진열대에서 아무거나 다섯 장 골라보세요.
3: Great. You can pick any 5 from the display.
2: Great. You can pick any 5 from the display.
0: 네, 뭐 좋습니다는 great 라고 했고요. 진열대에서 아무거나 다섯 장 골라보세요. 일단 골라봐라. You can pick. 아무거나 다섯 장. Any 5. 진열대에서 from the display. 이렇게 어순이 반대로 됐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Excuse me. How much is this postcard?
3: It's 50 cents each, or 5 for $2.
1: Oh, really? Then I'll take 5.
3: Great. You can pick any 5 from the display.
0: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케이든과
2: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쉽고 확실하게
3: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2: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3: Hello everyone. This is Jooch.
2: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장소를 찾고 있는데 okay. 그때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 내가 여기를 꼭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간판이 보이지 않아서 그 간판에. 주변에서 좀 많이 이렇게 헤매셨다고요.
3: 자주 그런 일이 있는데
2: 아, 네. 사실 저도
3: 저는
2: 그래요.
3: 가능하면 핸드폰으로 이제 뭐 맵을 열어가지고 찾고 싶은데 네. 못 찾을 경우에는 무조건 물어봐요.
2: Excuse me
3: 하면서
2: 네.
3: I don't like to be lost because I'm always in a hurry. I want to get there on time. So I like asking people.
2: That's also a good idea.
3: It's also fun.
2: Better than you know staying confused.
3: Right,
2: 우리 옛날에
3: right.
2: 했던 거지만 그냥 잘 모르는 채로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 하면서 그 상태를 그대로 가기보다는
3: yes.
2: better than staying confused 했던 기억이 납니다.
3: That's right.
2: Better ask than staying confused가 되는 거죠.
3: Exactly.
2: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내가 그 장소를 그냥 지나쳤나 봐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걸 지나쳐 모양이네요. 이런 말 하잖아요.
3: You walked right past something.
2: 그렇죠. I walked right past something 이렇게 자 그걸 쭉 이어서 말하니까 제가 바로 지나쳐온 모양이네요 라는 문장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이런 식으로 말이죠.
3: Must have. This is a tricky expression. Must 하면 꼭 뭘 해야 되는 건데 라고 이해하는데
2: 맞아요.
3: When you must have done something 이렇게 했었구나.
2: 네. It's, 했었겠다. 그렇죠.
3: Must have. Keep that expression in mind.
2: Must have. Yeah. 네. Must have를 줄여서 must have 이렇게만 발음을 하게 됩니다.
3: Must have.
2: 자, must have walked, must have gone, must have tried 이런 식으로 must have 다음에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는 그 동사의 과거 분사 모양을 붙여서 말하게 되는 거죠. Mm-hmm. 여기서는 걸어온 모양이네.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여기서 또 중요한 게 past가 나오는데요. 잠시 후에 먼저 우리말로 대화 들어보시고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실례합니다. 입구를 찾고 있는데요."
2: 아, 입구요? 그건 모퉁이를 돌아서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4: 정말요? 바로 지나쳐온 모양이네요.
2: 생각보다 그런 일이 좀 흔해요.
4: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찾고 있냐면 the entrance, 입구를 찾고 있습니다.
3: Entrance. 출구는 exit. 이죠?
2: Exit.
3: Exit.
2: Exit.
3: Where's the exit?
2: Where's the exit? 아, 그렇죠. Right. 자, 그래서 enter 하면 어디로 들어서다라는 뜻이잖아요. Mm-hmm. 그러니까 그래서 enter the room 하게 되면 방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3: To go inside.
2: 그렇습니다.
3: Enter.
2: Enter. Right. 그래서 enter into라고는 하지 않고 enter the room, enter the house, right. enter the studio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enter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entrance라고 해서 입구라는 단어가 됩니다.
3: The spelling is E-N-T-R-A-N-C-E.
2: 그렇습니다. Entrance. 그래서 I am looking for the entrance 하면 제가 그 입구를 찾고 있거든요. 라는
3: right.
2: 뜻이죠.
3: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entrance.
2: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entrance. 그러니까 입구라고 써 있으면 다행인데
3: 그렇죠.
2: 선생님 아까
3: 안 보이니까.
2: 말씀하신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3: 어디 있지?
2: 그렇죠. 그래서 어디 있지? I'm looking for the entrance. 자, 그랬더니 아, 거기는요. 모퉁이를 돌아서 바로 왼쪽에 있어요.
3: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2: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그립니다. 자, 그건 말이죠. 바로 여기 있어요. It's just 그다음에 모퉁이를 일단 도는 것부터 먼저 around the corner인데 쭉 붙여 말하니까
3: around the corner.
2: around the corner.
3: around the corner.
2: around the corner. 근데 right. 돌아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헷갈리잖아요. 당신 편에서 봤을 때 왼쪽에 또 있죠.
3: On your left.
2: On your left.
3: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2: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이렇게 됩니다. Right. 이제 설명을 우리가 해주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It's just around the corner. 한번 끊고 on your left. 이렇게 이어져서 말하게 되면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도 생각할 여유가 생기고 듣는 right.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죠.
3: Right.
2: 네.
3: We use this expression a lot when it's very close, but you have to turn left or turn right. 바로 여기 그냥 돌면 바로 왼쪽에 있어요. 바로 왼쪽에 있어요. It's right around the corner.
2: It's right around the corner.
3: Or it's just around the corner.
2: It's just around the corner.
3: Right.
2: Right나 just나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3: Same meaning.
2: 네, 여기까지 들어보자.
5: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entrance.
6: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2: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자, 이제 단어 하나하나는 어떤 단어인지 아셨으니까 이제 빨리 입으로 익히는 그런 단계로 빨리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3: Right.
2: So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이렇게. 자, 그랬더니 아, 정말요? 아이고, 제가 바로 지나쳐온 모양이네요.
3: Really?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2: Really?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아, 여기서는 또 right가 나왔네.
3: Yes, right past it.
2: 그렇습니다.
3: 바로, 네. right? When you've walked right past it, I mean, you just passed it like 10 seconds ago.
2: 어.
3: Just a few seconds ago.
2: 그렇죠.
3: Right.
2: 네. 그래서 여기서는 P-A-S-S-E-D가 아니라 P-A-S-T, 우리가 왜 과거라는 뜻으로도 알고 있는 이 단어 past가 되거든요.
3: Right.
2: 이 past

0: 는 지나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Right. 네. Right past it.
0: Right past it.
1: So you pass by something just a moment ago. 근데 그 pass by는 지나가다라는 차원에서 P-A-S-S-E-D가 맞는데.
0: 그렇죠. 그건 동사죠.
1: I just passed it.
0: I just passed it.
1: But this is something that happened just before.
0: 그렇죠.
1: 그 before context는 P-A-S-T가 맞죠.
0: 그렇죠. 그렇죠. Yeah.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쳤다라는 지나쳐서라는 뜻의 past가 됩니다. 근데 언뜻 듣기에는 P-A-S-S-E-D하고 헷갈리기 쉬운데 일단 right. 그 뭐 스펠링도 워낙에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문맥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Right.
0: 아까 우리 주치생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 제가 그랬나봐요. 그랬으면 틀림이 없다라는 뜻으로 must have walked. 제가 걸어왔나봐요. Right past it. 그것을 바로 지나쳐서라는 말이 되는 거죠.
1: Right.
0: 네.
1: I must have done something. So you didn't realize you did something.
0: Right.
1: You say, ah. Looking back, I must have.
0: I must have.
1: I must have.
0: 그렇죠. 내가 그때 그랬었나 보다. 네. Right. I must have.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내가 그걸 바로 지나쳐서 걸어왔나 보네요. 그랬더니 아, 뭐 그런 일은 생각보다 아주 흔해요. 굉장히 안 그럴 것 같은데 많은 right.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라는 뜻으로.
1: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d think.
0: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d think. 네. 자, 이것 또한 세 마디 정도로 나눠서요.
1: Right.
0: It happens. 그런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죠.
1: It's 뭐, a common expression.
0: 그렇죠.
1: It happens.
0: It happens.
1: It happens.
0: 이 두 단어만으로도 완벽한 하나의 표현이 됩니다.
1: That's right.
0: 네.
1: Yeah.
0: It happens. 하면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뜻의 it happens.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쭉 이어지는데 it happens. 그 다음에 more often. 더 자주. 이때 often 해도 되고 often. 해도
1: right.
0: 됩니다.
1: Often.
0: 네.
1: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d think.
0: 그렇죠. It happens more often 하면은 더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더 자주 그 기준은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라는 뜻으로 than you would think, than you'd think, than you'd think라고 한 거죠.
1: Right.
0: 네.
1: You can just say like you mentioned. It happens. 그냥 it happens 해도 괜찮아요.
0: 그렇죠.
1: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0: 네.
1: 자주 그런 일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it happens.
0: It happens.
1: But the staff is being very detailed. It happens a lot. It happens very often.
0: Right.
1: So instead of saying very often, you would say more often than you'd think.
0: 네, 맞습니다.
1: It's a nice way of saying it happens a lot.
0: 그렇죠. 지금 선생님께서 아주 그 단계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뭐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it happens. 까지만 말해도 되는 거고
1: it happens
0: a lot 해도 되는 거고 그런 일은 아주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 think 라고 길게도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다른 버전을 말씀해 주셨네요.
1: 정말 생각보다 흔히 있는 일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표현하는 거죠.
0: 그렇죠.
1: Don't feel bad.
0: 라고 해서 구체적인 표현이 되겠군요.
1: Right.
0: 자,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그리고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 think 까지 들어보세요.
2: Really?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3: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d think.
0: 네, 자, 이어집니다. 네,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비교적 자세하게 고맙다고 하는데요.
1: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0: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물론 이런 경우에 thanks까지만 말해도 훌륭합니다.
1: Right. Oh, thanks for the direction.
0: Thanks for the direction.
1: Thanks for the right direction.
0: 그렇죠.
1: 근데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0: 네.
1: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잖아요.
0: 네네.
1: 근데 영어로 이렇게 표현 많이 해요.
0: Oh,
1: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0: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1: Right.
0: 단어 그 보시다시피 지금 113쪽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1: Right.
0: 그 단어 수가 굉장히 많아요.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보통 한 10개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한 8개
1: right.
0: 정도 되나요?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말해야 되나 싶으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1: right.
0: thanks 까지만 해도 되는데 실제 들어보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 When you're really thankful, 정말 고마울 때 진짜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Oh, thank you so much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0: Thank you so much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고마운지를 덧붙여 표현하는 경우가 될 텐데 이때 point는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라는 뜻이
1: right.
0: 아니라 누군가를 안

0: 안내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정확한 정보를 준다라는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네.
1: 제가 이 표현을 듣자마자 네. 딱 생각이 든 게 대학교 1학년 때 네. 인생의 그 길을 잃었어요.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0: 진짜 그랬다고요?
1: 뭐, I had no major. I didn't know what to do. 어. I was lost in life.
0: 어.
1: 그래서 중국에 몇 달 갔다 왔는데
0: 어, 진짜요?
1: 놀러 간 거죠. 그때 여행 갔는데 거기서 어느 스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한국 스님을. 짧게 말씀드리면 그분이랑 같이 며칠 한 거의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He was really nice to me and my friends. He pointed me in the right direction in terms of life, in terms of career. So I'm always thankful to him. I think about him a lot. He pointed me in the right direction.
0: Have you lost contact with him then?
1: I found him again about 5 years ago after almost 30 years. We had this amazing reunion. That's a story for another time.
0: Did you get to meet him in person then?
1: He's not too far from here in Ilsan.
0: No way, really?
1: Yeah, it's an amazing miracle I experienced.
0: Okay, now that you brought it up, could you please kind enough to share some of the directions that he gave you?
1: He basically said, don't live your life for yourself. Live for others. Always pay it forward. And good things will happen in your life.
0: 나눔의 삶을 말씀해 주셨구나.
1: Live a life of sharing. And don't ever be selfish. And he had that glow in his face.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게 그게 느껴졌어요, 제가. He literally lives a life that's selfless.
0: 그러니까 selfless life.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그러니까 본인을 너무 앞세우지 않는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이타적인 삶에 대한 altruistic 그런
1: He's very altruistic. That's a difficult word.
0: 그렇죠. 내 단어 책에서 봤어요.
1: 그렇죠. Selfless life.
0: 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altruistic. 맞아요. 그러니까 egotistic 뭐 이런 거 뭐 얘기하다가
1: itself,
0: 뭐
1: right?
0: 네.
1: Yeah.
0: 아, 그게 바로 pointing you in the right direction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1: Absolutely.
0: 아, 네. 정말 thank you for sharing that wonderful story, 선생님. You're so lucky.
1: I'm very lucky. Yeah. He pointed me in the right direction.
0: Traveling all the way to China
1: That's
0: for a
1: right.
0: couple of months with your friends,
1: yeah.
0: totally worth it.
1: Absolutely
0: 네,
1: worth it.
0: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었네요. Mm-hmm. 여기서는 그냥 입구 찾는 얘기였는데.
1: 네. 멀리 갔죠?
0: 네,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2: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0: 네, 자 우리 주치 선생님이 인생의 어떤 길잡이를 대주셨던 스님과의 어떤 그 만남에 대한 얘기도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Looking for the entrance around the corner, 그다음에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more often than you'd think,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생각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2: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entrance.
3: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2: Really?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3: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d think.
2: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이제 큰 소리로 같이 말해 볼까요?
1: Let's go.
0: 실례합니다. 제가 입구를 찾고 있거든요.
3: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entrance.
4: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entrance.
0: 아, 그건요. 모퉁이 돌아서 바로 왼쪽에 있어요.
3: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4: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0: 아, 정말요? 제가 그럼 그냥 지나쳐온 모양이네요.
3: Really?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4: Really? I must have walked right past it.
0: 생각보다 그런 일이 흔하죠.
3: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d think.
4: It happens more often than you'd think.
0: 아유,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4: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Good job, everyone.
0: 네, 잘하셨어요. 이게 좀 단어 수가 많아서 그렇지 이게 전체 문장을 말하는 길이나 그 시간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1: Yeah, it's simpler than you think.
0: 네, 그렇습니다. Yeah. 예를 들어서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같은 경우도 around, corner, left 이 세 단어만 조금 강하게, 길게, 확실하게 문장을 단어를 말할 뿐이지 나머지는 It's just the, on your 이렇게 그냥 뭉개듯이 발음을 하는 게 맞습니다.
1: Yeah,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0: It's just around the corner on your left. 그래서 이거를 it's just 혹은 on your, on your 이것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Yes, 네. absolutely.
0: 아까도 그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있었는데요. 네. 그 밖에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뭐뭐 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저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guiding을 써보면 어떨까요?
1: Oh, thanks for guiding me.
0: Thanks for guiding me.
1: Oh, thanks for guiding me.
0: Thanks for guiding me.
1: Sure.
0: 또 그런가 하면 제가 그거 찾는 거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Yeah, thanks for helping me find it.
0: Thanks for helping me find it.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막 뭘 못 찾는데 누가 가르쳐줘서 right.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thanks for helping me find it.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Sure.
0: 제가 제게 길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한다면요.
1: Thanks for showing me the way.
0: Thanks for showing me the way라고 yeah. 하시면 좋겠네요.
1: Yeah, thanks for showing me the way.
0: 네, 아까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길을 잃었다. I was lost라는 말씀 주셨는데 in life. 네,
1: in life.
0: 그렇죠. 그런 right. 경우가 많죠.
1: Yeah,
0: 하지만,
1: for sure. For
0: 네,
1: sure.
0: 좋은 분들과 함께 방향을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Right.
0: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2: English.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catastrophic. 뜻은 치명적인, 파괴적인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Scientists are warning that rising temperatures in the Andes mountain range are rapidly melting glaciers and creating unstable lakes, putting Argentina, Chile, and Peru at severe risk of catastrophic glacial lake outburst floods. 여기서 catastrophic이라는 표현은 심각하고 파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earthquake caused catastrophic damage to the city. 그 지진은 도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뉴스에서 catastrophic flooding, catastrophic failur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재앙 수준으로 심각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Catastrophic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Monday, the 21st of September, and I'm your host, Chesu Jin. Museums are gateways to the past, guided by silent relics and artifacts. But what if these treasures suddenly burst to life? While Hollywood explored this idea with a movie serie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made it a reality through a unique cultural program now in its third successful year. 박물관 하면은 과거의 수많은 유물들이 전시관마다 고요하고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유물과 유적들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국중박 분장놀이 행사입니다. Over the weekend, the country's most cherished historical treasures broke free from their glass display cases for the 2026 National Museum Makeup Play. Expanding nationwide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the country's most creative costume and performance festival featured everything from a rapping gilt bronze pensive bodhisattva to an ancient stone dagger strutting down the catwalk. 지난 주말에 열린 국중박 분장놀이는요, 올해 처음 전국 단위 축제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두 발로 걷는 대한제국 국세와 스스로 360도 턴을 하는 금동 방가사유상 등 기상천외하고 또 창의력 넘치는 참가자들 덕분에 박물관 열린 광장 계단을 가득

0: 배운 약 3천 명의 관람객들도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1: And joining me in the studio this Monday morning is Shane Hamm.
2: Good morning, Sue.
1: Good morning, Shane.
2: Yeah, speaking of cosplay, I see you're cosplaying.
1: Do I look like
2: an athlete, a Korean basketball player in the spirit? You know,
1: yes.
2: I know we'll get to that later on in the show. But have you seen video from this museum event?
1: Tell me about it.
2: I think it's ingenious. It's a great idea.
1: Yeah.
2: You know, museums oftentimes can be boring, just kind of not so fun, especially when you're young. But I think this is a great event to really promote not just Korea's artifacts, but it's a fun way to learn and to get to know more about Korean history.
1: Absolutely.
2: Yeah. And some of these ideas they're ingenious. People are so creative.
1: Right?
2: And to dress up like a historical artifact, like who would have thought?
1: It's like, you know, the museum rather coming to life,
2: yes,
1: but in art form.
2: Yes. I think there was a documentary a couple of years back by David Attenborough, right? Museums Alive,
1: I think it was.
2: So I think they went off that a little bit. But I think this is a great idea. It makes for great visuals.
1: Yes,
2: and let's
1: absolutely
2: see what ideas come out next year, too.
1: 그렇습니다. Yeah. 이 국중박 분장놀이 행사 덕분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박물관이 좀 살아나는 그런 기분이 또 들었다고 하는데요. 와, 저도 언젠간 한번 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 Yeah.
1: 네.
2: You know, 10,000 spectators actually saw this event this year. So
1: right.
2: the popularity of it is growing.
1: 10,000?
2: Yeah.
1: Wow, that's a lot of people. Mm-hmm. That's great. And as you mentioned earlier on, yes, I am wearing the basketball uniform because our team, our national team, of course, won the gold medal last night.
2: Yep.
1: I watched the entire game. I love basketball and I was just so happy. Esther 1585님, 그리고 조지현님, 또 장윤희님이 모두 다 유니폼 바로 알아봐 주시고 야호! 농구 이겨서 유니폼 입으신 수진쌤. 수쌤 농구팀 유니폼 입으신 거 맞죠? 맞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기념인 거죠? 잘 어울리세요 하고 농구 선수 같아요 하셨는데 아, 저처럼 키 작은 농구 선수는 아마 이 지구상에 없겠지만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농구 남자 농구팀 금메달 땄는데 12년 만에 딴 금메달 센스 만점 수진쌤 하셨습니다. 네, 저도 농구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고
2: And it makes it that much better because we beat Japan in the final,
1: yes,
2: you know?
1: Exactly.
2: Because you're not supposed to even lose rock, paper, scissors against
1: 네,
2: Japan, right?
1: 그러니까요.
2: Yeah.
1: 뭐 잠시 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 얘기를 헤드라인에서도 다루긴 하겠지만 정말 1, 2쿼터 때는 막 박빙이었는데 3쿼터 때부터 역시나 너무나 잘하고 4쿼터 때는 우리 67점으로 네, 우승을 하면서 정말 대단한 우리 선수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다시 오프닝으로 돌아와서요. 국중박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박물관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 역사를 즐기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이런 즐기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하죠. 이런 말이 있죠. 한자인데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락지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2: I don't know.
1: 아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2: So 즐기는 거 is the best.
1: 즐기는 거 is the best.
2: Okay.
1: Even though you might be really knowledgeable about something, you can't beat someone who likes it. And someone who likes it can never beat someone who loves it or enjoys it.
2: Confucius
1: said it. That's right. 공자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역사든 뭐 스포츠든 뉴스든 무엇이든 즐기는 자를 이길 순 없잖아요.
2: Yep.
1: 오늘의 무모한 문장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하죠.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세요. 오늘 이제 헤드라인 들으시면서 관련된 질문이나 사연도 좋고요. 즐기는 것, 여러분 뭘 즐기시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농구 보는 거를 굉장히 즐깁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방송 뉴스도 굉장히 즐깁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2: Likewise.
1: 아.

0: Sports 그치. and morning special.
1: 어, 어 똑같네요. 우리 즐기는 게. 그러면 우리 서로.
0: Well, PD님 is watching too. 아, so, yeah.
1: 우리 PD님도 마찬가지로. All right. 자, 그럼 오늘의 morning headlines 시작합니다.
0: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declared September 23rd to 27th as a special countermeasure period to manage intense traffic congestion during the Chuseok holiday, with average daily expressway traffic projected to surge by 12% to 6 million vehicles.
1: 올 추석 연휴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12% 정도 늘어난 약 600만 대로 전망되는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0: Korea has officially captured 4 gold medals so far at the 2026 Aichi Nagoya Asian Games, following a spectacular sweep in the women's individual and men's team modern pentathlon, a pioneering win in men's singles tech ball, and a thrilling undefeated run to the men's basketball championship.
1: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은 근대 5종 여자 개인전 및 남자 단체전을 모두 휩쓸고 테크볼 남자 단식 결승에서 이 종목 사상 첫 1위를 한 데 이어 남자 농구가 짜릿한 무패 행진 끝에 우승을 차지하는 등 현재까지 총 4개의 금메달을 공식 확보했습니다.
0: Seoul has overtaken traditional destinations like London and Paris to become the top global choice for international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a Financial Times report.
1: 서울이 런던과 파리 등 전통적인 유학 거점 도시를 제치고 세계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가 되고 있다는 영국 Financial Times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0: Scientists have identified a new species of wild feline in Bolivia's Yungas cloud forest, marking the first time a living cat species has been formally described and named in over a century.
1: 볼리비아 융가스 은무림에서 새로운 고양이 종이 과학자들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고양이의 새로운 종이 공식 기술 및 명명된 사례는 100여 년 만입니다.
0: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issued a directive that reinterprets the 1973 Endangered Species Act to protect businesses from prosecution when economic activities inadvertently kill or harm protected wildlife.
1: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973년 제정된 멸종 위기종 보호법을 재해석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보호대상 야생동물이 의도치 않게 죽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nd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look at the headlines one by one, starting off with the upcoming 추석-related headline.
0: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declared September 23rd to 27th as a special countermeasure period to manage intense traffic congestion during the Chuseok holiday, with average daily expressway traffic projected to surge by 12% to 6 million vehicles.
1: 올 추석 연휴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12% 정도 늘어난 약 600만 대로 전망되는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0: Yeah, this is Chuseok week, huh? Chuseok begins later this week. Yep. So the government is, of course, it's a very busy time for people sure. on the move. So what they are doing is the expressways will have special measures, including temporary shoulder lanes will be opened across 64 expressway sections, including the Gyeongbu line. And the exclusive bus lanes will also be operating until 1 a.m. During the Chuseok period.
1: Okay.
0: Tolls are also being lowered. They're actually being waived for those 4 days from Thursday to Sunday. And fuel prices will be actually lowered as well by about 100 won per liter. Mm. Fares for trains and buses are also seeing discounts if you haven't gotten your tickets and if there are any tickets available. And also the government's using technology, AI, to monitor

0: 일단은 이제 근대 5종, 그 근대, moder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달라진 거는, 요 승마 대신에 장애물, 그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펜싱, 수영, 장애물, 사격, 육상.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가지라는 의미의 펜타가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펜타곤 하면 오각형이고요. 펜타슬론 하면은 이제 지금 여기서 그 5종을 얘기하는데 앞에 modern 붙어서 근대 5종이 되겠고요. 그 펜타슬론에서도 예, 메달 성적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테크볼이라고 해서 비교적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You said earlier it's a combination of volleyball and ping pong. 근데 이제 우리말로 찾아보면 뭐 축구와 탁구를 결합한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몸으로 공을 발로 치는 건가요?
1: Anything but your hands and arms. Yeah.
0: Ah,
1: So you can use
0: 손에
1: your head,
0: 빼고.
1: your chest, your thighs. Yeah.
0: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형태의
1: Yeah.
0: 이것도 테이블 위에서 즐기는 게임인 거죠?
1: Like ping pong, yes. Table tennis. think of
0: 그래요.
1: 족구 with a
0: 와.
1: ping pong table.
0: 손과 팔을 제외한 신체 부위는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 공을 이제 튀기면서, 핑퐁처럼 하는 게임입니다. 테크볼에서도 금메달이 나왔고요. And of course, basketball. Amazing last night.
1: Led by, of course, 이현주.
0: 이현주.
1: The 27 and 18, he
0: Yep.
1: scored. And you know what's amazing? It runs in his family. His
0: His
1: mother
0: mother.
1: won a gold medal in 1990 with the
0: Right.
1: women's basketball team. So
0: Yeah.
1: the fruit does not fall far from the
0: And his
1: tree.
0: father, of course, also played the sport. So, yeah, I mean, the whole family are sort of, they have that
1: The
0: basketball
1: genes.
0: DNA, exactly. But everyone did great. I
1: Absolutely.
0: mean,
1: It's a team sport, of
0: yeah,
1: course.
0: exactly. Led by, of course, the captain, Lee Seung-yeon, and also we had other great players there as well. Lee Jong-yeon doing pretty well there. And I think
1: Yeon Jun-seok
0: Yeo Jun-seok, Yeo Jun-seok,
1: contributed. You know, it was
0: Yoo-seok,
1: a
0: and
1: true
0: so,
1: team
0: sure.
1: effort, I think.
0: Absolutely. 그래요. 뭐 최준용 선수도 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팀워크가 굉장히 돋보였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자, 표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볼 설명을 할 때, it's a pioneering win in 택볼.
1: Yeah, anything that's new, sort of, if there's a new idea or technology, or if you're the first to develop something, you say it's pioneering, right?
0: Sure. Pioneering 그러면은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테크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번에 아마 처음 아시안 게임에서는 도입이 된것 같습니다. 맞나요? I think it's is it the first time
1: Yes.
0: that 테크볼
1: First time
0: is
1: it's been competed. So Korea's Lee Jun-seok won the first
0: 그렇죠.
1: ever men's gold medal.
0: 그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정식 종목이 된 테크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 개척자의 느낌으로 금메달리스트가 이 종목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왔다고 볼수 있겠고, it's a pioneering win. 그다음에는 a thrilling undefeated run for the basketball players.
1: Yeah, thrilling. It was very exciting and
0: Sure.
1: dramatic, right? And
0: Yeah.
1: the men's basketball team never lost a game during the whole tournament, so they were
0: Exactly.
1: undefeated. And this run, it was a continuous sequence. It was a streak of success.
0: 맞아요. 그래서 그맨 처음에 조별 리그 할때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이랑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다 이겼고 그다음에는 이제 8강, 4강 저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승 까지 와서 every single game we won.
1: Never lost.
0: 그러니까요. 그 조던 and 이란하고 이번에 재팬을 상대로 it was an undefeated. 자, undefeated는 무패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Undefeated. Run이라는 거는 그렇게 쭉 행진했다 이런 뜻이 되겠고, thrilling은 아시죠? 뭐 우리도 스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아드레날린이 이제 폭발하는 이런 느낌.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orea has officially captured four gold medals so far at the 2026 Aichi Nagoya Asian Games, following a spectacular sweep in the women's individual and men's team modern pentathlon, a pioneering win in men's singles techball, and a thrilling undefeated run to the men's basketball championship. All right, let's take a break. 서진화 님이 수진쌤 유니폼 보라 켰어요. 보이시나요? 네, 농구 유니폼, 국대 유니폼 입고 있습니다. 이한나님은 유튜브로 이제

0: 정현 선수 유니폼 입으신 그것까지 보이세요?
1: 와우.
0: 바로 네, 맞습니다. 6번. 네. 뭐라고 쓰셨죠? 네. 이정현 선수 유니폼 입으신 수진쌤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아하, 네. 제게도 농구 경기랑 모닝 스페셜이 삶의 활력소예요. 라디오로 듣다가 얼른 유튜브 켰어요. 어젯밤의 기쁨을 모닝 스페셜 들으며 이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대 선수들을, 정말 한명한명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요 전체 기간 동안에 너무나 너무나 수고가 많았고 어려움도 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어제 오전 훈련도 못
1: Yeah, there
0: 하고
1: have been some administrative hiccups.
0: 그러니까요. 뭐 그동안에 숙소 문제도 하여튼 너무 잘했습니다. 네,
1: Despite all
0: 최고입니다.
1: that,
0: 네.
1: yes.
0: 그래요. 자, 박혜숙님, How grateful that our Korean basketball team won the gold medal. Hooray! And by the way, I really enjoyed watching and cheering for tennis and football. Not only that, but I also love riding a bicycle and swimming. Especially cycling is magic to me,
1: Yeah.
0: 하셨는데요. So you personally like to cycle and swim, I think. Is
1: Yeah,
0: that what
1: and
0: you're
1: I think we
0: saying?
1: should
0: Yeah.
1: add we did win medals in soft tennis and
0: Right.
1: shooting as well.
0: Altogether, I think
1: So
0: we have 14 medals. So we
1: exactly.
0: only talked about the four gold
1: Right.
0: medals earlier on, but we have silver and
1: Yeah.
0: bronze medals too. So we're doing
1: They
0: great.
1: all need recognition, yes.
0: 맞습니다. I think we're third right now in terms of this overall standings. China, Japan, and we are third place overall. Doing really well. 8667님, 이번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경기를 건강한 경쟁으로 즐기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운동을 하나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마지막까지 부상 없이 멋진 경기 기대합니다. 아, 맞아요. 부상.
1: Yeah.
0: I hope no one gets injured.
1: And sportsmanship, it's about how you win
0: Yes.
1: too. Yes.
0: Exactly. And that's what I really love about PE, my PE experiences in England, because I was, 10, 11, 12 years old during sort of my late primary school, early middle school years. And I remember distinctly after every game we played in PE, our PE teacher would make us all shake hands.
1: Yeah.
0: It didn't matter if you lost or won or whatever, you always had to shake hands. And I love that.
1: Yeah.
0: That's
1: It's
0: sportsmanship.
1: important to
0: Yeah.
1: learn that at a young age, too. Yeah.
0: exactly. 네. 그리고 이은미님, 태크볼이라는 종목 처음 봤어요. 탁구, 축구, 세팍타크로가 결합된 스포츠군요. 금메달 땄네요.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좀 생소했었는데, 이게 벌써 2012년 정도부터 일단 생긴 스포츠라고 합니다. 자, 김나은님은 태크볼은 마치 무술을 보는 것 같다고. Yeah, it's like martial arts in a
1: Yeah, a
0: way, isn't
1: little
0: it?
1: bit.
0: Yeah. Because you use your whole body. 자, 1439님. 저는 달리는 것 자체를 즐겨요. 마라톤이요. 아, 정말 우리나라 러너들 많죠. 너무 좋습니다. 서띵나라님은 유튜브로 우리는 모스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요.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하죠? 오늘의 무모한 문장입니다. 영어로 보내주세요.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하죠?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Alright, let's listen to Imagine Dragons, Believer.

0: daring somebody exactly. to say, hey, try it. Try beating someone. You 맞아. can't do it.
1: 네, try beating someone. 이 문장 구조 자체가 한번 해보지 그래. 이런 이제 challenging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try beating someone who's enjoying every second of it. 매 순간을 즐기는 사람을 한번 이겨봐봐. 못 이긴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구진선님, too busy having fun to lose.
0: Yep, okay, this is nice and short and sweet. You know, if you wanted to make a full sentence, you could say, I'm too busy having fun to lose, or we're too busy. But sure. yeah, in and of itself, it's great.
1: 너무 like it. 즐기느라 질 시간이 없어.
0: It's a little 약올려잉.
1: 그러니까 right? 재밌어요. Yeah, yeah. 네. 3587님, those who enjoy the game, leave the competition behind.
0: Yeah, I like this Ooh. too. If you leave the competition behind, that means they're behind you. Like in a race, that means you're winning.
1: 아하, yeah. 그렇죠. 근데 leave the competition behind, 그러니까 내 경쟁 상대들을 다 이렇게 제치고
0: yep.
1: 즐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앞서가고 있어. 이런 느낌 있네요. 아, 좋습니다. Let's pick some prize winners.
0: Oh, we have so many good ones today. I'm going to pick Jung In-ja-nim. You can't play outplay someone who's having the time of their life. Joy is an unfair advantage.
1: 좋습니다. 자, 반찬 세트 정 인자님께 보내드릴 거고요. I'm going to enjoy, let's see. No one can outmatch someone who finds joy in it.
0: Yep.
1: 첫 번째 문장이었죠? 정경희님의 문장이었습니다. 네, 정경희님께는 아로마 디퓨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정경희님이 고등학교 시절 저는 여고에 다녔는데 내신 경쟁이 유난히 치열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집중해서 공부를 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런 친구는 정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죠.
0: They 그 must 과목을, have enjoyed it. Yeah.
1: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재밌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죠. Mm-hmm. 네, 8405님, 영어를 다른 사람 앞에서 멋지게 잘난 척하기 위해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즐기면서 마음 편하게 합니다. 오히려 더 잘 들리더라고요.
0: Yeah. Ironically,
1: 이거죠.
0: Huh?
1: 네, yeah. 신수아님.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는 즐거움. The joy of learning something new. 요즘 피아노 건반 누르면서 음악이 되는 신기한 소리를 들어봅니다. 영어의 알파벳 같은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도구의 신기함을 느끼고 있어요. Fantastic! 김민혜님, 요즘 부쩍 회화 공부 한창인데요. 즐길 수 있는 꿀팁 알려주세요. 원어민스러운 표현 익히고 complex compound sentence를 구어체에서 더욱 자주 사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모스 도와주세요.
0: Yeah.
1: 하셨습니다.
0: Make mistakes. That's my tip.
1: 네. Yeah. 그리고 이 얘기는 2부에 가서 더 이어서 하도록 okay. 하겠습니다. Let's listen to Andra Day, Rise Up.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Monday, the 21st of September. I'm your host, Che Soo-jin, and we have Shane Hamm in the studio with us. Now, in this second hour,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that make up you. 자, 오늘은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 유전적인 특질, 즉 유전 변이가 한두 개가 아니라 천 개 이상이다라는 소식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2부 퀴즈 드릴 건데요.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의 성격 얘기할 때 뭐 옛날에는 혈액형, 요즘에는 MBTI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한 16가지 중에 하나로 아니면은 뭐 네 가지 특질 중에 그것으로 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뭐 잠시 후 기사에서 보겠지만 네 가지가 아니라 한 천 가지 넘는다. 그걸 더 볼 건데 자 어쨌거나 요즘에 이제 MBTI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관련된 퀴즈 주세요.
1: Yep. So in MBTI, when someone asks you, "Are you a T?" they are referring to which personality preference? Number one. Tenacious. Number two, tough-minded. Number three, thinking.
0: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너 T야? 네. 영어로는 사실 Are you a T? 그러면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1: no.
0: 말인지.
1: Right.
0: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럴 텐데 이제 우리 말을 그대로 한번 옮겨봤어요. 영어로. 그래서 너 T야라고 할 때 그 T가 뭐의 약자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tenacious. 2번, tough-minded. 3번, thinking. 자, 그리고 MBTI는 이제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가 되겠죠. Mm-hmm. 이게 융의 심리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격 유형 검사인데 뭐 너무나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그 T가 뭐의 약자인지는 혹시 아실까요? 네, 그거 맞춰주시는 겁니다.
1: Yep.
0: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선생님은 T예요?